0: 무모한 일을 시켜서 미안.
1: 난 괜찮으니까 그보다 빨리 녀석을 봉인해.
2: 수고했어, 블레이어.
3: 솔레이유, 이번엔 네 차례 같은데?
0: 어, 알겠어. 어?
4: 어? 헤비 아이온!
5: 너, 뭘 하려는 거야?
6: 새로운 힘이라.
4: 안 돼, 헤비 아이온!
3: 아저씨! 좋아, 완벽한 작전 같아.
7: 물론 변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선 이게 최선인 것 같아.
3: 자, 하기로 정했으니까 출발!
8: 준, 우리도 가고 싶지만 짐밖에 안 될 거야.
0: 무사히 돌아와야 해.
3: 어, 맡겨둬. 가자.
4: 어, 뭐해 헤비아이언? 안 나가고. 뭐 고민거리라도 있어?
6: 오랜만에 전투라 기대되는 것뿐이야.
3: 이번엔 녀석의 폭주를 저지하자는 거니까 오버하지 마.
6: 노력해보지.
4: 헤비아이언!
1: 저 녀석, 무슨 짓을!
9: 스스로 비스트 바이러스를 주입하시다니. 제정신이 아니야.
6: 이게 짐승의 힘!
4: 복지가 좋지! 너 백신은!
6: 너에게 그런 건 필요 없다.
2: 준! 당장 날 내보내줘!
4: 하지만 넌 아직...
2: 부탁이야! 네 몸은 위험한 상태의 헤비아이언! 지금 곧바로 치료를 받아야 돼!
6: 난 더 이상 그 나약한 헤비아이언이 아니다!
4: 큰일 났다! 저 아저씨가 드디어 미쳐버렸어! 어떡하지, 준! 돌아와, 헤비아이언!
2: 너?
4: 유카, 그만 들어!
2: 준!
3: 타이거 세럼! 타이거 캐논에이드!
6: 나도 가겠어!
0: 넌 힘을 다 썼잖아. 제대로 일어나기도 힘들면서.
6: 그렇다고
1: 저 녀석을 가만히 내버려둘 수는!
10: 이걸 쓰면 돼!
0: 그건...
10: 긴급회복제야! 메가인블러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라고 줬어.
4: 그 짠돌이가 그냥 줬다고요?
10: 아니, 중고차 변압기 10개랑 바꿨어.
1: 고맙다. 솔레이오, 나 끝까지 싸울게.
0: 알았어. 에드씨, 부탁드릴게요.
10: 나한테 맡겨.
11: 우리가 시간 좀 벌어져볼까? 아저씨 귀찮게 하는 건 자신 있거든. 그런 거라면 맡겨만 둬.
3: 부탁해, 얘들아. 타이건, 선수 교체야.
0: 펜타모넨, 세더.
3: 제도우의 짱, 세더.
11: 고라니, 미터터치.
12: 고생했어.
5: 잘 들어봐.
11: 정신 차려, 아저씨야.
12: 거기서 더 강해지겠다니 욕심도 많아.
11: 후쿠 선장님도 반칙이라고 욕할걸.
6: 저를 이기는.
4: 뭐야, 말 수도 있어? 좀 사귀인걸.
12: 그래봤자 저 동출은 기어다닐걸.
1: 저건 헤비아이언.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어서 가자.
10: 조금만 더.
4: 뭐야.
10: 조금만 더! 됐다!
0: 펜타몬은 거기서 벗어나!
6: 어딜 가라?
0: 다이어로!
6: 브레이드!
1: 야생의 힘은 태어날 때 떨치니 피와 같다! 그걸 악용하는 녀석은 내가 용서치 않는다!
6: 나한테 설교를. 건방진 새끼 사자 같으니.
0: 지금이야, 블레이언!
3: 제로우 엑스!
11: 엘릭 오메이가!
6: 이게 너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건 네가 더 잘 알 텐데.
11: 잘 알지! 하지만 이건 어떨까?
0: 오메가 히트 플레이!
4: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헤비아이언? 우린 잘 지냈잖아!
6: 글쎄, 왜 그랬을까?
4: 너?
6: 새로운 힘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보지.
7: 일단 켜져! 에너지가 심상찮아!
0: 준, 여기까지인 것 같다. 이번에도 블록업처럼 네 친구를 도울 수 없었어. 미안해.
3: 네가 왜 사과를 해? 제발 왜 쓰?
0: 블레이어, 너도.
1: 누나가

0: 이들은 모두가 위험해.
1: 소녀야,
2: 뭐 하는 거야?
3: 헤비 드래곤.
4: 리미터 해제. 리펄서 리프트 전개.
2: 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0: 어? 솔레이야!
2: 안 돼! 꿈쩍도 안 해! 어서 가자, 준!
5: 어리석긴. 갑자기 온 힘으로 쏴대면 그렇게 되지.
6: 뭐라고?
5: 하지만 짐승의 힘을 스스로 손에 넣으려고 한 그 뺨은 마음에 들었어. 어때? 나와 손잡지 않겠나?
6: 난 혼자가 좋다. 하지만 이 녀석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많다. 잠시 함께해도 나쁘진 않겠지.
5: 뭐든 다 물어봐. 그 전에 밥부터 먹자고.
7: 솔레이오는 반중력 시스템으로 너희 또래 평균 무게인 38.5kg으로 맞추고 있어.
0: 반중력 시스템?
7: 사실은 소형체보다 무거운데 그래야 평범한 아이로 보일 테니까. 이 아이는 그걸 사용해서 널 지킨 거야. 그 후 몸이 정지한 건 전자두뇌를 보호하기 위해 서지 회로가 작동한 게 아닐까 싶어.
0: 인간이 아니었구나.
7: 그래, 내가 만든 안드로이드란다.
0: 그럼 그건요? 솔레이유가 크레스트의 쌍둥이 동생이라고 하셨잖아요.
7: 그랬지.
8: 모두 어머니가 지어낸 거짓말이야.
0: 왜 그런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7: 속상하니까 아들이 나 몰래 다른 행성에서 온 로봇과 친구나 되고 말이야.
8: 와일드가디 말씀이시라면 모두에게 비밀로 하겠다고 약속했는걸요.
7: 그래도 엄마랑 상담을 하면 좋지 않니?
8: 아무리 어머니라 해도 얘기하면 약속을 어기는 일이 되잖아요.
7: 어쨌든 그게 분해서 다른 메탈카드봇을 찾기로 했지.
0: 네?
7: 운석이 떨어졌다고 알려진 장소는 이적듯이 뒤졌어. 그리고 가까스로 발견한 거야. 남극의 빙하 속에 떨어진 플레이온을. 우리 아들이 먼저 연구한 데이터 덕분에 블레이온을 깨우는 건 쉬운 일이었지.
9: 넌 고맙다. 덕분에 살았다.
7: 말했다, 말했어. 이게 아니라 고마운 건 나야. 드디어 나도 새로운 메탈 카드봇을 만나게 돼서 기뻐.
9: 난 와일드 카드봇이다. 녀석들과는 달라.
7: 와일드 카드봇? 그게 또 달라?
9: 뭐?
7: 이제 보니 눈이 좀 다른 것 같기도. 손톱도 엄청 날카롭고. 그리고 이 등에 달린 건 뭐야? 의미가 있는 거니?
9: 이건 내 부족의 고대로부터 이어받아온 물건이다. 내가 최후의 계승자가 될지도 모르겠고.
7: 어? 뭐가 떨어졌는데?
0: 어머, 신기해라.
9: 그건 메탈 브레스다. 선택받은 자만 들 수 있어.
7: 선택받은 자?
9: 머나먼 별에서 온 우리를 속이거나 이용하지 않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 순수함을 지닌 자를 말하지.
10: 대표님, 본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7: 고마워, 솔레이유. 네, 접니다. 무슨 일이시죠?
10: 대표님, 여기 떨어뜨리신 게.
7: 너!
10: 왜 그러시죠?
7: 원래 솔레이유는 내가 만든 집사 로봇이었지만 메탈브레스와의 조합을 연구해 뭔가 더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 그렇게 솔레이유는 나의 딸로서 재탄생한 거야. 거기에 살짝 나랑 크레스트의 DNA 정보를... 더 이상은 비밀.
0: 저 머리가 못 따라가겠어요.
8: 가짜 기억을 주입시켜서 내 여동생으로 날조했다는 뜻이야.
7: 날조라니. 뭐? 얘도 참.
0: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7: 난 늘 딸이 있었으면 했거든. 크레스트는 벌써 홀로 소개를 해버렸고 귀여운 딸과 함께 쇼핑을 한다든지 여행을 다니는 게 내 꿈이었지.
0: 왠지 남일 같지가 않은데.
8: 에휴.
11: 블레이어, 넌 솔레이유에 대해 알고 있었던 거지?
9: 그래. 이곳에서 기계 생명체라 불리는 우리에겐 어느 쪽이든 상관없잖아.
8: 어머니는 예전부터 저러셨어. 주장도 강하시고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으시지.
0: 너도 고생이 많네. 솔레이유는 널 진짜 오빠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8: 지금까지는. 이제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됐으니 좀 걱정되네.
0: 뭐야, 걱정도 해주고 좋은 오빠네.

0: 너도 이제 쉬어야지. 내일 다시 대책을 세워보자.
1: 응.
2: 역시 와일드 카드 봇은 밥심이지. 그래, 상황은 대충 알겠다. 메탈 카드 봇과 속인들의 공전이라 무법자나 불리던 녀석이 그런 한심한 평화놀이에 만족할 리 없지.
3: 난 그저 내 힘의 한계를 알고 싶었을 뿐이다.
2: 소인 꼬마를 따르는 와일드 카드 봇보다 더 와일드 카드 봇답군. 고향과 동료들이 사라졌는데 평화는 무슨 평화? 그저 본능대로 움직이면 될 뿐. 그렇지, 형제야?
3: 본능이라. 그래. 그 어느 때보다도 자유로운 기분이었다.
2: 그렇지. 자, 이제 배도 채웠고 이건 녀석들에게 새로운 질서를 알려줘야겠지. 그러기 위해선 먼저 머리부터 노린다.
4: 안나랑 태우한테 뭐라고 설명하지?
5: 상황이 정리되면 말해주자, 준. 너도 생각 정리가 필요해 보여.
6: 아니! 정리할 것도 없어. 내 생각은 하나야. 블루캅! 솔레이오를 만나러 가자.
0: 어머니, 이건...
7: 블루캅의 생체 정보야. 전에 솔레이유가 봉인해준 덕분에 정밀한 데이터를 채취할 수 있었지.
0: 어머니는 대체 무슨 생각을...
7: 여기 봐! 변신 전이나 변신 후나 이 부분은 전혀 쓰이질 않아. 블레이온을 처음 발견했을 때 본 거랑도 비슷해! 대체 뭘까?
8: 당신들 뭐하는 짓입니까?
2: 네가 모타운의 족장이군. 너희의 공전은 내가 갖겠다.
8: 뭐라고?
7: 이 부분을 요렇게, 아니 이렇게. 재밌다.
9: 모타운 신청 건물이
0: 어머니!
10: 오늘은 준이랑 솔레이유가 안 나왔네? 무슨 일이지?
11: 안나, 준한테 뭐 연락 온 거 없어?
12: 아니, 에드 아저씨한테 작전이 실패했다는 얘기 말고는.
11: 뭐?
13: 선생님, 힘이 켜주세요. 지금 당장이요.
10: 무슨 일이지?
14: 모타운 경찰 전역이 알린다. 시청이 점령되었다. 반복한다. 시청이 점령되었다.
8: 모타운 시청이
10: 점령당했다고?
14: 보이십니까? 두 메탈 카드봇이 시청 꼭대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2: 솔리도훈이랑
13: 헤비아이요?
14: 저기 사람이 보입니다. 어이, 자크 시장이 쇠사슬로 묶여 있습니다.
13: 아빠!
2: 우리는 와일드 카드봇이다. 너희의 족장은 이제 우리 손안에 있다. 양전이 모타운을 우리에게 넘겨. 저항한다면 기꺼이 응해주지.
7: 어머머, 큰일이네.
8: 솔리돈. 솔레이오?
7: 우리 딸 기분은 어떠니?

0: 다양한 게임을 통해 많은 랜디온을 캡처했지만 한국의 랜디온 라온에게 패배, 소매기네 가족들이 사라져버리게 되었어. 하지만 걱정 마. 소매기와 함께 가족들을 구하고 모두 함께 힘을 합쳐 라온과 가이아로부터 세상을 지키는 거야. 우리와 함께 다시 한번 모험을 떠나줄 수 있을까? 소매커피 찰칵 세계여행 시즌2. 나트레미와 소매기네 가족들과 함께 세상을 구해줘.
1: 이쪽 한 번만 봐주세요.
2: 피해자에게 사과는 하셨습니까?
3: 제발 잡아가지 마세요.
4: 너희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정말 하지 마.
5: 잘못했으면 벌받아야지.
6: 부모님 쪽으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나?
7: 현 시간부로 16세 미만 SNS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8: 너희들 SNS 하면 안 돼.
9: 안 돼.
10: 스트레스가 좀 많이 쌓여.
11: 왜 우리만 안 되는데요?
1: 카메라 쪽 보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12: 촉법 소년인데요?
13: 불이 났어요.
14: 그랬대.
15: 무슨 소리지?
13: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16: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13: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0: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1: 어디로 가야 하지? 어? 저기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1: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1: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1: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안녕하세요. 처음 배우는 AI의 허성모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양한 꿈을 갖고 있을 텐데요. 저도 그 나이 때는 정말 다양한 꿈들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중에 우리가 어떤 직업을 정말로 가지고 싶은지, 내 장래로 그러기에는 어떤 게 좋은지, 그런 부분을 AI와 함께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주실 선생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AI로 수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10년차 초등교사 심하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우리가 네. 또 AI로 진로 탐색을 한번 해볼 거잖아요.
4: 아, 맞습니다. 네, 오늘은 진로 수업을 한번 해볼 건데요. 너 꿈이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꿈이 없다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AI랑 이 진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좋습니다.
4: 튜닝이라는 웹사이트에 접속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볼 거는요. 이 위쪽에 있는 튜닝 캐릭터라는 팁입니다. 클릭해볼까요?
3: 좋습니다.
4: 네, 이곳에서 우리는 우리가 궁금한 직업인과 한번 대화를 해볼 거예요. 네, 여기 아래에 있는 모든 캐릭터 보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이 캐릭터들이 이제 튜닝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캐릭터들이네요.
3: 와, 진짜 많네요.
4: 진짜 많습니다. 네. 조금 어려운 말로 하자면 페르소나를 입혀둔 겁니다.
3: 페르소나.
4: 이게 일종의 역할 가면을 씌워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이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은 이 맥아더 장군에 대한 정보를 모두 입력해서 맥아더 페르소나를 입혀둔 거죠.
3: 그렇죠.
4: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진로 수업인 만큼 직업 탭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좋습니다.
4: 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직업들이 보입니다. 그렇죠?
3: 아, 이런 것도 있네, 이런 것도 있네를 알아가는 재미도 좀 있네요.
4: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소한 직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탐정이라는 직업도 있고.
3: 탐정?
4: 네.
3: 코난인가요? 네. 그런 거죠.
4: 그렇죠. 코난이 어떻게 되는지 코난과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는 거죠. 한번 궁금한 직업을 한번 선택해볼까요?
3: 제가 크리에이터니까 네. 얘기를 좀 잘 해주는지 네. 한번 볼까요? 콘텐츠 창작자.
4: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여기 캐릭터 보기를 한번 눌러보면
3: 캐릭터 소개.
4: 어떤 페르소나를 입혀놨을까? 네. 이거를 살펴볼 수 있거든요. 지금 보면 시골 마을에서 우와. 사는 소녀는 언제나 작은 방에서 인터넷을 통해 세상을 탐험했다. 영상 편지가 스토리텔링 기술이 익혔다. 작은 취미로 시작했지만 각국의 문화 소개, 여행 브이로그, 라이프 해킹 등 다양한 주제로 유튜버를 하는 이런 콘텐츠 창작가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페르소나가 구체적으로 잡혀있죠. 대화하기 한번 눌러볼까요?
3: 좋습니다.
4: 어느 질문이든 상관없습니다. 콘텐츠 창작자가 어떤 직업이야? 이런 거
3: 뭐하는 사람이야?
4: 뭐하는 직업이야? 네, 그러면 말 그대로 재미있고 의미 있는 영상 이야기 아이디어를 기획해서 만드는 사람이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고 촬영 편집하고 썸네일 중요하죠. 네. 그리고 댓글로 소통하고 중요하죠. 예의 안전도 지키는 이런 직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모님은 콘텐츠 창작가이시지만
3: 네.
4: 이시지만 어떤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3: 일단 네. 돈을 많이 버냐?
4: 돈을 많이 버나요?
3: 물어봐야죠.
4: 돈을
3: 요즘 아이들도 알 건 다 알거든요.
4: 굉장히 중요한 현실적인 네. 질문입니다. 자, 돈을 많이 버나요? 자, 돈을 벌 수 있어요. 영상 조회
3: 조회 수익
4: 그리고

0: 멤버십 요즘 유료 멤버십이 있죠 유튜브에도 그리고 광고 광고 그리고 학습 유튜버라면 구치나 클래스 같은 2차 수익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나가고 이런
1: 정확하네요
0: 정확하나요? 네네. 아 역시
1: 딱 저 네 개로 진짜 하는 것 같아요
0: 아 그러면 정확한 답변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다른 직업도 탐색을 다른 한번 직업 해볼까요? 네, 좋아요 새 대화를 누르고요 프로게이머 한번
1: 또 요새 너무 인기 직업이죠 그렇죠? 네. 저도 한 번쯤 꿈꿔봤던
0: 아 정말요?
1: 네, 정말 게임만 잘했더라면
0: 그럼 이번에

0: 손목, 눈 스트레칭 그리고
1: 아, 그렇죠. 필요하죠.
0: 그렇죠.
1: 수면 휴식 필요하죠. 그렇죠.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0: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초등학생 애들이 됐다고 생각하고 네. 프로게이머한테 이런 질문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프로게이머는 하루 종일 게임만 할 수 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직업 아닌가요?
1: 야, 이런 질문 할 수 있죠.
0: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게 아니야. 네, 연습, 휴식, 컨디션 관리, 분석 이게 묶음으로 돌아간다. 아, 그렇죠.
2: 얼마나 잘해야 할 수 있어?
0: 얼마나 잘해야 되냐? 얼마나 잘해야 될까? 목표를 단계로 잡아야 돼요. 1단계. 한 판에서 실수 한두 개 줄이기. 그리고 타이밍을 매번 비슷하게 재현하기.
1: 오와.
0: 라인 운영, 시야, 로밍, 와, 이거.
1: 아니, 아까 말씀해 주신 예. 네.
0: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게임에 맞는 판을 잇는 선택을 늘린다. 킬 댓 어시스트보다 네. 내가 죽은 이유가 반복되지 않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조언해 주고 있습니다.
1: 오, 너무 재밌는데요?
0: 저는 사실 게임을 잘 모르거든요. 네네. 프로게이머라는 세계를 아예 모르는데 대화를 좀 하다 보니까 아, 이런 직업이구나. 이게 약간은 좀 알 것 같아요.
1: 좀 와닿는.
0: 네,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직업인들과 1대1로 인터뷰를 해봤으니까 나의 장래희망 포스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캔바라는 도구를 사용할 거예요. 네, 여기서 템플릿을 클릭해 줍니다. 네, 이곳에 원하는 템플릿을 검색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장래희망이라고 검색해 볼게요.
1: 네.
0: 그러면 여러 가지 템플릿들이 나오죠. 이 중에서 원하는 템플릿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1: 네.
0: 눌러서 이 템플릿 맞춤 편집하기 클릭합니다. 이 질문과 답변을 우리 아까 인터뷰를 참고해서 네.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게이머는 어떤 직업인가요?
1: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수면 휴식하면서 이제 체력 관리도 하고 게임을 이길 수 있도록 막 작전도 세우고 연습도 하고 막 그런 직업이라고 했는데
0: 맞습니다. 이런 직업이었어요.
1: 네.
0: 자, 근데 제가 그냥 주저리 적었잖아요.
1: 네.
0: 조금 정갈하지 않은 이런 문장들도 우리 캔바 AI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이 문장을 좀 다듬어줘라고 요청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다듬어 줬는지 볼까요? 게임하는 게 아니라 수면과 휴식을 챙기며 전략을 세우고 연습해서 승리를 노립니다. 라고.
1: 약간 간단하게.
0: 그렇죠. 네, 우리가
1: 하는
0: 것들을 핵심만 해줬습니다. 자, 네. 클릭만 하면 바로 바뀌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작성을 하고 AI를 다듬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간단한 포스터를 한번 완성해봤어요. 근데 이 포스터를 만약에 내 방에 거는 포스터로 만들고 싶다. 그런 것도 가능해요. 이 위쪽에 보시면 캔바에서 인쇄라는 버튼이 보이시죠?
1: 네, 네.
0: 눌러보시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내가 만든 거 그대로
1: 에?
0: 이 방에 거는 이 포스터로 만들 수 있습니다.
1: 오늘 이렇게 해서 AI와 함께 내가 이루고 싶은 꿈 어떻게 하면 좀 구체적으로 도달 가능한지까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직업들이 세상에 있으니까 좀 어떤 직업들이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고 그 안에 나와 맞는 게 뭔지 긴 시간을 들여서 진로 고민을 좀 해보면 좋겠다 이런 조언입니다.
0: 그래서 여러분의 이 멋진 미래를 이 AI와 함께 꿈꿔갔으면 좋겠습니다.
1: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안녕.
0: 안녕.

0: 이어서 AI 드라마 부활 수업이 방송됩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조선의 국왕 이도다. 보이는가? 오늘 신하 일곱을 의금부에 가뒀다. 알맞은 놈들. 새롭고 기이한 한 가지 기에 학문과 정치에 방해가 된다. 한자와 관련 없는 시골의인 말, 비루하고 상스럽고 무익한 글자. 이사들이 이러고도 내 신하가 맞느냐?
1: 언문을 제작하신 것은 지극히 신묘하나 한편으로 의심되는 바가 있어 감히 아뢰옵니다. 조선은 중국을 섬기고 따르는데 어찌 새로 언문을 만들겠사옵니까?
2: 새 글자를 만드는 것은 오랑캐들이나 하는 일이옵니다.
0: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어리석은 선비들 같으니. 아니, 내가 늙음하게 할 일이 없어 글자를 만들었겠느냐?
2: 응? 내 백성을 편리하게 하려 언문을 만들었다. 너희들이 신하로서 내 뜻을 알면서도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1: 언문은 고작 27자이온데 언문만 배워도 쉽게 출세할 수 있다면 누가 힘들게 한자를 배워 학문을 하겠사옵니까? 옛것을 싫어하고 새것을 좋아하는 건 고금에 통하는 걱정거리옵니다.
2: 근거 없는 언문을 급하게 반포한다면
1: 천하 후세에 부끄러울 일이옵니다.
0: 당장 저들을 의금부에 하옥하라!
3: 이거 실화인가?
4: 내일 꺼내준다네.
0: 정창손을 파직하라! 김문은 언문을 제작해도 괜찮다더니 말을 바꿨다. 국문하라! 맞은 놈들. 아니, 그렇게들 내 뜻을 몰라? 내가 왜 언문을 만들었는지 진짜 몰라? 몇 해 전 자식이 아비를 죽인 사건이 있었다.
5: 전하, 진주 사람 김화가 제 아비를 죽였으니 법에 의해 능지처치.

0: 참하소서.
1: 여인이 남편을 죽이고 종이 주인을 죽이는 일은 간혹 있었지만 자식이 아비를 죽였다니, 이는 내가 부덕한 탓이다.
2: 아니 근데 내가 부덕한 건 부덕한 거고, 이런 끔찍한 일이 다시는 안 생겨야 할 게 아니냐?
1: 어리석은 백성이 법문을 몰라 죄의 크고 작음을 모르니 큰 죄의 조항만이라도 뽑아 이두문으로 번역해 백성들에게 반포함이 어떻겠는가?
0: 가나악한 백성이 법문을 알게 되면 죄의 크고 작음을 계산해 오히려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고 법을 농간하는 무리가 생길 것이옵니다.
1: 그렇다면 백성이 계속 법을 알지 못하게 하고 죄를 저지르기에 벌을 주는 것이 옳겠느냐?
2: 고얀 놈들, 내 그때 싹 다 내쫓을 것을. 법문이 이렇게 어려운데 한문의 이두에 아주 복잡해. 선비들이 읽어도 잘 몰라. 근데 백성들이 어찌 알겠느냐? 그리하여 우선 책 한 권을 만들라 명했었다.
1: 어리석은 백성이 갈 길을 몰라 세상에 도리가 떨어지니 충신, 효자, 연료의 이야기를 기록해 거리에서 노는 아이들과 골목한 부녀자들까지도 쉽게 알게 하라. 하지만 아무리 쉽게 쓴들 그림을 붙여준들 뭐하겠느냐? 글자를 모르니 스스로 읽지를 못하는데. 네, 그래서 비밀리에 새 글자를 만들었다. 궁금한 것이 있어도 알지 못하고 할 말이 있어도 쓰지 못하는 백성들이 딱해서. 새 글자는 쉬워야 한다.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어야 한다. 한문처럼 말과 문자가 서로 달라서는 아니되며 바람소리, 닭 우는 소리, 개 짖는 소리까지 전부 그대로 쓸 수 있어야 한다. 세상의 도리가 선비들만의 것이 될 수는 없다. 나라의 모든 것은 백성의 것이다. 이 임금도 백성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내 반드시 그런 세상을 만들 것이다.

0: 전하, 어떤 사람이 언문으로 하정승을 조롱하는 벽서를 붙여싸옵니다.
1: 아, 그런가? 뭐라고 썼던가?
0: 그것이 하정승아, 또 공사를 망령되게 하지 말라.
1: 하정승아, 이를 어쩔꼬?

0: 이어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가 방송됩니다.
1: 하루 세 살.
2: 하루는 쾌하고 발랄하고 소진력도 강하고 매력덩이입니다.
1: 하루야 누나가 갈게, 같이 놀자. 해외를 다녀오겠습니다.
3: 그거 아니잖아. 니가 이제 게이트 번호 갈 수 있어.
1: 아니, 여기가 아니라니까요, 일단.
3: 아니, 그거 어떻게 해야 돼?
1: 나는 못 만들겠다, 할아버지랑 말이야.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는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아빠, 고개 조금만 숙여보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4: 그래, 아들.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신 하늘을 선물했습니다.
5: 시간이 지나서 안 좋아지고 안 좋아져서 죽기 전에 저희한테 오는 거예요.
6: 에스와티니에서는 오늘도 생계를 위해 광산으로 향하는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일이지만 광산의 미세한 돌가루는 아버지들의 배를 굳게 만듭니다. 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5: 에스와티니는 기본적인 의료 체계가 잡혀있지 않은 나라예요. 조금이라도 더 일찍 병원에 왔다면 치료가 더 쉬웠을 텐데 그런 경우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6: 함께 치료하는 번호 080-865-9095. 국경 없는 의사회는 질병을 조기에 치료하기 위해 의료 사각지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질병을 일찍 발견하는 것은 환자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건강한 내일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080-865-9095.
7: 고요한 산속에 침입자 발견. 그 즉시 행동 개시. 침입자는 바로 멧돼지. 잠깐의 방심은 금물. 멧돼지와의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멧돼지의 기세에도 물러서지 않던 그 순간. 위험천만한 현장. 함께 확인해 보시죠. 청량한 가을바람을 따라 북한산으로 향했는데요. 입구에서부터 느껴지는 싸한 분위기. 야생동물이 많은가 봐요.
8: 안녕하세요, 선생님.
9: 아, 예, 예.
8: 혹시요, 이 강아지들 아나요?
9: 멧돼지하고 싸움하고 막 해갖고 상처도 몇 번 있고 수술도 하고 거기 좋아요. 들리는 사람들은 많이 알려져 있어요. 거기 자주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알죠.
8: 여기서 하루제 넘어서 조금만 내려가면 구조대 앞에 인수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인수함에 가면 이 개를 볼 수가 있는 알미 같은 애. 차로 갈 수 있나요? 아, 차를 못 가죠.
7: 등산하시죠. 카메라 장비.

0: 는 수십 킬로그램. 와, 짐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오늘 체력 훈련 단단히 하겠습니다. 자, 모두 준비되셨죠? 이제부터 어휴, 이 돌계단이라 난도가 꽤 높겠는데요.
1: 안녕하세요. 혹시 이쪽에 절이 있다고 하는데 아세요?
2: 넘에 여기 조금 내려 거기 넘어가면 네.
1: 아, 조금만 가면 돼요?
2: 네, 내려가면.
0: 야옹아, 믿어도 되겠지? 그로부터 10분째. 물론 뭐 조금의 기준이 다를 수 있죠. 평소에 체력 단련 좀 해두시지 그랬어요. 어느새 40분째 등산 중.
1: 저기요, 다 온 것 같은데요?
0: 와, 마침내 마주하게 된 인수봉. 개 짖는 소리가 이렇게 반가울 수가. 어, 찾던 주인공이 아니네요.
1: 너 누구니?
3: 응? 그러는 아저씨는 누구예요?
4: 안녕하십니까. 네. 반야야. 어, 반야 괜찮아?
1: 근데 굉장히 많이 짖네요.
4: 아, 예. 내가 좀 저 아픔이 좀 있는 아이입니다. 이제 한 6년 됐는데 마음 연지 한 작년? 이 정도야 마음 연 거예요.
0: 견부살 6년 차인 반야. 반가워. 어, 또 다른 친구도 있네요.
4: 피부병이 심했어가지고 꼬리를 자주 무는 경우 있습니다. 한 달 됐는데 얘도 이제 주인한테 버림받은 애라 지금 이제 병원 치유 중입니다.
1: 혹시 네. 이 영상에 있는 이 강아지는 누구예요?
4: 어, 제 암이에요.
1: 암이. 그리고 이 친구는요?
4: 어, 인수입니다.
1: 아, 인수. 어? 저하고 이름이 똑같는데요?
4: 아, 또 둘이 인연이신가 봅니다.
0: 귀여운 외모에 친근한 성격까지 등산객을 사로잡은 스타 견들. 특히 어두운 밤에도 척척 길 안내를 해준다는데요. 북한산 경비견이 따로 없죠.
1: 아미하고 인수는 지금 어디 있나요?
4: 예, 인수는 2월 달에 이제 멀리 갔고요. 이제 아미만 이제 인수 새끼의 세 마리하고 아미만 이제 안쪽에 이제 네 마리 이제 우리 안에 있습니다.
0: 어, 어디 텅 비었는데요? 아, 낮잠 중이었구나. 바람도 솔솔 불고 낮잠 자기 딱 좋은 날씨네요.
1: 아이고, 아이들 깼네.
4: 예.
0: 아이들 소개 좀 해주세요.
4: 이리 와. 아미고요. 이제 얘도 이제 유기견이었어요.
0: 인수암의 대장견 아미. 반가워. 어이, 깜짝이야.
4: 안 돼. 질투하는 게 질투. 안 돼. 안 돼.
0: 인봉아, 엄마 말 잘 들어야겠다, 그치?
4: 아미는 도둑도 따라간다는데 그 정도로 성격이 좋고, 인봉이는 이제 인수 성격을 많이 닮았어요, 아빠. 차분하고. 아, 얘는 수봉입니다, 수봉이. 시크하다 할까요? 안 돼. 야, 지는 걸 싫어합니다, 이거.
0: 마지막으로 소개할 친구는요? 아, 독특한 개인기가 있는데요. 스님의 머리가 사탕인 것처럼 핥아주는 녀석. 아유, 귀여워라.
5: 이거. 침으로 펴게주는 거예요? 침으로? 마사지해줘?
4: 또. 너 아까 펴줬잖아.
5: 아이고.
0: 어머. 어부박까지? 등에 찰싹 달라붙었어요. 이거 봐요. 너무 안정적이잖아요. 백봉이는 스님 등이 제일 좋아요. 글쎄,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래요.
5: 아니야, 네 아들 봐라, 아들.
0: 와, 멀리 봉. 풍경을 감상하는데요.
5: 봉아, 야, 봉아, 네 40kg 넘어, 너는. 응?
0: 40kg이요? 아유, 야, 얼른 내리자. 그러자 아미가, 어우, 바톤 터치가 자연스러운데요.
5: 응? 인봉이야, 제일.
0: 스님을 차지하려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정말 스님을 사랑하나 봐요. 이번엔 견사를 구경해볼까요?

0: 놀랍게도 바위 밑에 있는 집, 동굴 생활인가요?
1: 국립공원 내라서 이렇게 뭔가를 지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바위나 모든 걸 이제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얘들 집을 좀 지어주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나왔습니다.
2: 완전 저기는 정말 시원하겠다.
1: 예.
2: 별장인데요?
1: 예, 호텔입니다, 호텔.
0: 동굴은 과학입니다. 아미는 상석을 차지했네요. 견사 전체는 울타리에 둘러싸여 있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답니다. 바로 천적 멧돼지 때문. 밤낮을 가리지 않고 출근 도장을 찍고 있대요.
1: 여기가 이제 산사라 보니까, 산중이라 보니까 위험합니다, 위험해. 멧돼지들도 굉장히 지금 예민해져 있는 시기고, 새끼를 많이 낳아서, 그 이제 들깨들도 이제 사람 공격하는 경우도 있고.
0: 위험 천만한 산중 생활. 더군다나 국립공원에서 아이들과 산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요. 어떻게 인연이 됐을까요?
3: 우리가 인위적으로 데려온 게 아니고, 이제 산에, 북한산에 버려졌던 애들이에요. 나를 따라왔기 때문에 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같은 이제 동거가 시작된 겁니다.
0: 이유도 모른 채 산에 버려져 떠돌이 생활을 해야 했던 아이들. 북한산이 집이 된 건데요. 아미와의 만남은 아직도 생생하시대요.
3: 처음 마주쳤는데 저한테 와서 얼굴을 핥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5분 정도 같이 놀아주다가. 너 스님 따라서 절에 가서 살자 하고 내가 움직였더니 따라왔어요.
0: 그렇게 스님과 가족이 된 아미. 그런데 글쎄. 먼저 절에 살고 있던 대장견 인수와 사랑에 빠지고 금쪽 같은 새끼들을 낳았대요. 행복은 영원할 것 같았지만 지난 2월 먼 길을 떠난 인수. 하늘에서 잘 지켜보고 있겠죠. 견보살들의 일상을 살펴볼 차례. 등산객들이 절에 방문했네요.
4: 야, 너무 순하다. 귀여워.
0: 일부러 아이들을 만나러 오셨나요?
4: 여기 북한산 강아지들 유명하다 해서 이제 등산하는 김에 보러 왔어요.
5: 보시니까 어떠세요?
4: 너무 순한데요? 너무 순하고 착해요.
6: 아유, 왜 이렇게 짖어? 짖기를. 어?
0: 누가 짖나 했더니 반이야구나. 쉿.
6: 그만 짖어라.
0: 사료를 가져오셨네요. 아이들과 어떤 인연일까요?
3: 처산이 오셨습니까?
7: 아, 네.
3: 안녕하세요. 네,
7: 잘 지내셨습니까?
3: 예. 그때 또 뭔가를 마셨네요.
7: 들어가봐도 되는가요?
3: 예.
0: 곧장 아이들 만나러 직행. 무거운 짐도 잊게 만드는 아이들의 반가운 인사네요.
7: 거기가 먼 데서 왔습니다. 전라도 광주에서 내들인데 득치도 크고 먹는 양이 많을 것 같아서 또 한 번씩 올 때면 그냥 애들 먹이도 좀 준비해갖고 오고 그럽니다.
0: 그런데 이때! 얘들아, 어디 가는 거야?
3: 이제 줄을 타던데.
0: 한바탕 술래잡기를 예상했는데 다행히 금방 잡혔네요. 평소 절 밖으로 나가는 일은 드물대요.
3: 수봉아. 수봉. 수봉 이리 와. 수봉 이리 와.
0: 새끼들은 다행히 안전하게 포획.
3: 착해. 자.
0: 엄마, 아미는 어디 있죠?
8: 아미. 아미야.
0: 결국 아미는 탈출. 금세 눈앞에서 사라져버렸는데요.
9: 선생님, 혹시 하얀 강아지 보셨나요?
8: 네, 봤어요.
9: 아, 일로, 이쪽으로 갔어요?
10: 갔어요. 그 큰 게 말랑이 같은 거.
9: 네.
8: 일로 갔어요.
10: 여기 지금 하얀 중박이에요. 혼자 바깥인데요?
11: 보니까는 사람 경계가 너무 없어서.
10: 사람 경계심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깜짝 놀랐어. 뭐지? 우리 앞을 아무 짓지도 않고 그냥 쑥하니 그냥 들어가서 지나가더라고요.
11: 아, 이건 뭐예요?
9: 이거 EBS에서 강아지를 찍고 있어요.
0: 1년간 떠돌이 생활을 한 아미. 북한산은 아미에게 집이나 다름없는데요.
9: 아미야? 이리 와, 아미야. 아미, 이리 와. 스님 빨리 오래. 가자.
12: 어머, 가자. 스님이 찾는다고요? 그럼 얼른 가야지. 가자. 저를 따라오세요.
9: 같이 가자.
0: 어휴, 길을 꿰뚫고 있나 봐요. 앞장서는 아미.
9: 가자. 스님한테 가자.
0: 갑자기 딴 길로 새는데요? 물이 마시고 싶었구나.
13: 아미, 끝까지 왔대. 응? 이 집안에 이렇게 나올 일이 없잖아요. 아이고, 좋아.
9: 아예 밖에 못 나오고.
14: 24시간 중에 16시간에 18시간은 우리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0: 국립공원이라 입산 시간에는 되도록 외출을 삼가고 개체수 등록도 꼼꼼히 해뒀답니다.
3: 아니, 응? 네가 뛰고 그거는 아니까 그제잖아요.
0: 아미가 눈치가 빠르네요. 이러면 화를 낼 수가 없잖아요. 스님, 화가 눈녹듯 사라지셨죠?
15: 안 바꿨어.
16: 잠깐 빈틈만 있으면 바로 탈출하나요?
3: 늘 갇혀있다 보니까 밖에는 짧잖아요. 밖에 생활이.
1: 대부분 거의 한 7, 8시간 내고는 이 안에 이제 갇혀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냥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17: 그 시간 동안 이 안에서 배변 활동을 하는 거예요?
3: 이제 방사될 때까지는 참아요.
18: 아니, 근데 화장실 이렇게 오래 참는 건 안 돼요. 16시간이면 너무 오래 참는 거예요. 보통 잘 때도 12시간이 최대. 정상적으로 불편하지 않게 참을 수 있는 시간이 8시간에서 10시간. 하루에 최소 두 번을 나가야 돼요.
0: 어느덧 해가 지고 입산 금지 시간이 되었습니다. 해탈이는 아직도 기운이 넘칩니다. 하루 강아지 범무서운 줄도 모르고요.
19: 아미 누나, 나오고 싶지?
0: 약 올리는 해탈이가 미운 걸까요? 전부 레이저 쏘는 중.
13: 이공이! 이공아! 이공이랑 친구들 사와.
0: 보살님은 밖에서 놀던 고양이들을 소집하는데요. 고양이들은 전부 네 마리.
13: 내일 또 나와야지. 해탈아, 해탈이는 좀 더 있어.
0: 자유롭던 바냐도 방으로 들어가고 해탈이도 방에 들어가고 싶은지 안절부절. 다들 일찍 자는 습관이 있나 봐요.
14: 지금 큰애들 나올 시간이 돼서 애들 나오는 속도가 이 시간만 기다렸기 때문에 어마어마 빠른 속도로 질주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작은 애들이 있으면 사고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전에 지금 미리 분리를 시켜서 안에 넣어놓는 거거든요.
0: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입산이 금지되는 저녁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견사 밖으로 나갈 수 있는데요.
13: 우와, 아미.
0: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9: 고양이 있나?
13: 고양이. 우와.
9: 뭐야? 멧돼지 있어, 멧돼지.
0: 너, 저기 보여요. 멧돼지가 아이들의 배변 장소에 떡하니 나타난 건데요. 멧돼지와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
9: 멧돼지가 너무 쫓아.
6: 아미야, 어, 공아.
13: 아미, 아미, 아미.
0: 아이고, 누가 다친 것 같아요.
13: 스님 가요, 가요.
0: 괜찮은가요?
14: 놀라서 오줌 쌌어 지금. 멧돼지 와서 얘들이 엄청 흥분해가지고.
3: 여기 이리 와봐.
14: 응.
3: 야, 나 거기 있어. 네.
14: 아미, 멧돼지 온다고 그렇게 뛰어가면 어떡해. 그 부딪혔네, 거기.
3: 여기 좀 부딪혔나 봐.
14: 네.
16: 아, 스님, 거기 지금 좀 전에 싸우는 건가요?
3: 예, 좀 부딪힌 것 같아, 여기. 아미, 괜찮아? 응?
0: 이만하길 천만 다행이네요.
3: 괜찮아, 괜찮아.
0: 멧돼지 때문에 긴장을 놓을 수가 없겠어요.
3: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멧돼지한테 한번 물려보기도 했고, 이제 제 성혜 스님 같은 경우는 이제 멧돼지한테 이제 받쳐보기도 했기 때문에.
16: 어디에

0: 부딪히셨어요?
1: 허벅지 있는데 부딪혔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시커멓게 멍이 다 들어버렸어요. 그건 한 달 정도 걸리더라고요.
2: 멧돼지는 엄청납니다. 위험해요. 멧돼지들은 이빨이 진짜 이렇게 송곳니가 다 밖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나오는 경우들도 많고 정말 그 어떤 동물보다 방어적으로 싸맞고 공격적이고 위험해요.
3: 거의 서너 군데는 다 꼬맸어요. 멧돼지한테 받쳐가지고 인봉이 같은 경우는 생식기가 아예 다 드러날 정도로 다 해줄 정도로 받쳐버렸으니까.
4: 피가 절절히 흐르고 있는 지혈도 안 된 상태에서 그 대형견을 데리고 가는 도중에 아마 문제가 생겼지 않을까 싶어요.
5: 다행인 건 수의사님이 낮이든 밤이든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슈퍼맨처럼 달려오신대요.
3: 수의사 원장님이 이제 애들을 이제 거의 살려주셨다고 봐요.
5: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야간 활동을 시작해볼까요? 가장 먼저 단체 가자. 산책에 가자. 나서는데요.
3: 가자. 가자, 천천히 가자.
4: 가자, 천천히. 가자, 가자. 가자, 가자.
5: 밤마다 순찰을 도는 게 일상인 견 식구들. 야생동물이 등산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데요. 등산로를 돌면서 채취를 남기고 소리를 내고 영역 표시까지 해준답니다. 멧돼지를 멀리 쫓는 행위인 거죠.
4: 가자. 아이고. 아이고, 우리 멧봉이 잘 간다.
6: 인봉이 어디 좀 싸고.
4: 인봉이 쉬하고 기다리자. 아이고, 씨, 많이도 하네.
3: 아,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가자.
5: 암벽 등반을 하듯 거침없는 가자. 모습. 하루 중 가장 기다리던 시간이래요. 등산객과의 만남도 좋아하고요.
7: 안녕하세요.
8: 아미야, 백봉아.
7: 응? 아미.
8: 잘 지냈어? 응? 힘들었어? 응? 올라오느라 힘들었어? 응? 아니야.
5: 정겹게 인사하는 등산객. 아이들을 잘 아시나 봐요.
8: 3주 전쯤 된 것 같아요. 그때 일출 갔다가 내려오는데 같이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7: 그때 내려오는, 두 마리가 네. 등산객 따라서 백운대로 올라갔었어요.
8: 아, 그날? 일출 보러 올라갔구나, 애들도. 네. 백운대. 그랬다가 내려오는데 같이 내려와 주더라고요. 예. 길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재밌게 내려왔어요.
7: 아이고.
8: 가끔 이제 북한산에 다니다 보면은 그 유기견들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애들은 일단은 경계하는 게 딱 느껴지는데 이 친구들은 딱 보고 여기도 이쁨 받으러 갔다가 저기도 이쁨 받으러 갔다가 그렇게 잘 하더라고요. 네.
7: 자, 가보겠습니다. 뵙겠습니다.
8: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7: 잘 가.
8: 오케이, 오케이.
5: 북한산 스타견들 인증 완료. 때로는 조난객을 구해주기도 하고 길 잃은 등산객들에게 나침반도 되어주는 아이들.
4: 아, 예뻐.
5: 오늘도 북한산 곳곳을 누비며 제 몫을 다 해주었네요. 멋지고 든든한 북한산 경비견들입니다.
4: 이쪽으로 갑시다. 옳지. 가자.
5: 순조롭게 하산하는 중인데요.
4: 가자.
9: 인봉이 그 길이 아닌데.
4: 인봉아, 인봉.
10: 인봉아, 이리 와, 안 돼.
5: 경로를 이탈하고만 인봉이.
6: 인봉아, 이리 와.
5: 너희들까지? 갑자기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아이, 뭘 보고 이러는 거야, 얘들아. 오, 저기 새끼 멧돼지예요. 새끼가 있다는 건 근처에 어미가 있다는 거잖아요. 와! 스님이 출동했습니다.
11: 어서 이게 자.
6: 가. 내 말 안 들어. 자. 올라가.
5: 빠른 판단으로 상황은 일단락.
12: 굉장히 맞아요. 멧돼지나 이렇게 만날 경우는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아,
3: 예.
4: 그때는 줄을 놔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12: 아,
4: 얘들 힘으로 도저히 제압이 안 되니까 너무 흥분을 하니까요.
6: 가자, 가자, 가자.
5: 얼른 집으로 돌아가야겠어요. 산사의 밤이 깊어가고 해탈이와 반야는 아주 꿀잠에 빠졌는데요. 어버가도

0: 모르겠다. 반면 기운이 넘치는 아민의 가족. 어휴, 달밤에 체조하는 거야?
1: 아미야.
0: 스님의 옆자리는 아미가 차지. 응? 하루 중 16시간을 견사해서 생활하는 아이들에겐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하답니다.
1: 이제 거의 이 상태로 이제 누워서 쉬는데요. 이제 만약에 고양이나 짐승들이 이제 감지되면 바로 움직입니다, 애들. 맞지? 왜?
0: 온전히 자유를 만끽하네요.
1: 아미.
0: 오, 반야가 잠시 나왔는데요. 배변 활동 때문이래요. 반야를 열렬히 환호하는 아이들.
2: 7시부터 새벽 한 3시까지는 실내에서 있는데 얘가 그래도 장이 안 좋고 하거든요. 그래서 참는 건지 그게 좀 많이 좀 염려가 돼요. 그냥 내려가 볼까?
0: 얼른 볼일 보고 자야지.
2: 아미까지 오네.
0: 덩치 큰 녀석들이 우르르 둘러싸자 예민해진 반야. 싸움인지 장난인지 아리송한데요.
2: 이렇게 제압을 해요.
0: 언니한테 발은 좀 심했다.
2: 반야도 새끼들 낳을 때까지도 새끼들을 봐왔기 때문에 겁내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덩치가 하루가 다르게 너무 빨리 커버리니까 분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 이제 꺼내서 제 방으로 이제 데리고 왔던 거죠.
3: 지금처럼 이 상태에서 반야도 나와서 같이 지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1: 그랬으면 좋겠어요. 같이 어우러져서.
0: 일찍 등산을 시작하는 분들이 있네요. 이때 갑자기 뛰어가는 백봉이. 얘들아, 어디가?
4: 이상한 있어, 왜?
0: 아는 척을 해야 직성이 풀리나 봐요.
4: 시간에 내려오셔.
5: 가자. 가자.
0: 입산 시간에 맞춰 견사로 들어갈 시간. 투정은 없이 잘 들어가네요.
5: 가자.
0: 얘들아, 고생했어. 이제 푹 자자. 좋은 꿈 꾸고. 다음 날 아침. 오늘도 많은 등산객들이 북한산을 찾았는데요. 사찰은 방앗간이나 다름없대요.
6: 여러 개니까.
0: 친화력 장착, 애교쟁이로 변신. 사람을 특히 좋아하는데요. 하지만 반야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법당 붙박이가 돼버린 반야. 급기야. 어휴, 손님한테도 까칠하네요. 아예 법당에 못 들어오는 손님도 있는데요.
7: 외모하고 다르게 너무 크게 짖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법당을 못 들어가게 지키는 것 같은 느낌?
0: 정말 법당을 지키는 걸까요?
4: 엄마 왔어. 아니, 미안해. 엄마가 안 지켜줘서. 일로와.
2: 아주 정말 볼일 있는 분 아니시면 안 들어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픈 공간인데 우리 반야로 인해서 이렇게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하니까 좀 안타깝기는 해요.
0: 더 심하게 짖을까 싶어 반야를 데리고 잠시 산책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2: 알치!
0: 우와, 고양이들도 함께 가나 봐요.
2: 반야 여기 뛰어올 수 있지?
0: 느리지만 보살님을 따라서 열심히 올라가는데요. 고양이들과 엎치락 뒤치락 페이스메이커로 딱이네요.
2: 아이고, 잘 간다, 상봉이.
8: 목마를 땐 풀이 최고다냥.
0: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던 반야. 마음을 열기까지 쉽지 않았는데요. 또 하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 일로와. 엄마 여기 있어. 일로와. 이쁜지. 아이고, 이쁜지. 우유, 기침. 아이고. 아이고, 아이요, 아이고, 우리 반야 기침하네. 애가 천식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근데 체력이 너무 한계에 부딪히는 거 아닌가, 의욕만 넘치고. 그래서 그걸 좀 조절을 해줘야 되나, 아니면 지금 페이스대로 놔둬야 되나, 그게 좀 염려되기는 해요.
0: 건강도 문제지만 외톨이를 자처하는 반야. 속마음이 궁금합니다.
9: 오셨어요.
0: 반가운 손님이 오셨나봐요.
10: 오랜만에 뛰어왔네.
6: 우리 아니 보고 있어.
0: 짐을 한가득 가져오셨는데요.
4: 오늘 양이 되게 많네요.
9: 고상까지 줬어.
0: 아 이게 뭐야? 네? 절에 고기라니요?
4: 우리들 멧돼지하고 이렇게 싸우고 이런 전력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상처난 부분들.
0: 아 아이들 특식이군요.
9: 우리 같은 식구인데요, 뭐.
4: 예. 너무 너무 이뻐해 주세요.
9: 개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요.
4: 네.
9: 같은 식구니까.
0: 야. 산을 지켜주는 야. 고마운 마음을 가득 담아서 차례대로 배식.
9: 수봉이. 그래 그래.
0: 누가 제일 잘 먹나 했더니 수봉인가 봐요. 살코기 집중 공략하는 아이들. 어우 정말 맛있나 본데요.
10: 이비나 좀 튀겨버려.
0: 근데 아미는 응? 특이한 아니, 버릇이 있네요.
10: 얘는 먹어봐.
0: 자. 아이고 스님 앞에선 어리광쟁이네. 이때 먹이를 찾아 헤매는 수봉이.
4: 지금 있으면서 또 갖고 갔어.
10: 내가.
0: 와, 이 식욕을 자극하는 소리.
11: 네가 먹어.
8: 네가 부족한데 또 있어요.
9: 수봉이가 좀 건강해.
4: 수봉이가 건강해.
9: 맨날 제가 계속.
0: 어, 엄마가 무섭긴 무섭나 보다.
4: 수봉아.
0: 엄마 아미의 새끼들 기강잡기. 글쎄 점점 심해진대요. 요즘엔 수컷들도 기싸움이 팽팽. 하녀와 삽살개 가족은 과연 한 가족처럼 지낼 수 있을까요?
4: 어머 이런다니까.
1: 하녀가 와. 하녀가 수봉이한테 올라가래.
0: 평화로움 속에 숨어있던 인수함 가족의 고민. 빨리 설쌤을 만나봐야겠죠.
10: 가장 큰 걱정은 이제 야생 이제 멧돼지하고 이런 대치 좀 현명하게 해야 될 방법이 있는지.
4: 이제 큰 애들이 나오는 시간이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제한적이잖아요. 4시간 내지 6시간. 그 안에라도 애들이 좀 같이 어울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0: 견부살들을 만나기 위한 관문.
12: 이름을 다 천천히.
0: 설쌤도 예외는 없습니다. 설쌤, 40분만 올라가면 돼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등산쯤이야. 거뜬히 올라갈 수 있죠? 난이도 높은 건 우리들만의 비밀.
13: 비밀 틀린 것 같아요. 등산 시작 7분째. 틀린 것 같습니다. 이 저질 체력을.
0: 설쌤 힘을 내요. 힘.
13: 발목이 꺾이면 큰일 나서.
0: 아하 그래서 천천히 올라가시나 봐요. 설쌤은 다 계획이 있구나. 쉬는 건 체력안배 차원인가요?
13: 하나씩 지금 벗어 던지고 있어요. 몸에 뭐 하나 걸쳐진 게 다 싫어. 이거 어떻게 쓰면 좀 뭔가 이렇게 효율적으로 이거를 좀 이렇게라도 좀 쓸까? 아니 땀이 자꾸 내려와서
14: 거의 지금 막 그거는 지리산 종주하고 계신 분 느낌이 나.
13: 지리산 종주. 네.
0: 다시 한번 힘내서 올라가 볼까요?
13: 안녕하세요. 여기 절 보셨어요? 네? 요 위에 절까지 한 어느 정도 걸려요? 거의 다 왔어요? 원래 등산에서 제일 믿지 말라는 게 네,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다 왔다. 어. 등산하는 사람들이 제일 믿으면 안 되는 말. 다 왔다. 감사합니다. 이게 인수봉이구나.
3: 네, 인수봉.
13: 들어본 것 같아. 와, 너무 멋지다. 와. 아, 여기구나. 아.
0: 드디어 인수함에 도착한 설쌤.
13: 계세요? 하나 계신 것 같긴 한데.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내일 와봐. 걔가 해탈이죠? 해탈아.
6: 영상에서 보는 것보다 조그맣구나.

0: 고생 많으셨다기.
1: 안녕. 안녕.
2: 힘드네요.
3: 시원한 실키 한 잔.
2: 아, 네네네.
4: 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요.
3: 네, 실키 한 잔 드세요.
2: 감사합니다.
3: 저희가 예, 설탕 안 넣고.
2: 아, 설탕 안 넣은 걸로?
4: 어때요, 설쌤? 맛있어요?
2: 대박. 미쳤다.
3: 단맛 나죠, 그래도?
2: 네. 이거 먹으러 와야 되네.
4: 식혜 맛집으로 인정합니다.
5: 네, 안녕하세요. 아, 너무 식혜 그 행복에 빠져가지고 인사도 못 드리고. 아,
6: 예, 네. 감사합니다.
5: 너무 얼굴 너무 좋으시네요.
6: 저요?
5: 네.
6: 아이고, 감사합니다. 힘드시죠? 나오시는데.
5: 진짜 힘들었는데요. 약간 저의 나약함을 느끼면서 왔는데 이 식혜 하나 한 잔 딱 마시니까 다 풀렸습니다, 이제.
6: 예.
7: 근데 반야 왔어요.
8: 아, 네가 반야구나.
7: 반야야.
8: 네가 반야구나.
9: 너 나 괜찮아?
5: 네, 지금 저 무서워요. 자기 마음을 열기 전에는 계속 지금 혀 낼름거리고 긴장하는 친구.
9: 아, 네. 한번 좀 볼까요?
4: 치아부터 확인하는 설쌤.
5: 이거는 한 반 이상은 뽑힐 거예요.
7: 어떡해.
5: 근데 강아지들은 이빨 뽑혀도 큰 문제는 없어요.
4: 가장 큰 문제는 천식인데요. 평소에도 기침을 달고 사는 반야. 어때요? 우리 반야 괜찮아야 할 텐데.
5: 심장은 조금 심잡음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장이 역류하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기관지에도 염증이 조금 있고. 지금 보면은 제가 이렇게 기관지 자극을 좀만 시키면 이렇게 기침을
7: 네,
5: 하죠.
7: 맞아요. 제가 안을 때도 네. 조금 잘못 안았다 싶으면 이런 기침을 해요.
5: 정밀한 검사 아. 초음파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4: 가까운 시일 내에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5: 반야 힘들어. 제 녹염 꽤 제가 생각했을 땐 최소 12살 이상은 될 것 같아요.
6: 제가 처음 왔을 때 쟤를 5년 봤거든요. 그냥 5년 정도 됐다 비니가.
7: 그런데 반전은 제가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짖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기운이 없는데 그 성량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굉장히 크게 짖어요.
5: 반야가 하는 모습은 뭐냐면 진짜로 알리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호자가 있을 땐 안 짖어요. 얘한테는 아주 정상적이고 자기가 할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불편한 행동이거든요.
7: 근데 제가 안 보일 때, 네. 네, 제가 그렇죠. 여기서 떨어져 있을 때.
5: 그거를 막는다기보다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은 밖에서 소리가 날 때 짖는 아이들은 보호자가 거기까지 따라가서 오케이, 나 확인했어. 나 확인했으니까 들어가. 이렇게 해서 주로 들게 하는 게 목표예요.
8: 아야.
7: 아, 또 깨물어, 또 깨물어. 배터리.
5: 뭐 이거를 계속 이렇게 너무 손으로 하는 거를 받아주시면 안 돼요. 지금 배워야 될 건 자기 이 충동 조절하는 거. 저는 이제 반야는 조금 안 될 것 같고 저 친구들 중에 선생님 같은 친구랑 자주 만나게 해줘야 돼요. 사람 선생님보다 개 선생님이 훨씬 더 잘 가르쳐요.
6: 네.
5: 그래서 저 아이들 중에 얘가 이렇게 막 들이대고 했을 때 앙 할 수 있는
4: 해탈이의 개 선생님은 누굴까요? 잠시 후 공개됩니다.
10: 아미는 이제 처음에 왔을 때 이제 그 아미타부처에서
5: 네.
10: 아미로 지었고 해운대에서 백봉이. 응? 수봉이는 인수봉에서 수봉이.
5: 아, 네네.
10: 여기는 인수봉에서 인봉이.
5: 아, 인봉이, 수봉이, 백봉이.
10: 네.
5: 너는 하얀색이라서 이름이 더 확실하게 딱, 그게 된다, 백봉이. 네.
7: 저 특별을 하고 다니는데 얘가 제일 혼나요. 제일 눈에 띄거든요.
5: 아, 하얘가지고 얘네는.
4: 설쌤, 백봉이한테 깜짝 놀랄만한 개인기가 있어요.
7: 또 얘 업어달라고 그러는데 이거 습관 안 좋죠?
5: 뭐 안 좋아요, 그냥.
7: 왜요?
4: 짜잔, 어부반 백봉이 어때요?
7: 늘.
5: 아유,
7: 진짜 커, 진짜 커.
5: 아유, 귀여워.
7: 애기 때부터 이렇게 업어줘가지고.
5: 죄송한데 그 되게 유명한 그 초파춤 선수님처럼 그 스님 머리에 핥을 때 너무 귀여운데요.
7: 얘가 제일 순대.
5: 너무 귀여워. 나한테도 백봉이. 한번 해볼래? 내가 한번 업어줄까? 될까?
7: 얘 한 50kg 나갈걸요?
5: 아, 그래요? 나는 그러면 힘이 안 돼서 안 될 수도 있어.
10: 40kg 정도? 40kg
5: 정도? 나는 힘이 안 돼서
7: 안
5: 못할 수도 있어.
7: 아미가 한 4...
5: 자, 얘 이름 뭐였죠? 백봉이. 네.
10: 백봉이요.
5: 백봉?
10: 백봉아.
7: 백봉 일로 와봐.
5: 백봉.
7: 백봉 일로 와봐.
5: 난 초파춥스가 아니긴 한데.
4: 호기롭게 도전하는 설쌤.

0: 나빠봐.
1: 과연 백봉이의 선택은?
2: 스님 등이 제일 좋아요.
1: 백봉이는 일편단심 스님이래요. 자, 이제 후보를 봤으니 해탈이의 개 선생님을 만나볼까요?
3: 결국에는 해탈이가 아직 이 안에 못 들어가면서 네. 근데 또 계속해서 분리만 해놓으면 나중에 해탈이가 컸을 때 문제가 될 거예요. 네. 사람이나 강아지들이나 결국에는 만나야지만 서로 알고 친해질 수 있거든요. 네.
1: 아미. 개 선생님은 인수암의 대장견 아미. 모두 예상하셨죠? 해탈이 너 이리 와. 그동안 까불었지?
4: 겁이 없지 않네.
3: 겁 있다니까요. 배워요. 다 배웁니다.
4: 너무...
5: 해탈.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우줌 싸고 있다. 해탈.
3: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또 피할 공간이 많고 이러면 자주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4: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1: 개 선생님의 실력을 보여줄 차례.
3: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1: 이야, 대장견답게 호탕한데요.
3: 놀자는 겁니다. 진짜 노는 겁니다. 예. 얘네 많이 만나게 해주세요. 얘네 계속 친해져야 돼요.
6: 네, 이런데 이제 보살님은 저 이제 체격이 다르니까 앞발에 힘이 다칠까봐.
3: 아, 안 다쳐요. 이 정도는 안 다칠 거예요. 아, 네. 지금 너무 좋습니다.
5: 오히려 얘 뭐 챙기는 느낌도 있다, 야. 어? 냄새 다 확인하면서.
6: 네, 그렇죠.
4: 근데 통제를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3: 아, 맞아요. 이러면서 배워야죠. 이 무리에 누가 안정화가 되려면 알아야 돼요, 쟤도 해탈이도.
1: 무섭지만 해탈이는 지금 꼭 교육을 받아야 한대요.
3: 그러면 풀려있는 거 아니까.
4: 근데 너무 차이가 나서 체급이.
3: 특히 쟤는 지금 뇌 안에서 가장 우리가 뇌의 가소성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어떠한 감정과 경험이나 이런 것의 길이 가장 많이 연결되는 시기예요.
4: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시기니까. 네.
3: 이게 5개월이 넘어가면 이 기능이 엄청 떨어져요, 걔들은.
1: 앞으로 교육을 잘 받아야 하는 해탈이. 과정이 어떻게 되죠?
3: 우선은 우리 아미랑 해탈이 먼저 만나게 해주고 네. 그리고 조금 더 적응이 되면 우리 수컷 아이 중에 하나의 네. 나와서 또 적응하게 해주고 네. 충분히 가족으로서 하나의 무리로서 융화돼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6: 아, 네.
3: 근데 지금 너무 겁먹고 이걸 안 하면 나중에는 같이 살기는 더 힘들어진다.
6: 네.
1: 아미야, 해탈이를 잘 부탁해. 해탈이도 잘할 수 있지? 또 다른 걱정도 있으시대요.
4: 제가 걱정하는 건 방광염이나 이런 것들 생길까 봐.
3: 방광염은 무조건 참는다고 무조건 걸리는 건 아니에요. 참으면 방광염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세균이 오줌을 통해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걸 하루에 한 번만 그렇게 되면 그냥 이거 엄청 참는 거예요.
4: 너무 참는 거죠.
3: 그나마 제가 직접 보니까 느낀 게 그나마 참을 수 있는 이유. 커서 방광이 커요.
4: 에이.
3: 이거는 얘네들의 생리작용이고 기본권이기 때문에 에이. 저는 한 번 정도는 밖에서 오줌을 쌀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어줬으면 좋지 않을까.
1: 하루에 두 번 꼭 지켜주세요.
4: 제일 큰 걱정은 멧돼지하고.
3: 아, 그쵸.
4: 매일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서 긴장을 풀 수가 없어요.
3: 우리나라 토종동물들이 다 용맹해요.
6: 네.
3: 진짜 제가 느끼는 건데 진도, 삽살개, 멧돼지도 어떻게 보면 토종돼지잖아요.
6: 네, 그렇죠.
3: 이런 애들이 다 용맹하더라고요.
6: 네. 이렇게 이제 과학적으로 멧돼지가 싫어하겠다 했던 걸 다 방법해봤는데
3: 쉽지 않죠? 기질적으로 이런 걸 타고난 아이들은 학습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6: 이빨 깨끗해.
4: 한 3살쯤 됐겠죠.
6: 그럴 것 같은데요?
3: 와, 근육이 진짜. 와, 근육 역시 산 타고 다니는 애가 근육 미쳤습니다.
4: 달라요?
6: 먹 잡아보자고.
3: 아니, 그걸 떠나서 이 전체적인 네. 몸매가.
4: 아미하고 수봉이는 중소화수술 때문에 내려가서 병원에 가서 피검사하고 다 해서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네. 얘들은 병원 한 번도 안 가본 상태라.
1: 귀 상태를 살펴볼 건데요. 큰 문제는 없겠죠.
3: 염증이 좀 있네요.
4: 예, 있어요.
1: 아이고, 곧바로 치료해주는 설쌤. 인봉아, 근데 안 아프니?
3: 나가. 백봉이가 스님

0: 챙겨주는 과학 선생님이 계세요. 매주 오시는데 그분이 네. 챙겨주시고.
1: 아 얘네 팬클럽 생길 것 같은데 어떡하지? 예.
0: 아 그래.
1: 예? 그 얘네 팬클럽 생길 것 같은데.
0: 광견병 주사하고 네네네. 그런 거는 수의사님이 날
1: 잡아서 와서 해주시고.
0: 와서 해주시고.
2: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듣고 알았어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유명하시네.
1: 아미 야. 야 이거 이뻐하는 거 아니고 지금 귀 청소하는 거다.
0: 아미는 깨끗하던데.
1: 질투하지 말아라잉.
3: 아미를 필두로 곳곳에서 터지는 예, 으르렁 예, 으르렁 파티. 얘들아 워 워.
0: 되게 먹이 때문에. 예.
4: 워.
3: 설쌤 방법이 없을까요?
5: 우리 머리를 엎히는 거 좋아하고.
6: 얘 질투 있죠.
0: 이렇게
6: 모든 게 자기 중심이야 돼.
3: 아미의 성격을 파악한 설쌤. 아미를 막을 자가 없답니다.
6: 그것만 저는 그 말씀 드렸어요. 뭐, 얘 이뻐할 때 얘가 으르렁거려요. 그때 우리 스님이나 보살님이 얘한테 안 돼 정도만 얘기하세요. 네, 네.
7: 이런 거.
6: 네.
7: 이럴 때 만약에 하면 돼.
1: 요 가운데 껴서 얘 정면 바라보고 안 된다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6: 안 돼.
1: 그 정도만 얘기하셔도
6: 안 돼.
1: 안 돼. 아미. 좀 평소랑은 다른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네, 좀 단호하고 그것만 그냥 반복적으로 좀 얘기 한번 네. 해보는 게 네, 맞아요. 이게 이거는 모든 동물의 공통 언어거든요.
6: 네.
1: 마주 보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무리가
6: 안 돼.
1: 그렇죠.
6: 안 돼.
1: 그 정도만 하세요. 그러면 이거 알아들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3: 어? 평소와 느낌이 다른데요.
1: 근데 애들이 내가 여기 들어와서 애들이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한 10번은 들었는데 이렇게 걱정이 안 되는 경우도 처음이에요.
0: 애들이 순해요. 그래서 네. 오시는 분들이 우리 애들 덩치만 보고 겁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7: 아, 방송 보고
0: 그런 의도로
7: 좀 보셨으면 네. 좋겠어요.
3: 마지막으로 선물을 가져온 설쌤.
1: 이거는 상처난데 이거는 그냥 피부병이 있을 때 이거는 핵시딘 그냥 소독약입니다.
3: 네. 응급 상황에 쓸 수 있는 키트인데요. 가장 좋은 건 다치지 않는 거겠죠.
1: 붕대 살짝 감고 이걸로 감아놓으면 돼요.
0: 네, 수축을
1: 하려고. 지들끼리 딱 붙어있어요.
3: 얘들아, 다치지 말자.
0: 네, 감사합니다.
1: 제가 또 오랜만에 등산을 하다 보니까 좀 힘들었거든요.
6: 네. 네.
1: 근데 딱 오는 순간 그 맛있는 식혜와
0: 네.
1: 정말 행복해 보이는 이 아이들, 이 강아지, 강아지와 이 큰 아이들 보면서 제가 힐링하고 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0: 아유, 네. 다행이에요.
1: 오늘 좀 함께 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8: 아, 너무 행복했습니다. 궁금증을 이렇게 해소시켜 주시니까 너무 행복했고, 앞으로 이제 얘들하고 남은 시간을 이제 더 유익하게 여러 어떤 부분을 이제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우리 애들이 참 복이 많은 애들이구나라는 걸 오늘 다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어디서 설쌤을 또 만나겠어요, 우리 애들이.
1: 저는 근데 진짜 꼭 다시 한번 볼 것 예. 같습니다. 그리고 반야도 좀 더 제가 한번 예. 도와줄 수 있는 거 도와주고 싶고.
0: 예. 네.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1: 아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3: 떠돌이 아이들을 품어준 스님의 넓은 사랑.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겠죠. 오늘보다 더 나은 인수암 가족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행복해야 돼.
9: 군 특수부대에 관련된 견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잉카 같은 경우는 차분하고 좀 릴렉스하면서 스스로의 통제도 괜찮아요. 드로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다소 과격하고요. 임팩트 있고 다이나믹하죠.

0: 배치모아에서 냄새 잡는 요술 배변 패드를, 댕스 소셜클럽에서 지렁이 댄스 스프레이를, 오디에이시에서 반려동물 케어 세트를, 허글에서 키핏 점프런 관절 영양제와 루테인 영양제를 드립니다.
1: 상담 완료 시 훈제 직화 두 가지 맛을 하나로, 뚜껑을 덮어 훈제, 불맛을 제대로 직화. 이 모두가 가능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0: 대상의 영광은
1: absolutely killing him.
2: 내가 원하는 건 this one's bigger.
3: 준비되셨어요?
1: 하크. 준비 네가 원하는 게 뭐야?
4: Creation of a champion.
1: 99.9% 확정이야. 확정.
5: 사고치기 전에 은퇴시켰어야 되는데.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한테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손님 초대상의 안성맞춤인 레스토랑 오너셰프 이재훈의 스페셜한 한상. 국물 요리에만 넣어 먹던 청경채의 완벽 변신. 삼겹살만 돌돌 말았을 뿐인데 단번에 일품 요리로 청경채 삼겹말이부터 서양에 트러플이 있다면 한국엔 들기름이 있다. 고소한 들기름에 감태 약간 곁들이면 풍미 가득 면요리 탄생. 감태 들기름 스파게티까지 감각적인 손맛이 돋보이는 스타셰프 이재훈의 최고의 요리비결 지금 시작합니다.
4: 안녕하세요. 최우비의 에너지 광이고요.
5: 안녕하세요. 이재훈 셰프입니다.
4: 네. 셰프님, 네. 이 청경채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고기와 유독 잘 어울리는데요. 이 짭짤한 양념을 배워 밥반찬으로 제격인 청경채 삼겹살 말이 재료를 볼까요?
5: 네. 자, 제일 먼저 이 푸릇푸릇한 이 청경채가 있고요.
4: 네.
5: 그리고 삼겹살.
4: 네.
5: 그리고 양념장 오늘 굉장히 간단합니다.
4: 예.
5: 간장. 그리고 설탕,
4: 예.
5: 그리고 깨소금, 그리고 간마늘 되겠습니다.
4: 자, 삼겹살을 돌돌 말아 뭔가 이 스페셜한 요리 같은데요. 자, 손쉽고 특별한 요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청경채 삼겹살 말이 해볼 텐데요. 자, 이렇게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삼겹살과 그다음에 고기와 잘 어울리는 청경채가 올라왔어요.
5: 네. 일단은 청경채가 이 삼겹살을 말기는 너무 좀 크니까 요거를
4: 예.
5: 한번 절반 정도를 그 살짝 이렇게 한번 잘라볼게요. 자를 때도 뿌리 쪽은 살려주셔야지 이렇게 이 모양 그대로 살릴 수가 있거든요.
4: 예.
5: 그리고
4: 청경채는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5: 중식 요리에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4: 네.
5: 국물 낼 때도 마지막에 이런 풍미 같은 것도 낼 수 있고. 여러모로 많이 사용할 수가 있죠.
4: 맞아요. 특히 고기와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5: 맞아요. 자, 이렇게 썰어놔 주고
4: 네.
5: 그리고 끝에 부분이 너무 너덜너덜 거리니까 끝에 부분만 제가 이렇게 맞출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접시에 담았을 때 조금 더 깔끔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4: 예.
5: 이 부분만 살짝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4: 이렇게 하고 자,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우리 삼겹살을 한번 손질해 볼 텐데요. 네.
5: 장갑 하나 주시고요.
4: 네.
5: 네. 자.
4: 아, 진짜. 아, 삼겹살은 또 언제 나오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5: 네.
4: 사실 이제 돼지고기 중에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삼겹살.
5: 네. 요렇게 한 절반 정도만 말 수 있게.
4: 예.
5: 네. 썰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4: 자, 오늘은 뭐 삼겹살은 여러 가지 또 요리 방법이 있지만.
5: 네.
4: 오늘 말이로써.
5: 맞아요. 요렇게 해서.
4: 예.
5: 절반 정도만 썰어주시고. 자, 장갑을 하나 더 주시겠습니까?
4: 네.
5: 장갑을 하나 더 주신 다음에.
4: 근데 돌돌 말아야 하기 때문에.
5: 말아볼게요. 오늘은 제가 네. 준비한 청경채는 보통의 청경채보다는 조금 얇은 편이거든요.
4: 예.
5: 그래서 지금.
4: 이렇게 가운데로 돌돌 말아주시네요.
5: 네. 말기 좀 편했던 것 같은데 너무 좀 두꺼우신 분들은 4등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4: 아, 청경채를 보시고.
5: 네, 이렇게 가볍게 말아주시고.
4: 예.
5: 요건 반찬으로 해서 드셔도 좋고 뭐 간장이 양념으로 제가 한 번 더 만들어낼 거니까 이거를
4: 반찬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저녁에 출출할 때
5: 네.
4: 방송에서 요즘

0: 먹방 방송 많잖아요. 네. 그럼 갑자기 이제 저녁에 고기가 이렇게 땡길 때 있어요. 네. 근데 고기만 먹기에는 너무 내 양심의 가책이 들고 하니까 그때 이렇게 마리해서 먹으면 네. 청금치도 함께 먹게 되고 그리고 몸에도 좋고 술안주로도 좋을 것 같아요.
1: 아, 술안주도 너무 좋고 그리고 요거 대신 또 대용품으로 베이컨 같은 걸로 하셔도 뭐 무관합니다.
0: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1: 이렇게 해서 한번 조각은 다 이렇게 말아놨고요.
0: 어, 근데 셰프님. 네. 이제 제가 또 궁금한 건 저희가 고기를 사용하는데 지금 밑간을 네. 안 했어요.
1: 밑간은 저희 앞에 있는 이제 양념장으로 한번 한 다음에 예. 굽고 난 다음에 구워졌을 때쯤 한번 저희가 한번 덮어줄 거예요. 아. 그렇게 한번 그럼 양념장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0: 아, 이유가 있으셨네요. 자, 그럼 네. 양념장 만들어 볼게요.
1: 간장 두 스푼 정도. 그리고 맛술도 두 스푼.
0: 맛술도 고기 들어가니까.
1: 네. 그리고 설탕도 두 스푼.
0: 설탕도.
1: 동량으로 넣어주시고요. 예. 그리고 여기다가 간마늘. 네. 그리고
0: 확실히 마늘 들어가면 우리 입맛이 잘 맞는 것 같아요.
1: 깨소금까지 넣어주시고 요거 이제 저어주신 다음에 지금 처음부터 넣는 게 아니라 네. 그 삼겹살하고 그 청경채가 노릇하게 구워졌을 때 빼기 직전에 살짝 넣어가지고 간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설탕이 잘 녹아줘야겠죠?
1: 네, 설탕이 충분히 대용량으로 하실 때는 네. 이 한번 양을 한번 소스를 끓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한쪽에서 네. 팬에다가 오늘 그리고 삼겹살에서 어느 정도 기름이 나오기 때문에 네. 기름은 아주 조금만, 살짝만 두를게요.
0: 아주 조금만? 네.
1: 팬에 살짝 정도, 어느 정도만 이렇게 될 정도로 그리고 일단은 제가 한번 네. 넣고 살짝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너무 좋은 소리가 들리네요.
1: 기름은 최대한 조금씩만 예. 넣어주시고
0: 요즘에는 또 아침에도 네. 고기 드시는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1: 많아요, 많아요, 예. 많아요.
0: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아침에 또 고기 먹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최고의 요리 비결 보시는 분들 아침부터 이렇게 또 삼겹살 굽는 소리 들으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1: 아침부터 뭐 고기 굽는 소리 뭐 들으시면은 뭐 그 고기 덕후 분들은 굉장히 또 행복하시겠네요. 그리고 또 예. 청경채가 들어가가지고 또 많은 부분은 또 양심의 가책 좀 덜 느끼셔도 될 것 예. 같고.
0: 그리고 셰프님, 이 마리가 풀리지 않게 굽는 방법이 따로 있다면서요?
1: 사실 삼겹살이 너무 두꺼우면 예. 사실은 이제 말기가 너무 좀 힘들어요. 네. 그래서 두께를 썰 때 한 0.5cm 이하로 썰어주시는 게 좋고 너무 두껍다 싶으시면 이쑤시개 같은 걸로 한번 꽂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예. 자, 일단 불색이는 어떻게 할까요?
1: 중간불 정도로 계속

0: 분위기가 달라지니까요.
1: 맞아요. 조금만 더 구워주고 그리고 네. 고기 같은 거에 양념을 넣을 때는 어느 정도 살짝 익은 상태에서 네. 더 데워주는 게 더 좋습니다.
0: 셰프님 만약에 베이컨으로 할 때는 조리 시간도 굉장히 빨라지고 간도 이렇게 딱히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따로.
1: 그렇죠. 베이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간이 되어 있으니까 예. 지금 같은 거에 양념에 절반 정도 양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0: 예.
1: 네. 지금 삼겹살은 정말

0: 열기가 좀 빠졌을 때 한 번 넣고 약한 불로 살짝 한번 졸여보겠습니다.
1: 네.
0: 자, 지금 이제 불을 꺼놓은 상태에서.
1: 네. 끼얹듯이.
0: 끼얹듯이 넣어주시고.
1: 확실히 불을 줄이길 잘했네요. 그쵸?
0: 네. 그리고 이렇게.
1: 네.
0: 살짝. 이렇게 올려주시고. 나머지까지.
1: 요런 불질도 참 요리의 비결인 것 같아요. 그쵸?
0: 그렇죠. 너무 센 불로 막 하면 지금 팬이 달궈져 있는 상태에서 구워지면.
1: 예. 확 튀기고 막.
0: 그럴 수 있으니까.
1: 예.
0: 요렇게만 조금 이제 팬에 어느 정도 이제 이 소스가 어느 정도 적응이 됐다 싶을 때 그때 불 살짝만 올려주시면 돼요. 이제 그리고 양념이 더 배이게 앞뒤로 한 번만 졸여주시면 정말 예. 맛있는 요리 끝납니다.
1: 지금 향이. 네. 정말 맛있는 향이 나네요. 셰프님.
0: 맞아요.
1: 셰프님 진짜 밥 반찬도 되고 네. 술안주도 되고 네. 간식도 되고 할 것 같아요.
0: 이거는 뭐 모든 연예에서 다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요리니까
1: 예.
0: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경채나 이런 재료들이 사실은 오늘 재료가 양념을 제외하고 두 가지밖에 들어가지 않아요.
1: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사실은 삼겹살 뭐 그냥 고기만 먹을 때도 맛있지만
0: 네.
1: 뭘 좀 싸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채소를.
0: 네.
1: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마리를 딱 말아서
0: 네.
1: 깔끔하게 먹는 것도
0: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이 양념이
1: 네.
0: 오늘 완전히 좀 잘 배일 수 있게 약한 불로 충분히 잘 졸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도 거의 다 소스가 거기다 다 나갔죠?
1: 예, 이제 색도 나고 있고요.
0: 이 정도면은 거의 양념의 조리가 완전히 다 된 거예요. 이제 불을 한번 끄고
1: 네.
0: 저희 접시에다가 한번
1: 옮겨
0: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이쪽으로 뺀 다음에
1: 예.
0: 자, 한번 옮겨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향이 너무 좋습니다.
0: 자, 이렇게. 이렇게.
1: 네. 뭔가 외식해서
0: 네.
1: 밖에서 먹는 그런 기분인 것 같아요.
0: 굉장히 고급
1: 예.
0: 한정식이나 중식당에서 먹을 법한
1: 예.
0: 나왔고
1: 사실 별재료 안 들어갔는데 그렇죠?
0: 별재료 안 들어갔고 나머지로 소스 좀 남아있는 거를 여기다가 한 번 더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그러면
1: 잘 구워서 졸여진 청경채 향도 너무 좋고요. 삼겹살 향은 뭐 말할 것도 없이
0: 이렇게 해서 정말 맛있는 조리 완성됐습니다.
1: 이야. 자, 이렇게 금세 만들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청경채 삼겹살 마리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청경채 삼겹마리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청경채를 반으로 썰고 끝부분을 다듬어주세요. 삼겹살은 반으로 썬 뒤 위에 청경채를 올려 돌돌 말아줍니다. 진간장, 맛술, 설탕, 다진 마늘, 깨소금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청경채 삼겹마리를 올려 돌려가며 노릇하게 구워줍니다. 양념을 끼얹어가며 앞뒤로 구워주세요. 양념을 끼얹기 전에 불을 낮추면 양념이 튀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고 남은 양념을 끼얹으면 청경채 삼겹마리가 완성됩니다.
1: 들기름 국수가 인기였다면 이제 들기름 스파게티가 되실 것 같은데요. 이 감태 들기름 스파게티 재료를 한번 알아볼까요?
0: 네. 일단 기본적으로 스파게티니까 스파게티 면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1: 네.
0: 그리고 감칠맛을 더해줄 명란젓.
1: 네.
0: 그리고 김과 그리고 감태.
1: 네.
0: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갈아놓은 치즈가 있고요.
1: 네.
0: 대파와 마늘 그리고 고추, 토마토 그리고 잡내를 잡아낼 수 있는 화이트 와인.
1: 네.
0: 그리고 오늘은 제가 그 보통 들기름 같은 경우 한식에 많이 쓰이는데
1: 네.
0: 한국적인 느낌이 파스타에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꿀도 있고 그리고 간장, 들기름을 서양 요리에서 많이 쓰이는 엑스트라 버진과 함께 섞어가지고
1: 네.
0: 굉장히 다분히 한국적이면서 외국인들도 좋아할 수 있는 파스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뭔가 오일 파스타의 새로운 버전 같은데요. 구수한 들기름이 스파게티에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요리도 시작해볼게요. 정말 스파게티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우리의 입맛에 더 잘 맞는 스파게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스파게티 면을 이제 삶는 방법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0: 네.
1: 자, 셰프님 그러면 스파게티 면부터 한번 삶아볼까요?
0: 자,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채소를 삶을 때처럼 네. 굵은 소금을 좀 넣어가지고 기본적으로 면에 간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살짝 트위스트를 해가지고 네?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떨어지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1: 이렇게 넣는 거구나.
0: 이런 식으로 넣어주게 되면 네. 면이 한쪽으로 다 쏠리지 않고 네. 잘 삶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1: 셰프님, 네. 그래서 저희가 미리

0: 삶아둔 게 있는데요.
1: 네.
0: 그리고 또 궁금한 게
1: 네.
0: 이 면을 삶고 나서
1: 네.
0: 저희는 저는 이제 바로 찬물에 담갔던 적도 있었거든요.
1: 찬물에 담그실 필요는 없고
0: 예.
1: 바로 스파게티 면 같은 거는 불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0: 예.
1: 그대로 두시고 그 대신 면을 삶고 난 다음에 면이 전분기가 막 생겨가지고 막 늘러붙을 수 있어요.
0: 네.
1: 이때 올리브유 한 두어 스푼 넣고 그때 잠깐 섞어만 주시면 됩니다.
0: 이때?
1: 네, 이때 섞어주시면 되고 처음부터 삶으실 때는 안 넣으셔도 됩니다.
0: 자, 이렇게 맛있게 삶아뒀고요.
1: 네.
0: 이제 다른 재료들을
1: 한 가지 더
0: 예.
1: 면수를 지금 오늘은 버리지 말고 좀 모아주세요.
0: 네.
1: 면수를 제가 이렇게 살짝 준비해놨거든요. 이거는
0: 예.
1: 이따 저희 파스타 할 때 국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0: 면수까지 준비가 됐고
1: 네.
0: 다른 재료들 한번 손질해볼게요.
1: 네. 자, 이렇게
0: 네.
1: 이 감태와 김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으면
0: 네.
1: 여기다가 소스를 만들어낼
0: 네.
1: 올리브 오일을 살짝 넣어주시고요. 올리브 오일의 절반 정도의 그 들기름 그리고 동량의
0: 간장이요.
1: 간장 그리고 약간의 단맛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0: 예.
1: 괜찮습니다. 꿀을 살짝 한번 이렇게 넣고
0: 살짝
1: 한 스푼 정도 넣고 요거를 한번 제가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1: 이걸 한번 갈아보면

0: 해서.
1: 이야, 지금, 와, 정말 이게 맛있는 향 있잖아요.
0: 고소한 향.
1: 이게 고소한 향. 김과 감태와 그리고 이 들기름. 이 들기름 향이 대단하게 정말 고소한데요.
0: 너무 좋죠?
1: 네.
0: 자, 이렇게 해서.
1: 네.
0: 제가 준비가 됐고.
1: 와, 지금 고소한 향이 대단한데요. 한번 여기 덜어서 볼까요?
0: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소스가 이렇게.
1: 근데 셰프님, 네. 이 소스의 색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0: 뭐, 이탈리아 요리 중에 예. 바질 페스토라고 하는
1: 맞아요.
0: 그런 소스 같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한번 제가 농도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지금 김하고 이렇게 갈렸어요. 예. 그죠?
1: 어, 향이 정말 대단한데, 정말 그 김의 맛있는 향과, 그 다음에 감태향, 그 다음에 들기름의 고소함이 대단합니다.
0: 요거는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게,
1: 예.
0: 뭐, 서양 요리에도 그렇고, 모짜렐라 치즈 같은 거,
1: 네.
0: 아니면 볶음 같은 거, 밥 같은 거 비벼 먹든지 여러 가지 용도로 다들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1: 드레싱처럼도 사용이 되고.
0: 그렇습니다.
1: 자, 이렇게 이제 소스가 준비가 됐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감태 들기름 스파게티를 네. 만들어 보겠습니다.
0: 네. 여기서 한번 저희가 한번 구워 볼 텐데.
1: 네.
0: 올리브유를 살짝 좀 둘러 주시고.
1: 오늘 무엇보다 기대가 돼요. 저도 스파게티 굉장히 좋아하는데 과연 이 감태랑 네. 김이랑 네네. 소스는 어떤 맛이 날지
0: 궁금하시죠?
1: 네.
0: 아마 한국에서 이런 파스타 감태 소스 같은 거 하는 파스타는 아마 거의 없을 텐데 아마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늘을 살짝 한번 볶아보도록 할게요.
1: 네.
0: 이렇게 해서 마늘 한번 살짝 한번 너무 센 불이 아니라 네. 충분히 향이 날 수 있을 정도로
1: 정말 이 파스타는 이 스파게티는 네. 마늘기름이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0: 그 마늘기름이 충분히 나야지
1: 예.
0: 그 풍미도 훨씬 좋아지고 사실 그 서양에서 요리 중에 이탈리아 요리 중에 가장 기본적인 파스타 알리오올리오라는 파스타도
1: 예.
0: 우리나라는 마늘 막 간마늘, 마늘편, 마늘튀김 막 넣고 막 그러는데
1: 예.
0: 사실 이탈리아 현지에서는 그 마늘 향만 내고 마늘을 빼고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1: 예.
0: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마늘을 먹는 재료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늘은 향신료라고 생각하거든요.
1: 예.
0: 약간 저희랑 또 문화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0: 자, 이렇게 이제 마늘이 살짝 노릇하게 볶아지고 있으면
1: 네.
0: 여기서

0: 또 대파도 구우면 좀 단맛이 나잖아요.
1: 네.
0: 맛있게 즐길 수 있어요.
1: 그리고 마늘도 이렇게 잘 이렇게 볶잖아요.
0: 네.
1: 씹는 시간도 약간 나면서 약간 부드러울 때도 있고.
0: 맞아요.
1: 예. 포근포근할 때도 있어요. 이 다음은 어떤 것도 들어가면 될까요?

0: 한두 매운맛 싫어하시는 분들은 고추 안 넣으셔도 되고요.
1: 네.
0: 이렇게 해서 살짝 한번 더 볶아주시고 이제 고추의 풍미까지도 나올 수 있게끔 해주신 다음에
1: 네.
0: 여기다가 넣었더니 명란젓, 명란젓을 볶을 건데
1: 네.
0: 명란젓을 볶을 때도 이게 막 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지금 잔열로 볶아질 수 있게 불은 살짝 좀 제가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불을 끄신 상태고요.
0: 불은 살짝 좀 줄여주시거나 좀 살짝 꺼준 상태로
1: 네.
0: 살짝 이렇게 가볍게만 살짝 볶아주시면 돼요.
1: 야, 진짜 명란 많이 좋아하시는데 이렇게 또 활용을 해보네요.
0: 이렇게 살짝 한 번만 살짝 볶아주시고
1: 네.
0: 여기다가 풍미가 더 좋아.

0: 만약에 화이트 와인 없을 때는 어떤 걸 넣으면 될까요?
1: 맛술 같은 거 넣으셔도 좋고요.
0: 네.
1: 이렇게 화이트 와인을 살짝 넣어주시고 여기다가 면수를 살짝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0: 아까 준비했던 면수를?
1: 면수 살짝 넣어주시고 이제 살짝 한번 끓여보도록 할게요.
0: 네. 셰프님, 그냥 맹물보다 면수가 들어가면 좋은 이유는 뭔가요?
1: 면수가 들어가게 되면은 소스가 아무래도 조금 더 되직한 느낌이 될 수 있거든요.
0: 농도가 좀 잡히네요.
1: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예. 이걸 살짝 한번 끓여보고 네. 여기다가 이제 방울토마토하고
0: 네.
1: 살짝 한번 넣어주시고
0: 네.
1: 잠시 뒤에 이거를 면이랑 같이 끓이게 되면은 소스의 상태가 굉장히 조금 되직한 상태가 됩니다.
0: 농도가 나는 거죠?
1: 농도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0: 그런 식으로 또 네. 맛을 이제 입히면서 익혀주네요. 면을.
1: 그렇죠? 이렇게.
0: 자, 아까 저희가 살짝 오일을 발라놨죠. 붙지 않게.
1: 스파게티 면 이렇게 살짝 넣어주시고.
0: 네.
1: 자,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아까는 조금 전에 묽은 상태였는데 네. 소스가 이제 그 면의 전분기를 머금으면서 굉장히 좀 되직한 상태가 되고 맛있는 파스타의 상태로 완성될 겁니다.
0: 이 면이 들어가면 순식간에 국물들이 없어지더라고요.
1: 맞아요. 이제 시간이 조금 이제 2, 3분 정도만 비벼주면 네, 네. 맛있는 파스타가 완성될 거예요.
0: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아까 맛있게 만들었던 이 소스는 언제 들어가나요?
1: 아, 맨 마지막에 넣게 되면 파스타가 이제 더욱 훨씬 더 고급스러운 파스타로 완성이 되게 됩니다.
0: 그렇군요.
1: 이게 이제 1분 정도만 더 있다가
0: 네.
1: 좀 비벼지게 되면
0: 네.
1: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풍미를 더해줄 수 있는 이 치즈
0: 스파게티 치즈 빠질 수 없죠.
1: 네, 파마산 치즈 같은 것도 이런 거
0: 네.
1: 뭐 덩어리 치즈를 갈아 넣으시는 게 가장 좋지만
0: 네.
1: 갈아져 있는 시판용 치즈 같은 거 넣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살짝 넣어주시고
0: 네. 향이 확실히 좋아지네요.
1: 이제 뭐 치즈가 좀 들어갔으니까 아무래도 네. 좀 더 맛도 더 풍미도 있어지고 맛이 있어지겠죠?
0: 명란젓 씻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근데 지금 이제 여기서 아까 전에 저희가 만들었던
0: 예?
1: 감태 오일 소스를 여기다가 한번 살짝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0: 여러 가지 또 활용도가 높은
1: 네, 감태 오일 소스를
0: 예.
1: 한 두 스푼 정도만 넣어볼까요? 넣어보면
0: 네. 우와 향이 지금
1: 갑자기 이제 들기름
0: 예.
1: 색깔이 좀 약간 검게 변하면서 훨씬 더 맛있는 파스타를 완성이 될 겁니다. 이제 이거를 제가 접시에 한번 담아보도록 네. 할게요.
0: 우와.
1: 자, 좀 가져와서
0: 네.
1: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향이 정말 좋네요, 셰프님.
1: 이렇게 파스타를
0: 또 감태랑 명란젓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1: 그래서 마지막으로 소스를 한번
0: 예
1: 이야 자 이렇게 해서 정말 맛있네요.
0: 정말 촉촉하게 나왔네요 셰프님.
1: 그래서 감태 들기름 파스타가 완성됐습니다.
0: 자 이렇게 너무너무 고급스러운 감태 들기름 스파게티가 완성됐습니다.
2: 감태 들기름 스파게티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끓는 물에 소금과 스파게티 면을 넣어 5분에서 6분 정도 삶아주세요. 구운 김과 감태에 올리브유, 들기름, 진간장, 꿀을 넣어 갈아줍니다. 팬에 올리브유를 두른 뒤 마늘과 대파를 넣어 볶다가 청양고추를 넣어 볶아주세요. 불을 끄고 명란젓을 넣어 볶다가 화이트 와인, 면수, 방울토마토를 넣어 끓여줍니다. 이렇게 불을 끄고 명란젓을 넣어야 명란젓이 튀어오르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0: 그런 다음 스파게티 면을 넣어 끓이다가 그라노 파다노 치즈를 넣어 섞어주세요. 여기에 감태 소스를 넣어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고 스파게티 소스를 부어주면 감태 들기름 스파게티가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따뜻한 흰밥에 올려 슥슥 비벼 먹으면 그야말로 꿀맛! 마늘종 돼지고기 덮밥부터 덮밥으로 먹어도 딱인 매콤 달달한 오징어 당면 볶음까지 감각적인 손맛이 돋보이는 스타셰프 이재훈의 최고의 요리비결 기대 많이 해주세요. 생활연구소 크린랩에서 세탁, 생활위생용품 세트를 드립니다.
1: 상담 완료 시 다양한 구성 실손냄비 4종 세트 모두 증정. 양수냄비, 편수냄비, 프라이팬까지 4가지 구성으로 4가지 요리를 한 번에. 실손냄비 4종 세트 모두 증정.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딥이라면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 됩니다.
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 됩니다.
6: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2: 되고요.
7: 지병이 있어도?
2: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7: 수술비도 된다고요?
2: 됩니다.
8: 암 치료비도?
2: 됩니다.
9: 진단비도요?
2: 되고요.
10: 병원 통원비도?
2: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2: 입원 첫날부터?
2: 됩니다.
11: 1인실에 입원해도?
2: 됩니다.
13: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2: 되고 말고요.
14: 감기로 입원해도요?
2: 돼요.
1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2: 되죠.
16: 디스크로 수술해도?
2: 물론 됩니다.
11: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이어서 세계 테마 비행이 방송됩니다.
17: 역대 대통령들 못지않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18: 저희들이 원했던 것은 분명히 공정방송 그리고 민주노조였습니다.
19: 네가 뭔데 마음대로 대통령 줄이느냐. 어디서 구해왔는지 마대자루 같은 거를 뒤집어 씌우더니 너네는 다 틀려먹었어. 다 기레기야.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20: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21: 이것을 향한 시선을 돌리지는 않을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19: 담당 부장이 저한테 사장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센세이셔널리즘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안 낼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0: 상담원류씨 주방의 명가 영국 포트메리온 브랜드 화산 꽃무늬 티차인 가스프로 물론 인덕션도 오케이 다양한 요리가 가능한 대용 프라이팬 충청
1: 암도 간병도 뇌심혈관 질환에 질병상해 수술 입원까지 요즘같이 힘든 때에 이 보장들을 따로따로 준비하시려면 부담되신다고요?
2: 뭘 걱정하세요?
1: 이제 보험 하나로 이 모든 보장을 전부 보장받으세요.
2: 암진단비 한 번 보장으로 괜찮을까? 흥국생명은 암진단비

0: 매년 다시 계속해서 보장되더라고. 암 진단비를 매년 계속. 게다가 전이암에 걸리면 전이암 생활비까지 평생 준대. 전이암 생활비도 평생?
1: 네, 평생이요.
2: 그리고 간병비도 걱정되시죠?
1: 질병, 상해, 치매 구분 없이 부담되는 간병인 사용 비용을 최대 540일까지 더 길게 보장해드려요.
2: 늘 걱정되는 암과 간병은 물론 뇌, 심혈관 질환도 보장하면서 질병 상해, 수술비와 입원비까지 보험 하나로.
0: 큰 병 걸리면 보험료는 어떡해?
1: 흥국생명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중에 하나라도 진단받으면 보험료는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100세 만기까지 쭉 그대로. 보험료도 인상 없이, 갱신 없이 100세 만기까지 첫 보험료 그대로.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어도 75세도 간편심사만으로 가입 가능하니까.
2: 암, 간병, 뇌심혈관 질환의 질병 상해, 수술비, 입원비까지 보험 하나로.
1: 흥국생명 다사랑 3회노 간편건강보험 아래번호로 전화만 주세요.
3: 간병인 사용입원 요양병원은 180일 한도. 암진단 전이암 생활비는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 뇌혈관질환 허혈심장질환 진단급여금은 최초 1회안. 질병수술급여금은 동일질병당 1회안. 입원급여금은 120일 한도.
4: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5: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6: 오빠는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어. 미안해.
5: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7: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 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8: 유쾌
7: 상쾌 통쾌 변빈 메이킨.
9: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0: 김영우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9: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0: 후원 문의 080-961-9595.
9: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0: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0: 하늘에 제가 떠 있는 기분이에요.
1: 여기에 와서 진정한 싸눅을 배우고 갑니다.
2: 함께 가.
0: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1: 아니, 제가 마음이 드나 봐요. 이 코끼리는 3살 때부터 그림을 그렸대요. 이런 데서 오니까 정말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태국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3: 짙은 안개 속입니다. 굽이굽이 가파른 산길. 그렇게 어렵사리 닿은 곳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은 전해집니다. 멀리서 귀한 손님이

0: 왔다고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1: 할로이.
2: 응? 깼나?
3: 잠깐 있었는데 너무 더워요.
0: 오래전 그 모습 그대로 고요하고 평화로운 곳. 시간 속을 걷는 여행, 우리를 좋았던 그 시절로 데려갑니다. 태국은 북쪽으로 미얀마, 라오스, 남으로는 캄보디아, 말레이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대부분이 타이족이지만 중국을 비롯해 이웃나라에서 온 이민자들이 많은데요. 소수민족이 많이 사는 북부 난으로 갑니다. 갈수록 높고 푸른 산길입니다. 제가 19년 전 태국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도로 사정이 좋지 않은 곳이 많았는데요. 아, 도로 한쪽에 뒤집힌 트럭이 보입니다.
4: 신경을 바싹 곤두세우고 지금 운전하고 있어요.
0: 사고 난 차를 보니까 좀 겁이 나더라고요.
4: 험준한 산악지역이라서 계속 이런 커브가 연결돼 있습니다.
0: 태국은 운전석이 오른쪽이라 좌측 통행을 합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쉽지 않았어요. 한참을 달리는데 차들이 멈춰선 곳이 보입니다. 무슨 일일까요?
5: 여기가 난의 3번 도로라는 곳인데요. 이곳은 사진 맛집입니다. 태국 관광객들도 여기에 이렇게 주차를 하고 다 내려서 사진을 찍고 있어요.
0: 숫자 3을 닮았다고 해서 3번 도로. 도로 모양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요즘 태국인들 사이에서 SNS 명소로 유명해요.
5: 아, 어디가? 마장나이나가?
6: 38강.
5: 아, 거 양아이, 거 다이소이스와이, 나가 위티, 미 위티, 다이소이스와이, 미 마이카.
4: ให้มันจะเห็นเป็นตัวเล็กๆสามครับก็เอาแบบให้มันอยู่ใกล้ๆกับกองนิดนึงเก็บวิวฝั่งนู้นเยอะๆยังไงขอถ่ายรูปได้ไหมครับได้ครับตรงนี้ใช่ไหมครับตรงนี้ใช่ไหมครับโอ้เก่งมากนะครับว้าจริงจ้าจริงจ้าสุดยอดเลย
0: 아, 보세요. 이것이 바로 인생샷.
5: 태국에서 이 3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삼배를 하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의미도 있고 또 전생, 그리고 금생, 그리고 후생. 이 세 가지 인생을 연결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0: 한자의 영향으로 숫자 3을 쌈이라고 읽는 태국. 오래전 중국에 살던 타이족이 살 곳을 찾아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언어와 음식, 문화가 곳곳에 남아있죠. 이 마을도 그렇습니다.
5: 번안, 플루아, 보란, 벨로이피.
4: 이게 800년 전통의 소금 우물이라고 하네요.
0: 중국 스촨과 윈난에서 볼 수 있는 소금 우물이 여기도 있습니다. 먼 옛날 지각 변동으로 땅속에 고여있는 바닷물을 길어 올리는 곳이죠. 지난 800년 동안 마르지 않는 우물입니다. 여기서 생산된 소금은 태국 북부와 미얀마, 라오스, 중국까지 팔려갔습니다. 염상의 발길이 끊이지 않던 시절도 있었다는데요.
1: แล้วไปต่อผมโน่นอันนี้เป็นคันช่วยทุนแรงเราครับเวลาเรายกน้ำขึ้นมาใช่ไหมฮะก็มีก้อนหินอยู่ด้านหลัง
0: 장대를 치우면 두레박이 쉽게 올라옵니다 한쪽에 무거운 돌이 달려 있거든요
2: 돌의 역할로 이거를 쓰셨네요 여기 돌이 매달려 있어요 네.
0: 15세기 치앙마이의 란나 왕국이 소금 우물을 탐내 전쟁을 벌인 적도 있습니다 당시 소금은 돈이고 힘이고 권력이었죠
2: 이렇게 끓이고 있어요눈꽃결정체같아요
0: 아침에우물에서물을길어올린후가마솥에넣고하루종일끓입니다해지기전바닥에소금이가라앉는데요바구니에건져올려물을빼줍니다
1: 이건프라마난타올라이거이제몇십대초몽을갚아와탄약약도ท่านตัดดีไหม
6: คร
1: ับ เอาเลยครับเพราะผมจะได้ออมแรง
2: ดุงกุนี่저를직원으로지금부려먹으시는것같은데힘드시는것같아요기꺼이제가즐거운마음으로한번해보겠습니다
0: 생각보다너무뜨거워요
2: 열기가가득한이앞에서작업하는게와쉬운일은아닙니다잠깐있었는데너무더워요많이많이놀러가굴러가
0: 소금이귀하던시절온마을사람들이이우물에기대어살았습니다지금은9개우물가운데2개만남았다고하는데요
1: อย่างเกลือสมุนเนี่ยน้ำทะเลมาต้มมันก็ระเหยเหมือนกันก็ต้องเสริมเหมือนกัน
7: ทำยังไงนะครับ
1: ครับทิ้งไว้เลย
7: ทิ้งไว้เลย
1: ถ้ามันเต็มนี่ปุ๊บก็ทิ้งไว้สักอาทิตย์ก็ตักขายได้เลย
2: กายอน천연소금어떤맛일까요
0: 아직덜말라서그런지촉촉합니다
2: 완전히짤줄알았는데그렇게많이짜지가않아요이화학의그런확짠맛보다는은은한짠맛이납니다
1: อายุใช้งานอยู่ได้นานกว่ากันถ้าเกลือแถวสมุทรสาครเนี้ยมาทำผักดองเนี่ยไม่เกิน45วันหรอกครับผักมันจะเละแต่ของเรานี่ปีคือปี2ปีคือ2ปีผักจะแข็งตัวอยู่ครับ
0: 소금이흔해지면서제값을받기가어려워비누와스크럽같은목욕용품으로가공해서팔고계셨어요
2: 할아버지께서직접족욕을해보라고이렇게물을가져오셨어요
7: 세스푼정도를물에타면적당하다고하시네요
2: 벌써향이여기까지나요
7: 그리고잘섞어서
1: 갑
7: 아거꾼갑자
1: มันก็จะส่วนใหญ่เส้นประสาทเราอยู่ส้นเท้าใช่ไหมฮะ
7: ครับ
1: เป็นการผ่อนคลายไง
7: คุณลุงก็ทำบ่อยๆแล้วครับ
1: ครับผมก็อาทิตย์ละ2ครั้งครับ
7: โอ้
1: เพราะผมเดินบ่อย
0: ยุ่ง이해를하려는청년들이없다고걱정이많으셨어요산골깊은곳까지변화의바람이거셉니다다시또몇개의고개를넘어라오스와국경을접한도시난에도착했습니다부침많은역사속에서독특한고유문화를지켜온곳이죠
2: 이난의대표적인사원후민사원인데요후민사원의이름의유래는이지역을통치하던사람이이사원을세웠는데그사람이름이폼민이라고해요그래서이후에후민사원이되었다고합니다
0: 난의예전이름은치앙클랑치앙마이의란나왕국과라오스의란쌍왕국사이 중간도

0: 이란 뜻이죠. 조화롭고 개방적인 곳이었습니다.
1: 아, 뛰어올라가?
2: 뛰어갑.
1: 아, 맞아. 나이나가?
2: 아, 로프리합.
1: 아, 로프리. 아, 로프리에서 놀죠.
0: 이곳에 오면 저 동상 앞에서 같은 포즈로 사진을 찍습니다.
2: 동상.
1: 아니, 그 컴마이 그 알아이까?
2: 아, 가짓락.
1: 아, 락.
2: 가짓락.
1: 아, 사랑에 대한 그런 얘기라고 하죠.
0: 사랑의 사원이라 불리우는 왓푸민. 불당 안에 그려진 벽화 때문입니다.
1: 불당에 들어서면은 사방으로 부처님 상이 계신데 현재는 아쉽게도 공사를 한대요. 그래서 실물은 제가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미니어처가 있는데요. 이런 모양으로 사방으로 부처님 상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푸민 사원을 유명하게 한 것은 이 불당 안에 있는 벽화 때문입니다. 이 벽화는 19세기 당시 생활상을 묘사하고 있어요. 너무 생동감 있어서 앞에서 그림이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0: 프랑스가 전쟁에서 이긴 후 난 동쪽, 지금의 라오스로 입성하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생생하죠.
1: 특히 이 그림이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요. 이 남자분은 꾸만, 이 여자분은 야만이라고 불리우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견우와 직녀쯤 될까요? 그런 고전적인 러브스토리의 주인공입니다.
0: 온몸에 문신한 남자와 새침한 표정의 여인. 태국에서 유명한 사랑의 벽화입니다.
1: 어디가?
3: 어디가?
1: 아, 아니, 그 아라이카?
3: 네, 손재간 품반야메카, 티등니우, 깨니우럭니우차, 거리역왕우, 누웠니우카.
1: 아, 누웠니우.
3: 아. 가사이커빨리카. 내가 등, 아, 등엥씨, 등엥.
1: 오, 이렇게 딱 넣었는데 이렇게 당겨도 빠지지가 않아요. 꽉 물려 있어요. 오, 신기한데요? 절대 빠지지 않아요. 웰라, 어, 양아이나까? 아, 아, 이 모서리를 벌리면 열려요.
3: 아, 그 품반야 ของเรา นอกจากทำงานบ้านเสร็จ เหนื่อยล้าแล้วดึงๆกันใช่ไหมคะ แล้วก็หนุ่มสาวเขาก็จะเอาจุงกันเข้าวัด
1: 아, 그런 용도도 있었구나. 이렇게 끼고, 이렇게 잡고.
0: 태국이 개방적인 나라지만 공공장소에서 남녀가 애정 표현하는 걸 못마땅해하는 사람이 꽤 있거든요.
1: 손은 잡고 싶지만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잡고 다녔다고 하네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거품마카, 거품마카, 거품마카.
0: 이곳의 생활과 문화가 어땠는지 알 수 있는 집입니다.
1: 여기는 홍짜오퐁캄이라는 곳인데요. 홍은 북부지방 사투리로 집, 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짜오퐁캄이라고 그 짜오가 통치자, 관리자 이런 뜻이거든요. 이 지역을 통치하던 통치자의 그 고택입니다.
0: 소금 무역이 활발했던 시절. 세금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엄청났습니다. 좋은 나무로 공들여 지은 영주의 집인데요.
3: ไม้นี่คือการซ่อมบูรณะทาสีไม้ที่ในอดีตไม่มีน็อตตะปูไม้เก่าจะเป็นไม้สักไม้ไม่เท่ากันแล้วได้เป็นผู้ใหญ่บ้านประชุมมีติ้งมีติ้ง ไฟไหม้ของหายผู้ใหญ่บ้านจะมีกระลกที่เรียกประชุม

0: 사람들의 눈을 피해 깊은 산속까지 들어온 우루아족. 어쩌면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삶이었을 겁니다. 은둔과 고립의 땅, 루아족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1: 옛날 전통 가옥 형태네요.
0: 루아족은 언어도 종교도 문화도 다른 이들입니다.
2: 사와디캅! 사와디캅!
0: 사와디캅! 늘 웃는 얼굴의 태국 사람들과 좀 다르죠.
2: 사와디캅! 사와디캅!
1: 표정이 경직돼 있어요. 저희 이방인들이 온 거 별로 반가워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0: 50여 명이 사는 산중 마을입니다. 지도에도 나오지 않아 루아족 출신 가이드의 도움을 받아 겨우 찾아왔습니다.
3: 시위만건 함 하이 콘 칸노 카오마 나이 무반 칸
0: 마침 할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얼른 다가가 인사를 건넸는데요.
2: 안녕하세요. 사와디캅.
1: 아, 귀가 멋있었대요. 이 루아족 전통 복장인 것 같아요. 이 터번이랑 이 치마랑 예.
0: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 태국어를 못 배우셨대요. 말이 안 통하니 경계심이 더 강합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 한창 바쁜 농사철입니다. 주로 찰벼를 키우는데 찹쌀을 수확하는 가을까지 일은 많고 먹을 건 부족한 시기랍니다.
2: 더디카, 더디카. 깜랑 타마라이 갑.
4: 아까님과 깜랑 뿐치겠네.
2: 아, 뿐끌려, 아시네, 갑.
4: 뿐끌려, 뿐끌려.
2: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여기선 찹쌀을 이렇게 심네요. 찹쌀이 이렇게 생겼구나. 사실 저도 처음 봤어요.
0: 소금이 수분을 흡수해 잡풀이 말라 죽습니다. 비탈진 논입니다. 이 궁벽한 산골에서 살아가려면 가족과 이웃의 도움이 절실하겠죠. 대부분 휴대폰이 없고 산속이라 전화도 안 돼서 무전기로 소통하신대요.
1: 루아족 언어라서 제가 자세히 알아들을 수는 없는데요. 뭐 유심히 제가 지켜보니까 이 워키토키 무전기로 옆에 밭에서 일하시는 분이랑도 연락하시고 또 마을에 있는 분이랑도 또 연락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마을에

0: 소리네요. 마을의 소리. 네.
1: 이곳의 산도 과거보다는 한층 나아졌답니다. 마을에 학교가 생겨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죠.
0: 아니 그 롱리안 집은? 네,
2: 여기는 롱리안. 아노반부터
1: 아이들도 태국어를 배우고 상급 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0: 애들 너무 귀여워요.
1: 최근 무선 인터넷이 설치돼 동영상 보는 재미에 빠져 있습니다.
0: 너튜브 동영상 보는 거는 전 세계의 공통인 것 같아요. 이 산 속에 있는 마을도 어린 친구들이 지금 동영상에 푹 빠져 있습니다. 내가 감란 리아마라이가
3: 쿠야마마
0: 아 쿠야마마
1: 다행히 말이 통합니다. 교육의 힘이겠죠. 마을 사람들이 농사 일을 마치고 내려왔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0: 아, 이게 전통 가옥인데요. 이게 똔야라고 여기서 많이 볼 수 있는 풀인데요. 이걸로 지붕을 이렇게 만들었네요. 우리나라 옛날에 볏짚으로 이제 지붕을 만들었잖아요.
1: 벌레와 습기를 피하기 위해 바닥을 지면보다 높게 지은 고상 가옥입니다.
0: 아,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오, 지금 식사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1: 루아족은 원래 라오스가 고향입니다. 70년대에 내전을 피해 태국에 온 이들이 많은데 객지의 삶이 평탄했을 리 없습니다.
0: 한마이. 주고기를 넣었나 봐요.
1: 가축을 키우지 않고 고기도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쥐고기도 흔치 않아 구워서 말려놓았다 여럿이 먹을 수 있게 탕을 끓인대요. 오늘은 밥상에 올라오는 게 많습니다. 태국 시장에서 개구리 파는 모습은 많이 봐서 놀랍진 않았어요. 개구리 한 마리에 30바트를 주고 사왔대요. 1,000원 남짓인데 이들에겐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저도 밥 한 술 뜨라고 부르셨어요.
0: 아니, 북하오엥 참외갑. 아, 이분들이 직접 찹쌀 농사하신 그 찹쌀로 지금 밥을 만들었어요.
1: 가을 추수까지 아껴 먹고 계시대요.
0: 더 투박한 맛? 약간 도정이 덜 된 그런 맛? 예, 그런 맛이 나요. 이건 아까 그 쥐로 만든 음식인데요. 이분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근데 전 도저히 손이 안 가네요. 그리고 저는 단백질을 이미 충분히 섭취하고 있으니까 이분들한테 양보하기로 할게요.
1: 개구리 한 마리가 이렇게 푸짐합니다.
0: 개구리 요리를 주시는데 한번 먹어보라고 하시는데
1: 아, 생각해서 주신 건데 맛은 봐야겠죠?
0: 어렸을 때도 저희 개구리 잡아먹고 막 그랬거든요. 그 맛이 날까요?
1: 옛날 생각하면서 개구리 반찬 한 입.
4: 알로이가.
0: 쫄깃쫄깃 맛있어요.

0: 팟타이를 빼놓을 수 없겠죠. 태국에서 가장 맛있는 팟타이집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태국 음식하면 팟타이와 똠양꿍인데 향신료 맛이 덜한 팟타이를 누구나 좋아합니다.
1: 사비카.
2: 사비카.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รุ่นเท่าไหร่ครับปีนี้นะคะก็เป็นรุ่นที่3ใช่รุ่นที่3เจนว่านั้นเราผัดไทยของเราเนี่ยเริ่มตั้งแต่สมัยคุณยายหวยนะคะปี1939ใช่ค่ะ1939ค่ะพี่บุญสงครามก็เป็นมาทิ้งท่านด้วยใช่ไหมครับใช่ค่ะก็ท่านจอมพลป.พิบูลสงครามก็ได้มาทางมาที่นี่นะคะแล้วก็ได้มาทานมาชิมผัดไทยฝีมือคุณแม่สมัยนะคะแล้วก็บอกว่า
0: 전쟁이 끝나고 쌀이 부족했던 시절, 태국 정부가 농산물 소비를 늘리고 국민적인 단합을 위해 태국식 볶음국수라는 뜻의 팟타이 레시피를 만들어 보급했습니다. 새우와 쌀국수, 숙주가 주인공이라면 피시소스의 짠맛, 타마린드의 신맛, 야자당의 단맛은 명품 조연입니다. 보통 달걀을 풀어서 면과 볶아주는데 요즘은 부드러운 식감을 위해 이렇게 오믈렛처럼 만듭니다. 국민 음식이 된 팟타이 어디 한번 맛 좀 볼까요?
2: 와.
1: แล้วก็อันนี้เป็นผัดไทยทรงเครื่องทรงเครื่อง
3: แล้วนี่เป็นอาหารมาค่ะสยามโรยัลที่บอกว่าเป็นชามารินเดสนะคะค่ะ
1: 여기 한상 가득 나왔는데요.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지금 3세대에 걸친 팟타이가 여기 모두 다 모여 있어요. 팟타이 끝판왕입니다.
0: 1939년 할머니표 원조 팟타이, 망고 게살을 넣은 어머니 팟타이, 최근 개발한 3세대 오믈렛 팟타이.
1: 1세대 오리지널 레시피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0: 할아버지의 사업이 망한 후 할머니가 자식들 굶길 수 없어 방콕 거리에서 팟타이를 만들어 팔기 시작하셨다는데요.
1: 탄마린의 풍미가 입 안에 가득해요. 맵고 짜고 신맛이 다 나요.
0: 태국 사람 입맛에는 어떨까요? 게살과 망고를 넣은 팟타이 송크르앙. 어머니가 개발한 2세대 레시피라고 하는데 가장 기대가 됐어요.
1: 거리는 생망고의 신맛이 약간 느끼한 볶음면의 맛을 잘 잡아주네요. 다음은 오믈렛 팟타이를 한번 먹어볼게요. 와, 오, 와, 김이 진짜 엄청나게 올라와요.
2: 냄새 좋아.
1: 냄새 좋아요?
0: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요즘 말로 감칠맛이 폭발합니다.
1: 면이 쫀득쫀득한데 거기에 그 해산물 풍미가 확 치고 올라오는데 와, 이건 면이 아니라 무슨 해산물을 먹고 있는 기분이에요.
0: 만꿍이라는 새우 기름으로 볶아 해물맛이 강합니다.
1: 다 맛있어요.
0: 맛있는 팟타이 원 없이 먹었습니다. 미식의 도시 방콕. 아무리 배가 불러도 디저트는 먹어야죠.
1: 맛있겠네요. 여긴 태국의 디저트 가게인데요. 얼마나 유명한지 블랙핑크도 왔다 갔다 하네요.
0: 세계적인 한류스타 블랙핑크의 태국인 멤버 리사가 다녀가서 더 유명해진 곳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부터 혼자 와서 먹는 사람, 연인, 중고등학생까지 손님이 많았습니다.

0: 낮잠 한번 자고 갈까요?
1: 소리가 나죠. <났죠?
2: 웃음> 아, 부러워. 야야.
3: 상담완료시 유니안 에어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침대 증정.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딥이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0: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2: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3: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3: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4: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5: 진단비도요?
1: 되고요.
3: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6: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5: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6: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7: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5: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8: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0: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6: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9: 상가발루 씨,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0: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5: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0: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2: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3: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3: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4: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5: 진단비도요?
1: 되고요.
3: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6: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5: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6: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7: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5: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8: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0: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6: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9: 상가발루 씨,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1: 이어서 EBS 뉴스 시비가 방송됩니다.
12: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3: 아, 이 분위기?
14: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3: 그렇다니까.
15: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16: 이분 위기.
12: 뭐야 이거?
16: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8일 뉴스 12를 시작합니다. 어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수시 원서 접수 시스템 장애 사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을 둘러싼 논란과 해외 SNS 기업들의 청소년 보호 대책도 도마 위에 함께 올랐습니다.

0: 박광주 기자입니다.
1: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은 지난달 발생한 수시 원서 접수 시스템 장애 사태였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대행사가 서버 운영 체계를 변경하면서 호환성과 부하 테스트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전날 발생한 유사 장애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2: 나라에 큰 일이 벌어지면 매뉴얼에 따라서 착착착 움직이도록 돼 있어야 되는데 이번 사태를 보니까 뭔가 모르게 미진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3: 네, 그래서 특별조사를 연장하기로 한 것이고 이 부분 특히 좀 철저하게 조사가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1: 수능 선원 수령 평가 도입을 놓고도 채점 공정성과 사교육비 증가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대입 개편안 발표를 늦추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4: 26학년도 논술 전형을 1293명 증가하겠다라고 하는 발표가 난 이후에 논술 관련된 사교육에 집중하느냐고 300억 이상이 증가됐습니다.
5: 그 1, 2년 사이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긴 기간 동안 그 교육부와 교육청 등과 협의하면서
1: 틱톡과 메타 등 해외 SNS 기업 관계자들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의원들은 야차룰과 같은 폭력성 콘텐츠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고 국내 청소년 계정 보호 조치도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6: 청소년 계정 같은 경우는 1시간 연속 이용했을 경우에 경고 알림을 한다 하셨죠?
7: 네, 그렇습니다.
6: 근데 미국은 몇 분입니까? 15분이죠. 어떤 대목이 한국이 더 엄격합니까?
1: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교육청과 국립대 감사 등을 거쳐 오는 26일 종합감사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0: 대학생 6명 중 1명이 자살 위험군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학가에서는 정신건강 문제로 수업에 참여하기 어려울 때도 결석을 인정하는 정신건강 공결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대학 차원의 상담과 치료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진석 기자입니다.
8: 서울의 한 대학교 학생회관. 학생들이 날씨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대화 카드를 통해 고민을 나눕니다.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마음을 돌보는 방법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9: 저도 이제 한 학기 좀 지나가면서 좀 이 졸업 무사히 할 수 있을지부터 시작해서 좀 취업까지 이게 이어질 수 있을지라는 현실적인 문제 생각해 보면 좀 막연하게 불안이 들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8: 친구와 손을 마주치고 춤을 추는 마주해요 챌린지. 행사장 한편에서는 정신건강 문제로 수업에 참여하기 어려울 때도 공결을 인정하자는 서명운동이 진행됐습니다. 대학마다 신체 질병에 관한 공결 규정은 있지만 정신건강 문제를 별도로 명시한 규정은 미비하다는 지적입니다.
10: 내가 정신건강 문제로 휴학을 하고 쉬고 싶어도 이게 중도 휴학이 아닌 이상은 내가 정신건강을 회복할 시간을 가질 여력이 없는 거예요. 동등하게 출결 인정을 받아서 뭐 학업 조정권을 받아서 집에서 따로 공부를 할 수 있거나 대체 과제를 하거나 할 수 있게 해서 학업권을 보장받아야지.
8: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해 공개한 조사에서 대학생의 43.5%는 우울 위험군, 16.4%는 자살 위험군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대학 상담센터의 인력과 시설이 부족해 상담까지 수개월씩 기다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11: 대학이 어떤 개인의 어떤 마음이라든지 정신건강에 그 개인적인 그 책임을 넘어서 이제 대학이 공공적인 분야까지 부분까지도 책임을 지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부분을 신경 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8: 국립정신건강센터와 멘탈헬스 코리아는 대학생들이 정신건강 문제를 편하게 이야기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영마인드 링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
0: PC방이나 찜질방, 지인의 집을 전전하며 살아가는 이른바 홈리스 청년들이 있습니다. 상당수가 청소년기에 가정폭력이나 가족 갈등으로 집을 떠난 뒤 성인이 돼서도 주거 불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진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2: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처음 집을 나온 김희철 씨. 갈 곳이 없어 교회 지하 창고에서 잠을 청했고 이후 청소년 쉼터와 고시원, PC방 등을 전전했습니다. 잠시 집으로 돌아갔지만

0: 갈등과 폭력이 반복되면서 다시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1: 내가 지금 여기서 자고 있는 게 맞나? 어디서부터 꼬인 거지? 뭔가 남들과 다른 궤도로 가고 있는 것 같다는 것 자체에서 누구를 탓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 탓할 대상이 그때 그 지하 창고에 있는 저밖에 없어서 저한테밖에 못했었어요.
0: 다다다 사회적 협동조합이 주거 불안을 경험한 만 19세부터 34세 청년 156명을 조사했습니다. 절반이 넘는 51.3%가 24세 이하에 처음 노숙을 경험했고, 44.9%는 가족 해체나 가정 폭력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노숙 상태에 놓인 청년도 61.5%에 달했습니다. 특히 가족 해체나 가정 폭력을 경험한 청년은 재진입 비율이 75.7%로 더 높았습니다.
2: 가족과 관계도, 지지 자원도, 정보도 부재하거나 부족했고, 이미 상당 기간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오랜 결핍에서 우울과 무기력, 고립감에 노출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0: 청년들의 노숙은 주로 눈에 띄지 않는 공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최근 1년간 사우나나 찜질방에서 지낸 경험이 45.5%로 가장 많았고, PC방 37.2%, 지인의 집35.9% 순이었습니다. 거리 노숙 경험은 16.7%에 그쳤습니다.
3: 눈에 띄지 않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 노숙인 통계에서 홈리스 청년이 충분히 포착되지 못했던 것.
0: 우울 증상 위험군에 해당하는 청년은 84.6%로 전체 청년층의 약 10배에 달했습니다. 주사 당시 노숙 중이거나 고시원에 거주하는 청년이 각각 24.4%였고, 최근 3개월간 주거 생활 지원을 받지 못한 청년도 63.5%였습니다.
4: 휴대전화 이제 소액결제로 체납이 됐어. 휴대전화 사용할 수가 없어. 근데 모든 요즘의 공공인증이 휴대전화를 기반으로 돼 있잖아요. 이런 문제입니다. 이것이 반복된 실패를 낳고 무기력을 엄청나게 심화시킵니다.
0: 전문가들은 가정복귀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청소년기부터 성인기까지 주거와 심리생활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BS 뉴스 진태희입니다.
5: 네, 이상으로 10월 8일 EBS 뉴스 12일을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우리는 움직임 하나, 소리에 예민한, 장면 사이사이의 감정까지도 언어로 옮기려고 합니다.
1: 집으로 돌아온 아내의
0: 누군가에겐 중요한, 누군가에겐 유용한 시청관리. 우리는 장면 하나하나의 진심입니다.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아,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0: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1: 오빠는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0: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3: 김영훈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2: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3: 후원 문의 080-961-9595.
2: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3: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4: 그 집에서 꿈꾸던 부부가 됐나요?
5: 시골집에 대한 로망이 있었거든요. 이런 공간에서 윤미랑 같이 이렇게 노후를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평화롭게 여생을 이제 그 끝까지.
6: 지금 저에게 집은 저와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5: 제가 있는 그 머물고 있는다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렸으면 좋겠는 공간이에요.
6: 이것도 너무 다르지 않나요? 네.
4: 이 집 부부도 동상이 몽 달라도 너무 다르답니다.
7: 거기서 오지 마. 피곤해.
8: 뭐 다를 게 없네.
7: 발로 칠해놓고 오면.
9: 손이 잘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8: 안 맞아. 아, 왜 맞아야 돼, 부부가.
4: 오늘은 안 맞아도 종일 붙어 살아야 하는 은퇴 부부들의 집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첫 번째 집인가요? 어우, 지붕 색깔 참 이쁘다. 엄마야, 결혼 사진을 문에 걸어두고 사시는구나. 아직도 깨가 쏟아지시나 보네. 요리하는 남자라 깨소금 냄새 진동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5: 지금은 이별 연습 중입니다.
4: 이별 연습 중이라니, 그게 뭔 소리래요? 응? 혼밥 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내분은요? 아, 한마당 두째 집. 이 별채 아내분이 계시는군요. 아, 왜 신랑을 독수공방 시켜요? 자고로 한솥밥을 먹어야 식구죠. 아, 나는 솔로도 아니고 부부가 왜 세트로 혼밥이야, 이건?
6: 이게 음식이 남이 해주는 게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4: 남편이 계란말이 해놨던데 한 살에 마주 앉으면 될 것을. 이 부부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소장님, 빨리 좀 와보셔. 이 부부 두채 살이가 예사롭지 않아요. 얼른 와서 탐구해보자고요.
10: 아, 저기 건축탐구지 편말이 있네요. 아, 이 집인 것 같은데. 아, 본체랑 이 별채가 나뉘어 있는 거 보니까 부부유별. 저 계십니까?
4: 맞아요, 부부유별이에요. 내가 딴 채 사는 건 확인했거든요.
11: 안녕하세요.
10: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1: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10: 아, 예, 예. 오, 집이 예뻐요.
6: 그런가요?
4: 자그마치 1886년에 지어진 집. 오래된 걸 좋아하는 부부가 5년 전

0: 전에 고쳐서 이사 왔대요.
1: 근데 아까 나오실 때 보니까 두 분이 각각 다른 채에서 나오시더라고요.
2: 네, 따로 살고 있습니다.
1: 따로 살고 계시다고요?
2: 예.
3: 안녕하세요.
2: 본채 사는 김주영입니다.
3: 별채 사는 이은미입니다.
4: 부부 맞으신 거죠?
2: 아닙니다. 지금은 이혼했습니다.
4: 아니, 근데 도장까지 찍었는데 굳이 이치 사신 이유가 어떻게 있나요?
2: 저도 이 관계가 되게 좀, 좀 이상한 관계 같긴 한데.
3: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천천히 서로가 지냈던 시간이 있던 만큼 누군가 같이 살다가도 떠나고 싶으면 그때는 그 마음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또 살다가 지금 형태가 뭐 괜찮다면은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거고.
1: 제가 이제 각채 쓰시는 부분은 참 많이 소개를 했는데 서류 정리까지 하는 부분은 처음이라.
2: 네. 네.
1: 보통 서류 정리가 되면 이제 빠이빠이를 하는 게 보통인데.
3: 처음에는 본체에서 저희가 이사를 와서 본체에서 같이 생활을 하고 같이 지냈었어요. 근데 같이 네. 지내다가 별채가 있고 별채가 비어있는 시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제가 비어있는 공간으로 나오게 되면서 혼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평화롭고 너무 자유롭고 너무 좋은 거죠.
1: 평화와 자유를 거기서 느끼셨구나. 네. 야, 상당히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부 관계로 들어와서 집을 이렇게 고치고 같이 살다가 집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관계를 살짝 바꾼 것 같거든요. 제가 받는 느낌은. 두 분의 관계를 바꾼 집. 흥미진진한데요. 뒤에 있는 본체부터 한번 집중 탐구해볼까요?
2: 예, 예.
1: 구조가 독특하네요.
2: 예, 한번 보시죠.
1: 아, 네네네. 어? 두 분이에요?
2: 네. 예, 맞습니다.
3: 저희 11년 전 사진입니다.
1: 이 사진 아직도 붙이고 계시는구나. 보통들 서류 정리하면 딱 떼시던데.
2: 너 예쁘잖아요.
3: 네, 굳이 뭐, 저도, 네.
1: 아, 그래요?
0: 쿨하다고 해야 하나? 할리우드 스타일이라고 해야 하나? 어쨌든 본체부터 구경해 봅시다.
1: 와, 내부는 완전히 현대식으로 싹 바꾸셨네요.
5: 네.
1: 근데 이거 정말 석가래 보. 와, 완전 예술인데요?
0: 깜장 그을림이 남아있다는 건 부엌자리였다는 이야기인데 원래는 어떻게 생겼었어요?
2: 원래는 요 지금 석가래가 없는 그 공간이 뚫려 있었어요, 천정에. 그래서 그쪽으로 햇빛이 막 쏟아져 내리고 있었어요. 그런 상태였어요.
0: 아니, 천장이 훤히 뚫린 집을 사신 거예요? 이분들 이거 보통 분들은 아니다 했어, 내가.
1: 근데 이제 유독 또 펜던트 등들이 많아요. 선생님 댁에. 뭔가 미녀와 야수 컨셉? 네, 촛불도 있고. 네, 혹시 뭐 선생님 취향이셨나요?
2: 아니, 여기 등은 다 아내가.
3: 그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조명들을 했는데 저는 뭔가 석가래 이런 등이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등으로 부엌에다가 달았습니다.
1: 그래요? 네. 남편은 동의하신?
3: 스타일은 거의 다 제 마음대로.
1: 하거나 말거나. 뭐 저쪽에 이렇게 사진도 하나 걸려있고 한 걸 보니까 혹시 아직 마음에서 못 떠나보내신 거 아니에요?
2: 그건 아니고 그 어쨌든 과거에 아름다웠던 순간이니까 그 순간을 그냥 간직하고 있는 거는 좋은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 과거.
0: 이젠 남남인데 집안 곳곳에는 미련이 한가득. 어떻게 만난 사이였길래 이래요?
2: 그러니까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 커뮤니티를 이루는 그런 그 모임이었는데 거기서 제가 회장으로 있을 때 신입회원으로 들어왔었어요. 그때 들어왔을 때 제가 첫눈에 반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저는 그 캠핑 이런 거를 되게 좀 하는 걸 좀 그 무서워하는 편이었거든요. 해외여행 갈 때도 배낭여행으로 자유롭게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겁나서 그런 걸 잘 못하는데 저하고 다른 면이 발견돼서 좀 그런 거에 끌렸던 것 같아요.
3: 사람이 만나면은 본인이 원하는 상이 있기 때문에 그 원하는 상에 이 사람이 좀 변하거나 아니면 맞춰주기를 원하는데 저한테 그렇게 요구하는 것들이 없었어요. 그냥 저가 하는 대로 저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냥 받아줘서 그 모습 때문에 같이 살아도 되겠다.
0: 다 달라서 좋았던

0: 둘은 사랑에 빠졌고 청주에서 신접살림을 차렸답니다. 주영 씨의 꿈은 윤미 씨랑 은퇴 후에 시골에서 사는 거였대요. 덕분에 주말마다 시골집 임장은 필수 데이트 코스. 그러다가 140살 다 된 이 집을 만났는데 이 퇴마루 풍경에 홀딱 반한 거죠. 딱 배 가던데 뭐가 좋았대?
1: 저희가 처음 이 집을 보러 왔을 때는 온갖 나무와 풀과 그리고 구멍난 지붕과 너무나 해야 될 게 많은 집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집을 좀 둘러보고 여기 텐마루에서 그냥 앉아서 잠깐 앉아있는데 그런 일순간에 그런 어떤 걱정이든지 그런 산만함이 그냥 싹 사라지는 너무나 고요하고 너무나 평화롭고 그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이 텐마루에 앉아있을 때.
0: 윤미 씨도 주영 씨도 이 집 텐마루에 앉아서 멍때리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었답니다. 시공업자들이 그렇게 말렸는데 텐마루를 없애지 않은 것도 그 때문. 이 집이 마음에 들었던 이후의 발알은 바로 이 풍경이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봐도 좋긴 좋다. 나비야, 네 팔자가 지금은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상팔자란다. 그런데 시골집 노래를 부른 주영 씨는 이런 좋은 집이 좋았던 기억이라도 있었나 봐요.
2: 제가 이제 그 삼형제 중에 장남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두 동생을 제가 좀 돌보는 시간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뭐 밥하고 설거지하고 애들 챙겨 동생들 챙겨주고 막 그 행복한 기억은 많지는 않아요.
3: 그럼 언제 처음으로 아 집이란 게 이런 공간처럼 참 좋은 공간이었구나 그걸 언제 느끼셨어요?
2: 아무래도 그 윤미랑 같이 동거하면서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기댈 수도 있고 내가 도울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그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게 그 집을 더 좀 안락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0: 첫 신혼집이 청주의 오래된 단독주택이었는데요. 둘이 취향껏 고친 집이 주영 씨한테 내내 꿈꿔왔던 그 집이었대요. 반백살이 오기 전까지는요.
1: 반백살을 딱 지나고 많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몸으로도 많이 아프기도 하고.
2: 제가 3년을 더 버텼으면 명예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 액수가 그 예 좀 그 많아요.
1: 저는 그게 그 액수가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그 동안에 더 아파질 수 있고 내가 정신적으로 피폐해질 수도 있고 그거 맞바꾸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2: 저는 되게 고마웠어요. 제가 이렇게 보통은 말릴 걸요. 보통은 좀 더 참아라. 뭐 정년까지 해야 된다. 뭐 이 좋은 직장을 왜 때려치우냐. 보통은 이렇게 말리잖아요. 근데 선뜻 동의해 주더라고요.

0: 이 자리가 여기가 딱 이번에
1: 지정석?
0: 지정석? 네.
1: 제 하루 일과를 이 통천 앞에서 시작을 합니다.
2: 근데 사실 이 자리가 굉장히 가부장의 자리예요. 누가 돌아다니고 누가 오고 가는지가 다 보이기 때문에 거의 관제탑 같은 자리예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한테는 사실 아내분이 움직이고 어딜 가고 하는 게 다 여기서 보이긴 하시는 거죠.
1: 네. 뭐 일부러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네. 그렇게 되네요, 이 장소가.
3: 이 집 가부장 주영 씨의 통창 전망은 더도 말고 돌도 말고 그녀가 있는 풍경. 이렇게 해바라기인데 유미 씨는 왜 별채로 간 거래요?
1: 자기 이제 평 읽던 책들을 딱 빼가지고 옮겨놓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눈치를 챘죠. 별채로 갈 모양이구나라고 눈치를 챘죠.
4: 별채로 옮기신 이유는 뭐예요?
0: 일단 서로의 그 생활 리듬이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일찍 잠이 들어야 되고.
3: 일찍 자는 율미 씨가 행여 화장실이라도 갈라치면은 주영 씨가 책 보는 거실을 통과해야 하는 상황. 공간에 대한 묘한 심리전이 시작된 거죠. 인꼬 부부도 밤낮으로 붙어 있으면 싸우게 돼 있어요.

0: 여기 뭐 석가래 예술이네요.
1: 너무 아름답죠.
0: 와. 야, 근데 이건 정말 목수가 정말 솜씨를 많이 내셨다. 와, 이건 거의 아티스트 집인데요.
2: 오, 주영 씨 사는 본체랑은 전혀 다른 분위기다. 뭔가 몽환적인 것 같으면서도 생명력이 있달까? 식물들 이쁜 거 봐요. 본체는 꽃구름이 전부던데.
1: 이 공간은 제가 요가도 하고 명상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생활도 하는 저만의 우주입니다.
0: 와, 너무 밝아지시네요. 아까 무슨 본체에서 이렇게 웃는 모습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와, 웃음이 끊이질 않네요.
3: 근데 여기도 처음에는 되게 좀 굉장히 상황이 좀 심각했거든요.
2: 엄마야, 이건 구둘 침대 맞죠? 아, 별채도 천장에 뚫린 거는 본체랑 마찬가지. 거기다가 성면 슬레이트가 지붕이었대요.
0: 그럼 여기가 혹시 화장실인가요?
1: 네, 화장실입니다.
0: 오, 눈치 한번 볼까요? 오, 깨끗하다, 예쁘고. 와, 잘 고치셨다.
2: 화장실도 없어서 새로 만들었대요.
0: 아, 그리고 여기는 부엌. 와, 혼자 지내시기 딱 좋네요.
1: 그런가요?
0: 부럽다. 나도 부럽네.
2: 저도요.
0: 야, 어떻게 보면 공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공간 같아요. 네. 보면 또 석가래도 이렇게 막 천장에 떠 있는 것도 있고.
1: 네, 맞아요.
0: 와, 마치 한국의 가우디가 지은 것 같은 곡선이 살아있는
1: 천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원래 온통 다 황토색이었어요. 와서 한 일주일 동안 천장 작업만 했어요.
0: 아, 그래요?
1: 네네네.
4: 같이
3: 네, 둘이 같이 사다리 놓고 천장 바라보면서 이렇게.
0: 그리고 같이 고치셨는데 이렇게 혼자 차지하신 건가요?
1: 차지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뭔가 자연스럽게 공간 분리가 되었다. 혼자 있으면 그냥 온전한 나의 것 그대로 그냥 자유로운 상태로 그냥 머무를 수 있다 보니까 그게 너무 자유로운 것 같아요.
3: 저도 혼자 있다 보니까 진짜 나 혼자와 대면하는 시간이 훨씬 많아졌고 그리고 내가 정말 그 뭘 좋아하고 뭘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5: 안 하고 그냥 따로 사셔도 되는 거 아니었나요?
1: 집안일을 전혀 내가 본체로 넘어가서 하지 않는 거죠. 스스로 이제 청소하고 뭐 집안일들을 다 먹고 치우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 다 해야 되는 거죠. 부부라고 했을 때 이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아내로서의 그래도 해야 되는 역할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한 구석에는 그게 있었어요, 항상. 그리고 아내로서의 해야 될 거 하지 않는 거에 대한 그 소리 하나 때문에
3: 이혼 얘기를 딱 꺼내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이제 되물었죠. 나를 이해하냐?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냐? 혹시 다른 사람이 생겼냐? 이런 식으로 물었는데 다 뭉뚱답이었어요. 굉장히 좀 슬펐고 마음이 아팠고 굉장히 오랜 시간 그 몇 달 정도 굉장히 괴로웠어요.
0: 그리고 아까 보니까 마치 명언? 제가 한번 읽어봐도 될까요?
1: 아, 네, 그럼요.
0: 나에게 필요한 건 보살핌이 아니라 진실이었다?
1: 이 공간에 오시는 분들이 또 특이하게 저 문장에 대해서 많이들 꽂혀 하시더라고요.
3: 저도 여기 들어와서 저 문구를 볼 때마다 제가 괜히 뜨끔뜨끔 하긴 해요. 저
0: 나한테 하는
3: 얘기 나 있지. 들으라고 한 말인가?
0: 맞죠, 그게?
1: 결혼을 하는 거는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좋고 뭐 결혼하고 이거는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은데 왜 또 이혼하는 거는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3: 왜냐면은 그 켜켜이 쌓아온 세월과 그 감정과 뭔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힘들죠, 이혼은 사실.
2: 함께 보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몇 해인데요. 그럴 밖에요.
0: 와, 이 통창 뒤에 풍경이 너무 좋은데요?
1: 그쵸, 너무 좋죠. 환기를 조금 포기하더라도 그냥 통창을 넓게 해서 밖에 하늘과 나무와 이런 꽃 같은 것들을 좀 더 온전히 더 느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0: 특이한 거는 이제 양쪽 본체 또 별채 각각 그 통창이 있잖아요. 네, 본체에서의 통창은 별채가 보이더라고요.
6: 네.
0: 근데 별채에서의

0: 통창은 전혀 본체가 보이지가 않아요. 네, 마치 없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1: 그래서 저쪽 그 본체 통창에서 이쪽을 예, 내다봐요, 이렇게 항상.
0: 잘 있나?
1: 예.
2: 그러고 보니까 이집 창은 집주인 마음의 방향으로 뚫려 있는 거였구만요. 집 탐구를 하고 있는데 부부 탐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이 느낌, 아유, 저만의 느낌인가요? 윤미 씨는 결정적으로 안 되겠구나 마음이 돌아선 게 언제였어요?
3: 저희가 본체에서 같이 둘이 생활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삐삐라고 하는 친구가 뒤에 캣타워에 있었어요. 앉아 있었고 저희가 앞에 상에서 회를 먹고 있었어요. 회를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 있던 삐삐가 상으로 날아오면서 온통 난장판이 된 거죠. 빨간 초장에 막 여기저기 튀고, 그리고 주영은 기분이 그때 너무 좋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막 회도 맛있고 이야기하는 것도 좋고, 근데 그 분위기를 일순간에 탁 깨버린 거죠. 근데 저는 그 순간이 너무 재밌고 웃긴 거예요.
1: 근데 저는 기분이 확 상했죠. 그래가지고 전 기분이 상해가지고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리고 윤미는 계속 웃고 있고 그러면서 아, 이게 같은 상황을 놓고도 이렇게 해서 다는 게 다르구나 하는 거를 그때 느꼈죠.
3: 저는 이제 온전히 그냥 뭐 짐이 그렇게 있다고도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짐을 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짐을 좀 내려놓은 기분이에요. 네.
2: 분명 달라서 좋았는데 그 다름이 불편해지는 순간
4: 울고 가죠.
2: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이 힘들었겠어요. 아유.
3: 그렇습니다.
1: 서로 그 한 철을 잘 살다가 잘 떠나보낸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간에 딱 정리, 칼 자르듯이 정리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뭐 아쉬움, 뭐 그리움, 뭐 그리고 또 뭐 그 과거에 대한 어떤 그런 좋은 기억들 등등등 그런 것들이 그 앙금처럼 남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미련이기도 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뭐 서서히 빠지는 중인 것 같아요.
2: 두 분은 지금 헤어지는 중인지도 모르겠네요. 이제 마지막 공간입니다.
0: 와, 여긴 또 완전히 황토로 딱 마감을 하셨네.
3: 그 이게 집이 섞여 있는 황토라서 또 옛날 티카고 너무 좋아요.
0: 그렇네요. 야, 이게 사실은 예전에 이게 아마 사랑책 역할을 좀 하는 곳이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랑채에 딸린 이 퇴마루니까 항상 이제 길거리를 보게 돼 있잖아요. 예, 그리고 본체가 사실 안채니까 이제 마당하고 요 바깥채를 보게 돼 있고. 바꿔 사시니까. 우리 전 아내분이 세상을 보며 사시는 거고. 우리 전 남편분은 아내와 마당을 보며 지내시는 거죠.
2: 퇴마루는 그러니까 지금 윤미 씨 마음의 방향. 윤미 씨, 이곳에서는 좀 편안해지셨나요?
3: 과거에 저는 지금 현재 제 모습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저의 모습이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된 거는 이 공간으로 왔기 때문에 지금의 저의 모습을 좀 찾은 것 같아요.
0: 사람이 건물을 만들지만 건물이 다시 사람을 만든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집에 살 때는 갈라지려면 확실하게 갈라져야 되거든요. 집은 나눌 수 없고. 오늘 본 부부의 집은 참 재밌는 게 공간은 옛날 공간이었지만 좀 느슨했던 가족 공동체의 집에 살아보는 거죠. 이렇게 채나눔을 통해서 두 분은 약간의 어떤 해결책을 찾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 우리가 좋지만 약간은 좀 자유를 갖고 각자의 삶도 영위하고 싶다. 그러면서 선택적으로 모이고 싶다고 했을 때 우리 미래의 어떤 가족 공동체 과연 어떻게 해체되고 어떻게 더 커지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집이 그거에 대한 좀 힌트를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 집이 먹고 자는 공간만은 아닌 줄 알아.

0: 같죠. 그런데 공간과 부부의 세계가 이렇게 깊고 오묘하게 관계 맺고 있는 줄은 미처 몰랐네요.
1: 거기서 오지 마. 피곤해.
2: 뭐 다를 게 없네.
1: 달러 칠해놓고 보면 됐지, 연하게. 응?
0: 한 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티키타카. 폭풍전야인 건가요?
1: 안 사람이 없어, 우리는. 다 바깥 사람이 안, 밖 다 해.
3: 두 분이 잘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2: 안 맞아. 아, 왜 맞아야 돼, 부부가.
0: 오, 이분들도 심상치 않네. 오늘 집들 잘 골랐다. 심상치 않던 그분들 만나러 충남 보령으로 왔습니다. 소장님, 이번 집은 동상 이몽집이래요. 잘 찾으실 수 있겠어요? 아, 기억이랑 니은이 만나 미음이 됐네요.
4: 아, 미음자 한옥이 참 예쁘게 잘 지어졌네요. 어, 권추당구지. 표말도 있고 이 집 맞네. 저, 계십니까?
5: 예, 어서오세요. 예,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4: 와, 반갑습니다. 오늘 활짝 열고 받아주시네요. 예, 아유, 예, 반갑습니다. 예. 오, 예쁘다. 와.
0: 나무대문 지나 왼편이 사랑채, 마당을 사이에 두고 안채까지 있는 미음자 집이네요. 어, 그러고 보니까 이 집도 한마당 두 채 집인데요?
4: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아이고. 동상이몽 부부라고 들었거든요.
6: 우리도 몰랐어요.
4: 근데 바로 떨어지시네요?
7: 안녕하세요.
8: 저는 지중해시 2층 집을 짓고 싶었던 남편 안영기입니다.
7: 한옥에 반해서 땅부터 구입한 아내 김상경입니다.
8: 난 집 질라고 땅을 좀 사라고 그랬고.
7: 땅만 샀어요. 집은 그냥 생긴 거예요. 집값은 안 줬어요. 황당했지. 공짜 집이 생겼어.
8: 아, 황당했지. 난 집을 질라고 설계까지 다 빼고 다 했는데, 아, 이 집이 딱 있는데.
7: 얼마나 고마워.
8: 황당했다니까. 뭐가 고마워.
0: 이게 바로 이 집 허물고 짓고 싶었던 집. 근데 이미 아내 맘 사로잡은 115살 한옥이 떡하니 버티고 있었던 거죠.
8: 빨리 부셔야 되겠다 생각했죠.
7: 지저분하다, 이런 낡음 같은 게
8: 엄청 낡았었어.
7: 근데 이제 내 눈에 볼 때는 안 그랬어요.
8: 이 사람은 오래 세월이 오래 묻은 그런 걸 좋아했고, 나는 무조건 새 거가 좋아.
4: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선생님께서는 우리 아내분께 땅을 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땅이, 그러니까 땅에 집이 있는 땅을 사오신 거고.
7: 아니, 저도 그냥 땅 고른 건데 집이 있었어요.
4: 아, 땅을 골랐는데 그냥 우연히 집이 있었다?
7: 네.
4: 아.
7: 근데 그 집이 나한테 네. 너무 좋았던 거지.
8: 계속 그냥 뭐 다 포기하고 이 사람 말대로 이제 내려와서 이거를 수리를 했는데, 아, 이 사람이 이삿짐을 싣고 딱 들어왔는데 막 우는 거야.
7: 조금 불편하다 그럴까?
4: 어디에요?
7: 저는 부엌.
4: 거기 가서 한번 집중적으로 예, 얘기를 해볼까요? 예. 이쪽인가요?
7: 아, 옛날에는 여기 부엌 문이었고요.
8: 아, 이게 부엌, 원래 부엌 문이었고.
7: 지금은 저희가 좀 막았어요. 예.
4: 아, 이쪽이에요?
7: 예.
4: 오, 야, 이렇게 들어가는 한옥 부엌은 처음 봤다.
0: 한옥인데 부엌부터 구경해보긴 또 처음인데요. 영기 씨가 어떻게 고쳤길래 선경 씨가 눈물바람이었는지 한번 확인해봅시다.
8: 원래 벽이었는데.
4: 오, 이걸 뚫어버리셨구나. 네. 와, 과감하시다.
0: 부엌은 부엌인데 무언가 현대랑 과거가 묘하게 섞였다.
4: 아니, 근데 잘 고쳐진 것 같은데 어떤 게 좀 불만이셨어요?
7: 남자분들 볼 땐 그럴 수 있는데 여자가 네? 볼 땐 너무 작아요.
8: 콘도 부엌이라 네. 실태.
7: 제가 그래서 여기 별명을 지어주게 콘도 네. 부엌이라고.
8: 제 무덤을 제가 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부엌이 이러니까 일을 안 해.
7: 그래서 부엌 일을 거의 안 해요.
4: 아까 정말 기세등등 하시던 우리 아내분의 표정이.
7: 변명의 여지가 없어.
4: 이 부엌 들어오자마자 가장 눈에 띄는 게 천장부터 봤어요. 와, 이 석가래가 너무 멋있고, 또 이 참 특이한 게 이 보도 멋있거든요.

0: 이 보호의 제 오른편 왼편이 너무 극과 극이에요.
1: 여기가 아궁이어서 불을 떼니까 끓음이 일로 다 올라붙었는데 여기는 다락이라 천장에 있어갖고 끓음이 안 붙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대로 노출돼갖고 새큼했어요.
2: 지킬렌 하이드도 아니고 완전 두 얼굴. 근데 이 석가래 호피 문양 같지 않아요? 이야, 멋지다.
1: 이거 까내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더 이상 안 까져요, 저게.
0: 아, 그럼요. 근데 그 아내분이 힘든 거 알아주시던가요?
1: 모르죠. 서울이 있었으니까.
3: 인부가 있는데 뭐가 힘들어. 뭐. 아니, 인부가 있는데.
1: 나도 깎거든.
3: 아유, 그 몇 개나 깎겠어, 아유.
1: 아니, 그, 얼마나 목이 아픈데, 이거 깔라고.
3: 가끔 가다, 그 CCTV를 보고 있으면, 이 사람은 그 비싼 인부님들을 모시고, 계집을 짓고 있더라고. 아유.
1: 계집이 멋있었잖아, 그래서.
3: 아유. 계집을 2층으로.
1: 2층 집으로 내쳤거든. 2층 집을 쳐야지.
3: 창문도 달고.
1: 계집도 2층.
3: 시계도 달고.
1: 창문도 있었어.
2: 영기 씨는 2층 집이 좋고 선경 씨는 앤틱 가구가 좋고 근데 그중 발굴은 천장에 달아놨답니다.
0: 아니 펜던트 좀 저 상당히 예쁘네요.
3: 예, 예쁘죠.
1: 나는 사실 이거 달기 전에 요새 왜 그 저 한지 공방으로 해서 둥그런 공 같이 된 등.
0: 달처럼.
1: 그걸 달라고 그랬거든.
3: 그러니까 이분은, 근데... 우리 집은 한옥이에요. 이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고, 네. 저는 그냥.
1: 한옥이니까 그것도 어울리잖아요. 대로.
0: 근데 아내분 자꾸 이쪽으로 오시면 저희가 부부로 나와요.
3: 아, 자꾸 가게 되네요. 젊으셔서.
0: 저랑 동상이 몸 찍어야 돼요.
1: 그릇만 엔틱, 이런 것만 좋아하지 말고, 사람도 엔틱을 좋아해봐. 젊은 걸 자꾸 찾으면 안 돼.
2: 바리스타의 1급 자격증을 가진 남자 영규 씨가 아내를 위해서 커피를 내리는 중입니다.
3: 오늘 왜 이렇게 소리가 나?
1: 높이 하니까. 높이 해야 좋거든.
3: 방송을 의식하시나 했어.
1: 아니거든요. 똑같거든요.
3: 사랑 넣지 마. 그냥 내려. 아유.
1: 저 사람 사랑 싫어해.
3: 사랑 넣지 말고 그냥 내려. 담백한 커피를 원해.
2: 사랑으로 내린 커피가요.
3: 잘 내렸네.
1: 맛있어?
3: 맛있네.
4: 커피 마실 때는 그래도 사이좋게 드시네요.
1: 아, 우리 사이 좋아. 뭐 커피 마실 때만이야. 우리 항상 좋아. 왜 그래요?
4: 두 분은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3: 우리는 소개로 만났어요.
1: 그때는 너무 순진했고
3: 지금도 순진해.
1: 착했고
3: 착해.
1: 정말 내 앞에서 숨도 못 쉬었어.
3: 숨 쉬었어. 아니면 죽었게.
2: 소개팅하고 결혼할 때까지 매일 만났대요. 그럼 뭐 사랑이었네. 물론 사연이 없진 않죠.
3: 우리 시아버지한테 한 말이 있잖아. 어머니, 이 사람이 나한테 솔직히 말한 거는 나이하고 이름밖에 없다 그랬어.
1: 근데 속았어요. 엄청 착한 줄 알았는데 별로 그렇게.
3: 서로 속였네.
1: 원래 결혼은 다 속여서 하는 거야, 그게.
0: 아, 여기가 그럼 안방인가요?
1: 예, 여기가 안방이에요.
0: 와, 여기도 예쁘네.
2: 아궁이가 있던 부엌이라 단차가 있구나. 근데 여기도 침대가 두 개? 역시 동상 이몽인 건가요?
1: 여긴 내 침대. 여기는 이 사람 침대.
0: 이야, 역시 우리 이제 남편분이 아내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가장 상석에 딱 아내분.
1: 아, 이게 상석이에요?
0: 이걸 또 안
1: 내 착각했네. 내가 절로 가야 되는데. 어쩐지 여기 바람이 많이 들어오더라고. 원래 저희가 여기 올 때 우리 어머니가 이 킹사이즈 침대에 쓰시던 게 있어. 그거를 우리 보고 가져가서 쓰라는 거야. 근데 또 거역할 수가 없어서.
3: 거역하고 싶었어.
1: 한 4, 5년 썼어요. 쓰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우리 저기 각방 쓰는 건 안 되고 한 방에서 침대를 따로따로 놓고 쓰자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처음에는 그게 되게 섭섭.

0: 있어요.
1: 부부는 싸워도 한 침대에서 자야 한다는 게 영규 씨 지론. 근데 종일 붙어 있고 보니 잠잘 때만이라도 이별이 필요하더래요.
0: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완전히 별천지야. 이 한 침대에서 이렇게 살부딪히고 이렇게 자다가 내 공간이 나 혼자 이렇게 자니까 야, 그거 진짜 좋대.
2: 요 미닫이문 열면 거실이겠네요?
3: 네.
2: 오! 와. 야, 다 예쁘네요, 뭐. 선생님 때. 와, 대청마루가 또 이렇게 아담할 수가 있구나. 와.
3: 아담하죠.
2: 예, 근데 너무 예쁜 가구처럼 잘 만들었다.
1: 원래는 안방에 대청, 그리고 건너방까지 이어지는 네 칸 한옥이었답니다. 대청에 가구 놓고 입식으로 꾸미니까는 어머 이거 너무 괜찮다.
2: 이 특히나 이 마루의 대청이 이게 전통식은 아니에요. 전통은 저희가 이 판재들이 좀 작으니까 원목이.
0: 아 원래 전통이었는데 여기가 그 막 밑에가 흙이었어요. 그게 보기 싫고 뭐 벌레 나올 것 같아가지고 여기를 공구리를 쳐갖고 엑셀을 깔았어요.
2: 아 온돌 때문에. 네.
0: 여기다 번호 매겨서 그대로 붙이니까 이렇게 붙더라고.
1: 퇴마루랑 대청마루를 이어놓은 거실에서 가장 눈이 가는 거는 어우 나는 이 창호더라고요.
2: 창호가 이 목창호의 유리 이게 참 어렵거든요.
0: 아 이거는 제가 그 논산에 가면 뭐 이런 문짝 짜는 그 무형문화재 분이 계시다 그래서 거기서 이걸 짜왔어요. 근데 이게 홍송이래요.
3: 비싸게 주고 했어요.
2: 이게 비싸요. 비싸고 이거 보면 아주 저 또 색감도 좋잖아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와, 우리 또 아내분을 위해서 이거는 특별히 이렇게 또 창호 바꿔주신 거 아니에요?
0: 저를 위해서 바꿨어요.
2: 아니, 그래도 위한다고 해주시지.
4: 이분은 원래 무슨 일 하셨어요?
5: 직장 생활이죠? 우리 사람도 그렇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역삼동에서 고깃집 했죠? 그것 고깃집만 해도 벌써 한 20년 했으니까
0: 잘 됐어요. 너무 잘 됐는데 잘 됐는데 사람이 그 일을 너무 그 심하게 하다 보니까 일에 치인 거야. 일에 치여갖고 일하다 죽을 것 같아.
1: 등갈비로 특허될 만큼 유명해져서 원 없이 돈을 번 영규 씨. 그를 멈춰서게 한 거는 아내 성경 씨였답니다.
5: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돈 쓸 일이 두 가지 정도밖에 없어. 어디 여행 가거나 아프거나. 근데 굳이 여행 가려고 돈 번다? 그거보다는 그냥 돈 벌지 말고 여행지 가서 살자. 그래서 내려온 거야 내가. 그렇게 설득을 했어.
4: 그렇게 안 맞는다 그러면서도 아버지 그런 마음은 좀 읽으셨나 봐요.
5: 마음을 항상 읽으니까 안 맞는 걸 알지. 저 사람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모르면 안 맞을 것도 없지.
2: 근데 이거 뭐예요? TV인가?
5: 아, 이거는 턴테이블.
2: 이게 턴테이블이에요?
0: 예. 옛날 전축.
5: 옛날 전축.
0: 옛날 말로 전축.
2: 이쪽이 라디오고, 그 다음에 LP.
5: 여기 라디오고, 여기가 이제 LP.
2: 아, 여기 이렇게 달려있구나. 예. 와.
1: 엄마야, 놀래라. 옛날 물건이 요새 말로 신박하네요. 좋은데 뭐 추억 듣네요.
2: 그 LP를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5: 많이 좋아하죠.
2: 아 그래요?
5: 그래갖고 지금은 그 포터블 움직일 수 있는 그걸로 해서 턴테이블을 듣거든요. 근데 이것만 음질이 못해요.
0: 근데요, 원래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음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LP를 제가 많이 모았어요. 몇천 장 모았는데
2: 몇천 장?
0: 그냥 아주 헐값에
5: 200만 원.
0: 이 비싼 거를 봉고차로 한 차를 200에 다 팔아버렸어요. 난 그게 너무너무 지금 속상해.
5: 그래도 그분은 행복하셨을 거야.
0: 그 사람 내가 행복해야지 그 사람이 행복한 게 뭔 상관이 있어.
5: 누구든 행복하면 됐어.
0: 수천 장을 갖다가. 전용록이.
2: 전용록이?
0: 전용록이하고 고등학교 동창이.
2: 가수자 배우?
0: 예. 근데 이제 부산에서 음악 하다가 우리 이제 부친한테 붙잡혀갖고 부모로 인해가지고 못하게 됐기 때문에 그 한이라는 게 있어요. 한이라는 게. 그래서 젊었을 때는 TV 자체를 안 봤어. 꼭 여기 내려와서 어느 날 갑자기 기타를 봤는데 치고 싶더라고.
1: 그런 남편의 마음을 귀신같이 알아채는 선경 씨가 최근에는 아예 별채로 영규 씨 음악방을 내줬답니다. 젊은 날에는 가수 전용록 씨랑 듀엣으로 데뷔까지 했던 영규 씨는 군대도 군악대로 갔다 왔대요. 웬만한 악기는 다 다루는 천상 음악하는 남자지요.
2: 야, 역시 들어오니까 악기들이 꽤 있는데요? 아, 기타랑 피아노 혹시 다 하세요?
0: 네.
2: 아니, 근데 그럼 이 공간은 설마 직접 하셨어요? 아니면 두 분이 같이?
0: 벽돌 조족하는 것만 사람이 와서 했고, 나머지는 이제.
1: 특히 창에 공을 들였는데요. 창에는 영규 씨보다 한수 위인 선경 씨의 남편 조유라는 내공이 담겨 있죠.
0: 여기 이제 집 드셨을 때 나온 창을 모아놨었어요. 모아놨다가 저거 하면서 다 이제 빼빠질하고 칠 새로 해가지고 재활용해서 쓰는 거죠.
5: 내가 여보 우리 창 이걸로 해서 이렇게 달자 그랬더니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래갖고 한번 해보기나 하자 그래갖고 그러니까 거의 모든 게 다 안 돼야 안 돼! 그러면 기다려 그리고 조금씩 설득해.
1: 오래된 것을 좋아하는 아내가 새것 좋아하는 남편을 설득해 만든 사방의 창. 고재창 버렸으면 아까워서 어쩔 뻔했어요.
2: 열리긴 하는 거예요?
5: 그럼요, 열리죠.
2: 안 열리게 생겼는데?
0: 열어볼까요? 예, 네, 기다려보세요.
2: 뭐 꽉
0: 네, 열어드릴게요.
2: 것 같은 눈치인데.
1: 그런데 창이 열려면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0: 열리죠?
2: 와, 약간 들창 같은 건데요?
5: 네, 야. 이렇게 열어놓으면 또 여름에 벌레도 안 들어오고 시원해요.
2: 오, 그렇네. 아니, 우리 조상들도 저런 들창을 많이 했잖아요.
5: 예.
2: 아, 이런 아이디어를 또 내니까 또 만들기도 좀 수월하고요.
5: 예. 봄가을로는 다 열어놓으면 시원하죠.
2: 요즘 같은 날씨 아주 정말 예, 너무 맞아요. 좋다.
0: 다시 돌아보면
1: 도움으로 영규 씨 노래 한 곡까지 얹어주면은 금세

0: 꿈은 접었는데 이제 여기 와서 다시 이제 기타 잡고 노래하고 하다 보니까 길거리 버스킹을 좀 하고 싶었어요, 내가. 근데 이제 대중음악은 아니고, 내가 이제 종교가 있으니까.
1: 말할 수 없어. 예배 시간에나 열심히 찬송하라 그랬어.
0: 아, 내가 교회에 가면 찬송을 안 불러요. 왜냐면 목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 왜목 관리를 해야 되는데?
2: 天마루가 아주 기가 막힌 데 있긴 하네요. 아, 좋다.
3: 이야, 이 집은 마루가 다 예술이다.
2: 야, 이 텐마루 진짜 매력적인데요? 야!
3: 테마루까지 달린 이 방은 뭐에 쓰는 방이에요?
2: 아, 여기가 소위 건넌방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방이거든요.
1: 아, 우리는 찜질방 이렇게 불러요. 왜냐면 밑에서 구조를 떼니까.
0: 근데 여기가 원래 한지 장판이었는데 불을 처음 떼보니까 무식하게 떼가지고 다 타는 거야. 몇 번을 깔았는데
1: 이불도
0: 타갖고
1: 태워먹고.
0: 내가 이 황토 대리석을 내가 직접 깔았어요. 근데 이거 깔고 이거 볼 때마다 욕먹어.
2: 왜요? 잘
0: 편편하게
2: 타시는
0: 못
2: 건데?
0: 깔았다고.
1: 아니야, 아니야. 이게 꿀렁꿀렁하고 일단은 기술이 필요한 거는 사람을 사서 해야 돼.
2: 아, 제일 중요한 건요. 아무리 좋은 집이어도 혼자는 의미가 없어요.
1: 요즘에 혼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말을 해. 혼자도 의미
0: 그래도 같이 살아야
1: 있어요.
0: 돼.
1: 혼자도 의미 있고 둘도 의미 있고.
2: 아, 선생님, 이게 우리 남자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우리는 혼자 못 있거든요.
0: 맞아요.
2: 근데 여성분들은 진짜 별로 상관없나 봐요.
0: 그런 것 같아요.
2: 아, 여기 대화가 이룰 거면 안 되는데.
3: 안 되기는 뭘. 성경 씨가 한수위라니까는. 찜질방은 영규 씨가 아내를 위해 만들어준 취미방이래요. 서울에서 내려와 10년째 종일 붙어 있을 수 있는 비법은 적당한 거리 두기. 동굴방은 필수죠.
4: 다시 태어나도 아버지와 결혼하실 거예요?
1: 요즘도 그런 촌스러운 질문을 해?
4: 다시 태어나면 엄마랑 결혼하실 거예요?
0: 당연히 하지. 이 사람은 안 한다 그럴 걸 아마? 근데 난 해.
1: 자기가 한 짓이 있나 보네.
0: 아, 뭐라 그래도 그거 뭐 나쁜 소리 하는 거 아니니까.
1: 여보, 집게 좀 내려놔 주시면 안 돼요?
0: 이거요?
1: 예. 네.
0: 이것도 내 자존심이야. 이런 거를 자꾸.
1: 살아온 세월로 인해서 닮아진 것 같아. 닮아지다 보니까, 응.
0: 나는요, 이
1: 그냥,
0: 사람하고 완전
1: 나를 싫어할
0: 정반대의
1: 수 없으니까 상대를
0: 거리였어.
1: 좋아하는 것 같아.
0: 근데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3: 어느새 나랑 똑 닮아진 그를 미워할 수 없어 사랑하게 됐노라. 뜨겁게 불태워본 부부다운 인생 조언이네요.
2: 근데 부부의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 전체 가족 중에서 이 서로 피가 그리고 DNA가 섞이지 않은 유일한 두 사람이긴 해요. 근데 오늘 본집 한옥은 참 재밌는 게 이게 전체적인 미음자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완전 닫힌 미음자는 아니에요. 여유가 있는 미음자죠. 기억과 니은이 만나서 틈이 있는 그리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가운데 또 하나의 마당을 두는 마치 부부를 닮아 있지 않나요?
3: 무천이라는 부부가 1년 365일 한 집에서 공존하는 밀당의 기술 제대로 배우고 갑니다.
5: 평생을 꾼것 같던 그 숲속의 동화 속 집을 짓자. 타지 생활도 오래 하고 하면서 어쩌면 가족 품이 그리웠던 것 같아요.
6: 꿈만 같죠? 이게 현실인가?
5: 제가 이제 나이 들고 보니 가장 중요한 거는 가족이더라고요.
6: 농부님들의 딸이다 보니 농부로 살 생각은 없었어요. 가끔 아버지 생각나면, 그걸 보셨어야 되는데. 나에게 질문을 했을 때, 농촌에 와서 한 번도 후회를 해본 적은 없어요.
7: 상담 완료 시 훈제 직화 두 가지 맛을 하나로 뚜껑을 덮어 훈제 불맛을 제대로 직화 이 모두가 가능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증정해드립니다.
8: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9: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8: 딥이라면 됩니다.
10: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8: 됩니다.
11: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8: 됩니다.
12: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8: 되고요.
13: 지병이 있어도?
8: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3: 수술비도 된다고요?
8: 됩니다.
14: 암 치료비도?
8: 됩니다.
15: 진단비도요?
8: 되고요.
15: 병원 통원비도?
8: 네, 됩니다.
16: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8: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5: 입원 첫날부터?
8: 됩니다.
16: 1인실에 입원해도?
8: 됩니다.
17: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8: 되고 말고요.
15: 감기로 입원해도요?
8: 돼요.
18: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8: 되죠.
11: 디스크로 수술해도?
8: 물론 됩니다.
16: 이게 모두 된다고요?
8: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0: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NO. 상담만 받아도 증정.
0: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0: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0: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0: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0: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0: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7: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8: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6: 진단비도요?
0: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6: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1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6: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9: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NO. 상담만 받아도 증정.
12: 이어서 한국 기행이 방송됩니다.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는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이 마을엔 부자가 여럿 삽니다. 건강한 몸으로 정직하게 일하는 부자.
1: 손이 엄청 빠르시네요.
2: 다리는가? 이걸 갖다 60년을 깠는데 그래. 먼지장에 가져가서 3만 원 해봐. 이건 좋지. 춤도 춰봐 이렇게.
0: 내가 벌어 내가 쓰는 당당한 부자.
2: 고마워요. 조심히 좀 빠져 먹으려고.
0: 우리 엄마를 꼭 닮은 어르신들을 만나는 곳 오일장입니다. 지리산, 가야산, 덕유산이 천연 방패가 되어 자연재해를 막아주는 옥토. 경남 거창은 예로부터 풍족한 고장이었는데요. 마을 입구에서 어르신들이 청소를 하고 계십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동네 미화를 담당하고 계시는 건데요.
1: 그 정도 불편하신데 매일 청소하시는 거예요?
2: 아니, 일주일에 두 번.
1: 일주일에 두 번.
2: 두 번. 그러니까 이제 동네가 좀 깨끗하고, 이것도 이제 힘든 게, 여기 이제 차 타고 댕기는 사람도 이것 좀 깨끗한 게 저기 마리가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청소를 해야 돼. 그래.
0: 어르신들이 관리하는 마을 정말 깨끗하죠? 이게 바로 어르신들의 자부심입니다.
1: 어머님은 계속 이 마을에 사셨던 거예요?
2: 저는 시집가고 60년 넘도록 살았어요. 집을 두 분 짓어요. 처음에는 오두막집에 시집가고 또 좀에 또 좀에 잘 비가고 개아집으로 살다가 작년에 또 저래 웃어갖고 저래 새로 이제 짓어요.
1: 집이 어디예요?
2: 요거.
1: 요거요?
2: 네.
1: 집이 너무 좋은데요?
2: 너무 좋죠. 작년에 짓습니다.
0: 지은 지 1년 된 반짝반짝한 새 집입니다.
2: 그거 놓고 저 좀 쉬세요. 내 커피 하나 끓여드릴게. 우리 집에 오신 손님인데. 자, 이리 들어오세요.
1: 오늘 집이 진짜 좋네요.
2: 네. 저거가 잘 지어줘서 좋습니다.
1: 이 집은 그러면 아드님이 지어준 거예요?
2: 이제 아들이 땅을 주고 집 터를 주고 따님이 짓었지. 그러니까 아들이 많이 돌봐줬지. 하나는 싱크대, 김치 냉장고, 저는 이제 하나는 침대. 지금 오남매가 다 돌아가면서로 갯돈으로 모았다 가면서로 돌아가면서로 그걸 다 했습니다.
0: 추정자 할머니의 일남 사녀는 마을에서 소문난 효자 효녀들입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신 뒤로 15년째 혼자 사시지만 자녀들이 수시로 찾아옵니다.
3: 이제 어디 가시려고요?
2: 이제 밭에 가야지.
0: 비 맞지 않게 비닐로 잘 싸둔 할머니의 자가용, 바로 농업용 사륜 전동차입니다.
1: 두바이는 언제부터 타신 거예요?
2: 15년, 한 17년. 자녀들이 사준 거 이게 효자나. 자녀들이 저 갯돈으로 사주고 했어도 이거 없으면 내가 아무데도 아무것도 못 해.
0: 멋쟁이 할머니시죠? 전동차 운전은 돌아가신 할아버지에게 배우셨답니다. 덕분에 고개 넘어 밭을 수월하게 오가며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없는 것 빼곤 다 있는 할머니의 텃밭.
1: 이거는 뭐예요?
2: 우엉.
1: 아, 이게 우엉이에요?
2: 네, 이게 우엉. 서울에는 뿌리는 있어도 잎은 없다네요.
1: 이거 좀 뜯어가면 돈이 좀 되세요?
2: 여기 벌써 한 주문에 2천 원. 시골 할머니들은 그 재미로 돈이 될게.
1: 여기 마을분들은 다 이렇게 농사 지으시는 거예요?
2: 다 해, 다 해. 옛날에 150포 됐는데 10집도 아이고 다 시장 다니는 사람. 다 끓여갖고 공부시키고. 아저씨 계실 때 둘이 이래 농사 지갖고 자녀 5시 공부시키고 다 했거든.
0: 이웃집 춘자 할머니도 5일장에 내다 팔 채소를 수확하느라 바쁘시죠?

0: 요거 가져가면 너무너무 잘 타.
1: 무슨 풀이에요?
0: 요거는 온돌빼기.
1: 온돌빼기?
0: 응. 뜸바구, 뜸바구.
1: 뜸바구?
0: 응, 뜸바구, 온돌빼기. 여기 이제 김치를 담아놓으면 너무 맛있는 기라.
1: 좀 잘 팔려요?
0: 여기 잘 팔려. 먼저장에 가져가서 3만원 했다.
1: 많이 보셨네.
0: 한 단에 6천원 써. 내일 가면 또 자랑을 해야 돼. 춤도 추고 이렇게. 예, 예. 아이고, 무슨 무척 부럽다. 웃기지? 고마워.
2: 그야말로 꼬부랑 할머니. 그래도 농사 짓고 장사하고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0: 아이고, 이제 앉아보자. 아이고, 덥다.
2: 어렵게 가져온 채소를 바닥에 쏟아내는데요. 다듬기 위해서입니다. 너도나도 똑같은 채소를 팔지만 좀 더 깨끗한 물건에 손이 가게 마련이잖아요.
0: 이제 열어가지고 딱 씻어서 묶어 놓으면 예쁘지.
1: 아, 씻어서 또 가져가요?
0: 딱 씻어서 가발로 딱딱 묶어야 돼. 비기가 좋아요, 사지.
1: 요렇게 가져가면은 얼마 정도 보세요?
0: 에이, 멀게 담아갔는데 돈이라고 가는 게 아니야. 집에 있으면 심심한게. 그런데 우리 할머니 나왔다고 그거 하면 어쩌고. 어찌됐든 거 건강하고 할머니 생각하고 재미있게 잘 건강하게 쫓아다니면 돈 잘 벌면 좋겠다. 공부도 안 마치고 그렇게 하면 됐어.
2: 정갈하게도 다듬으셨네요. 5일장에 갈 채비로 할머니의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거창 읍내에 5일장이 서는 날, 춘자 할머니도 장에 갈 준비를 서두르시는데요.
0: 촛밭을 들은 어디로 갑니다.
1: 다른 일하고 있어.
2: 이 많은 걸 밤새 다듬으셨나 봅니다.
0: 이걸 이거 좀 들어주세요. 자, 으쌰.
3: 저희 왔다고 일부러 많이 따신 거예요?
0: 일식일라고. 그래, 이제 이리 왔지.
2: 5일장에 다니는 어르신들 중 김춘자 할머니가 제일 먼저 출발. 추정자 할머니는 마을 청소 뒤에 출발합니다.
3: 양이 엄청 많으시네요.
4: 그거 가면 또 다 도와줘야 이오지 모두. 앞에 간 양반들이 내가 이렇게 가면 몇 개 왔다 가면 짐도 다 골라주고 은은 속에 살아.
2: 양평 마을에서 차로 10분이면 도착하는 거창 전통시장. 예전에는 함양, 산청, 무주에서까지 장을 보러 올 만큼 큰 시장이었습니다. 장날은 1일 6일.
1: 이거 다 농사 지으신 거예요?
0: 예. 우리 먹으려고 해놨는데 그거다 좀에 더 숨가갖고 이제 팔로 나오지. 이제 용돈으로 꽃이 이건 아삭고추. 요거는 이제 쫑쫑거릴 쓴거리가 긴장이 뭉치나도 맛있고 그냥 찍어 먹어도 맛있고.
2: 지난 여름의 수고를 먹고 자란 채소들. 노점을 펼치는 장소는 각각 자리가 정해져 있는데요. 추정자 할머니 자리는 큰 길가 옷가게 앞입니다.
1: 어머니 자리는 여기예요?
0: 네, 여기.
1: 근데 이게 가게 앞에서 자리 피면은 불편하지 않으세요?
0: 서로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편해. 아이고, 얼른 아유.
2: 호박잎 3,000원어치의 적정 양은 할매 마음이죠.
0: 아, 이거 땡창가, 이거 꽃다리야.
1: 어머니 이제 마수거리 하셨네?
0: 마수거리 얻은 줄 6천원 했어.

0: 이 재미로 나오시는 거예요?
1: 기분 전환도 되고 맛있는 거 사 먹고 돈 되고 그러니까 5일장마다 나와야지.
2: 노점 할머니들은 5일장의 분위기 메이커. 이분들이 안 계시면 5일장의 정겨움도 사라질 겁니다. 시장통 안에 자리를 편 김춘자 할머니.
1: 자, 또나 먹어야지. 자, 김.
2: 채소 판 돈으로 간식을 사드십니다.
1: 한잔 먹어보자. 자. 아이고. 이따가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목말라 먹는데 맛있죠. 자. 아이고, 내가 예쁜 사람 드려야지. 그 한잔 드려요, 목말라.
0: 자주 이렇게 나눠 드세요?
1: 주스 나눠 주면 또 우리도 가서 나눠 또 드리고 여기서 또 사고 저리 나눠 드리고
0: 서로 서로 나눠 드세요?
1: 그래요. 다 같이 가면 깔라 먹고 재밌어 그죠? 아 돈나 소리 안 할게.
3: 단순 거절이야.
1: 예, 단순 소리래.
2: 기다리고 기다리던 점심시간. 오늘의 메뉴는 비빔밥입니다. 짜장면, 추어탕, 묵밥, 거창시장 맛집은 다 돌아가며 맛보셨다네요. 혼자 계시면 김치에 물 말아 먹는 게 다반사. 밥 친구도 있고 별식도 먹고 5일 장날은 할매들 소풍날입니다.
0: 5일마다 한 번씩 이렇게 외식하시는 거네요?
4: 네. 뭘 먹는 거 또 먹고 싶은 거 다른 것도 먹어요. 이것만 먹는 거 아이고.
5: 먹기 재밌잖아요. 집에 있으면 혼자 밥 먹어야 되는데.
4: 뭐. 2,000원요.
2: 밥 먹다가도 손님이 오면 벌떡. 할머니 생활력에 손님을 그냥 보낼 순 없죠.
6: 식사하시다가도 물건 팔려 나가셔야 돼.
1: 돈을 벌어야 되게.
2: 우리가 5일장의 생기 넘치는 풍경을 좋아하듯 노점 어르신들도 닷새마다 5일장 에너지를 충전해서 갑니다.
6: 어디 가세요?
1: 그놈을 사러.
6: 그놈을?
1: 응. 오탕.
6: 오탕은 언제 먹는 음식이에요?
1: 그 제사 때마다 쓰지. 그 장에는 오탕을. 이것도 두인은 어디 가시나?
5: 나가도 맛있는데.
2: 다섯 가지 해물을 넣고 끓인 탕국을 오탕이라고 합니다.
6: 장사 한번 옮기 장사. 다 쓰네.
1: 다 쓰려고 돈 벌지. 안 벌면 못 쓰기를 번게 쓰는 기라. 많이 봐요. 많이 받아요.
7: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 하나둘 추석장을 봐두시는 할머니.
1: 여기죠. 이제 추석이 쓸 거죠. 야, 좀에 커야 안 되는데. 얼마인데? 5만 원. 더 줘. 두 마리 더 줘.
6: 할머니 손 크네.
1: 소문 났어.
2: 당연하죠. 5남매가 다 모일 텐데 좋은 걸로 넉넉하게. 돈 버는 재미도 짭짤하고 돈 쓰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어머니가 기다리는 고향집. 이렇게 음식을 하고 계시겠죠?
1: 선생님들 이런 탕국은 안 잡사 봤다고 말이?
6: 처음 들어봤어요. 경상도 쪽에서는 제사 때 꼭 있어야 되는.
1: 네.
2: 문어, 북어, 홍합, 오징어에 가오리까지 소금값만 해도 국물 맛이 최고입니다.
6: 이제 오탕 끓이면 명절이 왔구나 하시겠어요?
1: 네, 그렇게 꼬마들도 탕국 저걸 먹으려고 기다려. 탕국에 밥도 말아먹고 막
6: 명절 날 또 이 집이 시끌벅적하겠네요.
1: 왜 그 도리분의 살이요. 오징어는 좀 내 쌍나이 맛이 나게 포기고야.
0: 오늘 그 재료는 왜 다 꺼내시는 거예요?
1: 이거 다 땡기 쓴 거 이제 요거를 대사 지내면 이제 얘를 대사상에 모셔놓고 지내는 거 일찍 끄잡아 내야지.
2: 오탕도 모르는 서울 촌놈들 제작진을 위해 끓여주신 오탕에 밥 말아서 잘 먹었습니다.
0: 저희 그동안 촬영하셨는데 네. 도와주셔서 너무 네. 감사해요.
1: 자, 뭐 한번 안아볼게.
0: 안아볼까? 고생하셨어요. 먼저,
1: 몸 조심해야 돼, 몸 조심. 예. 다 출발하시오. 다 전환하시오. 나 그때 그때 안 잘랐는지 모르게. 잘 가시다 가마이.
0: 어머니 감사했어요.
1: 고생 많이 했는데 항상 조심해 가요. 잘 가고.
3: 고향 음식하고 옛날 뭐 어릴 때 추억의 음식이죠. 향수를 느끼기 때문에 그 맛을 자꾸 찾는 것 같습니다. 이어나갈 수 있을 분이 있으면 저는 했으면 싶어요. 이게 소중하니까.
8: 성도멀류씨 포트메뉴 원형 대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9: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0: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9: 됩니다.
11: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9: 됩니다.
12: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9: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11: 수술비도 된다고요?
9: 됩니다.
11: 진단비도요?
9: 되고요.
11: 입원 첫날부터?
9: 되죠.
13: 간병비까지
14: 모두 된다고요?
9: 네, 됩니다.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8: 성도멀류씨 포트메뉴 원형 대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9: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0: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9: 됩니다.
11: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9: 됩니다.
12: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9: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11: 수술비도 된다고요?
9: 됩니다.
11: 진단비도요?
9: 되고요.
11: 입원 첫날부터?
9: 되죠.
13: 간병비까지
14: 모두 된다고요?
9: 네, 됩니다.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5: 이어서 덩이랑 탱이랑 인물 한국사가 방송됩니다.

군사들이여! 조선의 기상을 저 도적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어라!

0: 상황 전하.
1: 전하께 승전보를 전해드렸으니 내일 해가 뜨면 우리 군을 철수할까요?
2: 철수하다니! 포구를 점령하고 포로들을 구한 것으로 상황 전하의 믿음에 보답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
1: 하오면...
2: 저들은 급히 도주하느라 식량조차 챙기지 못했다. 반면 우리는 두다치 식량을 확보했으니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왜구의 근거지를 완전히 제거하고 다시는 우리 바다에 얼씬도 못하게 적의 실을 말려야 한다.

0: 적들의 기척이 너무 없습니다. 숲이 너무 깊어 조심해야 한다.
1: 함정이다! 대형을 유지하라! 방패막을! 예!

0: 전하, 이정무 장군은 수많은 군사를 데리고 가고도 왜구를 다 잡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수많은 우리 군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정무 장군에게 큰 벌을 내리셔야 합니다.
1: 정력을 얼마나 잃은 건지 꽤 많이 잃었다고 하더구나.
2: 유정승, 그대의 말대로라면 장군이 목숨을 걸고 싸우다 돌아왔는데 칭찬은커녕 벌을 주란 말이오?
0: 전하의 인자함이 군의 기강을 해치고 있어옵니다. 당장 이종무를 감옥에 가두고 처형하고 그 가문을 몰락시켜야 합니다.
2: 그대들의 안타까움을 충분히 이해하오. 허나 적의 기습 때문에 생긴 피해를 장수의 탓으로 돌려 목을 치라는 것은 말도 안 돼요.
0: 하오나 나라의 법이...
2: 이정무 장군은 적들의 본거지를 부수고 대마도 항복까지 받아온 영웅이오. 잘한 것은 쏙 빼놓고 단 한 번의 실수로 장수의 목숨을 빼앗는 게 과연 올바른 법이란 말이오. 그렇다면 앞으로 누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겠소? 안 그렇소?
3: 우와, 대박 대박. 저 무서운 아저씨들이 한마디도 못하고 입을 싹 다물었어. 대왕님 진짜 멋있다.
4: 역시 책을 많이 읽으셔서 말씀도 잘하셔.
3: 아, 이걸 태정전하께서 직접 보셨어야 했는데.
5: 왜구들의 소굴을 짓밟았으니 이제 저들은 굶주림에 더더욱 사나워질 텐데 이제 어떡할 계획이오?
2: 그들이 도적이 된 것은 땅이 척박해 배가 고팠기 때문입니다. 항구를 개방하여 정식으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무역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5: 나는 대마도를 치기 위해 칼을 들었는데 주상은 적을 무역 상대로 변화시키는구려.

0: 주상,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잘 해나가 주길 바라오.
1: 아바마마께서 닦아놓으신 이 나라의 깃털이 얼마나 단단하고 깊이 있는지 소자 이제야 비로소 알겠나이다. 소자 곁에서 더 오랫동안 가르쳐 주시옵소서.
0: 이제 참으로 주상의 시대가 왔소. 두렵소?
1: 두렵지 않나이다. 모든 것을 홀로 선택하고 책임져야 하는 왕관의 무게가 더 이상 두렵지 않나이다.
0: 그가 모아온 주상의 치밀한 행정력과 백성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 참으로 훌륭하였소. 그 마음으로 흔들리

0: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고 억울한 눈물을 흘리는 이가 없도록 아바마마께서 닦아놓으신 길 위에서 이제 제가 이 조선을 이끌어 가겠나이다.
1: 정희야, 세종대왕님이 왜구를 물리친 뒤에 왜 항구를 열어 무역을 허락해 주신지 알아?
2: 이제 착하게 살라고 먹고 살 길을 열어주신 건가?
1: 침략하지 말라고 쌀과 물건을 거래할 길을 열어줘서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한 거야.
2: 원인의 뿌리를 뽑아버려서 진짜 평화를 만드신 거구나. 역시 대왕님은 현명하셔.
3: 이어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방송됩니다.
4: 하루는 쾌하고 발랄하고 퇴진력도 강하고 매력덩이입니다.
5: 하루에 누나가 갈게, 같이 놀자. 해외를 다녀오겠습니다.
6: 누나 많잖아. 니만 이제 데이트 번호가 할 수 있어.
5: 아니, 여기가 아니라니까요, 일단.
6: 그럼 어떻게 해야 돼?
5: 나는 못 만나겠다, 할아버지랑 말이야.
7: 동시에 아까 방랑 나왔었지? 정착하지 못하는 자아와, 자, 그러면 이 보기 속에 나와 있는, 자, 우리 강의에는 항상 우리 여러분의 편지를 받는 순서가 있죠? 자, 오늘은 어떤 편지가 왔는지,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예천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요. 공부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 도대체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얘들아,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 있지? 자기주도 학습.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스스로 배우고 익히는 거. 그게 항상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계획을 세울 때는 꼼꼼히 자세하게 세우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국 100개의 자기주도 학습센터가 우리 학생들을 응원합니다.
8: EBS 자기주도 학습학생 화이팅!

0: 어떤 도시는 사람들로 채워지고 어떤 도시는 텅 빕니다. 무엇이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리처드 파이저는 부동산 정책과 실무를 학문의 영역으로 끌어온 사람입니다. 전 세계 11개 신도시의 성공과 실패를 분석해 살아남는 도시의 구조를 찾아냈죠.
1: New towns are places where people theoretically can live, work, and play without ever leaving the borders of the town. What makes a successful new town ultimately is how much people enjoy living there.
0: 성공하는 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리처드 파이저에게 들어봅니다.
2: Our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경민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신도시가 어떻게 형성되고 좀 발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대한민국 신도시에서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 우리가 분당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사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분당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당시 시대적 배경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980년대에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GDP, 경제성장률이 굉장히 높았고요. 그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1등 도시인 서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어마어마한 인구가 집중을 하게 됩니다. 즉, 굉장히 급격한 도시화를 이뤘고, 따라서 주택이 부족을 하면서 주택 가격이 대폭등을 하게 됩니다. 당시의 상황 같은 것들을 보면은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있던 한 해에 강남 아파트 집값이 한 해에 100%가 올라요. 그리고 임대 가격 같은 게 대폭등을 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빠르게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하우징 어포더빌리티를 제공을 해야 된다는 굉장히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88년 9월 달에 중앙정부에서 주택 200만 호를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우선 이 제1기 신도시, 특히 분당의 어떤 성공적인 요인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저는 한 5개 정도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위치고요. 강남으로부터 10km 이내 아주 근접한 지역에 거대한 신도시를 만듦으로써 강남 집값의 폭등을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적 장점을 제공했다. 두 번째는 시점입니다. 시기이기도 하고요. 이걸 굉장히 짧은 기간에 압축적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사업의 안정성을 담보했다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96년에 운 좋게 끝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97년에 IMF 금융위기를 맞잖아요. 만약에 분당이 그 이후에 완료가 됐다고 하면은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와 시점도 굉장히 절묘했다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리더십입니다. 당시의 대통령실에서 분당 기획부터 개발 과정까지 모든 것들의 이해관계 같은 것들을 다 조정하면서 빨리 할수 있게끔 이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고, 개발 구조 측면에서도 이 부분은 토지를 압단해서 초기에 성공적으로 매각을 시킴으로써 인프라 건설들 다른 비용 같은 것들이 큰 무리 없이 진행하게 됐고, 실질적으로 수익도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이 분당 같은 경우에는 이 거버넌스 개발 구조, 그리고 이제 이그 안에서 리더십뿐만 아니라 도시 계획과 설계 차원에서도 서구의 이론들을, 많은 이론들을 담아서 그걸 구현합니다. 그 분당을 가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가 8만 8천 채로 압도적인 다수입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 유형 같은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초고층 빌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컨셉은 루꼴 부아제라는 건축가가 이야기했던 컨셉입니다. 그 초고층으로 하되 1층에는 많은 녹지와 공유할 수 있는 면적 같은 것들을 우리가 제공을 한다고 하면은 시민들한테 조금 더 많은 그 여유를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초고층 스타일의 어떤 개발 구조 같은 것들은 루꼴부아제의 어떤 계획, 플랜들이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 부분은 강남에서도 나타난 부분입니다만은 이 블럭이 굉장히 슈퍼 블럭입니다. 블럭이 굉장히 큰 블럭입니다.

0: 네. 그 블럭 중앙에 항상 초등학교를 위치시켜요. 이 부분은 이 클라렌스 페리라는 사람의 근린 주거 이론을 우리가 차용을 한 겁니다. 이 성공의 요인을 넘어서 우리가 현재의 분당을 우리가 또 바라본다면은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평가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많은 도시들이 단순히 베드타운으로 머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당 같은 경우에는 제일 귀신 도시, 그 다음에도 또 판교 같은 것들이 개발이 되면서 이 판교와 정자동, 서현동 이런 지역들이 거대한 업무지구로 성장하게 됩니다. 즉, 서울 수도권 남부의 엄청나게 큰 잡센터, 업무지구로서 작동을 하면서 주변의 신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분당의 업무지구로 출근을 해서 거기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아니면 그 자체의 기업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도시의 지속 가능성이 그만큼 담보된 굉장히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우리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Thank you, Professor Kim. Now, in his case study, it really is unique among new towns that I've seen around the world to have the president involved with a new town. And clearly, that kind of backing is important and terrific for the success of the new town.

0: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1: 파미르고원이 꼭꼭 숨겨둔 이 아름다운 풍경과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2: 와, 이 다리 좀 보세요. 보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저도 계속 이렇게 웃음이 나오거든요. 우와, 이거 보세요. 야크들은 고지대에서만 살 수 있거든요.
3: 진짜 유목민의 후에 닿네요.
1: 이 파미르 하이웨이에서도 가장 높은 곳인데요.
2: 와, 정말 비현실적입니다.
4: 거기 서 있으니까 그냥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화학과 교수 이광현입니다.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화장실도 청소했고 빨래도 했고 설거지도 했고 냉장고도 뒤졌고 음식 속 독도 찾아냈습니다. 지난 시간은 급기야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까지 분석했습니다. 오늘은 피부를 화학자의 눈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피부 관리의 목표는 피부를 벗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어린아이 피부가 된다고 건강한 피부는 아닙니다. 깨끗하게 만들겠다고 계속 문지르고 산을 바르고 알칼리를 바르고 뭔가를 녹여내려고 하지 마세요. 피부는 화장실 타일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강의들에서 구연산, 오싱소다, 과탄산소다를 그렇게 칭찬했지만 이것은 얼굴에 쓸 물질들은 아닙니다. 피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잘 씻고 보습하고 햇볕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보다 복잡한 것을 찾습니다. 먼저 여드름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여드름이 생기면 흔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얼굴을 제대로 안 씻어서 생겼나? 그래서 더

아침이 씻습니다. 아침에 씻고 점심에 씻고 저녁에 씻고 쉬는 시간에 씻고 기름기가 보이면 또 씻습니다. 그러면 여드름이 사라질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드름은 단순히 얼굴이 더러워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피부에는 털이 나오는 모낭이 있고 그 옆에는 피지를 만드는 피지샘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피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모낭 입구에서 떨어져 나가야 할 각질세포가 잘 떨어지지 않고 피지와 뒤엉키면 모낭이 막힐 수가 있죠. 그 속에서는 여드름균이 증식할 수도 있고 이 균이 너무 많아지면 결국에는 염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드름은 피지, 각질, 막힌 모공, 미생물, 염증 이 모두의 합작품이죠. 블랙헤드도 마찬가지예요. 코에 까만 점이 있으면 때가 꼈네 하면서 손으로 자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까만색은 단순히 때가 까맣게 쌓인 것이 아니에요. 모공 입구가 열린 채 피지와 각질이 가득 차 있고 그 안에 있는 성분들이 공기와 만나 산화하면서 어둡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수를 안 해서 생긴 때라고 생각하고 박박 문지르면 오히려 피부만 자극되고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살리실산 BHA 바하입니다. 살리실산은 기름과 친한 성질이 있어서 피지가 있는 모공 주변에서 각질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도와줍니다. 여드름 제품에 또 자주 등장하는 것이 벤조일 프로옥사이드라는 것입니다. BPO라고 하죠. 이 물질은 여드름과 관련된 세균을 줄이는데 꽤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 물질의 경우에 너무 많이 쓰면 자극성이 강하니까 너무 많이 쓰지 않고 처음에는 낮은 농도부터 시작해서 피부가 더 이상 자극이 없을 때 농도를 조금씩 높여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크고 아픈 여드름이 계속 생기거나 흉터가 남기 시작한다면 집에서 화장품으로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때는 피부과를 가야 됩니다. 그게 훨씬 더 돈도 아끼고 시간도 아끼고 피부도 더 깨끗해지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기미와 주근깨 이야기를 해볼까요? 피부색을 만드는 중요한 물질이 멜라닌이라는 것은 다들 아십니다. 이 멜라닌이라는 것은 피부에 정말 중요한 색소예요.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피부 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물질이 바로 이 멜라닌 색소입니다. 햇빛이 강하게 들어오면 피부는 야, 이제 큰일 났다. DNA를 보호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멜라닌을 더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미와 색소 침착이 생겼을 때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까요? 그렇죠. 바로 자외선을 막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피부 노화와 색소 침착을 줄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관리입니다. 야외에서는 광범위의 자외선 차단이 되는 SPF 30 이상 제품을 충분히 바르고 만약 좀 닦여 나갔다고 한다면 다시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건 그렇고 제가 자외선 차단제만큼이나 강조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보습제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저는 세라마이드가 들어있는 보습제를 눈여겨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라마이드가 무엇일까요? 피부의 가장 바깥에는 각질층이 있습니다. 각질이라고 하니까 밀어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 이 각질층은 우리 몸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장벽입니다. 흔히 각질층을 벽돌담에 비유합니다. 케라틴으로 가득 찬 각질세포가 벽돌이라고 한다면 그 벽돌 사이를 채우고 있는 시멘트 같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바로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 들어있어요. 이 중에서도 세라마이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각질세포 사이에 있는 이 기름 성분들이 만약에 빠져나가서 피부 장벽이 약해진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장벽이 없어졌으니까 피부 속에 있는 수분이 더 쉽게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당기고 가렵고 외부 자극에도 민감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예전보다 더 건조해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럴 때 저는 얼굴에 이것저것 피부에 좋다는 성분을 바르기 전에 먼저 보습제부터, 특히 이 세라마이드가 들어있는 보습제를 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무엇을 말씀드렸나요? 장벽 복구 로션, 자외선 차단제, 이 둘만 챙겨도 피부에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실은 자외선 차단제는 광 노화 과정이라고 해서 자외선이 들어오면은 피부가 노화가 되는데 이때 콜라겐이 줄어드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외선을 받으면 피부 세포에서 활성산소종이 빠르게 생기고요. 이때 피부 속에서 산화 스트레스가 상당히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 콜라겐이 분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콜라겐은 피부를 탱탱하게 만들어주는 물질인데 이게 분해가 되니까 피부가 주글주글해지는 거죠. 활성산소 자체는 밤새 그대로 남아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한번 자외선을 쬐이면 적어도 몇 시간 동안 이런 활성산소종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피부 손상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야외에서 오래 일하시는 분들은 광 노화가 더 두드러질 수 있는데 이때 광 노화의 주범은 자외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분들은 특히 자외선 차단제를 잘 챙기셔야 되겠죠. 한편 먹는 콜라겐의 경우에 그대로 피부로 운반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소화돼서 아미노산과 작은 펩타이드가 돼요. 일부 콜라겐 펩타이드 연구에서 피부 수분이나 탄력이 소폭 개선되었다고 보고되지만 자외선 차단과 균형 잡힌 영양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식사를 할 때 단백질을 잘 섭취해서 콜라겐의 원료가 되는 아미노산을 충분히 채우고 비타민C와 철분이 부족하지 않게 하고 잠을 잘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요소고요. 우리 몸은 잠을 잘 때 회복이 됩니다. 미인은 잠꾸러기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잠을 잘 자야 합니다. 이제 기본적인 피부 관리를 하였다면 기능성 물질을 좀 생각해 봐도 되겠죠. 기능성 물질 중에 제일 중요한 물질을 몇 가지만 꼽으라면 비타민C, 나이아신아마이드, 레티놀, 판테놀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분이 피부에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너무 높은 농도로 사용한다든지 자기 피부 상태에 맞지 않는 제품을 쓴다든지 여러 제품을 한꺼번에 쓰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 레티놀과 같은 성분은 처음에는 작은 양에서 시작하고 사용하는 시점도 간격을 크게 띄우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피부가 뒤집어지면 그걸 복구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듭니다. 피부에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적당히 사용하는 절제의 묘가 필요합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순한 세안. 그래서 피지층을 완전히 다 제거를 하면 안 되고 일부 피지는 남겨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습을 하고 자외선을 차단해 주는 것입니다. 세라마이드가 함유된 보습제는 피부 장벽을 보강 공사를 하는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본인이 가진 피부 고민에 맞춰서 비타민C와 나이아신아마이드는 얼굴이 칙칙해졌을 때 그것을 관리할 때 쓰면 되고, 레티놀은 여드름이나 피부결이 좀 거칠거칠해졌을 때, 또 광노화가 생겼을 때, 이럴 때 관리를 할때 쓰면 되고요. 판테놀은 보습과 장벽 관리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물질의 사용 빈도는 성분과 농도, 그리고 제품에 쓰여 있는 설명서, 그리고 피부의 적용 정도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이아신아마이드나 판테놀은 매일 사용해도 되는데 레티놀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조금 사용하고 점점 양을 늘려고 빈도도 좀더 늘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부 미인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라고요? 그렇죠. 잘 먹고 잘 자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어려운 것인지 모르지만 고대로부터 피부 미인은 잘 잤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이제 8회에 걸친 강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어떤가요? 생각보다 화학이 우리의 삶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지 않나요? 화학은 무조건 무서운 물질을 만든 학문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물질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이해하는 학문입니다. 이 화학의 원리를 알면 조금 더 안전하게, 조금 더 편하게, 그리고 조금 더 게으르게 살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0: 이어서 EBS 평생학교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1: 아침에 일어나면 갈 데가 없는 게 굉장히
2: 하루에도 그만두고 바로 아니야 다시 해야 돼.
3: 근데 해는 또 다시 떠오르지 않습니까?
4: 황홀한 인생 2막을 위하여!
5: 위하여! 좋아하는 거 즐기면서 그게 바로 행복이 아닐까 생각이.
6: 근데 소문이 다 났어. 소자가 일냈다고.
7: 예,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 그 생을 마감할 때까지 살아야죠.
8: 간식 먹자, 간식. 먹을 거예요, 여러분. 살아온 날은 행복이고 살아갈 날은 축복이라고.

이 소송을 통해서 국민 모두는 기후위기라는 위험 안에서 모두가 존엄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 종합적인 기본권으로서 환경권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그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결정이 난 게 가장 큽니다.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아,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한테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4: 아, 이 분위기?
5: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4: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무슨 연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는 징그러워. 엄마한테 짜증을 내는

0: 미안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바둑 프로 기사 조현우입니다. 오늘은 바둑의 기본 포석, 초반이라고 하죠. 판을 짜는 법에 대해 배워볼 건데요. 아무리 내가 전투를 잘하고 끝내기를 잘해도 초반 포석에서 망하거나 뒤처진다면 바둑을 이기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초반의 돌을 적절한 형태로 배치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럼 바둑판으로 넘어가서 기초 포석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프로의 기보를 함께 나보면서 고수들은 어떤 식으로 포석을 짜는지 한번 배워볼 건데요. 자, 이 바둑은요. 허용호 5단이 흑이고요. 원성진 7단이 백입니다. 제8의 농심 신라면배 예선 결승 대국이고요. 자, 귀를 차지하고 백도 허점을 차지하고요. 흑은 또 소목을 하나 차지했어요. 백도 소목을 하나 차지하고,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웠던 이런 식으로 날일자 걸침을 가는 것도 아주 좋은 선택이고요. 하지만 실전에 흑은 이쪽을 날일자 굳힘을 하면서 이 귀의 실리를 먼저 가져갑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흑이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변해 하나 벌려두면 모양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래서 백이 그게 싫어서 여기를 두거든요. 이 수를 바둑에서는 갈라치기라고 합니다. 이 큰 모양이 생기기 전에 이 모양을 가르는 그런 의미 있는 수죠. 자, 갈라치기를 하니까 흑이 물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쪽에 실리를 넓히면서 또 모양도 가져가는 수도 좋은데, 여기서는 실전에 이쪽 귀를 걸쳐가는 수를 선택했어요. 뭐 어떤 수가 정수다, 좋은 수다 이런 건 아니고 각자의 취향에 맞춰서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우리가 배웠던 정석 있죠? 날일자로 받는 수를 선택했고요. 물론 흑이 이렇게 날일자로 달려서 우리가 배웠던 정석으로 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전에 흑이 이렇게 하나 걸쳐두고요. 여기를 또 걸쳐뒀어요. 이제 프로기사들의 바둑을 보면 이렇게 좀 발빠르게 양쪽을 걸쳐가는 수도 종종 나옵니다. 자, 여기를 귀를 걸쳐가니까요. 백이 여기를 손을 빼고 다른 데를 뒀어? 하면서 먼저 이쪽을 붙여가면서 얘를 공격을 들어옵니다. 우리가 배웠었죠? 호구자리 급소, 바로 이 자리, 흑이 이렇게 늘어가고요. 그랬더니 백이 이쪽으로 역시나 갈라치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 상황은 조금 달라요. 갈라치기를 하는 동시에 이 흑 두 점을 공격을 하는 수입니다. 일석이조의 수죠. 자, 여기를 두니까 흑이 이렇게 왔어요. 자, 이 수의 의미는 두 칸을 벌려가면서 실리를 확보하고 그리고 내 돌을 먼저 안정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얘하고 얘하고 같이 도망을 가더라도 괜찮다는 거죠. 자, 이렇게 두니까 바둑에 또 이런 말이 있죠. 중앙으로 한 칸 띔에 악수 없다. 그래서 이 백 한 점이 좀 외로워졌기 때문에 한 칸 행마를 중앙으로 나오면서, 이게 또 아주 좋은 행마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흑 두 점을 압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흑도 여기서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실리를 가져가는 거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만, 백한테 이렇게 공격을 당하면 사실 이 흑 두 점이 굉장히 깝깝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약한 돌을 먼저 돌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흑은 얘네가 좀 강하기 때문에 두 칸으로 뛰어가는 수를 선택했습니다. 자, 지금 백이 이렇게 끊으면 어떡해요? 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자, 이 수는 흑이 여기를 두면서 백의 약점을 노리는 수가 있어요. 백이 연결을 할 때요. 그때 이쪽으로 막아가는 게 있습니다. 백이 여기를 이렇게 무리스럽게 끊어가면 양단수에 걸리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백이 섣부르게 이 흑 두 칸 띈 이 자리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강한 자리고요. 자, 그래서 백도 바로 공격을 가는 게 아니라 이쪽을 입구자를 오면서 단단한 행마를 하고요. 이수는 귀를 또 완벽하게 확보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날일자 또 날일자 이렇게 강력하게 공격을 하는 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흑도 여기서 그 다음 수로 어디를 뒀냐면 당장에 뭐 백이 몇 번을 둘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머리를 내밀었다고 보고 이쪽을 먼저 실리를 차지하면서 또이 백한점을 외롭게 만드는 거죠. 자, 백이 그 다음 수로 이두 칸을 또 벌려갔는데요. 여기를 두지 않으면 흑한테 이렇게 이게 또 협공을 당한다고 하거든요. 이쪽 흑과 이쪽 흑이 협공을 하면서 백을 몰아간다면 흑이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백도 두 칸, 1, 2, 미전이죠. 벌려서 자세를 잡고요. 그리고 나서 흑이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자, 이수의 의도는요. 아직도 이 백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압박을 주면서 동시에 이 하변에 어느 정도 집을 가져가겠다는 뜻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 포로의 대국에서 이런 식으로 돌을 붙여서 상대방 돌을 잡으려고 하는 수들이 거의 없죠. 왜냐하면 이렇게 싸우게 되면 사실 흑이 오히려 불리하기 때문에 싸움은 기회가 왔을 때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시면 여기를 두니까 백이 또 중앙으로 한 칸을 뛰어갑니다. 자, 흑도 좀 약해졌기 때문에 중앙으로 한칸 뛰어가고요. 자, 이렇게 해두고 이쪽을 또 걸쳐갔어요. 그러면서 큰 자리를 가져가는데요. 흑이 이번에는 이한칸 위로 올라가는데 우리가 날일자만 배웠습니다만 이거는 좀더 실리적인 수고요. 요게 이것도 좋은 수예요. 세력 쪽, 이제 변 쪽. 중앙 쪽, 꽤 조금 더 치중한 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두고, 또 여기도 큰 자리죠. 3선에 두 칸을 벌려가면서 실리를 차지하고, 여기를 안 두면은 흑이 오면은 또 여기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내 집을 만들면서 흑의 모양을 깨는 또 아주 좋은 수가 되겠고요. 자, 그랬더니 흑도 상변을 가져갑니다. 자, 그리고 백이 이쪽에 하나, 교환을 해 두면서 두텀을 얻고요. 그리고 나서 이 하변, 여기 지금 너 너무 멀다. 아직 여기 비어 있다 하면서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또 중앙에 한 칸을 뛰면서 이제 초반을 지나서 중반으로 들어가는 그런 단계가 되겠고요. 지금 이 바둑은 실리를 백이 어느 정도 가져가고 흑도 실리를 어느 정도 가져갔죠? 그리고 나서 이 중앙 쪽의 전투가 또 이바둑의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의 포석을 한번 봤는데요. 여러분도 이렇게 두실 수 있을까요? 너무 급하지만 않고 또 좋은 행마, 좋은 모양을 알아두시면 충분히 두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포석을 한번 가볼게요. 자, 다음 대국은 바둑의 전설이죠. 돌부처 이창호 9단과 이지연 3단의 대국인데요. 이창호 9단이 백, 이지연 3단이 흑입니다. 한국 물가정보배 3라운드 대국이고요. 흑이 화점으로 시작합니다. 백도 화점을 가져가고 또 소목을 뒀어요. 백이 소목을 뒀습니다. 자, 흑이 날일자 붙임을 하면서 실리를 가져가고요. 이수 굉장히 많이 나오죠. 정말 좋은 수입니다. 자, 그랬더니 백이 이번에는 이렇게 크게 모양을 펼쳐가는 수를 선택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날일자로 걸쳐갔습니다. 백은 이 날일자로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한 칸으로 가면서 3선과 4선 고저 장단을 잘 맞추고 있고요. 흑이 이렇게 들어가고

삼삼을 받고 두 칸을 벌린 데까지 정석이 완성이 됐어요. 자, 그랬더니 백이 이제 정석이 끝났기 때문에 손을 돌려서 이쪽으로 날 일자를 걸쳤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이렇게 받아두는 것과 뭐 귀를 가져가는 걸 배웠는데 사실 정석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실전에 흑이 굉장히 적극적인 수죠. 협공을 하는 수를 선택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창원 9단이 이 귀를 들어갔거든요. 여기가 바로 이 33이라는 곳인데요. 백의 의도는요, 이렇게 놓아서 내가 실리를 가져가고 그리고 흑에게 세력을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 명확하게 보이죠? 백은 이귀 쪽에 실리를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흑은 중앙에 외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누가 더 좋을까요? 사실 이거는 누가 좋다 이런 건 없어요. 취향 차이인데요. 내가 실리를 좋아한다면 백이 좀 유리해 보일 수 있고 나는 세력 바둑이 좋아 이러면은 흑을 잡고 두고 싶으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된 다음에 흑이 여기 들어간 데까지 진행이 됐죠? 그랬더니 백이 이렇게 모양을 크게 크게 넓혀가고 있어요. 자, 백이 여기를 이렇게 굳히면 더큰 모양이 되기 때문에 흑이 여기를 걸쳐서 들어갔고요. 백이 이렇게 또 날일자 받아두는 정석을 썼습니다. 귀를 붙여서 늘면서 흑도 안정을 취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쪽에 이제 교환을 하나 해두고 날일자로 두면서 어느 정도 안형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정석이 일단락 됐기 때문에 또큰 자리죠. 백이 이렇게 변으로 벌려가면서 이 정도 포석이 진행이 됐는데요. 지금 보시면 백은 이 하변 쪽에 집을 잘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귀 쪽, 그리고 이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흑은 이귀쪽 집과 이쪽 실리, 그리고 여기 약간의 실리, 또 이쪽에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거죠. 흑백 모두 잘 어울린 그런 포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 기보를 놓아보면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실제로 초보부터 프로 레벨까지 많이 하는 공부 방법이고요. 하지만 초보 레벨에서는 기보를 끝까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초반에 이런 식으로 30수에서 50수 정도까지만 보더라도 충분히 많은 걸 배우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오늘은 고수들은 포석을 어떻게 짜는지 프로 기사의 기보를 함께 보면서 기초 포석에 대해 배워봤고요. 여기까지 바둑의 포석, 행마, 또 다양한 공격 기술, 끝내기 등을 배워봤는데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배운 걸로도 바둑 한 판을 충분히 즐기실 수 있으니 꼭 실전 대국을 하면서 바둑의 묘미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바둑의 수는 우주와 같이 거의 무한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세상에 같은 바둑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바둑 한 판을 두시면 그게 오직 나만의 바둑이 되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의 멋진 대국을 응원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예술여행 기획자 강정모입니다. 이번 예술기행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런던으로 떠나볼 생각인데요. 런던은 현재 뉴욕이나 홍콩과 더불어 현대 미술의 최전선 중 하나로 손꼽히는 현대 예술의 중심지 중 한 곳이죠. 뿐만 아니라 내셔널 갤러리, 영국 박물관 등 인류의 최초의 문화유산들부터 르네상스 바로크를 대표하는 서양 미술 컬렉션까지 갖추고 있는 그야말로 문화적 다양성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예술 여행지 중 한 곳입니다. 런던에는 내셔널 갤러리 외에도 서프리타인 갤러리나 뉴포트 스트리트 갤러리, 테이트 모던 등 정말 세계 최고의 갤러리나 박물관이 즐비한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영국적인 영국 미술만을 위한 미술관 테이트 브리튼을 여러분들과 산책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테이트 브리튼으로 한번 떠나보시죠. 먼저 여러분들 중에서도 세계 최고의 현대미술관 중 한 곳인 테이트 모던 현대미술관을 통해 테이트라는 이름이 익숙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하고 있다면 테이트 온라인 갤러리는 거대한 가상 갤러리를 세웠다고 여겨질 정도로 방대한 자료를 검색해 찾아볼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실 이 온라인 갤러리까지 포함하면 테이트 재단은 총 5개의 갤러리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테이트 브리트는 현재 템스강 북쪽의 밀뱅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미술관의 역사는 설탕 사업가인 헨리 테이트가 자신의 작품과 새 미술관 건립을 위한 기금 8만 파운드를 기증하면서 시작되었고, 그렇게 1897년 이곳에 영국 미술만을 위한 갤러리가 현재의 자리에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미술관에는 현대 미술이 같이 공존하다가 2000년에 테이트 모던이 생겨나면서 온전히 영국 미술만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된 것이죠. 오늘날 테이트 브리튼 미술관은 전시 작품들을 시대별로 아주 잘 배치하고 있어서 관람객들은 U자형 건물을 따라 걸으며 1500년부터 오늘까지의 영국 미술사를 그대로 감상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 미술관이 개관한 데는 19세기의 영국을 대표하는 풍경 화가인 윌리엄 터너의 역할도 컸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윌리엄 터너는 영국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영국 화가로 살아생전 19,000여 점의 작품과 200권의 스케치북을 남긴 영국의 대표 화가라 볼수 있습니다. 터너는 이 작품들을 자신의 작품을 전시할 미술관을 세운다는 전제로 영국 정부에 기증하는 유언을 남기는데, 당시 내셔널 갤러리가 이미 포화 상태였었기 때문에 결국 터너의 작품들은 새로 지어진 이 미술관으로 옮겨져 그의 유지를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테이트 브리트는 윌리엄 터너의 작품들을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미술관으로 알려지게 된 것이죠. 터너의 작품은 현재 테이트 브리튼 클로어 갤러리의 11개의 방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미술관에는 바다의 어부들이나 노엄성의 일출, 그리고 자화상 등총 300여 점의 터너 작품들을 감상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또 테이트 브리튼에서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19세기 활동하던 라파엘 전파의 전시실이 있는 1840년대 관이죠. 당시 1840년대는 빅토리아 시대의 화풍처럼 장식적이고 감상적인 작품들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상할 작품들은 윌리엄 홀맨 헌트, 존 에버렛 밀레이, 단테 개브리엘 로세티와 같은 과거의 스타일의 반발에 라파엘로로 대표되던 르네상스 이전의 미술을 추구했던 화가들의 작품들이죠. 이 화가들은 과거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전에 이상적 자연을 묘사하기 위한 기계적인 테크닉을 버리고 플랑드르의 예술가들처럼 자연을 진실하게 관찰하고 꾸밈없는 아이디어로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주장했었던 화가들이죠. 더군다나 당시는 산업혁명 이후 대도시 런던에서 빈부 격차가 본격적으로 생겨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빅토리아 시대의 향락적인 문화를 비판하면서도 도덕적이며 성스러운 주제들을 지향했었다고 합니다. 이중 눈여겨보아야 할 작품으로는 1840년대 방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바로 존 에버렛 밀레이의 부모 집에 있는 그리스도와 오피리아입니다. 먼저 부모 집에 있는 그리스도는 한 목공 작업실에 초라한 옷차림의 사람들이 있고 성가족, 그러니까 어린 예수, 양 아버지 요셉, 성모 마리아, 그리고 어린 세례 요한이 그려져 있는데요. 존 에버렛 밀레이는 이 성스러운 가족을 남루한 노동자 계급임을 강조하는 뉘앙스를 풍겨 당시 꽤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밀레이의 작품 중 유명한 작품은 바로 셰익스피어의 비극 햄릿을 소재로 한 오필리어죠. 이 작품은 사랑하는 햄릿이 아버지를 죽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미쳐버린 오필리어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순간을 묘사한 작품인데, 문학 작품에서 나온 서정성과 중세의 감각적인 아름다움이 녹아있는 걸작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이죠. 당시 오피리어는 화가들이 즐겨 그리던 주제 중 하나였었는데, 빅토리아 시대의 남성들은 아버지와 연인 사이에서 갈등하며 죽음을 선택하는 여성을 매우 순교자적이다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작품을 보고 있자면 기분이 살

0: 묘해지는데요. 아름답지만 왠지 인간적인 느낌이 들지 않는다랄까? 슬픔에 미쳐버린 오펠리아가 저렇게 예쁘고 깨끗한 것도 이상하고, 실제로 이 그림의 모델이었었던 엘리자베스 시달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다고 하는데, 그녀의 사인을 두고 자살로 추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미술관에는 이 외에도 존 싱어 서전트의 걸작 카네이션 백합 장미와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의 샬롯의 처녀, 그리고 존 싱글튼 코플리의 페어슨 소령의 죽음 등 다양한 영국 화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작품이 있는데요. 과거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2004년 전당대회에서 언급하기도 했다는 바로 조지 프레드릭 와츠의 희망이라는 작품입니다. 작품에는 두 눈을 가린 여성이 둥그런 지구 위에 앉아서 한 줄만 남은 리라를 켜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 작품은 넬슨 만델라가 과거 감옥에 있던 시절 늘 걸어두고 바라보았던 작품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왓츠는 이 그림에 대해 단 하나의 코드라도 연주할 수 있다면 그것은 희망이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죠.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어떤 힘든 상황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작품은 마지막 한 줄의 리라처럼 아직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무언가가 남아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술은 우리의 삶 속에서 희망을 찾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내적인 힘을 주기도 합니다. 단순한 미적 즐거움을 넘어 인간의 정신을 감동시키고 위로할 수 있는 깊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세계의 예술가들과 함께한 강정모의 유럽 예술 기행.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인 강사 정겨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평범한 티셔츠를 귀여운 볼레로로 리폼하는 법을 배워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서 다룬 적이 없었던 니트 소재를 다뤄볼 거예요. 지금부터 이 긴팔 스웨터를 리폼해 조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니트를 바닥에 평평하게 펼쳐서 암홀 라인을 먼저 그려줄 건데요. 이 암홀 라인을 어떻게 그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 분들은 니트를 착용하신 상태로 거울에 서서 초크를 가지고 옷에다 직접 그려주셔도 돼요. 대충 그린 다음에 펼쳐놓고 그 라인을 다듬어 주면 되거든요. 그 위치의 기준점을 어딘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착용한 상태로 기준점을 잡아주셔도 됩니다. 지금 저는 이 니트가 좀 박시한 니트이기 때문에 어깨도 좀 박시하게 크게 그려줄 거예요. 이렇게 어깨 위치를 잡아주고 암홀의 위치까지 잡아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라인을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먼저 어깨에서 내려오는 지점은 이 어깨 각도에서 직각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 뒤쪽 어깨랑 라인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암홀 끝도 이 옆선에서 직각으로 와야 갈매기지지 않겠죠. 그 다음 곡자를 사용해 이 두 라인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거예요. 처음 해보시는 초보자분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바닥에 놓지 마시고 웬만하면 옷을 입은 상태로 거울을 보면서 라인을 체크해 주시는 게 훨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시접 없이 그대로 라인을 따라서 잘라줄게요. 니트는 워낙 잘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게 조심하면서 라인을 따라 그대로 잘라주겠습니다. 다시 바닥에 평평하게 놓은 상태로 그대로 반을 접어주시는 거예요. 암홀과 옆목의 위치를 맞추면 정확히 반이 접히겠죠. 그대로 반대쪽에 라인을 따라 그려주시는 거예요. 라인을 따라서 똑같이 잘라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좌우의 암홀이 같은 모양으로 잘렸습니다. 이제 이 울 바인딩으로 시접을 감싸서 마감을 해줄 거예요. 줄자나 이 방한자를 이용해서 이 아모리 몇 센치인지 길이를 재줄게요. 이 방한자는 휘어지는 자기 때문에 이렇게 자를 휘어서 길이를 재주시면 편합니다. 25cm 길이가 나오고요. 그럼 한쪽 아모리 25cm니까 양쪽해서 50cm겠죠? 50cm에 시접 2cm를 더해서 52cm로 울 바인딩을 잘라줄게요. 반대쪽도 똑같이 52cm로 잘라줄게요. 이제 울 바인딩을 겉쪽이 마주되게 반을 접어서 재봉틀로 1cm씩 봉제해 줄게요. 늘어나지 않게 주의하면서 되돌아 박기로 시작해 줄게요.

이렇게 울바인딩의 시접을 봉제해주고 왔으면 다림솔로 다려줄게요. 울바인딩은 이렇게 보면 가운데에 선이 하나 있어요. 반이 정확하게 접힐 수 있도록 이렇게 접어서 사용하는 거라서 가운데 선이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그 선을 따라서 정확하게 접어줄게요. 울바인딩을 라인을 따라서 전체 반을 다 접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전체 한 바퀴 반을 접어줬으면 한 개 더 있는 것도 똑같이 가름솔로 다려주고 이렇게 울바인딩을 두 개 다 반을 접어줬습니다. 이제 아몰과 울바인딩을 같이 고정해 줄 건데요. 아몰 4등분, 울바인딩 4등분에서 각각 4분의 1 지점을 맞춰서 같이 고정해 줄 거예요. 4등분 되는 지점을 표시해 주고 반대쪽도 똑같이 표시해 주세요. 그 다음 이 울바인딩도 4등분 해 줄게요. 이 봉제선을 기준으로 반을 접어주고 또이 봉제선과 반대쪽 선을 잡아줍니다. 이제 이 울바인딩을 아몰에 하나씩 고정해 줄 거예요. 이 울바인딩의 봉제선은 밑으로 내려서 아몰과 맞닿도록 해주세요. 이 겨드랑이 점에 맞닿도록. 이 스웨터의 몸판 부분이 이 접힌 선에 최대한 가깝도록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다리미로 접어준 선대로 반을 접어주세요. 이때 최대한 앞뒤가 딱 절반이 되도록 맞춰주시면 좋은데, 뒤가 더 많이 넘어가고, 앞이 좀 짧아지는 건 상관없지만, 앞이 많이 넘어오고, 뒤가 조금만 넘어가게 되면은, 앞에서 봉제했을 때 뒤가 같이 물리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줬으면, 스친핀으로 고정해줄게요. 가운데 봉제선 부분은 너무 두꺼우니까 그 양옆으로 시침핀을 꽂아줄게요. 다음은 그옆 4분의 1 지점을 이렇게 맞춰주시고 또 시침핀으로 고정해주세요. 다음 어깨 부분도 맞춰주고 뒤에 아몰도 위치를 맞춰서 시침핀으로 고정해주세요. 이제 중간중간에도 길이를 맞춰서 또 고정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어깨 쪽에 거의 직선에 가까운 부분은 핀을 조금 덜 꽂아 주셔도 되는데 아래쪽에 곡이 심한 부분은 좀 핀을 촘촘하게 꼽아 주셔야 이게 재봉틀 하면서 빠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스친핀을 다 꽂아 줬으면 이제 재봉틀로 봉제를 해주면 돼요. 프리함 상태로 봉제를 해줄게요. 봉제는 아몰 밑에 쪽부터 시작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시작과 끝이 만나는 봉제를 할땐 시작할 때 되돌아 받기를 안 해주고 그냥 하셔도 돼요. 대신에 꼭 마지막에 시작 부분에 겹쳐지게 봉제를 해주세요. 시침핀을 많이 꽂아놓긴 했지만 중간에 뒤쪽 울바인딩이 빠지지는 않는지 또 몸판 원단이 빠지지는 않는지 주의하면서 봉제해 주세요. 또 너무 늘어나지 않게 잡아당기지 않고 그 상태로 그대로 봉제해 주겠습니다.

곡선 부분을 봉제할 때는 한 번에 하시기보다는 이렇게 노루발을 들어서 방향을 바꿔주면서 조금씩 나눠서 봉제해 주세요.

그리고 처음 시작했던 부분과 겹쳐지도록 방향을 맞춰주세요. 처음 시작했던 부분과 겹쳐서 되돌아받기를 해줍니다. 바늘을 올리고 노루발 들어서 옆으로 빼줄게요. 이렇게 한쪽 아몰에 올바인딩으로 마감을 해주고 반대쪽도 똑같이 아래쪽부터 시작해 줄게요. 이제 다리미로 이 초크 자국을 지워주면서 바인딩의 봉제선을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줄게요. 핀을 꽂은 상태로 봉제했기 때문에 핀 꽂은 부분이 살짝씩 튀어나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눌려 있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다리미로 정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다림질까지 해주면 긴팔 스웨터를 조끼로 리폼하기 완성입니다. 지금까지 8강 동안 재봉틀을 활용한 리폼과 수선 방법들을 배워봤습니다.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한정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 수밖에 없어서 조금 아쉽기도 했는데요. 이번 리폼 수선 강의를 통해 버려질 뻔한 자원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재봉틀 작업을 통해 안 입고 못 입고 버려질 뻔한 옷들에 새 삶을 불어넣어주는 새삼스러운 날들이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이어서 나의 두 번째 교과서가 방송됩니다.
1: 치매 환자의 증가가 전 세계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 치매 환자 실종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1: 치매 환자 증가합니다.
3: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맨날 갔는데도.
4: 연세는?
5: 85.
6: 이 누구세요?
7: 글쎄 모르겠네.
6: 누구세요?
5: 동서.
8: 제일 원인되는 물질은 늘 제거하는 치료법이 개발이 됐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4, 5년 정도의 치매 지연 효과가 있고 뭐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술을 오랫동안 드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실 수 있는데

0: 뚱뚱한 사람이 오래 산다. 체지방률 막 뭐 10%에 도전한다. 빼? 아니면 그냥 말아. 어쩌라는 거예요?
1: 지방만 30년 넘게 연구를 하신 분이라고
2: 하시죠. 지방 전문가래요.
3: 지방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서.
2: 아, 예. 아.
3: 지방세포의 개수가 어느 정도는 세팅이 된다.
4: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 그냥 갖고 사는 거예요. 그만큼의 수를.
0: 아, 이미. 그럼 살 빼도 지방세포는 안 없어지겠네요.
4: 그게 바로 요요현상의 문제입니다. 지방은 매우 중요한 장기입니다. 기관이란 뜻이죠.
0: 교수님 30년 동안 연구하시다 보니까 좀 헷갈리신 거 아니에요?
4: 저는 결국 불구시. 다른 조

0: 조직 다른 장기하고 네. 교신할 수 있느냐. 지방조직 안에 다양한 면역세포들이 있기 때문에 네.
1: 지방은 쓸모없지 않다.
0: 네, 저는 그렇게 무지고 싶습니다.
1: 각자 댁에 계실 때 본인의 뱃살을 잡고 가라. 미안하다. 내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널 미워했네. 같이 가자.
2: 군 특수부대에 관련된 견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잉카 같은 경우는 차분하고 좀 릴렉스하면서 스스로의 통제도 괜찮아요. 드로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다소 과격하고요. 임팩트 있고 다이나믹하죠.

0: 역대 대통령들 못지않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1: 저희들이 원했던 것은 분명히 공정방송 그리고 민주노조였습니다.
2: 네가 뭔데 만들어 대통령 줄이느냐. 어디서 구해왔는지 그 마대자루 같은 거를 뒤집어 쓰거든요. 너네 다 틀려먹었어. 다 기레기야.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3: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4: 이것을 향한 시선을 돌리지는 않을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2: 담당 부장이 저한테 사장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센세이셔널리즘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안낼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무슨 연모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한테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수행평가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눈알의 저하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픕니다.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는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안녕하세요. 나의 두 번째 교과서, 한국사 강의를 맡은 역사학자 정재환입니다. 네, 오늘은 1937년 2월, 이 도쿄의 어느 저택에서 벌어진 극적인 만남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두 남자가 마주 앉았습니다. 한 사람은 영국인 변호사 존 게스비, 다른 한 사람은 조선의 젊은 수장가 전영필. 그들 사이에는 고려청자 22점이 놓여 있었습니다. 게스비가 말했습니다. 한 점당 2만 5천 원, 모두 55만 원입니다. 전영필이 답했습니다. 한 점당 1만 5천 원, 모두 33만 원을 제안합니다.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이 두 남자는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됐을까요? 그들은 왜 고려 청자의 목숨을 걸었을까요? 먼저 영국인 존 게스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귀족 출신의 국제 변호사였습니다. 25세 일본으로 건너가 활동하면서 이 일본 황궁 뒤편에 호화로운 저택을 짓고 살았습니다. 이 타고난 미술품 애호가이자 수집가였던 그는 일본에서 이 동양 예술품을 수집하기 시작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고려 청자에 매료됐습니다. 게스비는 일본인 골동품상 미야카와 다카요시를 통해 이 명품 고려 청자만을 골라 모았습니다. 20년 가까이 오직 이 최고의 작품만을 말이죠. 고려 도공들이 빚은 최상급 청자들이 그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예술품 애호가이자 수집가로서 게스비는 금세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자, 이제 이 조선의 전영필 이야기입니다. 1906년 서울 종로에서 태어난 그는 이 증조부 때부터 3대에 걸친 명문가의 후손이었습니다. 증조부 전계우는 종이품 가선대부 경상중군을 지냈고 이 서울 근교와 충청도 일대에서 수만석을 주수하던 대지주였습니다. 아버지 전영기도 통정대부 중추원 의관을 지냈으니 이 귀족 출신, 이 시체 말로 금수저를 넘어선 다이아몬드 수저였습니다. 전영필은 태어나자마자 이 숙부 전명기의 양자가 됐고 이 친형 전영설이 요절하면서 양쪽 집안의 유산을 모두 상속받게 됐습니다. 24살에 이미 4만 나지가 있는 만석군이 된 거죠. 휘문고등보통학교를 거쳐서 일본 와세다대학 법학과를 졸업했지만 그는 이 일제의 법률가로 사는 길도 유유자적한 삶도 택하지 않았습니다. 전영필은 일제강점기에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귀한 우리 문화재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엄청난 유산으로 불상, 그림, 고서적, 도자기 등 이 한민족의 혼이 담긴 우리 예술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전영필은 일본 도쿄의 영국인 게스비가 이 최고의 고려청자를 많이 소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장자가 팔기 전에는 구입할 수 없는 거죠. 그는 흐르는 강물에 낚싯대를 던져놓고 이 세월을 기다리는 강태공처럼 때를 기다렸습니다. 존 게스비는 영국인이야. 지금은 일본에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영국으로 돌아갈 테고 그때가 되면 이 수장품을 처분하겠지.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1936년 2월 26일 일본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일본은 중국과의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국제 변호사로서 감각이 뛰어났던 게스비는 귀국을 결심했고 소장품 일부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1937년 2월 이 소식을 들은 전영필은 지체 없이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두 사람은 게스비의 저택에서 마주했습니다. 게스비는 청자 모자 원숭이 모양 연적, 청자 기린 모양 향로 등
22점의 청자를 보여줬습니다. 모두 조선의 귀중한 문화유산이었고 이 고려인의 예술혼이 담긴 명품이었습니다. 전용필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청자들을 되찾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츠비와 전용필, 두 남자의 밀고 밀리는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개츠비가 제시한 값은 한 점당 2만 5천 원, 모두 55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이 서울 기와집 한채 값이 1,000원 정도였으니까 이 550채에 해당하는 거금이었죠. 전영필은 조심스럽게 한 점당 15,000원, 모두 33만 원을 제안했습니다. 1차 협상은 아쉽게도 결렬됐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전영필의 가슴은 타들어갔습니다. 이 일본에 두고 온 청자 생각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죠. 그러는 사이 이 개스비는 대형 박물관에 팔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개스비가 조선으로 건너왔습니다. 전영필은 그를 자신이 짓고 있던 박물관 보화각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스비 선생님, 이 수장하고 계신 고려 청자는 조선의 보물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곳에 전시해 우리 민족에게도 이 찬란한 문화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개스비는 감동했습니다. 이 전영필이 단순한 수집 욕으로 이 청자를 탐내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이번에는 개스비가 입을 열었습니다. 전영필 선생, 이 선생의 진심을 알았습니다. 제가 40만 원에 양보하겠습니다. 대신 이 청자 두 점은 제가 보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영국으로 가져가서 감상하다가 나중에 이 대형 박물관에 기증하겠습니다. 전영필의 진심을 알아준 개스비 덕분에 이 협상은 성사됐습니다. 전영필은 개스비가 사랑한 청자 두 점을 양보하고 나머지 20점을 40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그는 급히 공주에 놓은 만마지기를 팔고 고려 청자를 영접하기 위해 도쿄로 날아갔습니다. 하마터면 사라질 뻔했던 고려 청자 20점 중 7점은 이 해방 이후 국보와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그때 한 점당 2만 원을 주고 어렵게 구한 청자는 이제 무가지보, 이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보물이 됐습니다. 고려 도공들이 도전과 실험 정신으로 빚어낸 세계 최고의 명품 고려 청자. 그것은 단순한 도자기가 아니라 조선의 혼이 담긴 예술이었습니다. 그럼 이 전영필이 되찾아온 고려 청자 중 국보 청자 모자 원숭이 모양 연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높이는 9.8cm, 몸통 지름은 6.0cm입니다. 이 유약이 잘 녹아서 투명하고 잔잔한 기포가 표면을 덮고 있죠. 아주 은은합니다. 그리고 색깔은 아름다운 비취색입니다. 앞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이 어미 원숭이 머리 뒤에는요, 지름 1cm 정도의 물을 넣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끼 머리 위에도 이 지름 0.3cm인 구멍이 뚫려 있죠. 이 뒤통수에 난 구멍이 좀 안쓰럽기도 합니다만 이 물이 나오는 구멍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2세기 초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고려 귀족들이 원숭이를 애완용으로 길렀다는 사실과 함께 이 호사스러운 귀족 문화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도공들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토록 섬세한 청자를 만들어낸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이 아름다운 빛을 만들어냈을까요? 고려의 도공들은

단순히 흙을 굽는 장인이 아니라 이 자연의 원리를 이해하고 색을 실험한 과학자이자 예술가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같은 청자라도 이 고려의 빛깔이 달랐을까요? 먼저 흙이 달랐습니다. 청자를 만드는 흙의 성분이 조금만 달라도 푸른빛에서 회색빛, 심지어 검은빛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마도 달랐습니다. 중국의 월주연은 벽돌로 쌓은 벽돌 가마, 전축교였습니다. 하지만 강진이나 부안의 고려 가마는요, 흙으로 쌓은 진흙 가마, 토축교였습니다. 용인과 시흥의 가마는 중국식 이 벽돌 가마였고요, 이 강진은 토축교였죠. 중국 월주연의 벽돌 가마는 길이가 40m에 달했습니다. 반면 강진의 진흙가마는 10m에서 20m 정도로 짧았습니다. 10세기 한반도 중서부에서 만들어진 초기 청자는 이 중국식 벽돌가마에서 구웠지만 11세기 이후 이 남서부 지역으로 중심이 옮겨가면서 진흙가마로 바뀌게 됩니다. 벽돌가마에서는 한 번만 구웠지만 이 진흙가마에서는 두 번 구웠습니다. 유약 또한 달랐습니다. 도자기 표면을 치밀하고 단단하게 만들고 이 투명한 광택을 내기 위해서는 유약의 재료와 배합이 중국과는 달랐습니다. 이런 차이들이 겹치면서 같은 청자라도 이 송나라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고려만의 독특한 빛깔, 바로 비색이 만들어진 겁니다. 당대의 중국 사람들도 이 색을 극찬했습니다. 12세기 고려를 방문한 송나라 사람, 이 서긍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려 도경이라는 책에서 고려의 풍속, 음악, 의복, 그리고 청자에 대해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서긍의 눈에 비친 고려 청자는 이렇게 묘사됩니다. 도기의 빛깔이 푸른 것을 고려인은 비색이라고 하는데 근래에 들어 제작 기술이 정교해져 빛깔이 더욱 좋아졌다. 술병의 모양은 참외와 같은데 위에는 연꽃 위에 오리가 엎드린 모양의 작은 뚜껑이 있다. 또 주발, 접시, 술잔, 사발, 꽃병, 탕기, 옥잔도 잘 만들었는데 이는 모두 중국의 그릇 만드는 법식을 모방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지 않고 생략한다. 다만 술병은 다른 그릇과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기록한다. 서긍은 이 주발, 접시, 술잔 등은 이 중국의 그릇을 모방한 것이라 크게 다를 게 없어서 이 그림을 그리지 않고 생략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하지만 참외 모양 술병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림까지 남겨 그 모양을 보여주려 했죠. 고려 도경은 그림과 글이 함께 실린 책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림이 남아있지 않아 이 참외 모양 술병의 형태를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서궁의 기록만으로도 그의 눈에 비친 고려 청자의 인상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서궁은 송나라 청자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이 고려만의 빛깔에 깊은 감탄을 남겼습니다. 송나라 청자는 비밀스럽다는 뜻의 비자를 써서 비색이라 불렀습니다. 이에 반해 고려 청자는요, 비치를 뜻하는 비자를 써서 비색이라 했습니다. 하나의 글자 차이지만 그 안에는 완전히 다른 미감이 담겨 있죠. 고려의 청자는 감추어진 비밀의 색이 아니라 자연과 사람의 조화를 드러내는 빛의 색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궁이 칭찬했던 그 술병, 참외 모양 술병입니다. 담록색의 유약이 전면에 곱게 입혀져 있고요, 이 유약 안에는 미세한 기포가 가득합니다. 그 덕분에 이 빛이 부드럽게 스며들어 은은한 고려청자 비색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죠. 이 주름치마 같은 높은 굽, 팽팽하게 부푼 이 참외형 몸체, 유려한 목선, 참외 꽃을 닮은 입술, 각 부분의 비례와 선의 흐름이 완벽해 이 직선과 곡선의 조화가 뛰어납니다.

원래 참외 모양 술병은 중국 고대의 술그릇, 이 청동기로 만든 준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중국의 병은 입부분이 크고 몸체가 두툼하며 굽이 낮아 다소 둔한 인상을 줍니다. 이에 비해 고려의 술병은 균형이 잡히고 정제된 아름다움이 살아 있습니다. 중국의 영향을 벗어나 고려의 미식을 완전히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서긍이 그토록 감탄했던 겁니다. 서긍의 시선을 사로잡은 또 하나의 고려 청자는 사자 모양 향로였습니다. 서긍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산의 출향 역시 비색인데 위에는 짐승이 웅크리고 있고 아래에는 봉오리가 벌어진 연꽃 무늬가 위를 떠받치고 있다. 여러 그릇 가운데 이 물건이 가장 정교하고 빼어나다. 남송의 태평 노인도 고려 청자를 천하 제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수증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건주와 촉지방의 비단, 정요 백자, 절강의 차, 그리고 고려의 비색은 모두 천하 제일이다. 다른 나라가 모방하려 해도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것들이다. 이 말은 당시 인류가 가장 아름답다고 자부하던 북송의 여요 청자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뜻입니다. 고려 청자는 이미 완성도와 독창성 면에서 송의 수준을 넘어섰던 거죠. 고려 청자는 약 500년에 걸쳐 발전했습니다. 10세기에서 14세기에 이르기까지 도공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기술을 배웠지만 그대로 모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품질이 좋고 더 아름다운 청자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도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려의 도공들은 자신들만의 감각과 실험정신을 세상에 새겼습니다. 음각, 양각, 투각 등 다양한 기법을 활용했고 동물과 식물, 인물의 모습을 담은 상형 청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려인의 창의력이 집약된 상감 청자를 완성했습니다. 이 상감이란 공예품의 표면에 다른 재료를 박아 넣어 문양을 만드는 장식법입니다. 원래 이 금속공예에서 은을 박아 넣는 은입사 기법에서 발전한 기술이었죠. 돌, 조개껍질, 뼈, 뿔 같은 재료를 이용해 가구, 유리, 나전칠기 등 여러 공예 분야에서 쓰였습니다. 상감 기법은 이미 메소포타미아와 고대 이집트에서도 사용됐고 중국에서는 춘추 전국시대부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 기법을 도자기에 적용해 성공시킨 건 고려가 처음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고려의 도공들이 어떻게 상감청자를 완성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도자기를 빚어 반쯤 말랐을 때 이 조각칼로 문양을 새깁니다. 그 음각된 자리에 백토 진흙이나 이 자토 진흙을 채워넣습니다. 진흙이 마르면 문양 밖의 부분을 깎아내 문양 안에만 색이 남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흰색 또는 자색의 무늬가 나타납니다.

이후 완전히 건조시킨 뒤 초벌구이를 하고 그 위에 청자유약을 입혀 다시 한번 굽습니다. 그러면 백토진흙은 흰색으로, 자토진흙은 흑색으로 발색되어 투명한 유약 아래에서 문양이 은은히 떠오릅니다. 이 말로는 간단하지만 이 상감 작업은요,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고난도의 기술이었습니다. 문양을 새기고, 진흙을 채우고, 덧묻은 흙을 긁어내고, 유약을 바르고, 굽고 또 굽는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이 조금만 삐끗해도 그동안의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도공들은 수백 번의 실패를 겪으며 인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청자 가마터에서 발견된 수많은 파편들이 그 시행착오와 실패의 흔적입니다. 그 파편 하나하나가 완벽한 비색을 향한 도공들의 집념을 증명합니다. 결국 모든 공정이 한치의 오차 없이 성공했을 때에만 비로소 상감청자가 탄생했습니다. 자, 이제 이 상감청자의 대표작 청자 상감 운항문 매병을 보겠습니다.

이 작품 역시 전영필 선생이 일본인 골동품상 마에다로부터 거금 2만 원을 주고 구입한 것입니다. 해방 후 국보로 지정이 됐고 현재 간송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 균형이 절묘하고 빛은 은은한 비색으로 고요하게 감돕니다. 높이 42.1cm, 입지름 6.2cm, 밑지름 17cm. 입부분은 작고 낮으며 살짝 벌어져 있고요. 어깨는 넓고 당당합니다. 입 아래에는 꽃무늬 띠가 둘러있고 구비에는 연꽃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몸통 전면에는 구름과 학을 흑백 상감으로 새겼습니다. 원 안에는 하늘로 날아오르는 학과 구름이, 원 밖에는 아래로 내려가는 학과 구름이 보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 학의 방향이 다 다릅니다. 하늘을 향해 솟는 학, 아래로 내려오는 학, 이 대조 속에 생명의 순환과 자유로움이 담겨 있습니다.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그릇 위에서도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학의 모습, 이 문양의 구성과 조형의 완성도는 도자기의 미학적 정점이자 고려 도공들의 창의력과 실험 정신을 상징합니다. 고려 청자는 비색과 상형 청자, 그리고 상감 청자로 변화를 거듭하며 독특한 아름다움을 창조했습니다. 그 독창성과 우수성은 중국에도 알려졌고 12세기에서 14세기에 이르러서는 중국 황실과 고급 관리들이 탐내는 애장품이 됐습니다. 특히 13세기와 14세기에는 수많은 명품 상감청자들이 바다를 건넜습니다. 송대에는 조공무역과 고려 송관의 상인들, 즉 송상들의 해상무역을 통해, 원대에는 황실에 바치는 곡물이나 무역품의 형태로 청자가 중국으로 수출됐습니다. 이 무역로는요, 해로뿐 아니라 육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북경, 내몽구,

하북성 석가장시, 요녕성 요양시, 그리고 남쪽으로는 절강성 항주, 영파 등 송원시대의 주요 항구에서 고려청자가 출토되고 있습니다. 대만에서도 그 흔적이 발견됩니다.

그만큼 고려청자는 중국 전역으로 퍼졌고 그들의 귀족 문화 속에서도 귀한 보물로 인정받았습니다. 고려청자가 이처럼 발전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 사회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9세기 후반 선종이 전래되면서 다도 문화가 유행했습니다. 차를 마시기 위한 다기의 수요가 늘었죠. 10세기에 들어서면서 차는 이 승려와 문인은 물론 왕실과 불교 행사에서도 빠질 수 없는 필수품이 됐습니다. 차 문화의 확산이 곧 청자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12세기 강진과 부안 일대의 가마터에서는 차를 위한 다환과 제기 외에도 정병, 향로, 매병 같은 특수용기, 기와나 장식 타일, 화장용구, 문방용품, 약용기까지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청자가 단순한 제기나 식기가 아니라 삶의 전 영역으로 확장된 겁니다. 청자 생산지였던 강진 지역은 행정구 역상 소에 속했습니다. 소란 철, 금, 은, 수공예 품 등 특산물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운영한 특수 행정구역이었습니다. 강진의 대구소와 칠량소는 고려 청자만을 전담 생산하던 곳이었죠. 이곳에서 일하던 백성들은 이 청자 생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거주 혼인, 직업 선택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소속된 백성들은 집단적으로 관리됐고 때로는 예속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의 신분이 양인이었는지 천민이었는지는 논란이 있지만 그들이 맡았던 일이 고역으로 여겨졌다는 건 분명합니다. 이 조선시대의 신량 역천처럼 이 신분은 양인이었어도 하는 일은 천한 일로 취급됐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매일같이 흙을 만지고 불을 다루며 이 청자를 빚었던 도공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고단하고 위험하며 언제나 이 실패의 두려움과 싸워야 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은 품질, 더 아름다운 색을 찾아 끊임없이 실험하고 도전했습니다. 그들의 손끝에서 피어난 청자는 이제 천하제일의 명품이 됐습니다. 그 가마의 불꽃처럼 그들의 예술호는 지금도 역사 속에서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경제 선진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조선, 철강, 자동차 산업 등 이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정보통신과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드라마, 영화, 음악 등 우리의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이름은 기술과 예술이 결합된 창조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 속에는 천년 전 고려의 도공들이 도전과 실험으로 만들어낸 예술혼의 유전자가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고려의 도공들은 흙과 불로 예술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남긴 건 단지 청자가 아니라 끝없이 시도하고 실패하며 완성으로 나아간 정신이었습니다. 그 정신이 오늘의 대한민국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이름 속에 살아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정재환이었습니다.

0: 빨리 레시피스톤 내놔!
1: 깨끗한 땅! 레시피스톤을 가져와야 해!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슈퍼히어로는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아! 어서 출동하자! 히앗!

0: 안녕, 난 메일리야. 내가 누굴 만났는지 알아? 이 이상하게 생긴 털복숭이 애들이 바로 아이돌을 만들어주는 요정 몽글리래. 으아! 어쩌지? 거대 망글리로 변해버렸어. 어? 이 사람은 또 누구야? 멋진 가디언이 나를 도와주잖아. 이 가디언이 누군지 궁금하지? 소망 요정 몽글리. 매주 금요일 오전 7시 귀여운 몽글리들 만나러 와줄 거지쇼. 뮤지컬 레인보우 버블잼이 돌아왔다. 크리스탈 버블잼을 모아 전설의 악몽을 완성하라. 비녀공주들이 펼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 새로운 음악과 내용, 신나는 캐릭터 플레이까지. 지금 바로 예매하세요.
1: 바르게 달리는 풀포즈.
2: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3: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파괴! 띄엄띄엄 파괴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약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심해의 초록 아귀.
1: 지진 발생! 지진 발생!
2: 가까운 심해 지역에서 지진이 났어.
3: 위험에 처한 생물들이 있을지도 몰라. 어서 가서 살펴보자.
2: 어? 침몰한 배가 있어.
0: 어? 안에 뭔가 있는 것 같아.
3: 뭐가 있다고? 이런 낡은 배는 너무 위험한데? 또 지진이 나면 배가 무너질 수도 있어.
2: 해구 근처에 있어서 위치도 위험해 보여.
3: 우리가 가서 대피시키자.

0: 핑! 작은 물고기인데 너무 무서워하는 거 아니야?
1: 어? 휴, 괴물인 줄 알았네.
2: 안녕, 우린 다이노 해양구조대야.
3: 얼른 밖으로 나가야 해. 여기 있으면 더 위험하거든.
1: 와, 그럼 어쩌지?
0: 지진이 났을 땐 이런 곳보단 밖이 더 안전해. 일단 여기서 나가자.
2: 아, 삼엽 중 트리메로 케팔루스도 있었네. 트리메로야, 여긴 위험해. 밖으로 나가야 해.
4: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5: 밖으로?
6: 밖으로?
7: 밖으로요.
1: 우와, 쟤들은 줄 서서 다니네.
3: 트리메로는 심해에서 살다 보니 눈이 퇴화했거든. 앞이 잘 안 보이니까 서로에게 의지해서 이동하는 거야.
1: 그렇구나, 신기하다.
2: 이제 없나?
3: 너 왜 그래?
1: 괴물, 괴물이야.
0: 어? 어디?
3: 잘못 본 거 아니야?
1: 아니야, 엄청 입이 큰 괴물을 봤다고. 아! 어? 저기 뒤.
3: 초롱 때문에 생긴 그림자였어.
1: 초롱아귀?
3: 초롱아귀는 머리 촉수 끝에서 빛이 나는데 이게 초롱불 같아서 초롱아귀라고 해.
4: 갑자기 비명을 지르고 그래. 깜짝 놀랐잖아.
1: 미안해.
2: 아, 이러고 있을 때

0: 문제가 아니지. 조롱하기야, 이 배 안에 있으면 위험해. 배가 너무 낡아서 무너질 거야. 여기 내 친구들도 있는데.
1: 지진이다!
0: 이런, 서둘러야 해. 구구다이노 해양구조대 출동! 잭슨, 레드파워 변신!
2: 디케이, 핑크파워 변신! 도모, 블루파워 변신!
1: 핑, 그린파워 변신!
0: 친구들은 어딨어? 얘들아, 모두 초록불을 켜.

0: 모두 다 나왔지?
1: 어? 잠깐! 아직 안 나온 친구가 있어.
0: 뭐라고? 고고가디언! 너의 도움이 필요해! 출동해줘!
2: 알았다, 렉스! 고고가디언! 오션 파워 변신!

0: 얘들아! 무사해서 다행이야! 구해줘서 고마워!
1: 모두 무사해서 다행이야!
2: 그러게, 큰일 날 뻔했어.
3: 고마워! 하이노 구조대!
4: 미스터 말타 가오리! 힝! 목적지에 도착했어. 먼저 주변 지역을 살펴봐줘. 탐사 준비를 하고 있을게. 알았어, 나만 믿으라고. 고고가디언, 여기 정박해줘.
5: 고고가디언, 오션파워 변신!
4: 괜찮아?
0: 너무 아파.
4: 어디가? 아프겠다. 잠깐만. 렉스!
2: 킹! 무슨 일이야?
4: 만타 가오리랑 부딪혔는데 여기 좀 봐.
2: 저런. 비키, 치료해 줄 수 있어?
1: 물론이지. 킹, 금방 갈게. 비키, 핑크 파워 변신!
0: 우와, 상처가 없어졌어. 고마워. 왜 이러지?
1: 아직은 좀 아플 수 있어.
4: 근데 왜 갑자기 물 위로 뛰어오른 거야?
0: 이틀 후에 미스터 만타가오리 대회가 있거든.
3: 미스터 만타가오리?
0: 해마다 가장 멋진 수컷 만타가오리를 뽑는 대회야. 미스터 만타가오리가 되고 싶어서 나도 열심히 연습 중이었어.
6: 미스터 만타 가오리라고? 네가?
4: 우와! 대장님 멋져요!
2: 미스터 만타 가오리는 우리 대장님 거거든?
4: 실력도 없으면서 다치기까지 한 거야?
6: 망신 당하기 싫으면 대회는 안 나오는 게 좋을걸.
4: 뭐야, 쟤네들.
1: 걱정하지 마, 만타야. 다친 곳은 내일이면 다 나을 거야.
0: 아니야, 쟤들 말대로 그냥 포기할까 봐.
7: 포기하면 안 되지. 지나가는 길에 얘기 다 들었어. 나도 도와줄게.
4: 그래, 같이 훈련하면 이길 수 있어.
0: 그럴까?
3: 당연하지.

0: 축하해, 만타야.
1: 고마워. 너희들 덕분에 미스터 만타가 될 수 있었어.
0: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불러줘. 다음에 또 만나자.
1: 안녕.

0: 소매기는 가족들이 사라져버리게 되었어. 하지만 걱정 마. 소매기와 함께 가족들을 구하고 모두 함께 힘을 합쳐 라온과 가이아로부터 세상을 지키는 거야. 우리와 함께 다시 한번 모험을 떠나줄 수 있을까? 소매커피 찰칵 세계여행 시즌2. 나트레미와 소매기네 가족들과 함께 세상을 구해줘.
1: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2: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3: 어? 여긴 어디지?
1: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2: 다녀오겠습니다.
3: 어? 토끼다.
2: 길을

0: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1: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2: 집에 데려다 줄게.
0: 누구세요?
1: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0: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1: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나 기다린 거야? 나 야미치롱. 어? 근데 내 사과는 어디 갔지? 어?

우리 토끼를 구했다고.

곰아, 그래도 오늘 제대로 찍은 사진 진짜 잘 나왔잖아.

안녕, 이웃집 친구. 왜 점점 야생곰처럼 굴어? 너무 혼자서만 노는 거 아니야?

심각장 날려줄 특효약 바로 멍멍이야. 쓰다듬고 밥 주고 산책도 같이 할 수 있지. 게다가 말이야, 취약

보이지?

0: 절강에서 물고기를 잡을 땐 낚시로 잡는 게 제일 좋은 거 아세요? 그물 같은 건 쓰지 마세요. 괜히 물고기들이 다 도망가 버린답니다. 미끼는 뭐든지 좋아요. 예를 들어 레빈이나 빵가루
1: 멍멍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슬리퍼를 누가 갖다 놓겠냐고. 안 그래?
0: 지금도 좋고. 그래, 민물새우
1: 좋겠지.

낚싯대 끝에 달린 스프링지는 멈췄다가 확 당기는 방법에 딱 맞게 만들어졌습니다. 특별한 장치 덕분에 지금을 간단하고 내구성이 강하죠. 얕은 강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아주 아주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낚시를 해볼 시간이네요. 모두 조용히 해주세요.

멍멍이가 있다는 건 참 멋진 일이야.

0: 샤브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1: 마술을 능력시켜 치킨 크크크.
2: 뽀로로 스마트 패드 터치.

0: 배수 탁자 인사드립니다. 사이의 배수들에게 알립니다. 사이의 배수들은 무대 위로 올라오세요. 사들의 무대. 사가 두 개니까 팔이지. 사라면 할 수 있지. 몸을 신나게 흔들어. 사들의 무대. 사를 하나 더 하면 24. 28과 32. 사를 하나 더 불러봐. 춤춰. 길게. 리듬을 느껴. 정사각 경과 함께 해. 모든 사들이 함께 모이면 40. 사가 열 개면 40. 4, 1은 4, 4, 2는 8, 4, 3, 12. 조화 계속 세어보자. 4, 4는 16, 4, 5는 20, 4, 6은 24, 4, 7은 28, 4, 8은 32, 4, 9는 36. 모든 사들이 한 곳에 모였네. 4가 10개면 40. 4, 그리고 4. 그리고 또 4, 그리고 또 4, 그리고 또 4, 그럼 20이지. 4, 그리고 4, 그리고 또 4, 그리고 또 4, 그리고 또 4, 그럼 40이지. 4가 하나, 바로 4. 정사각형. 4가 두 개, 바로 8. 오토디스코. 4가 세 개, 바로 12.
1: 광수타기 선수. 변신 회전, 변신 회전.
0: 사가 내게 바로 16.
1: 정사각도 봤지?
2: 우리가 내게
0: 사가 다섯 바로 20.
3: 나는 타고난 춤꾼이지.
4: 탭, 탭, 탭, 탭, 탭.
0: 사가 여섯 바로 24.
5: 광선 타기는 내가 최고지. 변신 회전, 변신 회전.
0: 사가 일곱 바로 28.
6: 다 함께 패턴을 골라보자.
0: 예! Yeah. 사가 여덟 바로 32. 두비두비두비두비두비.

0: 아호! 바로 36!
1: 커다란 정사각형!
0: 사과업계!
1: 계단으로 변신!
0: 사과일계! 바로 40! 멋지고 큰 직사각형! 컴온! 4, 2는 4, 4, 2는 8, 4, 3, 12 조화 계속 세어보자 4, 4는 16, 4, 5는 20, 4, 6은 24, 4, 7은 28, 4, 8은 32, 4, 9는 36 모든 4들이 한 곳에 모였네 4가 10개면 40 4들의 무대 4가 두 개니까 8이지 4라면 할 수 있지 몸을 신나게 흔들어 4들의 무대 4를 하나 더 하면 24 28과 32 4를 하나 더 불러봐 춤춰 길게 리듬을 느껴 정사각형과 함께해 모든 4들이 함께 모이면 40 40 4가 10개면 40 후!

0: 이어서 딩동댕 딩동댕이 방송됩니다.
1: 빠르게 달리는 킥보드.
2: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빠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빠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빠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3: 뮤지컬 레인보우 버블잼이 돌아왔다. 크리스탈 버블잼을 모아 전설의 악보를 완성하라. 비너공주들이 펼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 새로운 음악과 내용, 신나는 캐릭터 플레이까지. 지금 바로 예매하세요.
4: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5: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6: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 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4: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5: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미미 쇼핑백을 열어봐. 두근두근 미미 인형머리. 열쇠로 미미 옷을 찾아봐. 두근두근 바지일까 치마일까.

0: 옛날부터 요정과 악당은 주로 대결해왔지. 요정들이 악당에 맞서 우주 평안을 지켜왔지만 여전히 악당은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
1: 어린이들을 괴롭혀 우주를 파괴하는 것, 그게 바로 나 악당 극구의 최종 목표다.

0: 무슨 일인가요?
1: 전쟁인가요?
2: 외계인 나타났나요?
3: 전쟁, 외계인만큼이나 무서운 녀석이야.
4: 아니,
3: 내가 감기에 걸렸네. 머리도 아프고 기침도 나고.
5: 박사님, 병원엔 다녀오셨어요?
3: 아니, 아직 좀 이따 가보려고.
1: 그럼 이거라도 드세요. 제가 먹던 약이에요.
2: 아, 이거 어디가 아파서 먹던 약인데?
1: 내가 엉덩이에 뾰루지가 나서 먹던 약. 그리고 이건 내 엉덩이에 바르던 약인데 박사님은 머리가 아프시니까 머리에 바르면 될 겁니다.
0: 탱탱!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박사님은 감기에 걸리셨는데 엉덩이 뾰루지 약을 머리에 바르라니!
1: 아니, 이 약은 다 몸에 좋은 거니까 뭐든 다 먹고 바르면 좋은 거 아니야?
3: 우리 댕댕이 큰일 날 소리를 하는군. 그렇게 함부로 막 먹었다간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도 있는 게 바로 약이라네.
2: 맞습니다. 그래서 아플 땐 반드시 병원에 가서 진료받은 후 의사에게 처방받은 약을 먹어야 해요.
1: 아, 그런 거였어.
3: 그런데 댕댕이처럼 자기 마음대로 약을 먹으려는 한 어린이가 있다.
4: 네? 정말요?
3: 그 어린이 때문에 지금 우주 평화가 흔들리고 있어. 요정들! 당장 출...

0: 조사.
1: 이 사건은 저기 보이는 정우재 어린이로부터 시작되었다.
2: 배 아파! 살려주세요! 119 불러, 119! 선생님!
3: 나영이 왜 그래? 어디 아프니? 그럼 얼른 병원으로!
4: 일단 응급주사가 좋겠습니다. 주사 쏙!
5: 아이 선생님, 저희 병원 놀이 한 거예요.
3: 뭐? 병원 놀이?
6: 아, 뭐야? 너희는 왜 이렇게 사람 놀라게 하냐?
5: 놀랐냐? 이렇게 실감나게 해야 재밌지. 속았지롱. 예!

0: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났네요. 약 드릴게요. 우와, 감사합니다.
1: 실감나게 한다면서 무슨 사탕을 약으로 주냐? 시시하게.
0: 그럼 약을 뭘로 해?
1: 우리 집엔 병원 놀이 장난감 완전 멋진 거 있거든. 그거 완전 실감나.
2: 안녕하세요.
1: 엄마, 친구들 우리 집에 병원 놀이 하러 왔어요.
3: 아, 우재가 얼마 전에 병원 놀이 장난감 샀거든. 가서 재밌게들 놀아.
2: 네.
1: 내 방에 가자. 와봐.
3: 아이고.
1: 청진기. 주사기. 체온계, 혈압계.
0: 우와, 다 진짜 같다. 근데 약은? 맞아, 너 아까 우리가 사탕을 약이라고 한다고 시시하댔잖아. 진짜 약 같은 것도 있어?
1: 진짜 약 같은 게 아니라 진짜 약이 있지.
3: 진짜야? 어이구, 세상에. 아, 그런 일이 있었어? 아, 좀 더 얘기 좀 해봐봐. 아이고.

0: 진짜요?
1: 우와, 이거 뭐야? 네가 먹던 약이야?
0: 응, 나 감기 걸렸을 때 먹던 약. 우리 병원 놀이 할 때 이 약으로 하자. 이 약 먹으면 진짜 병원에 온 기분 날걸?
1: 에이, 안 돼! 우리 맘대로 이런 약 막 먹으면 안 될걸?
0: 뭐가 안 돼? 약은 몸에 좋은 건데? 감기 안 걸려도 이런 약 미리 먹으면
2: 몸에 좋아.
1: 정말? 아, 아닌 것 같은데.
3: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악당 크크였지.

0: 이 약 진짜 먹어도 되는지 너네 엄마한테 여쭤보자.
1: 그래. 엄마, 이 약 병원 놀이하면서 먹어도 돼요?
2: 그것은 우재 엄마로 변신한 악당 크크였지. 시청자 여러분 눈에는 크크로 보이겠지만 아이들 눈에는 정확히 우재 엄마로 보였어.
3: 아유, 그럼 병원 놀이할 때 진짜 약 먹어도 되지. 엄마 어릴 적 병원 놀이할 땐 다 진짜 약으로 했어요. 그래, 우재가 들고 있는 바로 그런 약.
1: 그만, 엄마가 진짜 약으로 해도 된다잖아.
3: 그럼 그럼, 병원 놀이는 실감나게 해야 제맛이지. 엄마도 옛날에 병원 놀이 참 좋아했는데.
1: 엄마, 그럼 우리랑 같이 병원 놀이 할래요?

0: 우와, 진짜 같다. 왜 저렇게까지?
1: 환자분, 제가 독배는 전해드릴게요. 많이 아플 텐데 참으세요.
2: 더 아파 이게.
1: 엄마, 어려서 병원 놀이할 때 진짜처럼 실감나게 했다면서요. 그래서 주사도 아프게 넣어드린 건데.
2: 그러긴 했지.
0: 자, 환자분, 이거 몸에서 독 빼는 약이에요. 지금 바로 드세요.
2: 지금이야?
3: 뭐야, 우제 감기약이잖아. 이런 거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데.
4: 엄마, 뭐해요? 빨리 먹어요. 그래야 진짜 같죠.
0: 맞아요.
2: 자, 이제 병원 놀이 그만합시다.
1: 에이, 엄마, 그런 게 어딨어요.
4: 빨리 먹어요.
3: 얘 왜 이래, 정말 귀찮게. 안 되겠다.
2: 휴. 안녕.
0: 누구세요?
2: 몰라도 돼. 카카카카카카. 둘, 셋, 뿅.
5: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1: 엄마가 병원 놀이할 때 진짜 약을 해도 된다 해서.
5: 내가? 어휴, 안 돼. 약 함부로 먹으면 큰일 나. 부작용이 올 수도 있다고.
6: 아, 거봐. 내가 안 될 거라고 했잖아.
0: 근데 아까 그 아저씨 누구지?
6: 그러게.
2: 애들 골탕 먹이려다 내가 골탕 먹을 뻔했네.
7: 아따큐트.
2: 예니, 딩동댕 삼총사.
8: 너 이 녀석, 악당짓도 정도껏 해야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병원 놀이를 하면서 그렇게 위험한 장난을 해?
2: 약을 자기 맘대로 먹어도 되는 줄 아는 어린이는 혼 좀 나봐줘. 그리고

0: 오랜만에 병원 놀이도 꽤 재밌었고.
1: 하! 병원 놀이가 그렇게 재밌으면 우리랑 하지, 크크!
2: 어, 저, 정말!
3: 그래! 크크 원장님,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어요?
2: 어, 좋아! 너무 좋아!
0: 선생님, 저는 악당인데요. 아이, 자꾸 착한 일을 하게 되는데, 어떡하죠?
3: 아, 그럼, 우리 크크, 빈 주사 한 대 놔드릴게요.
0: 아, 정말요?
2: 아, 빈 주사!
3: 얘들아, 지금이야! 딩딩!

0: 앞으로 병원 놀이는 안 할 거야. 둘, 셋, 뿅!
1: 우리가 또 해냈다! 예!
2: 병원에서 받은 오래됐냐? 엄마가 아무데나 둬서 우리 우재가 먹을 뻔했네. 미안해. 엄마도 앞으로는 조심할게.
3: 저도 앞으로는 자 함부로 막 먹으려 하지 않을 거예요.
2: 그래, 우리 조심하자.
3: 네, 엄마.
2: 그래. 아유, 이거
4: 지금 내 사촌사.
5: 오늘도 악당 크크의 음모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냈다. 잘했다, 요정들.
6: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나쁜 습관을 고치는 그날까지
1: 우리가 어린이들과 함께할 겁니다.
7: 우리가 누구?

0: 스위스 유기농 스킨케어 브랜드 벨레다에서 어린이 치약 세트와 샴푸 앤 바디워시를 드립니다.
1: 이어서 최고다 호기심 딱지가 방송됩니다.
2: 이쪽 한 번만 봐주세요.
3: 피해자에게 사과는 하셨습니까?
4: 제발 잡아가지 마세요.
5: 너희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정말 하지 마.
6: 잘못했으면 벌받아야지.
7: 부모님 쪽으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나?
8: 현 시간부로 16세 미만 SNS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9: 너희들 SNS 하면 안 돼.
10: 스트레스가 좀 많이 쌓여.
11: 왜 우리만 안 되는데요?
12: 카메라 쪽 보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13: 촉법소년인데요. 뭐,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말랑무즈 팩 메이커. 말랑자를 넣고 쉐이커로 쉐이킹. 몰드에 붓고 꺼낸 뒤 콕! 모집 다시 와글와글. 말랑.

0: 나만의 아이디어로 만드는 창의적인 트랙. 다양한 확장으로 액션스톤을 굴려봐. 위험한 장애물도 건너고 먼 곳까지 한 번에 쿵. 그래비 트랙스. 코어스타터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1: 형들, 떡볶이 먹자.
2: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3: 이거 대박이네.
4: 진짜 맛있겠지.
5: 대박, 너무 맛있는데?
6: 쫄깃쫄깃하네.
5: 쫄깃해.
7: 잘 어울려.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8: 파인애플의 비밀.
9: 누나, 이거 봐라.
8: 우와, 우리 호떡이가 키위를 먹네.
9: 나도 이제 키위 먹었으니까 내 몸에도 전설의 가위맨이 있다.
8: 내 몸에도 전설의 가위맨이 있다. 근데 호떡이도 파인애플은 안 먹지? 그럼 내가 먹을.
9: 어허? 안 먹긴 누가 안 먹어.
8: 우와, 우리 호떡이가 달라졌네. 과일은 입에도 안 대더니. 그래, 뭐든지 다 잘 먹어야 나처럼 예뻐지지. 어? 뭐야? 파인애플 어디 갔어? 왜요?
9: 파인애플이 너무 맛있어.
8: 뭐야, 혼자 다 먹고 욕심쟁이. 왜? 파인애플 맛있다고? 나도 알거든. 파인애플 나도 먹고 싶었는데.
9: 아니. 혀가 따끔따끔 아파.
8: 뭐? 한꺼번에 많이 먹어서 혀 씹은 거 아니야?
9: 안 씹었어. 파인애플이랑 키위를 먹었을 뿐인데 왜 혀가 따끔따끔 아픈 거야? 왜 혀가 따끔따끔 아픈 거냐고.
10: 나 억울해. 나보고 위험한 음식이라면서 잡아가뒀어.
11: 나도 정말 억울해.
12: 여기 억울하지 않은 음식이 어딨어. 나도 억울해.
13: 고기, 넌 소화불량자로 잡혀온 거잖아.
12: 아이, 누군 소화불량 일으키고 싶어서 일으킨 줄 알아? 호떡이가 한꺼번에 많이 먹는 바람에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조용.
8: 누구세요?
14: 나! 호떡이 몸속으로 들어온 위험한 음식을 특별 관리 단속하는 다지켜 관리소장이다.
8: 아, 다지켜 관리소장님! 근데 키위랑 파인애플은 왜 여기 잡혀온 거예요?
14: 아, 조금 전 입안 혀 세포님이 쓰러지셨기 때문이지.
8: 네? 아, 그래서 호떡이 혀가 따끔따끔 아팠던 거구나.
14: 혀세포님이 쓰러진 곳에서 키위와 파인애플을 봤다는 목격자들이 있었다. 그렇다는 건 키위와 파인애플이 범인으로...
10: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저 누군지 모르세요? 전설의 가위맨이라고요. 절 범인 취급하시면...
14: 조용! 범인인지 아닌지는 차차 밝혀지겠지. 그때까지 반성하고 있어!
8: 이거 진짜 혀세포님을 쓰러뜨렸던 거야?
10: 모르겠어. 내가 입안을 지나가고 난 후에 쓰러졌다는 얘기만 들었어.
11: 혀세포님, 나랑 신나게 춤추고 놀았었는데 쓰러지실 줄이야.
8: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내가 가서 알아보고 올게.
12: 근데 진짜 춤만 춘 거 맞아?
13: 맞거든?
15: 혀세포님, 정신 좀 차려보세요.
11: 정신줄 놓으면 안 돼요.
8: 침 한 장

0: 왔습니다. 혀세포님, 어디가 어떻게 아프십니까? 따끔따끔 병이네요. 상처가 오래 가겠는데요?
1: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2: 안녕하십니까, 키위입니다.
3: 입속의 온걸 환영합니다.
4: 어금니가 잘게 씹어주겠소.

0: 천이만 가볼게요.
1: 그래, 잘 가, 키위!
2: 안녕! 어우, 새콤달콤한 게 또 왔으면 좋겠네요.
3: 안녕하십니까? 파인애플입니다.

0: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1: 파인애플 잘 가.
0: 샹.
2: 셰프님 왜 이러세요?
3: 나는 씹고 심 원장님은 함께 춤을 추고 셰프님은 맛을 봤을 뿐인데 갑자기 쓰러졌다니까.
4: 이럴 수가.
5: 어머나 어머나, 여기 셰프님 몸에 난 이 상처 혹시 어금니가 씹은 거 아닙니까?
4: 그런 거예요?
3: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키위랑 파인애플만 씹었다고요. 아무리 많은 음식이 한꺼번에 몰려와도 단 한 번도 혀세포를 친 적이 없다니까요. 그게 바로 이 어금니의 자랑이라고요. 아, 근데 제가 왜요?
4: 하긴 이건 어금니님 말씀이 맞아요. 호떡인 큰 빵을 한 입에 넣고 먹어도 절대 혀를 씹은 적이 없으니까요.
6: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5: 자세히 보니 혀세포님 몸에 생긴 이 상처는 가위로 자른 거네요?
3: 네? 가위로 자른다고요? 저 이 입안에 가위를 든 자를 알고 있습니다.
6: 저도 압니다.
4: 누구?
2: 아밀레이스 원장님?
7: 밀레이스? 무슨 일이시죠?
3: 정말, 가위!
7: 어머나, 혀세포님은 왜 여기에?
5: 아밀레이스 원장님이 그 가위로 혀세포님을 쓰러뜨린 건가요?
4: 그런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7: 내가 가위를 들고 있긴 하지만 나는 이 가위로 밥, 빵, 면 같은 탄수화물만 커트가 기가 막히게 자른다고요.
5: 잠깐, 방금 들어온 음식이 뭐라고 하셨죠?
3: 그게 키위랑 파인애플.
7: 키위, 파인애플은 탄수화물이 아니라서 내가 자르고 싶어도 자를 수가 없다고요. 아시겠어요?
6: 어금니님, 어떻게 된 거죠?
3: 아니, 저는 그냥 그 의사세포님이 가위로 자른 것 같다고 하셔. 아니, 팀 원장님도 같이 의심하셨잖아요.
6: 제가 언제요?
7: 어떻게? 이 아밀레이스를 의심하실 수가 있습니까? 몹시 서운합니다.
2: 미안합니다.
4: 그렇다면 누가 혀세포님을 쓰러뜨린 걸까요?
7: 나도 아니고 팀원장님도 아니고 어금니님도 아니랍니. 범인은 딱 나왔네요. 가위를 가진 또 다른 자.
6: 천선의 가위맨에게도 가위가 있잖아요.
3: 맞네요. 그렇다면 범인은
2: 천선의 가위맨 키위.
4: 이럴 수가. 키위한테 가봐야겠어요.
7: 나 진짜 억울해. 혀세포님을 쓰러뜨리지 않았다고.
8: 억울하지? 그럼 우리 여기서 탈출할까?
7: 도망치자는 거야?
8: 있지. 아니, 파인애플 너무 빠져. 키위, 난 네가 전설의 가위맨이라는 거 다 알아.
7: 어떻게 알았어?
3: 있지, 나도.
8: 아유, 파인애플 너 있는 거 알아. 근데 내가 지금 키위랑 얘기 중이잖아.
6: 키위, 네가 날 가위로 흐물흐물하게 만들어주면 내가 철창 밖으로 빠져나가서 널 꺼내줄게. 아,
7: 정말? 근데 난 진짜 혀세포님을 쓰러뜨리지 않았어. 곧 풀려날 거라고. 근데 괜히 탈출했다가.
3: 내가 해줄게.
8: 파인애플, 네가 어떻게
3: 해? 나도 있어, 황금가위. 짠.
8: 눈부셔.
3: 키위, 너 전설의 가위맨이라고 했나?
9: 난 슈퍼 울트라 초강력 쌍둥쌍둥맨이다.
7: 오, 신이시여.
10: 깔! 슈퍼 울트라 초강력 쌍둥쌍둥맨이시여. 니 저 몰라본 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9: 고개를 들라, 고기여. 오늘 우린 여기서 탈출한다.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이겼다.
10: 간단하게 탈출 성공! 나오십시오! 슈퍼 울트라 초강력 쌍둥쌍둥맨이시야!
9: 좋았어! 가자!
10: 가시죠!
4: 키위, 저야? 효세포님을 쓰러뜨린 범인!
7: 범인은 파인애플이었어.
4: 뭐라고? 파인애플한테도 가위가 있어?
7: 내 가위보다 훨씬 강력했어. 고기를 한 방에 흐물흐물하게 만들어서 도망쳤어.
4: 헛! 뭐라고?
10: 이 녀석들!
11: 놔! 놓으라고!
10: 놓으세요!
12: 감히 내 허락도 없이 도망을 치다니!
10: 너무 빨리 잡혀버렸네. 괜히 탈출했어!
4: 파인애플! 효세포님을 쓰러뜨린 게 너야?
11: 아, 그게 나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효세포님이 단백질로 돼 있는지 몰랐지.
2: 안 내면 신고 가위바위보!
11: 가볼게요. 슝! 내 가위가 살짝 닿기만 했는데 쓰러지셨어.
2: 효세포님!
11: 호떡이가 파인애플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는 바람에 제 가위가 좀 세진 상태였거든요.
4: 아, 그랬구나.
12: 파인애플, 너 정말 위험한 과일이구나.
11: 아니에요. 아, 파인애플은 한꺼번에 많이 먹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그리고 불고기를 만들 때 절을 넣으면 고기가 야들야들해져서 얼마나 맛있게요. 그리고 익으면 제 가위가 사라지니까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4: 아, 그렇구나. 우와, 파인애플 최고 딱지가 생겼네.
12: 자, 그럼 이제 범인도 잡았으니 키위는 나오고 파인애플 들어가! 뭐해? 너도 들어가!

0: 이어서 최고다 호기심 딱지가 방송됩니다.
1: 그래비 트랙스! 내 손으로 만드는 무한 액션 트랙! 과학의 힘을 이용해 액션스톤을 굴려봐! 추진력을 이용해서 빙글빙글 360도 회전! 액션스톤 발사!

0: 테리어.
1: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2: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3: 전설의 가위빈 키위.
4: 안녕. 난 키위야. 호빵이가 제일 사랑하는 최애 과일이지. 아 맞다. 호빵이가 또 나를 찾을 테니까 미리미리 준비해둬야지. 영양분 체크. 나와라 키위 비타민 C.
3: 비타민 C. 키위님을 최고의 과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야.
4: 좋아. 이번엔 트립토판 차례인가? 들어와!
1: 트립토판! 키위님을 최고의 과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야!
4: 좋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비장의 무기. 나와라. 황금 가위! 어우, 너무 쉬워. 충전 완료. 모든 준비는 끝났다. 호빵아!
5: 얼른 나를 먹어줘! 먹어줘!
3: 달콤해. 호떡아, 너도 키위 좀 먹어봐.
6: 싫어. 난 키위 싫어해. 안 먹어. 누나나 많이 드세요. 난 안 먹어.
3: 키위를 안 먹겠다 이거지. 좋아. 호떡이 누나처럼 키위를 사랑하게 만들어주겠어. 그래, 먹기 싫으면 먹지 마라. 그럼 전설의 가위맨은 나 혼자 만나야겠다.
6: 어? 전설의 가위맨? 그게 누군데 누군데 누군데?
3: 누구냐 하면 에이 아니다. 키위를 싫어하는 호떡이 평생 만날 일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궁금해하지도 마.
6: 전설의 가위맨이 누군지 왜 안 가르쳐주는 거야? 전설의 가위맨이 누군지 왜 안 가르쳐주는 거냐고. 왜
3: 아이고 그렇게 궁금해? 우리 호떡이가 이렇게 간절하게 원하니까 이 누나가 가만히 있을 순 없지. 자, 전설의 가위맨 딱지야. 내 몸속으로 들어가서 찾아봐.
6: 우와, 고마워 누나. 자, 그럼 전설의 가위맨을 찾아서 얍!
3: 오! 호떡아, 전설의 가위맨 잘 만나고 와.
4: 키위, 키위, 키위, 키위, 키위 왔습니다.
7: 키위야, 어서.
8: 누구니, 누구니, 누구니, 누구니? 누가 이 침원장을 불렀니? 어머나, 새콤달콤 키위로구나. 반갑다, 반가워.
4: 침원장님, 저 또 왔어요.
8: 너만 오면 나도 모르게 달려나오게 된다니까.
4: 그렇게 달려나와 주시니
9: 저도 정말 행복해요.
10: 키위가 짐 원장님도 춤추게 한다더니 그 말이 맞네, 맞아.
11: 우리도 같이 신나자고요.
10: 키위야, 반갑다.
6: 여기가 어딘지?
10: 아이고, 이번엔 대왕 키위가 왔... 대왕 키위가 아니라 대왕 호떡이잖아.
6: 안녕하세요. 호떡이입니다.
11: 호떡?

0: 호떡이?
1: 아니 호떡이가 호빵이 입안엔 무슨 일로?
0: 전설의 가위맨을 찾으러 왔는데요. 여기에 있나요?
2: 전설의 가위맨이라면 잘 찾아와.
0: 키위, 너한테 물어본 거 아니거든. 키.
2: 뭐라고?
0: 전설의 가위맨이 누구예요? 어디에 있어요? 빨리 만나고 싶어요.
3: 전설의 가위맨이라면
2: 내가 잘 안다니.
4: 비상, 비상. 세포 마을에 나쁜 산소 괴물이 나타났다. 세포들이 위험하다.
2: 세포 마을에 나쁜 산소 괴물이 나타났다고? 저 가봐야겠어요.
0: 뭐? 전설의 가위맨이 누군지 알려주고 가야지. 키위야!
1: 아니 호떡이 뭐야?
5: 뭐지?
6: 세포들은 괜찮으려나?
5: 나쁜 산소 괴물 저리 가! 저리 가라고!
7: 세포들아, 도망가지 말고 이리 오너라. 이 나쁜 산소 괴물이 늙게 만들어줄 테니까.
5: 살려주세요!
2: 나쁜 산소 괴물 멈추지 못해?
7: 누구인가? 감히 누가 나를 방해해?
0: 무섭게 생겼다.
2: 나, 호빵의 최애 과일, 힘이다.
0: 겁도 없이 왜 나서는 거야?
7: 겁도 없이 나를 상대하겠다는 거야?
2: 세포들 괴롭히지 말고 당장 물러서.
7: 싫은데 싫은데 괴롭힐 건데.
2: 그 말 후회하게 해주지. 나와라 키위 비타민C.
5: 키위님 부르셨습니까?
2: 비타민C, 저 나쁜 산소 괴물을 없애라.

0: 키위에서 나온 비타민C가 그 나쁜 산소 괴물을 물리쳤잖아.
1: 세포들아, 괜찮아?
2: 고마워요, 키위.
0: 오, 키위 좀 멋진데.
1: 아, 뭐야, 나한테 반했나?
0: 아니거든. 전설의 가위맨이 누군지 나 빨리 알려줘.
1: 아, 전설의 가위맨은 말이지.
3: 비상, 비상. 호빵이의 행복에너지가 뚝뚝뚝 떨어지고 있다.
1: 어? 행복에너지가 떨어진다고? 그럼 혹시...
0: 화가 난다! 화가 나!
4: 호빵 누나가 화가 난다고?
1: 호빵이의 행복에너지가 떨어지는 이유는 세로토닌 요정님께 문제가 생긴 거야. 내가 가봐야겠어.
0: 어? 가긴 어딜 가? 전설의 가위맨이 누군지 알려주고 가야지. 키위야!
5: 난 행복을 만드는 세로토닌 요정인데 행복하지가 않아.
1: 키위가 왔습니다. 나와라, 키위 드립 토판!

0: 트리토판, 네 덕분에 다시 행복해졌어.
1: 다행입니다, 세로토닌 요정님.
2: 잘했다, 트리토판.
3: 희희의 트리토판 덕분에 세로토닌 요정님이 다시 행복해지셨어. 그럼 호빵이 누나도 다시 행복해지는 건가요?
0: 당연하지. 행복가루를 뿌려서 호빵이를 다시 행복하게 만들어주자.
3: 키위를 먹으면 행복해지다니. 키위, 좀 멋진데?
2: 호떡이 너 나한테 반했구나. 반했네, 반했어.
3: 아니거든, 아니거든. 빨리 전설의 가위맨이 누군지 알려달라니까.
2: 아, 전설의 가위맨은?
4: 비상, 비상.
3: 어? 또 비상이야?

0: 아니, 자꾸 비상상황이 생기는 걸 어떡해.
1: 어쨌든 위산탕에 고기들이 소화불량을 일으켰다. 위님이 위험하다.
2: 뭐? 위님이? 가봐야겠다.
3: 아니, 왜 자꾸 너가 나서는 거야?
2: 위님이 위험하다잖아. 그러니까 내가 가서 도와야지.
3: 그럼 갈 때 가더라도 전설의 가이맨이 누군지 알려주고 가.
2: 따라와. 전설의 가위맨이 누군지 알게 될 테니까.
3: 정말? 정말이니? 같이 가!
4: 위님! 얼른 소화시켜주세요!
5: 아유, 오늘따라 왜 이렇게 고기가 많이 들어온 거야? 나 혼자서는 소화시키기 힘들 텐데.
4: 위산! 위산!
5: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자, 받아라! 위산! 샤! 위산을 쐈는데도 소화가 되지 않고 그대로잖아. 아유, 나 혼자선 정말 힘든데. 아, 이럴 땐 도와줘, 전설의 가이맨.
3: 힘이 나와봐. 위님도 전설의 가이맨을 찾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도대체 그게 누구예요?
5: 왔구나. 응?
3: 저요? 그럼 제가 전설의 가이맨이었던 거예요? 아,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지금까지 찾아 헤매고 있었네요.
5: 아이고, 어서 와, 어서 와, 어서 와, 전설의 가이맨. 아, 이 고기들 좀 소화시켜주겠나?
2: 네, 걱정 마세요, 위님.
3: 네? 키위디가 전설의 가이맨이라고? 말도 안 돼! 네가 전설의 가이맨이면 가위는 어디 있는데?
2: 아, 나와라. 황금 가위!
4: 죽어보자!
3: 응? 그게 황금 가위라고?
2: 안 내면 진다, 가위 바위.
3: 후!
2: 이겼다.
3: 어, 졌다.
2: 전설의 가위 맨 키위. 가위 가위 고기 고기 찰라 찰라.
3: 여들 여들 여들 부들 부들 부들. 키위가 가위로 고기를 자르니까 고기가 부들부들해졌잖아?
6: 나 소화가 됐어요!
5: 자, 그럼 어서 소장으로 가거라!
6: 아, 예, 알겠습니다!
3: 어, 흐물, 흐물, 흐물, 흐물, 흐물, 흐물. 키위! 그 가위의 정체가 도대체 뭐야?
2: 아, 이 가위로 말할 것 같으면 고기 단백질을 분해하는 특별한 가위로 안 내면 진다, 가위, 가위, 어, 이겼다!

0: 키위가 가위로 또 고기를 자르니까 고기가 흐물흐물해졌잖아.
1: 나 소화 다 됐어요. 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 나 비밀을 알았어.
2: 뭔데?
1: 키위는 계속 가위를 내고 있어.
2: 좋았어. 그럼 내가 이번에 가위를 한번 내볼게.
3: 안 내면 진다.
4: 가위바위보.
5: 가! 이겼다. 졌다.
6: 어제 내가 가위를 내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야?
3: 어떻게 되긴. 나와 가위바위보를 하면 단백질인 고기는 무조건 포자기를. 고기를 분해하는 나는 가위를 내게 돼 있다고.
6: 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
1: 네가 가위로만 고기를 상대한다는 그 전설의 가위맨.
4: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고 소화가 안 될 땐 키위가 최고지.
0: 그럼 키위를 한 번도 먹은 적 없는 내 뱃속엔 전설의 가위맨은 없는 거야? 그런 거야?
3: 그런 거야.
0: 나 앞으로는 키위 많이 먹을 거야. 그래서 전설의 가위맨 만날 거라고.
3: 와우, 전설의 가위맨 최고 딱지네.

0: 최고 최고 꼭 갖고 말 거야.
1: 이어서 페퍼피그가 방송됩니다.
2: 전 페퍼예요. 이엔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페퍼피그.
3: 피그에서만 보던 똘똘이를 이제 우리 집에서 만나요. 터치하면 똘똘이가 한글도 척척, 영어도 쏙쏙, 피아노 연주와 칠판놀이까지. 100명의 똑똑맘이 선택한 우리 아이 첫 올인원 학습놀이 책상. 똘똘이 떡떡 책상.
4: 형들, 떡볶이 먹자.
5: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6: 진짜 맛있겠지?
7: 와, 진짜 맛있다.
8: 떡볶이 잘
9: 어울려.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10: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2: 페퍼가 아파요.
11: 엄마 아빠가 아침을 차려놓고 페퍼와 조지를 부릅니다.
12: 얘들아, 아침 먹어라.
11: 페퍼 얼굴에 빨간 점이 생겼네요.
2: 엄마, 자꾸만 기분이 안 좋아요.
13: 저런, 우리 페퍼가 아픈 모양이구나.
12: 불금 의사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야겠군.
14: 네, 붉은 병원입니다.
12: 선생님, 페퍼가 아파요. 얼굴이 온통 붉은 점 투성이에요.
14: 그럼 누워있게 하세요. 제가 금방 가보도록 하죠.
11: 의사 선생님이 페퍼를 보러 오셨습니다.
14: 잘 있었니, 페퍼? 기분이 좀 어떠니?
2: 별로 안 좋아요.
14: 자, 혀 좀 내밀어 볼래? 심각한 건 아닙니다. 그냥 두드러기가 좀 난 것뿐이에요.
2: 약 먹어야 해요?
14: 두드러기는 금방 가라앉을 거야. 하지만 원한다면 약을 좀 줄 테니 먹어볼래?
2: 네, 주세요.
14: 약 맛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야. 자, 해요.
2: 맛이 너무 이상해요.
14: 이렇게 약을 잘 먹다니, 페퍼는 아주 용감하구나. 계속 누워있게 하세요. 제가 나중에 다시 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 혼자 있게 해야 하나요?
14: 친구들을 만나도 상관없습니다. 두드러기는 전염되는 게 아니니까요. 안녕히 계세요.
12: 안녕히 가세요, 의사 선생님.
2: 엄마, 이제 일어날래요.
13: 안 돼. 의사 선생님이 누워있어야 한다고 하셨잖아.
2: 너무 심심해요.
13: 선생님이 친구는 만나도 된다고 하셨어.
2: 그럼 수지를 불러도 돼요?
11: 수지는 페퍼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13: 수지한테 전화해보자.
15: 네.
13: 페퍼 엄마 안녕하세요. 수지 좀 바꿔주실래요?
2: 수지 안녕.
15: 네.
2: 안녕 페퍼. 있잖아, 나 아프다. 얼굴에 빨간 점 많이 생겼어.
15: 병원에 갔다 왔어?
2: 불금 의사 선생님이 다녀가셨어. 선생님이 나 약 잘 먹는다고 용감하다고 하셨어.
15: 그럼 정말 아픈 거야?
2: 그래, 정말 아파. 꾀병 아니야. 그래서 누워있어야 해. 불금 의사 선생님이 약도 주셨어. 되게 되게 쓴 약이다.
15: 내가 병문안 갈게.
2: 네.
15: 간호사 옷 입고 갈 테니까 기다려.
11: 소지가 페퍼 병문안을 왔습니다. 소지는 간호사 옷을 입고 왔죠. 데니와 레베카도 같이 왔습니다.
16: 안녕, 페퍼.
2: 안녕.
15: 네. 이제 다 낫어?
2: 아니야, 아직도 조금 아파. 그래서 누워있어야 해.
15: 그럼 우리가 뭘 도와줄까?
2: 오렌지 주스 좀 갖다 줄래, 수지?
15: 알았어.
11: 팔판은 아픈 걸 좋아하는 것 같네요.
2: 고마워, 수지.
15: 이제 기분 좋아졌어?
2: 아주 조금. 데니? 우리 엄마한테 가서 아이스크림 좀 달라고 해줄래? 그리고 레벨

0: 넌 꽃밭에 나가서 꽃좀 꺾어다줘.
1: 의사 선생님이 팔팔을 보러 오셨습니다.
2: 뭐라, 간호사 선생님 벌써 와 계시네. 환자는 어때요?
0: 전 진짜 간호사 아니에요. 간호사인 척하는 거예요.
2: 아, 그랬구나. 그럼 내가 직접 환자를 봐야겠군.
0: 네, 선생님.
2: 페퍼 얼굴에 있던 붉은 점이 다 없어졌네. 이제 다 나았구나.
0: 그래도 아픈 것 같아요.
2: 기분이 안 좋니?
0: 조금 더 침대에 누워있어야 할 것 같아요.
3: 이 공을 갖고 나가서 공놀이를 하려고 하는데 누가 같이 놀래?
4: 저요!
2: 아니, 이럴 수가. 어느새 깜쪽같이 다 나았구나.

0: 할파와 조지는 신이 났습니다. 눈이 오고 있거든요.
1: 엄마, 밖에 나가서 놀아도 돼요?
2: 그래, 얘들아. 하지만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나가야 한단다.
1: 야호!
3: 모자도 쓰고 목도리도 하고 장갑도 꼭 끼고 나가렴.
0: 밖은 몹시 춥습니다. 그래서 팔파와 조지는 모자도 쓰고 목도리도 하고 장갑도 꼈죠.
1: 조지, 얼른 나가자.
0: 눈 위에 팔파와 조지의 발자국이 찍힙니다. 둘은 신이 나서 눈 위에 발자국을 만들죠. 어, 저런.
1: 뭐가 그렇게 우스워? 조지, 우리 눈싸움 할래?
0: 팔파는 눈뭉치를 만들었습니다. 팔파랑 조지는 마냥 즐겁기만 합니다.
1: 장난꾸러기 조지, 거기 서지 못해?

0: 저런, 팔팔아 던진 눈뭉치가 좀 컸던 것 같죠?
1: 미안해, 조지. 조지, 우리 눈사람 만들자.
0: 둘은 눈사람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몸통을 만듭니다.
1: 조지, 이건 눈사람 몸이야.
0: 다음엔 눈사람 머리를 만들었죠.
1: 이제 눈사람 팔하고 눈하고 입을 만들자.
0: 조지는 나뭇가지로 팔을 만들었습니다. 팔팔은 꼴맹이를 주워와서 눈하고 입을 만들었죠.
1: 눈하고 입이야. 이제 눈사람 코만 만들면 돼.
0: 팔팔은 당근을 가져왔습니다. 그걸로 코를 만들었죠. 눈사람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좀 추워 보이네요.
1: 눈사람이 추운 것 같아. 우리 옷을 입히자.
0: 조지가 눈사람을 따뜻하게 해줄 옷을 찾아왔습니다. 눈사람은 모자도 쓰고 목도리도 두르고 장갑도 꼈죠.
1: 엄마, 아빠, 나와보세요.
0: 엄마도 모자, 목도리, 장갑으로 따뜻하게 하고 나왔습니다.
2: 눈사람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멋진 눈사람은 처음인걸.

0: 팔팔한 추워 보이네요. 모자도 목도리도 장갑도 안 했군요.
1: 왜 모자도 안 쓰고 목도리도 안 하고 장갑도 안 끼셨어요?
2: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있어야지.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
3: 난 그게 모두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은데요.
0: 눈사람이 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아빠 거였죠.
2: 어우,

0: 이어서 도토리 문화센터가 방송됩니다.
1: 뮤지컬 레인보우 버블잼이 돌아왔다. 크리스탈 버블잼을 모아 전설의 악권을 완성하라. 비너공주들이 펼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 새로운 음악과 내용, 신나는 객석 플레이까지. 지금 바로 예매하세요.
2: 빠르게 달리는 킥보드.
3: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빠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빠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빠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수업 출동! 자동전투차 진입! 야! 꼼짝마! 사건 종료! 수업 복습!

0: 저기 여보, 그땅 있잖아요. 지금 도토리문화센터 자리 지분이요. 오늘 센터 갔다가 들었는데 그 땅이 이제야 빛을 보나 봐요. 대기업에서 땅을 사러
1: 아,
0: 다닌다고.
1: 당신 또 무슨 헛소리를 들은 거야? 그땅 처분한 지가 수십 년인데 당신 쓰러졌을 때 내가 몇 푼이라도 건지려고 발에 땀나게 뛰어다닌 거 그거 알아 몰라? 아, 내가 뭘 했어? 거기 아줌마들하고 엮이지 말랬지?
0: 알았어. 알았으니까 그만해요.
2: 찾았다. 미남 크림. 또뭐살거 있나? 부장님!
3: 뭐지? 왜 빙글빙글 도시는 거야? 샤머니즘인가?
4: 동물원의 사슴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같은 자리를 빙글빙글 도는 정형 행동을 보인다고 합니다.
3: 부장님!
5: 좋았어. 이번 달엔 만삭처럼 벌었다!
3: 비타민 B가 스트레스성 정형행동 같은데도 효과가 있을까요?
0: 네? 여보, 어디 가세요? 가게는 어쩌고요?
1: 약속 있어서 나갔다 와서 열 거야.
2: 부장님, 이거 별건 아닌데요.
6: 소은 씨, 몇 달 동안 지켜봤는데 상당히 계획성 없는 소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2: 네?
6: 이제 소은 씨도 30대인데 슬슬 노후 대비를 해야죠.
2: 노후 대비요?
6: 회사에 믹스커피 놔두고 커피를 하루에 두 잔씩이나 사 마시다뇨. 커피 두 잔이면 8,000원인데 하루에 8,000원을 이자로 받으려면 예금액이 얼마나 필요한지 압니까?
2: 부장님, 저는 행복을 이자로 받고 싶진 않아서요. 지금 내 주머니에 딱 넣을 수 있는 행복이 좋아요. 지금 내 입에 딱 맛있는 게 좋고요. 포인트 그거 좀 싹했다고 맛없는 김밥 먹으면서 사는 인생은 저는... 그 부장님, 도토리문화센터 스티커 모으시죠? 예, 제 거 드릴게요.
0: 안 그래도 되는데 고마워요.
2: 와, 금방 다 채우시겠네요. 선물이 뭐려나?
0: 허접한 에코백 같은 거 주기만 해봐.
3: 부장님?
0: 딜이 성사될 것 같습니다.

0: 이번 역은 유니버스 그룹 본사, 유니버스 그룹 본사역입니다.
1: 저는 붉은색 곱슬머리에 연두색 상의, 핑크색 땡땡이 쇼핑백을 들고 있어요.
2: 저는 카페 입구에 서 있습니다. 안경을 착용하고 베이지색 자켓에 검정 바지. 보이십니까?
1: 이건 콘서트 티켓이고요. 이건 오리즈 공식 응원봉. 그리고 이건...
3: 저는 절대 탈덕하려는 게 아니에요, 두리씨. 부탁인데 언니들한텐 비밀로 해주세요.
2: 그럼 왜 다 팔아버리시는 거죠?
1: 다 파는 건 아니고 몇 개 남겨뒀는데.
2: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다음 주 콘서트에서 다 같이 보기로 했지 않습니까?
1: 사실은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2: 하고 싶은 일이요?
1: 사실은 저 예전에 미용일을 했거든요. 사기당하고 결혼하면서 그만뒀지만.
4: 미란 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1: 그땐 언젠가 제 차례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남편 사업이 안정되고 나면, 아이를 다 키워내고 나면 언젠가 내 차례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그런데 내 세상이 점점 작아지는 동안 사는 법을 다 까먹어버렸어요. 깜깜해진 세상으로 나가는 게 두려워서 도저히 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온몸에 피가 다 빠진 것처럼 꼼짝할 수가 없고 세상에 궁금한 게 아무것도 없어졌죠. 저는 그때 사라져가는 중이었을 거예요.
5: 오비서님, 요즘 사업부 고부장님이랑 다닌다면서요? 무슨 프로젝트예요?
6: 그건 비밀.
5: 비밀은 무슨 비밀이야? 아, 뭔데요?
7: 아니, 그 책임자한테 말하면 바로 안다니까. 그러네.
8: 뭐야, 저 인간이 왜 여기 있어? 말해. 설마 미행한 거 들킨 건가?
9: 이러시면 곤란해요.
10: 부장님, 빨리 돌아오세요.
1: 정말이지. 이상한 경험이었어요, 오리진을 만난 것. 노랫소리가 살에 닿는다는 게 어떤 건지 처음 느꼈거든요. 어떻게 이런 세계가 있을까. 놀이동산에 간 어린아이처럼 설렜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전 다짐했어요.
2: 그러니까 오리진의 노래에 영감을 받아

0: 누려는 겁니까?
1: 자꾸만 초라해져서요. 오리진이 빛날수록 그 앞에 있는 내가 너무 보잘것없어서. 엄마가 그랬거든요. 빛나는 것 쫓아다니지 말라고. 외로워진다고. 다들 알아요. 남에게 빌려온 불씨는 꺼지게 마련이라는 거. 불이 꺼지고 나니까 다시 내 모습이 보였어요. 초라하기만 한 내 모습이. 얼마 전에요. 아주 오랜만에 가위를 꺼냈어요. 사기당해서 다 뺏겼지만 팔지 않고 남겨뒀던 내 가위. 상자 속에 묵혀둔 세월이 무색하게 여전히 반짝거리더라고요. 다시 미란 헤어샵을 열고 싶어요. 다시 오리진 앞에 섰을 땐 지지 않을 정도로 빛나는 사람이고 싶어요.
0: 어떻게 해야 가장 자연스럽게 알려줄 수 있을까?
1: 어머, 몇 번 만나지도 않았는데 제가 너무 떠들었죠. 그럼 이제 정산할까요? 티켓이랑 굿즈 일괄 지인 할인해서요.
0: 몸이란 당신이 도토리 문화센터에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2: 알고 계신 것처럼 저희 유니버스에서는 도토리 문화센터 토지를 매입 중에 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아 곤란했는데 먼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3: 뭐 일단 계약 조건부터 들어봅시다. 나도 들은 게 있으니까 후려칠 생각 말고.
2: 그 전에 소유주인 모미라님과는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3: 그냥 우리 집사람이죠 뭐. 해 엄마, 부부 공동재산이라 내가 다 관리하고 있으니까 나랑 얘기하면 빨라요.
2: 실례지만 모미라님과 결혼 시점은 언제인가요?
3: 그런 건 왜 물어요?
2: 결혼 전 매입한 땅이라면 공동재산에 해당되지 않거든요.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만에 하나 이혼하더라도 분할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모미라님 소유라는 뜻이죠.
3: 그래도 내가 기여한 게 있는데, 어? 집사람 가게 넘어갈 때 직원 퇴직금도 내 돈으로 챙겨주고 내가.
2: 그럼 당시 직원분과 연락 가능하실까요? 혹시 소송을 원하시면 기여도 증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4: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제 축의금이라고 생각하고 언니 드리세요.
2: 가능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미라님과 함께 동석하셔서 계약을 진행하는 것. 두 번째는 모미라님이 모든 의사결정을 남편분께 맡긴다는 위임장을 작성하시는 것.
5: 다들 현생 잘 살고 있지? 곧 생일콘이다.
6: 콘서트 날에 스트레스 다 풀 거야.
1: 언니들 보고 싶다. 같이 가면 재밌을 텐데.
6: 어머, 미란쌤. 나예요. 양곱창집 주영엄마.
1: 밖에서 뵈니까 순간 못 알아봤어요.
6: 괜찮아요. 오늘 모임 갔더니 동창들도 못 알아보더라고. 애들이 나보고 인생머리 찾았대. 이게 다 쌤 덕분이에요. 미안 쌤, 진짜 딴 데 가면 안 돼. 쌤이 내 마법사란 말이야. 아셨죠?

0: 즐거웠어? 남편 속이고 딴 따라 쫓아 전국 각지 돌아다니면서 말이야.
1: 여보,
0: 나 정말 충격받았어. 당신이 날 속일 수도 있다는 거. 남편을 얼마나 하찮게 생각했으면.
1: 아, 아니에요, 그런 거. 미안해요 여보, 제가 잘못했어요. 오랜만에 외출하니까 답답한 게 가라앉았어. 근데 당신은 내가 친구들 만나러 나가기만 하면.
2: 야, 네 남편은 왜 우리 모임 날만 아프냐?
1: 미안해 얘들아.
0: 야, 그래서 그게 내 탓이라고? 지금 중요한 건 당신이 부부간 신뢰를 깬다는 거야.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하는데 내가 앞으로 당신을 어떻게 믿겠어? 날 가장으로서 존중하긴 해?
1: 그럼요, 당연하잖아요 여보.
0: 그럼 증명해봐. 내가 당신을 믿을 수 있게.
1: 콘서트에서 좋은 기운 많이 받고 힘든 직장 생활 잘 버텨요. 덕친 미란.
3: 아, 타기식 콘서트에 안 가면 티켓은 필요 없잖아. 되팔아야겠군. 소은 씨, 작전을 좀 바꿔야. 오셨습니까, 사장님?
4: 아, 고부장, 나 너무 속상.

0: 아, 나 진짜 이런 데서 일하고 있었어? 아, 에어컨에서 곰팡이 바람 나와?
1: 네가 결제했잖아! 아, 저흰 괜찮습니다, 사장님. 사람들 눈에 안 띄고 좋습니다.
0: 빨리빨리 메인 마무리하고 채광 좋은 탑층으로 올라가야지.
1: 네, 사장님. 그렇잖아도 지금 비고역 소유주 모미란 씨와 만나고 오는 길입니다. 타깃 성향상 시간은 좀 걸릴지 몰라도 곧 설득될 것 같습니다.
0: 뭔 소리야, 고부장. 오비서한테 아직 못 들었나?
1: 네? 무슨...
0: 비구역 계약 소유주 남편이랑 진행할 거야.
1: 네? 네? A구역 소유주 정준순 씨, 사군자 교실 회원, B구역은...
0: 내가 왜 고부장한테 널 붙이는지 알지?
2: 네, 사장님. 만에 하나 뒤통수 맞을 때를 대비해서 고부장의 약점을 수집해두라는 말씀이시죠? 작년 정상무님 내쫓으셨을 때처럼요.
0: 아, 고부장이 일은 잘하는데 뭔 생각하는지 도통 모르겠단 말이야. 연애도 안 하고 가족과도 소원한 것 같고 취미도 없어서 밤낮 굴리긴 참 좋은데... 반대로 현생에 발목 잡는 게 없으면 언제든 궤도를 이탈할 수 있단 거니까 만일을 대비해 약점을 확보해둬야 해. 물론 고부장이 FM 스타일이라 손이 네가 지금보다 편하진 않을 거야. 아, 더워.
2: 온도 내리겠습니다.
0: 아, 추워.
2: 온도 올리겠습니다.
0: 아, 건조해.
2: 미스트 뿌리겠습니다.
0: 내가 지금 뭔가 먹고 싶은 기분인데 뭔지 알아내? 내가 많이 그립겠지만 좀만 참아.
2: 네, 사장님.
0: 승날 때마다 고부장 관찰일지를 써서 보내.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상세하게.
2: 오늘 도토리 문화센터 수강 신청을 앞두고 K부장님과 사무실을 정비했습니다. 종일 누구와도 통화하지 않으셨고 사무실 밖을 나가지도 않으셨습니다. 수업날은 평소보다 밝아지십니다. 오늘은 타깃과 화방에 다녀오셨습니다. 사군자 교실 이강주 강사 해직 민원 제안서를 사장님께 보고하라고 하셨습니다. 재차 의사를 확인했는데 강경하셨습니다.
0: 아유, 독하다. 80 먹은 노인네, 얄짤없이. 그래서 좋아.
2: 오늘 오전 무전무님이 계신 구관 건물에 다녀오는 걸 목격했습니다. 저희 업무와 관련된 일이 없을 텐데 이상하네요.
1: 아, 참, 소은 씨,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2: 네? 무슨 말씀을...
1: 소은 씨 저번에 아이돌 모나카 씨 팬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제가 어제 모나카 씨 꿈을 꿨지 뭡니까?
2: 헐, 대박 대박. 무슨 꿈이었는데요?
1: 그 넓은 잔디밭 한가운데 모나카 씨가 혼자 앉아있는데 뒤에서 손이 수십 개가 솟아나더라고요.
2: 무슨 의미지?
1: 손바닥에 숫자가 쓰여있는 것 같아서 얼굴을 들이밀었더니 100이라고 쓰인 손이 날아와 제 뺨을 갈기더군요. 그 순간 꿈에서 깼습니다.
2: 모나카님께서 부장님 뺨을 때리다니 길하다! 그 꿈 저한테 파세요!
1: 네? 됐습니다. 꿈을 어떻게 팝니까? 물건도 아니고.
2: 제발요, 부장님. 얼마면 될까요? 5만 원? 10만 원? 15만?
1: 그럼 소은 씨에게 선물할게요, 제 꿈. 갑자기 직속 상사가 바뀌어서 당황했을 텐데 소은 씨가 제 부족한 점을 채워줘서 실수 없이 움직일 수 있었어요. 선물이라고 하긴 좀 민망하지만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해주세요.
2: 부장님!
1: 그런데 꿈을 어떻게 선물하죠?
2: 이거 받으시고 꿈 팔았다! 외치면 돼요.
1: 꿈 팔았다!
2: 더 크게요!
1: 꿈 팔았다!
2: 꿈 샀다! 부장님 최고야.
1: 축하합니다. 그럼 전 사업부 쪽에 볼 일이 있어서 다녀올게요.
2: 네, 부장님. 무전무님 만나러 가는 거겠지? 보고해야 하는데.
1: 소은 씨는 내 생애 최고의 팀원이에요. 나와 평생 함께해요.
2: 왜 어쩔 수 없잖아. 난 일개 회사원일 뿐이라고. 까라면 까야지 어쩌겠어. 오늘 무전무실 집무실에 방문. 알고 보니 K부장님.
1: 이강주 선생님께선 강의 잘 진행하고 계시죠?
2: 따뜻하잖아. 계속 그 일을 신경 쓰셨구나. 소시오패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K부장님은 무전무님께 사군자 교실 이강주 선생의 강사직을 개인적으로 청탁하신 걸로 보이며, 아, 부장님도 어쩔 수가 없으셨던 거야. 나처럼.
3: 스승님.
0: 괜찮다, 얘야.
2: 조사 결과 무전무님 택배가 K부장님에게 잘못 발송되어 돌려주러 가신 것뿐이었습니다. 별일 아니었네요.
4: 내 키가 안 큰 건 아빠 때문이잖아.
2: 오늘 부장님은 부모님을 뵈러 가셨습니다. 냉철한 부장님께도 가족은 아픈 손가락인가 봅니다. #외곽내유 #겉바속촉.
0: 뭐야 이게? 관찰 보고서 쓰라니까 왜 자꾸 지 생각을 써놓고 난리야?
2: 부하직원의 소비 습관을 걱정하는 말씀에 저도 모르게 발끈했네요. 앞으로 절약하는 부장님의 삶을 닮아가려고요. 해시태그 롤모델, 해시태그 자산관리. 부장님은 쿨톤이신데 베이지색 재킷은 미스? 하지만 패션센스 따위 발라버리면 부장님의 아우라는 퍼펙! 그리고 부장님이, 부장님은 부장님,
0: 부장님. 뭐야 이게? 오서훈 이 자식 어딨어?
3: 지금 신관 3층 1회의실에 있답니다.
0: 이게 아주 이쁘다 이쁘다 하니까 천지분간을 못하고 까불한 이참에 아주
5: 이번 때는 오미라님이 모든 의사결정을 남편분께 맡긴다는 위임장을 작성하시는 것.
2: 저희 입장에선 아무래도 소유주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게.
0: 아이쿠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 사장님?
0: 내가 말한 대로 세팅해 소유주 남편이 곧 위임장 가져올 테니까 난 간다.
1: 모미란 씨 남편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장님. 모미란 씨가 반응이 느리긴 하지만 곧 본인이 가진 패를 알게 될 거고 협상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0: 부부장이 결혼을 안 해서 모르나 본데 부부라는 게 원래 좀 그래. 남편이 좀 별로여도 더 별로인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거든.
6: 그러니까 내 땅이 그대로 있고 유니버스 그룹에서 매수를 원한다고요?
7: 그렇다니까. 우리 땅 대박 난 거야.
0: 몸이라는 겪어봤잖아. 함부로 욕심내면 전부 다 뺏길 수도 있다는 걸.
6: 내가 여기 도장만 찍어주면 당신이 나 대신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0: 장담하는데 몸이라는 결국 남편 뒤로 숨을 거야.
7: 그렇지. 대기업 놈들이 어떤 놈들인데 순진한 아줌마가 가면 받을 것도 다 못 받아보고.
0: 내가 잘 모르는 희망보다는.
7: 그러니까 얼른 도장 찍어.
0: 잘 아는 별로인 놈이 더 안락한 법이니까 내 말 알아듣겠나?
1: 네, 사장님.
6: 근데 이 땅 팔면 도토리 문화센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강사님들이랑 언니들이 정말 잘해줬는데.
7: 아, 당신은 그게 문제야. 사람은 이유 없이 친절하지 않아, 이 사람아. 센터 언니들이 뭐 잘해줘? 거기 누구 보험쟁이랬지? 그거 두고 봐라. 슬슬 보험 얘기할 테니까. 당신 쫓아다니는 이 오리진인지 오리발인지 닭발인지 걔도 마찬가지야. 새파란 놈이 당신 같은 아줌마한테 왜 친절하겠어? 그게 다 얻어먹을 게 있으니까 방긋방긋 웃어주는 거라고. 그것도 뭐야.
8: 그럼 넌 왜 안 친절한 건데? 나한테 삼시세끼 평생을 얻어쳐먹은 넌 왜 방긋방긋 안 웃는데?
7: 아니, 이 옆에 내가 진짜 미친. 근데 내가 좀 심했지? 그 땅 문제는 우리 천천히 생각해보자고. 알았죠? 천천히.
1: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뭐 오너가 가라는 대로 가야겠죠. 내일도 출근하려면 차 안은 잠시 꺼둬야죠.
9: 고부장, 직장인이 자아가 없다고 누가 그래?
10: 이건 골프장 영수증이에요. 비용 지급 안 돼요.
11: 야, 융통성 없게 이럴 거야?
10: 야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9: 모두가 영웅처럼 일하지 못해도 모두 다르게 일해.

0: 오랜만입니다. 저희 일 좀 도와주셔야겠어요.
1: 어머, 선생님.
2: 뭐야? 옥경 출장 헤어가 니란씨 거였어요? 이거 굉장한 우연이네.
3: 저희 어? 시어머니 성함이에요. 어머님이 다 소개해 주셔서. 신기해요, 선생님. 한 동네 살아도 마주치기 힘든데 이렇게 만나다니.
2: 내 말이. 그렇잖아도 미란 씨한테 궁금한 게 있었는데 잘 됐다.
3: 저한테요? 어떤?
0: 잠깐. 아직 이릅니다. 신호 보내면 그때 질문해 주세요, 남사미 씨. 남사미 씨, 에이전트 씨 콜!
2: 에이전트 블랙홀이라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 미란 씨, 내가 처음부터 궁금했는데 팔 거예요, 말 거예요?
3: 네? 팔다니요, 뭘.
2: 도토리 문화센터 딱 말이야.
3: 그걸 선생님께서 어떻게.
2: 어떻게는. 난 남샘이에요. 이 동네 소문 다 나한테 들어오잖아. 내가 나 사장 승질 아니까 걱정돼서 그렇지. 미란 씨가 땅 때문에 시달릴까 봐.
0: 망했다.
4: 실은요, 선생님.
3: 팔고 싶어요. 기왕이면 돈도 많이 받고 싶고요. 저 욕심 많죠.
2: 어머, 무슨 소리야. 내 땅 내가 파는데 많이 받고 싶은 게 당연한 거지.
3: 도토리 문화센터가 사라지는 것도 미안하고 혼자 문제없이 계약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고 무엇보다 부득부득 가게 열었다가 내가 아무것도 아니란 걸 확인하게 될까 봐요.
2: 미란 씨, 그 돈이면 두 번, 세 번 망해도 끄떡 없어요. 나도 미란 헤어샵 단골이었잖아. 이 더운 날 출장 미용에 5만 원밖에 못 벌어가기엔 너무 아까운 실력이지.
3: 5만 원이요? 아닌데. 어머님이 분명 인당 15,000원이라고.
2: 세상에, 그 엽혔네. 그걸 떼먹어? 봐봐, 여기 맘카페에 올라온 거. 5만 원, 맞지?
3: 근데 사람들이 이 가격에 이렇게 많이 신청한 거예요?
2: 그럼. 맘카페에서 자기 꽤 유명해. 나도 겨우 예약한 거라고.
0: 아주 좋아요. 에이전트 블랙홀 다음 단계로 넘어갑시다.
3: 대응 안 해주셔도 되는데.
2: 머리도 잘랐는데 집에만 있기 아까워서 그러지.
4: 제가 알려드린 동선대로 타겟을 자연스럽게 유도하세요. 그곳에 상상력에 도움을 줄 장소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3: 어머, 여기 이런 건물이 있음.
5: 그쵸, 너무 괜찮죠. 오늘 딱 금매로 나왔으니까 보고 가세요.
3: 네? 아이, 저는.
5: 그럼 천천히 보고 가세요.
0: 존경하는 공간에 서는 순간 꿈이 구체적인 목표로 바뀌는 겁니다.

0: 이어서 AI 석학 특강 넥스트 비전이 방송됩니다.
1: 파미르고원이 꼭꼭 숨겨둔 이 아름다운 풍경과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2: 와, 이 다리 좀 보세요. 보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저도 계속 이렇게 웃음이 나오거든요.
3: 우와, 이거 보세요.
2: 야크들은 고지대에서만 살 수 있거든요.
4: 진짜 유목민의 후에 닿네요.
5: 이 파미르 하이웨이에서도 가장 높은 곳인데요.
3: 와, 정말 비현실적입니다.
5: 여기 서 있으니까 그냥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6: 나는 쾌하고 발랄하고 소진력도 강하고 매력덩이입니다.
7: 하루야 누나가 갈게, 같이 놀자. 펫을 다녀오겠습니다.
8: 우와, 많잖아. 니와 이제 게이트 번호 갈 수 있어.
7: 아니, 여기가 아니라니까요, 일단.
8: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7: 나는 못 만들겠다. 나라고 그냥 말이 안 돼.

0: 역대 대통령들 못지않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1: 저희들이 원했던 것은 분명히 공정방송 그리고 민주노조였습니다.
2: 네가 뭔데 마음대로 대통령 줄이느냐. 어디서 구해왔는지 그 마대자루 같은 거를 뒤집어 씌우더니 너네 다 틀려먹었어. 다 기레기야.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3: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4: 이것을 향한 시선을 돌리지는 않을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2: 담당 부장이 저한테 사장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센세이셔널리즘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안 낼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5: 동시에 아까 방랑 나왔었지? 정착하지 못하는 자아와 자 그러면 이 보기 속에 나와 있는 자 우리 강의에는 항상 우리 여러분의 편지를 받는 순서가 있죠. 자 오늘은 어떤 편지가 왔는지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예천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요. 공부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 도대체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얘들아,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 있지? 자기주도학습.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스스로 배우고 익히는 거. 그게 항상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계획을 세울 때는 꼼꼼히 자세하게 세우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국 100개의 자기주도 학습센터가 우리 학생들을 응원합니다.
6: EBS 자기주도 학습학생
7: 화이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8일 EBS 뉴스입니다. 오는 10일은 세계 정신건강의 날입니다. 최근 청소년과 청년층의 우울과 불안, 그리고 자해와 사회적 고립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개인의 의지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만큼 가족과 학교, 또 사회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0: 네, 청소년과 청년들이 보내는 위기 신호를 어떻게 알아차리고 가족과 사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현수 교수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교수님께서는 오랫동안 위기 청소년과 청년들을 만나오셨는데요. 최근 현장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정신건강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1: 일단 과거에 비해서 아픈 청소년 청년들이 너무 늘었다는 게 일단 제일 큰 위기 신호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이 진짜 높고요. 또 최근에는 친구 문제로 인한 외로움, 고립 등으로 찾아오는 문제가 많아서 이 관계에 관해서도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0: 네. 특히 학교에 가지 못하거나 방 밖으로 나오지 않는 청소년과 청년들도 참 많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일시적인 어려움을 넘어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인지 좀 우리가 어떤 신호를 살펴봐야 할까요?
1: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굉장히 큰 위험을 가져다 준것 같아요. 사회성의 부족이 아주 심각한 청소년들이 많은데요. 학교를 못 나가는 것은 게으른 게 아니라 사실 학교에서의 친구 관계를 포함한 사회적 활동에 대한 공포 때문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으름이 아니라 공포라고 하는 것, 또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무기력이 현재 아이들한테 만연해 있어서 게으름이나 나태함이나 회피함이 아니라 이 공포와 무기력이라고 하는 것을 부모님 또는 선생님들이 잘 알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어떤 학생들의 개인적인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공포의 문제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이 중에 우리 아이들 중에서는 자해를 하거나 또 죽고 싶다고 말하는 청소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또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이다. 이렇게 여길 수가 있거든요. 부모와 교사는 이런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1: 요즘 아이들은 힘든 일이 진짜 많은데요. 그 힘든 일을 말로 표현하는 경험이나 훈련은 과거에 비해서 매우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할 사람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해 자살로 자신의 상태를 표현하는데 아이들이 이건 단지 관심을 끄는 행위가 아니라 무언가에 힘들어하기 때문에 어떤 게 어려운데 말로 못해서 자해나 자살 시도로 이야기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어른들이 알아주시고 무엇이 힘든지 또 어떻게 힘든지 하는 것을 정말 관심을 갖고 들어주시는 어른들이 많아져야 자해나 자살 시도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0: 네. 교수님께서는 인터넷 게임 중독 문제도 꾸준히 다뤄오셨는데요. 사실 가정에서 이 문제로 부모와 갈등이 참 많습니다. 무조건 사용을 제한하기보다는 오히려 제한했다가는 오히려 문제를 좀 악화시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1: 사실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을 금지시킨다 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받아들이기 어렵죠. 하지만 이 스마트폰이 주는 폐해에 관해서 또 청소년들이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와 같은 교육과 함께 청소년들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고 민주적인 어떤 협의 과정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청소년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닌가 생각해서 금지보다는 협의를 통한 제한, 또 새로운 한계 설정,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래도 청소년의 협력을 얻고 청소년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0: 교수님, 지금 가정 내에서 민주적인 협의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자녀들에게
1: 네.
0: 휴대전화나 핸드폰 같은 것좀 사용을 줄이자를 어떻게 부모로서 협의를 해나가는 게 좋을까요?
1: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공부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청소년만 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 전체가 모여서

0: 식을 정하고 부모님도 야간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는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아마 규칙이 되어야 청소년들도 거기에 동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네, 또 가정에서 부모가 휴대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모범을 보여주는 게또 중요하겠지요. 네, 교수님,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흔히들 아이 개인에게서 원인을 좀 찾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가정과 학교 또 경쟁적인 사회 환경도 영향을 미칠 텐데요. 어떤 부분을 특히 주의 깊게 살펴보면 좋을까요?
0: 학생들이 찾아와서 자기의 어려움을 호소할 때그 어려움의 대부분은 자기 내면으로부터 시작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시험, 비교, 경쟁, 또 친구들 사이에 그런 유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화에 따른 그런 현상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괴로워합니다. 특히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자신은 없고 친구는 있고 이런 사회적 비교가 넘쳐나면서 아이들은 상당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데요. 그래서 사실 또래에게 영향을 많이 받는 또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청소년들은 사회적 환경의 변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줄여주는 이런 사회적인 환경의 변화가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나아지게 하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교수님은 뭐 재난 트라우마와 자살 예방 현장에서도 오랫동안 활동하셨는데요. 이렇게 큰 사건이 아니라도 일상에서 반복되는 관계에서의 갈등이나 좌절도 또 우리들의 청소년,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이 쌓여 정신건강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걸 막으려면 좀 어떤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0: 요즘 청소년들은 과거와 다르게 작은 집에서 큰 갈등 없이 자라난 청소년 청년들이 진짜 많아서 이런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크게 느낍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관계 공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스몰 트라우마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 또 사회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어른들이 또 학교가 충분히 알아주고 이런 관계를 맺는 것, 좋은 친구들과 갈등이 있을 때 갈등을 잘 해결하는 법,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도 가정이나 사회에서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청소년들에 대한 관계의 상처, 스몰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정서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그런 접근이 지금 절실히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1: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세계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서 마음이 힘들지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혼자 버티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부탁드립니다.
0: 세계적인 소아청소년 정신분석가인 위니컷이라는 분도 희망을 잃지 않을 것에 관해서 강조해서 얘기하셨는데요. 우리가 청소년 하면 미래의 희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청소년 청년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기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또 희망을 잃지 않는데 가족도 중요하지만 또 청소년들 시기에는 정말 친구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좋은 친구들과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청소년 청년들에게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청년기에 당연히 고난이 있고 역경도 있는데 고난과 역경을 잘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요. 용기를 갖고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지만 않아도 성숙한 어른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시간과 함께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멋진 청소년 청년이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
1: 네. 마음의 어려움을 개인의 의지 문제로만 보지 않고 또 주변에서 위기 신호를 알아차리고 함께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이 혼자 어려움을 감당하지 않도록 가족과 사회, 그리고 우리 학교 모두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0: 네, 부모 세대는 돼지저금통에 동전을 모으며 돈을 배웠지만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 화면 속 숫자로 돈을 만납니다. 돈을 쓰는 방식이 달라진 만큼 돈을 가르치는 방법도 달라져야 할 텐데요. 디지털 세대 아이들에게 올바른 소비 습관을 어떻게 길러줄 수 있을지 청소년 금융교육협의회 권정화 강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0: 네, 요즘 아이들 지갑에는 현금이 거의 없다고 하죠. 실제 경제교육 현장에서 만나는 아이들은 돈을 좀 어떻게 쓰고 있던가요?
1: 네, 맞습니다. 요즘 아이들 지갑을 열어보면요. 현금 대신 교통카드가 있고 휴대전화 안에 간편결제와 부모님이 연결해 주신 카드가 들어 있습니다. 수업에서 오늘 용돈 얼마 썼나요? 하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아이들이 꽤 많습니다. 쓰긴 썼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쓰는 것도 훨씬 다양해졌습니다. 편의점 간식은 기본이고 게임 아이템, 이모티콘, 친구에게 보내는 기프트콘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돈을 쓰기는 훨씬 편해졌는데 쓴다는 걸 느낄 기회는 오히려 줄어든 게 지금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0: 네, 그러니까 돈을 쓰기는 쉬운데 참 정작 돈이 나간다는 느낌은 아이들이 못 받는 거겠죠.
1: 네.
0: 이런 변화가 아이들의 경제관념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겠죠.
1: 네, 그렇습니다. 경제관념에도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금은 지갑에서 꺼내는 순간 돈이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고 손으로도 느껴지잖아요. 이 느낌이, 아, 이제 그만 써야겠다 하는 자연스러운 브레이크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데 앱 결제는 버튼 한 번, 지문 한 번이면 끝이에요. 돈이 나가는 느낌은 없고 화면 속 숫자만 바뀌니까 돈이 내가 가진 한정된 자원이라는 생각이 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돈이 줄어드는 경험을 일부러 만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가끔은 현금으로 직접 계산해 보게 하는 거, 또 앱으로 쓴 돈도 이번 주에 얼마 썼지? 얼마 남았지 하고 같이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이가 숫자 너머의 돈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0: 네, 돈이 한정된 자원이라는 걸좀 경험하게 해줘야 한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럼 요즘 아이들 혹시 돈을 주로 어디에 쓰는지 궁금합니다.
1: 네, 크게 세 갈래입니다. 게임 아이템, 이모티콘 같은 디지털 콘텐츠, 그리고 친구에게 보내는 기프트콘입니다. 부모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잡히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이런 걸 사니까 아깝게 보이실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친구와 같은 게임을 하고 마음을 주고받는 또래 문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맞기보다는 한 달에 어디에 얼마까지 쓸까 하고 기준을 함께 정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야 아이가 내가 정한 약속이라고 느끼고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0: 이게 참 부모 입장에서는 참 걱정스럽긴 합니다. 특히나 대표적인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 우리가 뽑기라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여기에 참 많이 빠져드는데 이유가 뭘까요?
1: 네, 뽑기는 어른들도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은 언제 원하는 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핵심은 다음엔 나올 것 같다는 기대감이에요. 안 나올수록 이번엔 나오겠지, 한 번만 더 하면 또 나오겠지 하게 되고 이게 어른도 멈추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아이들은 여기에 두 가지가 더해집니다. 하나는 충동을 조절하는 힘이 아직 자라는 중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친구가 희귀 아이템을 자랑하면 나만 없는 것 같은 마음이 들거든요. 게다가 결제가 터치 한 번으로 끝나니 얼마나 썼는지도 체감이 안 되고요. 그래서 그만해라고 하시기 전에 먼저 물어봐 주십시오. 그거 한번 뽑는데 얼마야? 지금까지 몇번 뽑았지? 그러면 다 합쳐서 얼마 쓴 거야? 쓴 돈을 눈에 보이게 만들어 주는 것. 거기서부터 멈추는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0: 네, 그런데 게임 아이템 참 부모로서 낭비처럼 느껴지는 돈이지요. 이럴 때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지도하는 게 좋습니까?
1: 네, 가장 먼저 기억하실 건 선택에는 포기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경제 교육에서는 이걸 기회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충동적으로 쓰면 정작 급할 때쓸 돈이 없어집니다. 과하게 쓰면 저축과 이자를 포기해야 하고요. 친구 따라 자꾸 돈을 쓰다 보면 진짜 갖고 싶은 것, 비싼 물건을 나는 더 늦게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남에게 보여주려고 쓰면 자기 개발과 같은 소중한 경험을 포기해야 하죠. 내가 쓴 돈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 포기한 대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게임 아이템을 샀을 때도 또 샀어? 이렇게 물어봐 주십시오. 아, 죄송합니다. 또 샀어? 이렇게 물어봐 주시고, 이거 사고 나니까 기분이 어때? 이걸 안 샀으면 그 돈으로 뭘 사면 좋을까? 아이가 직접 포기한 것을 말해 보면 혼내지 않아도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용돈 안에서 고른 선택이라면 후회도 소중한 경험이 됩니다. 다만, 용돈을 넘는 금액이나 부모님 결제가 필요한 건 먼저 허락받기. 이 선은 미리 정해두세요. 이 약속 하나면 아이는 자유롭게 선택하고 부모님은 안심하고 지켜볼 수 있습니다.
0: 네, 아이와 소비의 기준을 미리 정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건 부모 계정이나 휴대전화로 몰래 결제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럴 때 혼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까요?
1: 네, 이런 일이 생기면 정말 놀라시죠? 그런데 몰래 결제한 걸 거짓말의 문제로만 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갖고 싶은 마음을 이기지 못했거나 결제가 곧 돈을 쓰는 일이라는 걸 정확히 몰랐을 수도 있거든요. 대응은 세 단계로 해보십시오. 첫째, 감정이 가라앉은 뒤에 사실만 확인합니다. 언제, 무엇에, 얼마를 썼는지 아이와 함께 결제 내역을 보는 거예요. 둘째, 책임을 같이 나눕니다.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용돈에서 일부를 갚게 해서 내가 쓴 돈은 내가 책임진다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재발 방지 장치를 아이와 같이 만드십시오. 결제 비밀번호를 바꾸고, 결제 알림은 부모님 폰으로 받고, 아이에게는 정해진 금액 안에서 쓸수 있는 용돈 계좌를 따로 열어주는 겁니다. 쓸수 있는 정당한 통로가 생기면 몰래 쓸 이유가 줄어들게 됩니다.
0: 네, 돈을 쓴다는 건 다른 선택의 기회를 포기하는 일이기도 하죠.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또 책임지는 소비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부모가 함께 돈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강사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10월 8일 목요일 E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어서 덩이랑 탱이랑 인물 한국사가 방송됩니다.
1: 안녕, 난 메일리야. 내가 누굴 만났는지 알아? 이 이상하게 생긴 털복숭이 애들이 바로 아이돌을 만들어주는 요정 몽글이래. 어쩌지? 거대 망글리로 변해버렸어. 어? 이 사람은 또 누구야? 멋진 가디언이 나를 도와주잖아. 이 가디언이 누군지 궁금하지? 소망요정 몽글리, 매주 금요일 오전 7시 귀여운 몽글리들 만나러 와줄 거지, 숑?

0: 여기에 네 지장이 찍혀 있잖냐. 빚 못 갚으면 네 딸은 이제 내 노비야.
1: 노비라니요? 그를 몰라 그런 말이 적힌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요.
2: 나리, 제발 관아에 낼 상소물 한 장만 써주십시오.
3: 저희 아버지가 억울하게 끌려가셨어요.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4: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어림없다. 가라, 가!
5: 무슨 소리야?
6: 이게 무슨 말이에요?
7: 뻔하지. 세금 더 내라는 소리 아니겠어? 살기 힘들다.
8: 글자를 모른다는 게 참으로 답답하고 억울할 것 같사옵니다.
6: 백성이 그를 몰라 눈물을 흘리는 건 내 탓이다. 나라의 어버이로서 더는 두고 볼 수 없구나.
8: 허면
6: 백성들이 그를 몰라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조선의 소리를 온전히 담을 글자를 내가 만들 것이다.
8: 아바마마, 소자도 돕겠사옵니다.
6: 향아, 저 버들잎들이 바람에 몸을 비비는 소리가 들리느냐?
8: 마치 바람이 스쳐가는 시옷소리 같사옵니다.
6: 보아라, 물고기의 입이 동그랗게 벌어지는구나. 저것은 목구멍이 열리는 이응이다. 자연이 이미 글자를 쓰고 있었어.
8: 아바마마, 또 눈이 아프신 것이옵니까?
6: 괜찮다. 어서 계속하자.
9: 대제학, 들으셨소? 전하께서 요즘 경애루에서 물고기 입모양을 따고 해괴망측한 소리를 적는 새로운 글을 만드신다 합니다.
4: 사대부의 예법을 두고 기괴한 짓을 벌이시다니! 이게 무슨 망조입니까?
10: 조상께서 무지한 백성들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계제, 눈귀가 트인 백성은 다스리기 힘들어지는 법. 내 직접 알아볼 것이오.
6: 향아, 기억해보거라. 혀끝이 어디에 닿느냐?
11: 기역. 윗잇몸을 툭 치고 내려옵니다.
6: 그렇지. 그럼 목구멍을 막는 깊은 소리는 이렇게 꺾으면 되겠구나.
11: 무하니 입술이 네모지게 만들어집니다.
6: 이번엔 바람을 품은 거친 소리다. 오하다가 바람을 세게 내뱉어 호해보거라.
11: 오호.
6: 거친 바람을 품은 글자구나. 우리 백성들도 이렇게 즐겁게 익히면 참 좋겠구나.
12: 대제야, 주상의 침소 소식은 좀 알아보셨소?
10: 알아내었소. 주상께서 밤마다 세자의 입을 벌려 혀의 위치를 재고 이미 자음과 모음의 기틀을 다 잡았다고 하오.
12: 예? 글자를 정말로 만들고 계신단 말입니까?
10: 이대로 방치할 순 없어. 내일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대궐 앞을 가로막을 것이오. 다들 여기 서명하시오. 전하, 부러진 쇠붙이는 갈아 끼우면 그만이나 옥체는 그리할 수 없습니다. 제발 쉬십시오.
6: 장별좌, 그대가 만든 해시계가 백성들을 도울 걸 생각하면 힘이 들던가?
10: 힘든 줄 모르옵니다.
6: 나도 그렇소. 고약한 눈병에 걸렸다곤 하지만 마음은 참으로 즐겁소.
13: 역시 대왕님이야.

0: 향아, 밤하늘의 달을 보면 마치 점이 하나 있는 것 같지 않느냐? 그 점을 하늘로 삼고 아래 있는 것은 사람이며 이 선은 모든 것을 받쳐주는 땅이겠구나.
1: 하늘은 소리의 시작, 땅은 머무는 곳. 사람은 소리를 완성하는 존재. 참으로 귀합니다.
0: 저 달이 밤하늘을 밝히듯 이 글자들이 백성들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어야 할 텐데. 이제 다 완성되었구나.
2: 전하, 동쪽하여 주시옵소서!
3: 한자는 세상의 뜻과 하늘의 지가 담긴 유일한 글자이옵니다. 그것이 곧 세상의 질서이옵니다.
0: 그대들에게 글자란 무엇이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요.
3: 전하, 한자를 버리는 것은 조선의 문명을 뿌리째 뽑는 것입니다. 학문은 오직 사대부만의 것이니 그 성벽을 무너뜨리지 마시옵소서!
2: 멈춰 주시옵소서! 나라의 기강이 무너집니다!
0: 백성이 그를 몰라 굶주리고 억울해도 말 한마디 쓰지 못해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 그대들의 사대부 예법이 내 백성의 피눈물보다 귀하단 말이오.
3: 전하,
0: 그대들이 명나라와 성리학을 위해 울 때 나는 내 백성의 피눈물을 닦을 것이오. 나는 결단코 이 길을 멈추지 않겠소.
3: 신은 전하의 뜻을 결코 따를 수 없사옵니다!
4: 그를 몰라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백성들을 보며 내 마음도 너무 아팠어.
5: 나도 대왕님이 거센 반대에도 글자를 끝까지 만드신 이유가 바로 눈물 흘리는 백성들을 위해서였어.
4: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바로 애민정신 덕분이구나.
5: 맞아. 대왕님의 따스한 마음 꼭 기억하고 감사하자.
6: 이어서 덩이랑 탱이랑 인물 한국사가 방송됩니다.
7: 이쪽 한 번만 봐주세요.
8: 피해자에게 사과는 하셨습니까?
9: 제발 잡아가지 마세요.
10: 너희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정말 하지 마.
11: 잘못했으면 벌받아야지.
12: 부모님 쪽으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나?
13: 현 시간부로 16세 미만 SNS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14: 너희들 SNS 하면 안 돼.
15: 스트레스가 좀 많이 쌓여.
16: 왜 우리만 안 되는데요?
17: 카메라 좀 보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18: 촉법소년인데요?

0: 전하! 백성이 그를 알면 나라의 질서가 흔들립니다. 정녕 그것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1: 두렵지 않소. 백성이 내 잘못을 말할 수 있어야 진정한 임금이 되는 법. 그대가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요.
0: 전하, 결단코 그런 일이...

0: 이렇게나 고생하시는데 왜 채마리 아저씨는 대왕님의 마음을 몰라줄까? 우리 대왕 우시는 거 처음 봐. 너무 마음 아파.
1: 신념이 다르다 하여 신하의 입을 막는 것은 왕의 도리가 아니다. 최만리를 즉시 풀어주어라.

0: 향아, 이제 우리 글자가 세상 밖으로 나갈 때가 되었다.
1: 예, 아바마마. 이제 억울하게 눈물 흘릴 백성은 없을 것입니다.
2: 전하! 광평대군께서!
0: 광평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냐?
3: 전하, 전염병이라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0: 글자를 만드는 동안 이 못난 아비는 자식이 전염병에 걸린 줄도 몰랐단 말이오. 세상을 밝히겠다고 글자를 만들어 놓고 정작 내 자식을 어둠 속으로 보냈소.
3: 전염병이라 손을 쓸 새가 없었나이다.
1: 아바마마, 아오는 늘 말씀하셨어요. 아바마마께서 조선의 글자를 만드시는 것이 늘 자랑스럽다고요.
0: 장별주아, 광평은 어둠을 무서워하던 아이였어. 지금 어디선가 무섭다고 울고 있는 건 아닌지.
4: 대군 마마는 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이 되어 전하의 글자를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0: 아바마마께서 만드신 글자가 드디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 글자는 거래 담장을 넘어 조선의 팔도로 뻗어나갔습니다. 관아의 지방 수령들부터 시작해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전국 방방곡곡
1: 나란 말삼이 중국에 달
2: 나란 말삼이 중국에 달아
0: 백성들에게 우리 글자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0: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1: 아버지, 우리의 글자가 드디어...
2: 그래, 이제 모든 이가 글자 앞에서 평등할 것이다.

0: 왕평아, 이제 더 이상 우리 조선의 밤은 어둡지 않을 것 같구나.
1: 덩양! 금속팔자로 인쇄된 훈민정음이 온 나라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는 모습 봤지?
2: 아!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 모여 신나게 우리 글자를 배우고 있었잖아.
1: 양반들만의 것이었던 문자를 모든 백성이 누리며 세상과 당당하게 소통할 수 있게 된 거야.
2: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배울 수 있는 세상을 열어주신 세종대왕님, 정말 존경스러워.
3: 이어서 귀하신 몸이 방송됩니다.
4: 총깔 가지고 싸우는 거 못지않은 독립운동인 거거든요.

0: 너는 조선말 해였습니다.
1: 저한테 전 올까요?
2: 한국어는 나의 풀이에요.
3: 인생인 것 같아요.
4: 한글은 우리의 전부다.
5: 역사의 순환을 딛고 살아남아 세계로 뻗어나간 한글의 위대한 유랑기. 한글날 특집 다큐멘터리 한글 100년의 편지. 여러분의 가슴을 울릴 가장 뜨거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6: 시간이 지나서 안 좋아지고 안 좋아져서 죽기 전에 저희한테 오는 거예요.
7: 에스와티니에서는 오늘도 생계를 위해 광산으로 향하는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일이지만 광산의 미세한 돌가루는 아버지들의 폐를 굳게 만듭니다. 병을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6: 에스와티니는 기본적인 의료 체계가 잡혀있지 않은 나라예요. 조금이라도 더 일찍 병원에 왔다면 치료가 더 쉬웠을 텐데 그런 경우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7: 함께 치료하는 번호 080-865-9095. 국경 없는 의사회는 질병을 조기에 치료하기 위해 의료 사각지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질병을 일찍 발견하는 것은 환자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건강한 내일을 전해주세요. 후원문의 080-865-9095.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한테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어. 미안해.

0: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 손가락 운동소 파네요. 죽을 병에 가깝다고 봐요.
2: 옛날 사람 같으면 굿을 해도 했을 거예요.
1: 살려달라고 하고 싶어.
3: 변비도 질병입니다. 장이 폐쇄가 되면 궤양, 장에 구멍이 날 수도 있겠죠.
4: 변비에 좋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5: 별의별 방법을 다 쓰게 돼요.
3: 아닙니다.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본인 생각하고 많이 합니다. 가스를 많이 생성하는 것들만 딱 10개를 꼽아서 드시더라고요.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라면 물도 좀 많이 드세요. 의사들이 가장 많이 추천하는 거.
1: 변비약 안 먹고 변을 잘 봤어요.
4: 진짜 기적이죠.
1: 지옥이었는데 이제는 행복으로 바뀌었다.

0: 그게 죽을병일 수도 있어요. 뭐 안 당해본 모르는데 죽을병에 가깝다고 봤죠.
1: 분홍님은 잠에서 깨자마자 신호를 기다립니다.
0: 아, 신호가 오늘은 안 올 것 같네요. 신호가 오면 아침에 오는데 오늘은 안 올 것 같아요.
1: 문제는 신호가 와도 마치 철문이 닫힌 것처럼 꽉 막혀 나오질 않는다는 거죠.
0: 아, 저는 변비 때문에 30년 정도 고생한 59세 이분옥입니다.
2: 이분옥 남편입니다.
0: 정말 제일 심했을 때는 진짜 죽음이라고 생각하죠. 아, 이 진짜 죽었는데 만약에 변비 때문에 죽었다 이러면 진짜 그거 말이 아니잖아요. 진짜 그런데 그 순간에는 죽음이죠. 죽는 거 이상이죠, 진짜.
1: 변비약을 먹어도 찔끔, 잔변감이 심하고 변비약을 먹지 않으면 2주 넘도록 변을 볼 수 없는 상태.
0: 냄새가 너무...
2: 독하지?
0: 아니, 요즘은 화장실 한 100년 동안 청소 안 했다고 생각하고요. 요즘은 그런 적이 잘 없었는데, 진짜.
2: 사실대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인터뷰는 있는 그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3: 매일 변을 봐도 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연히 변비도 명확한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1형과 2형,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단단하고 흔히 토끼똥이라고 말하는 변들인데 이러한 변이 보통 우리가 변비라고 할 수가 있겠고 주 1회에서 2회 정도 배변을 본다는 거, 변이가 있어서 변을 보려고 하는데 항문이 열리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바로 우리가 항문 폐쇄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변을 볼 때 과도한 힘을 주는 경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변을 보고 나서도 잔변감이 남아있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변을 보기 위해서 손가락을 이용해서 변을 파내야 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여섯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이상에서 증상이 있다면 변비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1: 30년째 변비라는 분홍님 네 밥상이 궁금한데요.
0: 양배추찜, 이제 밥보다 이거 많이 먹거든요. 아보카도 여기 뭐 기름기가 있는 과일이라서 그런지 또 그게 좋다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 집에서 낳는 쌈채소거든요. 이거는 그야말로 매일 항상 있는.
1: 와, 온갖 채소와 보리 귀리밥까지 변비에 좋다는 건 몽땅 식탁 위에 올라왔네요. 이렇게 먹는데도 변비라니 참 이상하죠. 솔직히 방송 출연도 용기가 필요했는데요.
0: 사실 부끄럽긴 해요. 근데 이게 화장실을 못 가면 이제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이제 그거 모든 체면 뭐 이런 거 다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거 고치고 싶다. 진짜 고치고 싶다. 이런 열망에서 한 거죠.
4: 야, 진짜 이거 똥 묻는 거를 갖고 전국에 방송하면 너무 창피할 텐데도 싶은데 그거보다 내가 너무 절실하니까 그거는 생각도

0: 않나요? 그냥 우선 나를 고치고 봐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살을, 내가 얼마나 살을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는 몰라도, 사는 날까지는 똥이라도 잘 싸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욕심.
1: 2, 3년 전부터 극심한 변비로 고통받고 있다는 유봉님.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가긴 하는데요. 겨우겨우 토끼똥이라도 보는 날은 숨통이 트이는 날. 오늘은 성공할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2: 화장실 바로 오셨는데 성공하셨을까요?
0: 아니요, 못 봤어요. 나 그렇게 쉽게 보면 걱정도 안 해요. 못 봐요. 이게 뭐 여기 그냥 폼이에요. 이거 대변 보는 게 아니야. 우리 집에는요 소변만 보는 거야. 변은 여기서 안 봐요.
2: 그럼 병 볼 때요?
0: 땅에 앉아요. 쪽을 트리고 안 나오는 거 어거지로 파야 돼요.
2: 어떻게 파세요?
0: 손가락으로. 손가락으로 넣어서 파내요. 이렇게 앉아서 이 변기에 못 앉아요. 땅에 앉아야 돼요. 여기는. 이거 다 변비약이에요. 이것도 다.
1: 아니, 변비약을 드시는데도 이 정도라고요?
3: 이렇게 세 알씩. 세 알씩 먹어요.
0: 안 먹으면 죽을 거예요, 똥 못 싸서요. 어떻게 우리들한테 너는 죽으면 똥 못 싸서 죽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들.
1: 변비 때문인지 하루에도 여러 번 복통과 두통이 찾아온다는 유봉님.
4: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1: 한번 배가 아프기 시작하면 정신이 없고 불안해집니다. 심할 땐 응급실에 가서 진통제 주사를 맞아야 해결될 정도라는데요.
5: 변비도 질병입니다. 한국에 그런 질병 분류 코드라는 게 있는데 그 질병 분류 코드에도 변비는 엄연히 하나의 질병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변이 이제 쌓이다 보면 장을 막게 되겠죠. 그런 거를 갖다 우리가 장 폐쇄라고 합니다. 장이 폐쇄가 되면 뭐 변만 못 나오겠어요? 공기도 못 내려가고 물도 못 내려가면 굉장히 심한 복통이 올 수 있어요. 또 뭔가 꽉 막힌 게 변이 오랫동안 있다 보면 그러한 것들이 이 대장을 갖다 압박하면서 궤양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궤양이 점점 진행하다 보면 장에 구멍이 날 수도 있겠죠. 그런 걸 우리가 장천공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1: 최근에는 변비가 인지 능력을 떨어뜨리고 치매를 일으킨다는 연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5: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하면 치매를 걸리신 분들에서 변비가 있는 경우 치매가 더 악화되기 쉽고 더 빠르게 악화된다라는 연구들이 요즘 나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떤 게 원인이고 어떤 게 결과라고 명확하게 지금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두 질환은 상관관계가 있다.
0: 살려달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눈물 날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그 얘기다 보면. 여기 변기에 앉아서요. 편안하게 변보고 나와가지고 진짜 속이 시원하다 하고 볼 정도. 눈물이 나요. 그게 뭐라고.
1: 변비로 죽을 만큼 힘들다는 유봉님과 분홍님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두 분 다 가장 궁금한 것은 변비의 원인.
5: 네, 안녕하세요.
6: 네, 안녕하세요.
5: 오래 기다리셨어요. 배변, 변을 보는 거에 대한 만족도라면 몇 점이 될 것 같아요?
6: 변은 0점인 것 같아요.
1: 유봉님이 느끼는 배변 만족도는 0점입니다.
5: 먼 길 오셨는데 저희가 오셔가지고 아침부터 오셔서 많은 검사를 하셨어요, 그렇죠?
6: 네.
5: 검사 결과도 좀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일단 이 대장 내시경 보면 물론 용종을 조그만 거를 몇 개 제거한 게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장에 문제는 없어 보여요.
1: 변비로 인해 대장암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장암일 경우 변비가 생길 수 있으므로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5: 장 안에 우리가 걱정할 만한 어떤 뭐 병이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는 걸 얘기를 드리는 거고
1: 무슨 큰 병은 아니라니 다행인데요.
5: 저희가 이제 보내드렸던 그 조그만 그 알갱이 같은 거 있었잖아요.
6: 예, 예.
5: 그게 제 3일 동안 드셨던 거 한 포에 20개가 들어있거든요.
1: 유봉님은 병원에 오기

0: 이전 3일에 걸쳐 방사선 표지자 총 60개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4일째 되는 날 뱃속을 엑스레이로 검사했는데요. 변으로 나오지 않고 장 속에 남아있는 표지자의 개수를 확인해 변이 대장을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합니다.
1: 마커가 얼마나 빠졌나를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마커가 다 이제 엑스레이를 찍으면 다 표시가 되기 때문에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다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빠져 있다 그러면 그만큼 장이 빨리 움직였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2: 좀 참으세요.
0: 유봉님의 장 움직임은 어떨까요?
1: 장 운동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괜찮아요. 왜냐면
0: 괜찮다고요? 뜻밖이네요.
1: 60개 중에 15개가 빠져나가고 45개가 남아있다.
0: 장 속에 남아있는 표지자는 45개.
1: 45개가 남았을 때 우리가 예측하는 대장의 통과시간. 통과시간 김효봉님은 54시간입니다. 그럼 대장 통과시간이 긴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0: 한국 성인 여성의 경우 대장 통과시간을 60시간까지는 정상으로 봅니다.
1: 그러니까 대장의 통과시간은 정상 범위에 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이 배 안에 대변이 이렇게 많이 차있지가 않아요. 변비 있으신 분들은 딱 보면 이 엑스레이를 보면 장 안에 변이 꽉 차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 많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평소에 식사량이 이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0: 오전 11시 아침 겸 점심으로 첫 끼를 먹는 유봉님. 가지로 만든 냉국과 밥 반 그릇으로 끼니를 때웁니다.
3: 하루에 몇 끼 드시는 거예요?
4: 하루에 두 끼요. 세 끼 먹으면 복사서 못 먹어요. 근데 배가 아프고 나서부터는 뭐든지 겁이 나요.
0: 배가 아플까 무서워 이렇게 하루 두 끼만 드신다는데요.
3: 엄마는 밥은 다 먹었어요?
4: 네, 다 못 먹겠어요. 생겼죠.
1: 첫 번째로 우리는 변을 보려면 잘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음식 섭취가 있지 않는 경우에는 변비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0: 대변 분석으로 알아본 장내 미생물을 봐도 유봉님은 프리보텔라나 페칼리박테리움 같은 유익균이 60대 이상 건강인에 비해 매우 적고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도 적어 식습관 개선이 요구됐습니다.
1: 이게 잘 먹어야지 충분히 먹어야지 이제 변도 그만큼 좀 만들어질 수 있고
5: 이제 이 변을 잘 못 보고 아프고 하니까 맥히지를 않아요.
1: 모든 분들이 변비가 있는 분들이 다 배가 아픈 건 아니에요.
5: 글쎄 안 아프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파요.
1: 근데 본인 아프잖아요. 네. 네. 변비 때문에 본인은 힘들다라는 심리적인 위축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뭔가를 먹으면 이것 때문에 배가 아프고 오히려 변비가 더 심해진다. 이로 인해서 복통이 심해진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오히려 식사를 더 못 하신 거예요. 먹는 양이 적기 때문에 이분에게는 그렇게 충분한 식이섬유와 그리고 물 그리고 적절한 운동 이런 것만 가지고도 대변의 양이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댁이 어디시죠?
0: 항문에 새꼬챙이가 꽂힌 듯하고 잔변감이 심하다는 분홍님입니다.
1: 배변 활동에 있어서 어떠한 점이 특히 좀 힘드셨어요?
6: 잔변감이 있고 실제로도 제가 자욕을 해보면은 그게 잔변이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0: 변비에 좋다는 음식은 물론이고 변비약까지 먹는데 원인을 알 수가 없었죠.
6: 남들보다 대장의 길이가 길어서 그랬나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1: 그것도 이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오해죠, 오해. 네. 마커를
0: 분홍님도 변이 대장을 통과하는 시간을 검사해봤는데요.
1: 이게 남아있는 마커인데 이게 지금 12개가 남아있어요. 12개가 대장의 통과 시간이 12시간으로 나오거든요. 굉장히 빠른 거죠.
0: 와, 표지자 60개 중 12개 빼고는 다 변으로 배출이 됐네요.
1: 정상보다도 훨씬 빠른 편이세요. 그러니까 장 운동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6: 제 몸도 찹고 이렇게 모든 것이 느리기 때문에 네. 당연히 장도 느리겠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1: 본인 생각하고 많이 다르죠.
6: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듣고 깜짝 놀랐고.
1: 그렇죠. 예.
0: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0: 직장과 학문의 기능을 평가하는 직장 학문 내학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변을 볼 때 복압과 학문압이 제대로 반응하는지 알아보는 검사로 출구폐쇄형 변비를 진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구폐쇄형 변비는 정상적인 장운동으로 직장에 변이 도착하지만 직장이 밀어내는 힘이 약하거나 학문이 열리지 않아 변이 배출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보통 우리가 변을 보려면 직장에서 복압이죠. 힘을 줘야 돼요. 그리고 항문은 열려야 돼요. 근데 이 출구폐쇄형 변비가 있는 분들은 좀 의아하시겠지만은 힘을 줬는데 변을 내보내기 위해서 항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항문이 닫혀버리는 겁니다. 본인의 뜻과 다르게. 복압이 안 들어가는 분도 있어요. 복압이 안 들어가면 당연히 밀어내는 힘이 적을 테니까 이러한 분들도 역시 실제 항문이 막힌 거는 아니지만 밀어내지 못하니까 이런 경우도 출구폐쇄형 변비라고 할 수가 있겠죠.
0: 뜻밖에도 분홍님은 출구폐쇄형 변비.
1: 요 네모칸 층인 요 부분이 아까 그 힘을 줬을 때 우리가 압력을 체크한 표가 되겠어요. 이 윗부분이 복압.
0: 건강한 사람과 달리 분홍님은 복압이 매우 약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 문제는 배에서 복압이 잘 직장의 압력이 잘 가해지지 않으니까 아마 변이 나오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2: 제가 정말 마려울 때 빼고는 제가 생각해도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간 것 같아요.
1: 배에 힘이 잘 안 들어가시는 것 같죠?
0: 항문에 인공 대변을 넣고 배출 과정을 보는 배변 조영술 검사도 했는데요. 분홍님은 힘을 주라고 해도 배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1: 우리가 행동치료, 이 바이오 피드백이라는 치료를 통해서 이 복압을 갖다가 증가시키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이걸 개선해 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2: 네, 알겠습니다.
0: 바이오 피드백 치료는 분홍님 같은 출구 폐쇄형 변비 환자를 위한 치료법인데요.
3: 배 힘주시고 조금 더 힘주셔야 돼. 그래프 맞춰야 돼요. 잘하고 있어요.
0: 변을 볼 때 어디에 어떻게 힘을 줘야 하는지 모니터로 확인하며 스스로 배변 훈련을 하는 치료법입니다.
2: 진짜 놀라웠어요. 정말, 정말 뜻밖이고 중학교 이상에서부터는 항상 불편했다고 느꼈거든요. 그걸 고칠 수 있다면 1년, 2년인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이분홍님께는 무엇보다 우리가 이제 같은 공통 솔루션 외에 그런 바이오 피드백 치료를 적극 권장드렸습니다. 약을 쓰는 게 아니라 그런 행동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연습을 하다 보면 내가 배에 어떻게 힘을 줬을 때 변이 잘 내려갈 수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실제로 연습해서 이거를 향상시킬 수 있거든요.
4: 근데 이거 나가면 나 뭐 온 천지 부사 다 하지요. 변 못 봐서 방송에까지 나왔더라. 막 이런 놀림감이 돼서 좋지요.
0: 47년 동안 화물차와 통근버스를 운전했다는 창고님. 문제는 볼일이 급해도 운전 중에 화장실에 갈 수 없었다는 것이죠.
4: 그 뭐 고생은 말도 못하죠. 그럴 때는 눌려야 눌 수도 없고 설사 아닌다면은 그냥 참죠.
1: 변을 보려고 해도 이 오랫동안 참았던 그런 습관들이 항문에 우리 압력을 가해지게 되는 그런 영향을 아마 미쳤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거기에 이제 익숙해지다 보고 길들여지다 보면 정상적인 변이를 느껴야 되는 순간에도 오히려 변이를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0: 몇 번을 빙빙 돌아도 감감무소식, 결국 찾는 것이 변비약입니다.
4: 변비 때문에 먹는 약은 요 두 가지가 있고 이 약은 하도 선전이 많이 해서 그래 먹어봤는데 내성이 생겼는가 요즘은 하나를 먹어서는 잘 안 들어요. 이 변비의 최종 병기가 이 자약입니다.
0: 변비약 없이 시원하게 볼일 보는 것이 평생 소원이 된 지 오래.
4: 변비약을 안 먹으면 글쎄요. 그건 누울 수 없는 정도까지 가서 병원에 가야 안 하겠나 싶어서 앞으로는 더 넓고 힘이 노쇠해지고 힘이 약해진 게 내 자력으로는 변을 볼 수 없다.
0: 강원도 영월 자연의 품속에 푹 안긴 집안

0: 채.
1: 정순이 나와 밥 먹자. 여기.
0: 오, 귀하신 몸에 귀하신 산냥이 등장했네요. 산냥이 한 식구가 된 데는 사연이 있다는데요.
1: 정순아, 젖 자자.
0: 20년 전 균형의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미숙님에게 딱 한 가지 고민이 있답니다.
1: 제가 변비가 심해서 산냥 요플레도 해서 먹으면 좋다고 그래서 키우게 됐어요.
0: 아, 변비로 고생하는 미숙님을 위해 점순이가 오늘도 산양유를 듬뿍 선물했네요.
1: 시원하지? 긁어주니까.
0: 텃밭에서 키우는 온갖 채소들도 부부의 먹거리.
1: 다 땄어? 아침에 이거 갖고 돼?
0: 이렇게 살면 있던 변비도 사라지겠는데요.
1: 요플레 먹을 때는 그래도 요 정도? 요플레 안 먹으면 요 정도. 완전히 토끼똥, 염소똥.
2: 우리 아버님은요?
3: 저는 여기 있네요.
0: 아, 변비인들이 부러워하는 바나나 변입니다.
1: 많이 부러워요. 정말 부러워요.
0: 무슨 차이일까 궁금해서 부부가 먹는 음식을 관찰해봤는데요.
3: 아침을 식사를 합시다.
0: 산양유로 만든 요거트를 과일과 채소에 듬뿍 올린 후 두 분이 비슷한 양을 먹습니다.
2: 오늘 아침 메뉴는 뭐예요?
1: 산양 요플레에다가 복숭아, 사과, 방울토마토, 단호박,
3: 샐러리. 우리 농장에서 나는 건 야채 다 넣었어요. 배가 많이 불러요.
0: 와, 이렇게 드시면 매일 쾌변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3: 화장실 매일 갑니다. 아침마다 가죠.
0: 아니, 똑같이 드시는데 왜 남편분만 쾌변이냐고요?
3: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1: 보면 이해를 못하지.
3: 왜 그 운동이 안 되는지. 복부를 흔들면은 장이 출렁출렁출렁 그야말로 파도를 치거든요. 근데 해보려면 못한데 그게 안 된대.
1: 변비라면 그게 왜 저기 힘드냐. 물 많이 먹고 뭐 뛰고 뭐 거친 음식 먹고 하죠. 하는데도 안 되는 걸 안 당해봐서 모르지. 당해보면은 내 심정을 알 거야.
0: 남편도 이해 못하는 변비의 고통, 그 원인을 찾기 위해 미숙님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 첫 번째 검사는 대장 통과 시간 검사. 미숙님도 하루에 20개씩 3일 동안 방사선 표지자 60개를 먹고 4일째 되는 날 엑스레이 촬영을 했는데요. 먹은 게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요.
4: 캡슐이 60개 중에 5개가 나갔고 네, 55개가 그대로 있어요.
0: 우와.
4: 전체적으로 장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장이 좀 잘 움직이시는 분, 이쪽이 잘 움직이시는 분은 그래도 이쪽에 있는 표지자들 다 일로 좀 몰려있거나 뭐 그런데 정말 균일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장이 전체적으로 잘 안 움직여요. 장의 운동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
1: 제가 또 느껴요. 장이 안 움직이는 게.
4: 만약에 이 마커가 장에 골고루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건 정말 전형적인 서행성 변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0: 한국인의 경우 변의 대장 통과 시간은 남성 50시간, 여성 60시간까지 정상으로 보는데요. 연동운동 저하 등으로 변이 장을 통과하는 시간이 길어져 변이 딱딱해지는 것을 서행성 변비라고 합니다. 20대부터 변비였다는 창고님의 장운동은 어떨까요?
4: 60개 중에 몇 개가 남아있냐면 59개가 남아있어요.
0: 네? 4일 동안 한개 배출됐다고요?
5: 그러니까 이거 변이 안 뽑겠습니까? 나오진 않았네.
4: 제가 계산했을 때는 59시간 정도가 나오고요. 45에서 50시간 사이가 보통 평균인데 거기에 비해서도 한 15시간 더 많으신 거죠. 이 통과 시간이.
0: 표지자 59개가 대장 전체에 골고루 남아있는 창고님. 표지자 55개가 남아있는 미숙님. 40년 변비의 원인은 장이 천천히 움직이는 서행성 변비로 진단됐는데요. 대변 분석 결과 미숙님과 창고님은 유익균인 프리보텔라가 60대 이상 건강인에 비해 매우 적었고요. 유익균 페칼리박테리움도 60대 이상 건강인의 절반 정도입니다.
4: 과한 약은 아니고 네. 그냥 약간 장 운동에 좀 도움이 되는 우리가 식단과 그다음에 장 움직이는 약 하나 정도를 같이 사용해서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0: 그런데 변비약을 꺼리던 미숙님.
2: 변비약은 안 드세요?
1: 변비약은 이때까지 먹어보지는 않았어요. 변비약 한번 먹기 시작하면 계속 먹어야 된다고 그렇고 또 내성이 생겨서 용량이 자꾸 늘어난다는 소리 들어서 변비약은 안 먹었어요.
2: 그럼 변이 안 나올 때 어떻게 하세요?
1: 그건 말 못해요. 어떻게. 손가락으로 파내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를.
4: 식습관만 가지고 변비를 다 치료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수행성 변비가 정말 심한 분이에요. 근데 식이섬유만 계속 먹어요. 그러면 장은 움직이지 않는데 안에 대변은 계속 쌓이거든요.
0: 그래서 서행성 변비가 있는 환자는 식이섬유뿐 아니라 장의 운동을 촉진하는 약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4: 장운동 환진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장운동이 좋게 만드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이 장운동이 느려서 너무나 느려서 이런 원인으로서 변비가 있는 분이라면 장운동 환진제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5: 근데 대학병원 교수님들이나 일반 병원이나 심지어 우리 집 앞에 내가 단골 약사도 약을 변비약을 주면서 네. 계속 잡수지는 마세요. 네네. 약을 처방해 주면서도 그 말씀을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4: 일부 약들은 아주 장기간 복용했을 때 안정성이 확립된 약들이 확립되지 않은 약들도 있어요.
0: 우리가 약국에서 구입하는 변비약은 대부분 강한 자극성 하제인데요. 자극성 하제는 대장 내 수분과 전해질 흡수를 방해하고 장 점막을 자극해 대장을 강제로 운동시켜 배변하게 만드는 약입니다.
4: 자극성 하제는 말 그대로 장을 자극하는 약이에요. 너무나 그런 이제 자극성 하제에 길들여져 있다 보면 나중에는 다른 약으로는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한 가지 이제 대표적인 연구가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1년 동안 이 약을 계속 1년 동안 약을 복용했던 사람들을 쭉 지켜봤더니 절반 정도의 환자들에서 이 약을 이제 자극성 하제를 먹었던 사람들이 이 장의 탄력이 줄어들고 또 장의 직경이 좀 늘어났어요. 이 때문에 실제로 많은 의사분들도 자극성 하제를 쓸 때는 상당히 주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0: 변비로 잃어버린 일상의 행복을 찾아드리기 위해 소화기내과 나수영 교수와 자세 운동 전문가 송영민 소장이 옵니다.
4: 우리가 사실 뭔가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어려운 것부터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가장 쉬우면서 효과가 가장 좋은 것부터 생각해야 되겠죠. 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물이에요. 물. 대부분의 분들은 다 본인이 물을 많이 먹고 있다 생각을 하세요.
0: 2리터짜리 물을 하루에 얼마나 마시는지 테스트해봤는데요. 복통을 호소했던 유봉님은 물도 조금밖에 마시지 않네요.
4: 우리 김유봉님은 이거 500cc도 될까 말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물 없이 식이섬유만 섭취해보세요. 그러면 그 식이섬유가 물을 다 빨아들였어요. 빨아들였는데 이제 빨아들일 물도 없어요. 근데 또 식이섬유를 또 먹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더 뻑뻑해지는 거죠. 그래서 또 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솔루션이에요.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라면 물을 하루에 최소 1.5리터에서 2리터 이상 마셔주는 것이 배변 활동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6: 이거 물 양에 커피 같은 거 물이 포함이 안 되는지?
4: Nope. 아닙니다. 네. 커피하고 물은 엄연히 다르죠. 오히려 커피는 탈수를 유발하기 때문에 장 속에 있는 수분까지 다 빨아들여서 오히려 더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7: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제 국이, 국 간이 돼가 있잖아요. 간이 돼가 있기 때문에 물량하고는 관계 없겠네요. 또 장에서 흡수다 해버리겠네요.
4: 맞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액체류를 먹었을 때 이게 내 몸에서 오히려 수분을 뺏어가느냐 아니면 내 몸에 충분히 장 속에 수분을 유지시켜주냐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국을 먹을 때 건더기는 먹되 국물은 마시지 마라. 그만큼 짠 음식은 우리 몸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0: 그렇다면 식이섬유는요? 유봉님 외에 다른 분들은 식이섬유를 잘 챙겨 드시고 있는데요.
4: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식이

0: 섬유가 다 변비에 좋은 건 아니다.
1: 아니, 이건 무슨 말이죠?
0: 식이섬유를 먹었는데 이게 수용성이면서 발효성인 식이섬유예요. 그러면 장에 내려가면 어떻게 되냐? 장내 세균이 바로 분해시켜버립니다. 우리가 득을 봐야 되는 건 수분을 흡수하는 식이섬유가 장내에 오래 남아있어야 그만큼 물을 충분히 흡수할 수가 있는 건데 먹자마자 내려가자마자 빠르게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된다면 실제 우리는 식이섬유를 먹었지만 장에 남아있는 식이섬유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평소에 오늘 여기 오시기 전에 가장 많이 먹었던 식이섬유가 뭐가 있었을까요?
2: 양파, 브로콜리, 그다음에 양배추.
0: 브로콜리, 발효가 굉장히 빨리 일어나요. 빨리 일어나는 그런 채소 중에 하나고요. 양배추, 정말 대표적인데 양배추도 우리 장에 내려가면 발효가 잘 일어나는. 사실 건강에 굉장히 좋아요. 좋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변비에서는 큰 도움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먹는다고 했을 때
3: 발효성 식이섬유가 만성 성인병 등 건강에는 좋은데요. 변비에 효과 있는 식이섬유는 따로 있습니다.
0: 의사들이 가장 많이 추천하는 거. 아, 이거는 정말로 변비에 좋다라고 알려진 첫 번째. 오, 차전자피입니다. 예. 차전자피가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정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아주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3: 차전자피는 질경이 씨앗의 껍질로 발효되지 않고 장 속에서 수분을 흡수해 대변의 부피를 키웁니다.
0: 두 번째는 바로 과일인데요. 키위입니다. 키위. 그동안에 사실은 차전자피가 1등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최근에 미국 소아기학회지에 거기서 키위하고 차전자피를 비교했더니 야, 키위가 더 낫더라. 뭐 이 정도 연구 결과까지 있기 때문에 과일 중에서는 단연코 단연코 1등이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세 번째 밀기울, 밀껍질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물에 녹을까요, 안 녹을까요?
2: 안 녹아요.
0: 안 녹아요.
4: 안 녹지. 단단한
0: 물이 안 녹으니까 이거는 불용성이죠.
3: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식이섬유는 물을 흡수할 수는 없지만 거친 입자가 장 점막을 자극하는데요. 이때 장에서 장 점막을 보호하려고 물과 점액질을 분비, 대변에 수분이 포함돼 묵직하고 부드러워집니다.
0: 그리고 토마토. 토마토는 채소입니다. 이 채소 중에서 대표적인 불용성 채소예요. 껍질째 먹었을 때 변비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5: 아, 껍질째 먹어야 되는 건가?
0: 네. 다섯 번째, 바로 당근. 그리고 여섯 번째, 고구마입니다. 이 두 가지 음식은 발효가 잘 되지 않습니다. 발효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장에서 오래 남아 있으면서 배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일곱 번째는 바로 해조류입니다. 이 해조류들은 물에 잘 녹지 않는 불용성이에요. 따라서 배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차전자피, 키위, 밀기울, 토마토, 당근, 고구마, 해조류가 소화기내과 의사가 엄선한 변비에 효과 있는 식이섬유입니다.
0: 그리고 우리가 또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배변을 볼 때 다리를 발판 위에 올려놓고 배변을 보는 습관인데요. 약간 우리가 이제 그 발을 갖다 발판을 두고 발을 갖다 살짝 올리고 나서 몸을 살짝 기울인 상태에서 배변을 봤을 때 변이 직장에서 항문으로 내려오는 이 길이 가장 수직에 가까워요. 각도로 따지면 대략 한 3, 40도 정도 될 수 있게 약간 구부려주고 이런 상태에서 변을 보시면 특히 이 변이 내려오는 그 각도가 굉장히 둔각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내려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3: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파내야만 겨우 딱딱한 변을 볼 수 있다는 유복님.
0: 허리는 너무 구부리지 않게 살짝 핀 상태에서 몸만 살짝 앞으로 기울이시면 돼요.
3: 변기에 앉아 변 보는 게 소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자세가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2: 이렇게 앉으니까요. 네. 쉽게 볼 것 같아요. 힘이 주어져요.
0: 맞아. 네.
3: 이번엔 대장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장 운동을 알려드립니다.
6: 장이 대장에 어떻게 연결돼 있죠? 오른쪽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서 가로로 갔다가 아래로 내려가서 또 어디로 가죠? 직장으로 가운데로 가서 아래로 쑥 내려가서 배꼽 오른쪽 아래 1번을 눌러보세요. 자, 다섯 바퀴 정도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면서.
3: 장 마사지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배꼽을 기준으로 배를 9등분하고 변의

0: 이동 경로에 맞춰 마사지 하는데요.
1: 그 다음에
0: 이때 대변을 밀어내는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줍니다.
1: 보시고요. 6번, 7번을 좀 더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특히 7번. 아, 여기 딱딱하네. 네, 여기 딱딱하네. 나를 달래주듯이.
0: 이번엔 복압을 높이고 골반 기저근을 수축 이완하는 훈련입니다.
1: 자, 이렇게 해서 가운데 잡았죠? 이 복행근이라고 있는데 이 복행근은 복압을 높여주는 근육이에요. 숨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어떻게 하냐면 팔을 서로 모아주면서 갈비뼈 모아주고 아랫배 힘주면 허리랑 갈비뼈가 잘록해지는 느낌이에요. 숨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코르셋 속옷을 입은 것처럼 복압을 높였죠? 그 상태에서 들여 마시고 복부 벌려주면서 항문 열어주시고 복압이 약해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복행근이 약해서 배에 힘을 주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변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압을 높이는 게 중요하고 골반 기저근의 수축 이완 움직임을 기능을 살려주는 게 중요해요. 만세하세요. 만세할 때는
0: 이번엔 장 근육을 움직이는 체조.
1: 상행결장 생각하면서 무릎 살짝 구부리고 오른쪽으로 쓸어내리세요. 네, 다시 위로 올렸다가 하행결장 생각하면서 아래로 쓸어내리면서 몸을 살짝 숙이는 거예요. 한번 외쳐볼까요? 올렸다가 상행결장.
2: 상행결장.
1: 그 다음에 왼쪽은 하행결장. 상행결장 하나. 다시 올렸다가 하행결장 둘.
0: 변비 탈출을 위해 대장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장 운동을 하루에 두 번 이상 하기로 했습니다.
1: 하행결장. 다시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0: 솔루션 10일째 되는 날. 유복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3: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0: 아니 유복님 한눈에 봐도 밝아지셨는데요.
3: 오늘 아침은요 다시마하고요 이거 두릅하고 많아요 먹을게요. 이거 당근도 먹을 거예요. 재미있어요. 안 하다가 해서 재미있어요.
0: 솔루션에서 배운 변비에 효과 있는 식이섬유들을 잔뜩 무슨 잔치상 차리는 것처럼 아침부터 바쁜데요. 유복님이 자신을 위해 정성껏 차린 밥상. 밥과 반찬 하나로 끼니를 때우던 과거와는 다릅니다.
3: 다시마하고요. 키, 도마도, 이거 당근. 이게 제일 효과가 있고요. 물. 첫째는 물을 안 먹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물을 먹어야 돼요.
0: 전에는 변비 때문에 배가 아파 문 밖에도 나가지 않고 종일 누워있는 시간이 많았는데요. 놀랍게도 변비에 대한 불안이 사라지면서 복통이 사라졌답니다. 매일 대장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장 운동도 열심히 하죠.
3: 이런 건강 프로를 하는 거 보면 진짜 저게 맞을까? 거짓말인가? 솔직히 그런 게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진짜 된다는 거. 열심히 하면 다 된다는 거.
0: 변기에 앉아 변 보는 게 소원이었던 유복님. 과연 그 소원을 이뤘을까요?
3: 이거 우리 선생님이 권해주신 거예요. 이거 놓고요. 이렇게 놓고. 너무 편안하게 봐요.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면은요. 변을 보게 돼요. 적당히는 안 앉아서 봐요, 이제는요. 이렇게 앉아서 보고 성공하고 나오면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0: 미숙님, 분홍님, 창고님도 변비에 효과 있는 7가지 식이섬유와 장운동을 열심히 실천하고 매일 배변일지를 써 솔루션의 효과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일상의 행복을 되찾기 위해 변비 탈출에 도전한 네 분의 귀하신 몸. 15일의 솔루션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4: 안녕하세요.
0: 변비 때문에 사냥을 기르던 미숙님.
5: 아, 고미숙님.
4: 성적이 좋아요.
5: 아, 그래요?
4: 네. 제가 제일 혜택을 많이 본 것 같아요.
5: 잘 지내셨어요?
4: 잘 지냈고요. 네. 몸이 이렇게 날아갈 듯 항상 컨디션 좋고요.
5: 아, 네.
4: 하라는 대로 해서 그런지 이제 변비하고 안녕한 것 같아요.
5: 아, 그래요?
0: 정말요? 배변일지가 궁금한데요. 와, 배변 만족도가 80점, 90점을 넘어 100점인 날도 있네요.

0: 서행성 변비였던 미숙님은 7가지 식이섬유, 배변 자세, 장운동, 그리고 장운동 항진제 하나리 통했습니다.
1: 40몇 년을 그냥 내 얄팍한 지식에 이렇게 하면 되겠지 했던 게 저한테는 정말 독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변비와의 싸움에서 나는 승리했다. 그래서 너무 잘했다.
2: 그, 자, 요 배변일지 기억하시죠? 예. 요게 이제 지난번
0: 역시 서행성 변비로 진단받았던 창고님.
2: 한번 만져, 이제 작성.

0: 보이는 것 같아요.
1: 백점이 두 군데 있습니다. 네.
0: 제가 장의 운동만 조금 좋게 하는 약을 하나 처방해 드렸고 아주 최소한의 약물만 썼다.
1: 간장약을 안 쓰고 2주간 이래 기분 좋게 지내왔다 하는 게 진짜 고맙습니다.
0: 아, 제가 왜 이렇게 고맙습니다.
2: 복압이 네. 나자 출구 폐쇄형 변비로 진단받았던 분홍님은 어떨까요?
0: 2주 만에 네. 또 뵙게 됐어요. 네. 제가 약을 처방을 전혀 안 했어요. 네. 바이오 피드백도 한 3회 정도 해보셨다고. 예, 예. 네. 어떠셨어요? 해보시고 나서?
3: 아, 예. 전 진짜 그거 효과를 진짜 많이 봤거든요. 아. 그 신호가 올 때 어디에 힘을 줘야 되는지 네네. 그걸 아니까. 네네. 진짜 힘을 주니까, 이게 배변이 되네. 진짜 그 엄청 오래간만에 느껴봤거든요.
0: 변보실 때 발판도 좀 이용하셨나요?
3: 네, 그거 진짜 그거.
0: 그거 괜찮죠?
3: 예, 대박이었습니다. 네. 약 힘으로 갔었는데, 이거 이제 솔루션 시작하고는 약을 먹지 않고도 진짜 고칠 수 있구나 이런 진짜 저기서 해가 탁 뜨는 그런
4: 저는요 변기에 앉지 못하고 매일 땅에서
0: 맞아 땅에서 크게 맞았었죠.
4: 네. 근데 지금 이렇게 그거 얹고 변기에서 앉아서 보니까요 만든 100점이라고 했어요. 저기 뭐냐 변비약도 한 번도 먹었죠.
0: 한 번도 먹은 적 없고 그럼에도 이렇게 변이 잘 나오신 거군요.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이제 한 2-3일은 변을 거의 못 보셨어요.
2: 변비약 한 번 먹지 않고 식이섬유와 물, 운동, 배변 자세만으로 변비를 극복한 유복님.
4: 근심이 없어졌어요. 근심이.
0: 다행이다. 아주 이번 솔루션은 성공입니다. 성공. 아주 성공.
4: 성공이에요.
0: 네, 성공입니다. 네.
4: 참 잘했다 유보가. 그리고 열심히 했어요. 이때까지 살아온 내 생에 최고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 마음으로 100점. 내 스스로 나한테 주는 100점.
5: 키가 작아진다는 거는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심폐 기능이 저하가 오게 돼요. 혈액순환 줄고 기타 성인병이나 암 같은 것 발생할 수 있는.
6: 기크게 방향을 바꿔서도 움직여가 이렇게 굴려준다고 생각하고. 네.
7: 오 서로 막 따로 노는 거예요 지금.
8: 몇이요?
9: 요? 기적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10: 근데 너무 고마워요.
11: 엄마! 아니, 전화를 안 받으셔. 엄마?
12: 어느 날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긴 간병의 시작이었습니다.
13: 디스크 파열입니다.
12: 아버지의 디스크 수술로 인한 입원과 아내의 갑작스런 손목 골절 사고 때도 누군가의 간병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뇌경색증이 악화된 어머니는 요양병원으로, 아버지는 고관절염에 전립선암 수술까지. 집보다 병원에 계신 날이 늘어났고 간병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회사를 다니고 있고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쌓고 꾸준히 저축도 하고 있습니다. 간병, 미리 대비한 덕분에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14: 간병의 부담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대비하세요. 라이나생명, 새로 담는 간편건강보험. 종합병원이나 일반 의원은 물론 큰 수술 후 긴 시간 간병이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시에도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피하기 힘든 백내장, 디스크, 스텐트 수술 등 다양한 질병 수술비를 수술 받을 때마다 보장해드리고, 수술 후 종합병원에 입원하시면 첫날부터 입원비도 지급해드립니다. 게다가 지병이 있거나 큰 병을 알았어도 간편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하고, 중간에 보장을 몇 번을 받아도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해드립니다. 가입 나이도 최대 79세까지. 가족 간병 필요할 땐 이미 늦습니다. 내일 말고 오늘 전화주세요.
15: 1566-8202
16: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0: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1: 우리 엄마는 집이 없다. 아빠처럼 회사원도 아닌데 맨날 집이 없다. 엄마를 오래오래 못 봐서 엄마 얼굴도 까먹어버렸다. 열 번만 자면 돌아온다 했는데 엄마는 거짓말쟁이다. 엄마 보고 싶은데 오늘 내 꿈에 놀러와 줄 거지?
2: 사랑하는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늦기 전에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요양병원 일반 의원 등 병원 상관없이 입원시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겪게 되는 다양한 질병 수술비도 수술할 때마다 지급. 지병이 있거나 수술 이력이 있어도 간편 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3: 1566-8202.
2: 상담 예약도 간편해졌습니다. QR코드를 한번 찍어보세요.
4: 우리 아빠는 집에 없다. 자꾸자꾸 계속해서 사라진다. 집만 챙겨서 나가고 잠만 자다가 나가고. 많이 바쁘신 걸까? 그래도 내일 학교에는 꼭 왔으면 좋겠다. 아빠 와줄 거지?
2: 소중한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가족을 위해 대비하세요. 요양병원 포함하여 병원 상관없이 입원하시면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백내장, 디스크 등 크고 작은 질병 수술비를 수술할 때마다 지급. 게다가 중간에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 최대 79세까지 가입 가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 손녀를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3: 1566-8202.
0: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5: 이어서 시대 목격이 방송됩니다.
6: 하루 3살.
7: 하루는 쾌하고 발랄하고 소진력도 강하고 매력성입니다.
6: 하루야 누나가 갈게, 같이 놀자. 해외를 다녀오겠습니다.
8: 누나 많잖아. 니만 이제 데이트 번호가 할 수 있어.
6: 아니 여기가 아니라니까요 일단.
8: 이거 어떻게 해야 돼?
6: 나는 못 만나겠다. 할아버지랑 말이야.
9: 뚱뚱한 사람이 오래 산다. 체지방률 막 뭐 10%에 도전한다. 빼? 아니면 그냥 말아. 어쩌라는 거예요?
10: 지방만 30년 넘게 연구를 하신 분이라고
9: 하시죠. 지방 하십니까? 전문가래요.
11: 지방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서요.
9: 아, 예. 아,
10: 지방세포의 개수가 어느 정도는 세팅이 된다.
11: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 그냥 갖고 사는 거예요. 그만큼의 수로.
9: 아, 이미. 그럼 살 빼도 지방세포는 안 없어지겠네요.
11: 그게 바로 요요현상의 문제입니다. 지방은 매우 중요한 장기입니다. 기관이란 뜻이죠.
9: 교수님 30년 동안 연구하시다 보니까 좀 헷갈리신 거 아니에요?
11: 저는 결국 부르십니다. 다른 조직, 다른 장기하고 네. 교신할 수 있느냐. 지방 조직 안에 다양한 면역세포들이 있기 때문에 네.
9: 지방은 쓸모없지 않다.
11: 네, 저는 그렇게 무릎짓고 싶습니다.
9: 각자 댁에 계실 때 본인의 뱃살을 잡고 가라. 미안하다. 내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널 미워했네. 같이 가자.
12: 동훈 씨, 아까 방랑 나왔었지? 정착하지 못하는 자아와, 자, 그러면 이 보기 속에 나와 있는, 자, 우리 강의에는 항상 우리 여러분의 편지를 받는 순서가 있죠? 자, 오늘은 어떤 편지가 왔는지,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예천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요. 공부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 도대체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얘들아,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 있지? 자기주도 학습.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스스로 배우고 익히는 거. 그게 항상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계획을 세울 때는 꼼꼼히 자세하게 세우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국 100개의 자기주도 학습센터가 우리 학생들을 응원합니다.
13: EBS 자기주도 학습센터.

0: 중학생 화이팅!
1: 내가 할 수 있을까? 어? 키다리 아저씨? 나에게 꼭 맞는 강의를 만나고 누군가의 경험을 만나고 미처 몰랐던 가능성을 만난다. 내 꿈을 향한 비상 서울런.
2: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3: 김영우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2: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3: 후원문의 080-961-9595.
2: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3: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4: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5: 아, 이 분위기?
6: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5: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7: 뭐야 이거?
5: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성도머리씨 주방의 명가 영국 포트메리온 브랜드 화산 꽃무늬 티차인 가스프로 물론 인덕션도 오케이. 다양한 요리가 가능한 대형 프라이팬 충청.
2: 암도, 간병도, 뇌심혈관 질환에 질병상해 수술 입원까지 요즘같이 힘든 때에 이 보장들을 따로따로 준비하시려면 부담되신다고요?
3: 뭘 걱정하세요?
2: 이제 보험 하나로 이 모든 보장을 전부 보장받으세요.
3: 암 진단비 한번 보장으로 괜찮을까? 흥국생명은 암 진단비 매년 다시 계속해서 보장되더라고. 암 진단비를 매년 계속! 게다가 전이암에 걸리면 전이암 생활비까지 평생 준대. 전이암 생활비도
4: 네, 평생이요.
2: 그리고 간병비도 걱정되시죠?
4: 질병, 상해, 치매 구분 없이 부담되는 간병인 사용 비용을 최대 540일까지 더 길게 보장해드려요.
2: 늘 걱정되는 암과 간병은 물론 뇌, 심혈관 질환도 보장하면서 질병 상해, 수술비와 입원비까지 보험 하나로.
3: 큰병 걸리면 보험료는 어떡해?
4: 흥국생명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중에 하나라도 진단받으면 보험료는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100세 만기까지 쭉 그대로. 보험료도 인상 없이, 갱신 없이, 100세 만기까지 첫 보험료 그대로.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어도 75세도 간편 심사만으로

0: 가입 가능하니까.
1: 암, 간병, 뇌심혈관 질환의 질병 상해, 수술비, 입원비까지 보험 하나로.
0: 흥국생명 다사랑 3회노 간편 건강보험 아래번호로 전화만 주세요.
2: 간병인 사용입원 요양병원은 180일 한도, 암진단 전이암 생활비는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 뇌혈관질환, 허혈심장질환 진단급여금은 최초 1회안, 질병수술급여금은 동일질병당 1회안, 입원급여금은 120일 한도.
3: 성도머유씨 주방의 명가, 영국 포트메리온 브랜드 화산 꽃무늬 티차인, 가스프로 물론 인덕션도 오케이, 다양한 요리가 가능한 대용 프라이팬 충청.
1: 암도 간병도, 뇌심혈관 질환에 질병상해 수술 입원까지, 요즘같이 힘든 때에 이 보장들을 따로따로 준비하시려면 부담되신다고요?
4: 뭘 걱정하세요?
1: 이제 보험 하나로 이 모든 보장을 전부 보장받으세요.
5: 암 진단비 한 번 보장으로 괜찮을까?
6: 흥국생명은 암 진단비 매년 다시 계속해서 보장되더라고.
5: 암 진단비를 매년 계속!
6: 게다가 전이암에 걸리면 전이암 생활비까지 평생 준대. 전이암 생활비도 평생?
0: 네, 평생이요.
1: 그리고 간병비도 걱정되시죠?
0: 질병, 상해, 치매 구분 없이 부담되는 간병인 사용 비용을 최대 540일까지 더 길게 보장해드려요.
1: 늘 걱정되는 암과 간병은 물론 뇌, 심혈관 질환도 보장하면서 질병 상해, 수술비와 입원비까지 보험 하나로.
5: 걸리면 보험료는 어떻게?
0: 흥국생명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중에 하나라도 진단받으면 보험료는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100세 만기까지 쭉 그대로. 보험료도 인상 없이, 갱신 없이 100세 만기까지 첫 보험료 그대로.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어도 75세도 간편심사만으로 가입 가능하니까.
1: 암, 간병, 뇌심혈관 질환의 질병 상해, 수술비, 입원비까지 보험 하나로.
0: 흥국생명 다사랑 3회노 간편 건강보험 아래번호로 전화만 주세요.
2: 간병인 사용입원 요양병원은 180일 한도, 암진단 전이암 생활비는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 뇌혈관 질환, 허혈심장질환 진단급여금은 최초 1회안, 질병수술급여금은 동일질병당 1회안, 입원급여금은 120일 한도.
7: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파.
8: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9: 오빠한테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어. 미안해.
8: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올라운더 존재.
1: 며칠부터 K-POP 씬의 안무, 댄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신 존재이다 보니까.

0: 댄스계의 박찬욱이고 봉준호다. 정말 최고의 프로듀서라고 생각을 하고.
1: Art. I think Lia Kim is really the definition of art.

이렇게 꾸며놓으셨구나. 어머나. 모든 곳에 다 제 사진과 영상들이네요. 완전. 우와. 아니. 너무 잘 그리셨다. 이거, 아니, 이거 기념으로 집에 걸어놓고 싶은데? 와.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만의 방을 꾸며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제 어떤 타임라인을 딱 다 진열해놓은 방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되게, 네,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저는 아버지가 마이클 잭슨 얘기를 간혹 하셨어요. 그때 뭐, 야, 삐래, 몰라, 삐래. 그러면서 막 그냥 TV에 나와서 마이클 잭슨이 노래를 하고 있는데, 그냥 뭐랄까. 이거 너무 충격적이었어.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그냥 순간 빠져들었어요. 갑자기 이렇게 딱 등장하는 순간부터 온 관객들이 막 미친 듯이 환호하고, 그 소름이 쫙 돋고, 그 전율이 있는데, 그때 진짜 저도 입 벌리고, 그 공연 장면을, 생중계를 그냥 입 벌리고 이러고 봤어요. 나도 뭔가 저런, 누군가 저런 관객들을 정말 저렇게 열정적으로 만들 수 있고, 이 관객들을 압도할 수 있고, 그런 저 아우라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겠다.

So hit even stronger. Boom, spang. So, what can I get? Very strong. Okay? 5, 6, 7, 8, and 1, and a 2, and go, go, go! Yes! 왼발, 오른발 벌리고, 다시 손 모을 때 발도 모으고, kick and 다시 와야 돼. Kick and, 다! Yeah!

0: 야. 여기 오시고요. Can I come here?
1: Yeah, I'll go here.
0: Let's go!

0: four, five, and six, and seven.
1: Chameleon 같은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 하죠. 그리고 예전에는 춤을 가르치는 학원이었다면 정말로 지금은 밀리언 같이 문화 복합 공간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어떤 제품 이런 그 MD 상품도 와서 진열해서 커머셜적인 부분도 챙겨갈 수 있는 그 공간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대한민국에 놀러 왔다 그러면 거기 한번 들려보자라고 싶을 정도의 명소가 되는 핫플레이스가 됐잖아요.

0: 제가 또 혼자 길거리에서 프리스타일 하는 영상들을 되게 많이 찍어서 그때 올렸어요. 그냥 지하차도 이런 데서 찍어서 올리고 했더니 또 몇십만 나오고 또 몇백만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와, 이게 뭐지? 그때 아, 이제 사람들이 춤을 여기서 보는구나.
1: 골반이 꼭 움직여야 돼. 얘가 치는 게 포인트야. 그러니까 발보다도
0: The first movement is this. Very simple. And you're gonna hit your hip like that.

원밀런을 통해서 댄서가 내가 이 안무가 치치가 아 리아킴이라는 댄서가 짠 안무구나라는 걸 처음 인식하게 만든 어트브 채널이지 않았을까? 이 안무를 짠 사람이 당연히

건데 왜난그 사실을 지금 알았지? 이런 댓글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안무가들 자체를 어떻게 보면 아티스트로서 메인에서 부각될 수 있고 내 작품을 내 주인이 돼서 내가 플레이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그런 환경을 워밀리언이 시작하지 않았나.

0: 어떻게 댄서가 되셨나요?
1: 마이클 잭슨에 빠져가지고 혼자 막 연습을 해봤는데 도저히 혼자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한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양아치들 이런 이미지였죠. 그러니까 좀 날라리들. 그때 춤을 추던 사람들은 뭔가 사회 불만이 있거나 아니면 반항적인 애들 이런 이미지가 좀 강했어서 춤춘다 그러면 어른들이 이랬을 시절이었죠.

댄서들이 막 이제 스테이지 나와서 막 배틀하고 막 춤추고 이러면 이제 제가 입구에서 딱 들어가고 걸어가면 홍해가 싹 갈라지듯이 갈라지면서 제가 스테이지 가운데 와서 한턴 14바퀴 돌고 바로 가면 그냥 상황 종료. 아니 뭐 그랬어요. 그냥 옛날 얘기니까 제 입으로 얘기하기 좀 그런데 뭐 그리고 이제 뭐 양현석이랑 저랑 뭐 이제 거기 가면 춤잘 추는 친구들은 이제 선풍기 앞에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잘 추는 사람은 에어컨 앞에 서 있거든요. 에어컨. 그러니까 그게 약간 훈장 같은.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춤에 대한 급을 그런 식으로 나눴어요. 그 안에서. 반무대를 주로 뛰는 그 비보이들이 많았고, 저도 그 중에 하나였고, 왜냐면 다 생계형이었고, 그 당시 댄서들 대부분 보면. 그러니까 저도 생계형으로 댄서를 시작한 거였기 때문에, 지금의 스트릿 댄서들하고는 조금 다르죠. 예, 그래서 지금은 뭐 대회도 나오고, 유명하면 레슨도 막 비싼 가격에 레슨도 하고, 그 사람이 어떤 가수보다도 더 유명해져서, 그 가수 안무를 해주는데 뭐 몇천만 원씩 받고, 이거는 꿈도 꿀수 없는 시대였던 것 같아요.

0: 김윤주님은 스트리트 댄서 몇 세대라고 생각을 하세요?
1: 2세대 아닐까요? 박남정의 이 춤이랑 이 남정령이 이 웨이브 했던 거, 문워크한 거, 완성인어가 로보팅 했던 거, 준호형의 이 나나라 이때 나왔었던 이 중간에 이 무브먼트라든가 현진영 형의 헤드스핀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춤을 췄기 때문에 그 형들이 선배죠. 저한테는. 그리고 나서 그 형들의 영향을 받고 더 알아가고 싶은데 그 형들은 더 이상 춤을 안 추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길을 파기 시작한 거예요.

Work that.

연습실에서 이렇게 좀 몇 번 해본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뭐랄까 무술동처럼 하나를 갖고 오랫동안 수련을 해야 되는 장르예요. 팝핑은. 그러니까 그냥 이것만 계속 길거리에서도 그냥 진짜 버스 안에서도 계속 이걸 부위별로 다 나눠서 하거든요. 뭐 삼두근, 뭐 이거 뭐 목팝, 가슴팝, 뭐 겨드랑이 아래고 뭐 광배근, 뭐 허벅지 근육 이걸 따로따로 다 연습을 해야 돼요. 요것만 따로 연습하고 요것만 따로 그래서 막 버스에서도

그 어찌 보면 내가 처음 춤 시작할 때 목표로 한 거를 성공한 거죠. 그 나이에. 시작한 지뭐 5, 6년밖에 안 됐는데, 춤. 세계대회 최고 1등 챔피언. 그것도 락킹과 팝핑 양쪽에서 다 1등 했어. 이게 저런 흑인들 등치 큰, 어? 저런 사람들 내가 다 이겼어. 진짜 내가 짜? 어떡하지? 내가 최고네. 그러니까 여기에 완전히 매몰됨과 동시에 그걸 뺏길까 봐 두려워. 제가 나중에 나 이기면 어떡하지? 아, 내가 나중에 이 챔피언 자리 뺏기면 어떡하지? 내가 최고를 지키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 고민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한 번은 중국의 10살짜리, 10몇 살짜리 남자한테 한번 진 거예요, 배틀에서. 팝핑.

빠하고 온 거죠. 내가 세계 챔피언인데 내가 쟤한테 졌다고? 자존심 다 긁히고 이러면서 인정하기 싫고 받아들일 수 없고 화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 마음들 때문에 춤을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혼자 어두운 곳으로 숨었죠. 네. 도망가서, 도피해서, 앉아서 울기도 하고, 살도 찌고, 맨날 밤마다 치킨, 족발, 맥주 시켜가지고, 밤마다 먹고, 계속 그러고, 진짜 오래 있었어요. 그 슬럼프가 거의 원밀리언 차리기 직전까지 계속 그랬으니까. 네. 7, 8년 정도.

0: 비 오는데 밖에 나갈 거야?
1: 나갈 거야?
0: 알았어, 알았어. 비 맞는데?
2: 진짜 이렇게 비 와. 진짜?
0: 근데 아침마다 보면은 여기에 이제 그 오목눈이, 붉은 머리 오목눈이라고 사람들이 귀여운 새로 알고 있는 새가 있거든요. 때로 무더기로 와서 막 먹고 가고 여기에서 물도 마시고 쉬었다 가고 이런 것들을 여기 창문으로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보고 있으면 기분도 너무 좋고

0: 와우, 맛있겠다.
1: 아우.
0: 장난 아니지.
1: 거의 동치미다, 이건.
0: 김치말이국수 해 먹어야겠지, 이거.
1: 괜찮지?
0: 아니, 간이 뭐 잃는 거야? 간은 왜 이렇게 완벽해?
1: 그때는 과도한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20대 초반에 가장 신체적으로 왕성했던 시기에 빛나는 시간이 조금 이제 지나가고 조금 이제 잦아드는 시기가 오니까 거기에서 본인이 많이 불안하기도 했었고 그게 저희가 결혼을 안 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2: 왜요?
1: 아줌마라는 딱지를 붙여주고 싶지가 않았어요. 네. 더 젊고 예쁘고 그런 아티스트로 활동하기를 바랬어요.
2: 그럼 그렇게 힘드셨는데 슬럼프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3: 어느 날 유튜브에서 외국 댄서들이 코레오그래피 뭐 이제 LA에 있는 댄서들이 워크숍을 하는 걸 봤는데 학생들이 500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간간이 팝핑 락킹 클래스 열면 뭐 많으면 10명, 비 오는 날 뭐 2명, 어떤 날은 아무도 안 와서 수업 취소하기도 하고 그랬을 정도로 손가락 빨던 시절이었는데 500명을 꽉꽉 채워서 수업하는 LA 댄서들 보면서 너무 부럽더라고요. 와, 너무 부럽다. 아니, 이런

정통적인 그 스트릿 댄스가 아니야. 프리스타일도 아니고 그 안무를 짜가지고 막 근데 막한 동작만 이렇게 갈고 닦은 그런 춤이 아니고 그냥 막 안무 뭐 탁탁탁탁 그냥 이런 거 하는 것 같은데 별로 기술도 없고 테크닉도 아니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아니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

코레오그래피 씬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정말 막 후배들한테 가서 야, 이거 이번 프로젝트 나도 한 번만 껴주면 안 돼? 그러면서 같이 야, 나도 같이 하자. 이러면서 가서 걔네들한테 사정사정해서 영상도 같이 찍고 춤 무대도 같이 하고 배우고 야, 그렇게 안무 빨리 짜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도 해보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서 다시 쌓는 시간이었거든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가짐, 그리고 내 그동안 쌓았던 자존심을 버릴 수 있는, 너무 힘들었지만 그걸 할수 있게 됐던 그 나이가 딱 30이었어요.

0: 최초로 미국의 최대 음악 축제
1: 걸그룹 트와이스가 이번에 메인 무대를 데뷔 앨범이 오리콘 차트로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 정상에 올랐습니다.
2: 그룹 스트레이 키즈가 미국 빌보드 200에서 8장 연속 1위를 달성했습니다.
3: 케이팝 아티스트들의 정체성이에요. 퍼포먼스가. 네. 다른 나라의 음악 시장과 뭐가 가장 다르냐라고 하면 사실 퍼포먼스거든요. 굉장히 음악이 좋은 것도 굉장히 크지만 저는 최소 50% 정도는 퍼포먼스를 통한 매력이 있지 않을까. 지금 케이팝 좋아하는 친구들이 모이면 그 모인 장소에서 다 그걸 해요. 랜덤 플레이 댄스.

되게 자부심도 많이 있고요. 네. 그런 문화를 이끌어 왔다라는 안무가들의 그 되게 존경심도 많이 있고,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0: It's special to do.
1: What is your favorite choreography by Mia?
0: I love Maria from Bassa. I think it's just an amazing work. I love what she did, you know, with Kashina. I really love that choreography. It's simple, but as I said, you remember. You remember right away.
2: Because 24시간이 모자라 안무를 만드는 상황에 있어서 제가 사실 리아킴 언니한테 부탁을 했거든요. 저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존에 가요계에서 보여주는 그 안무들을 넘어서 그 캐릭터에 최적화된 어떤 안무와 또 장면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0: 안무 짤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1: 저한테 1순위는캐릭터예요사실은안무짤때제가느끼는거는그캐릭터성그아티스트만의그정체성이느껴지지않는퍼포먼스는저한테는큰매력이없어요그냥다비슷비슷해보이고내가아는선미그친구가가진매력이저한테는그안무로나온것같아요어떤날보면막너무해맑고그렇게웃다가도어떤순간엄청진지하고그런것들을어떻게안무로만들어볼수있을까해서그래서처음에쭈그리고앉아서이러고있는것도선미한테서보고는동작이거든요

리아킴 전과 후의 케이팝은,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 이 춤이란 게 그냥 흘러가는 뭐 동작이 아니고 장면으로 만든 사람 같아요. 이 전에 케이팝은 어떠한 장면이라기보다는 아, 되게 멋진 춤이었지만 리아킴 후의 이 케이팝은 정말 그 무대에서 그 춤이 그냥 하나의 이야기가 됐어요.

한국 댄서들은 어떤 한 작품을 만들 때 이거를 여러 가지 요소를 같이 섞어서 스토리와 맥락과 그 다음에 동선과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서 관객들한테 그걸 대중적으로 해석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너무 잘돼 있어요. 그런 어떤 정제되어 있는 그 완성도. 그게 한국 댄스의 매력인 것 같고, 그게 한국 콘텐츠의 매력이기도 한것 같아요.

세븐틴 디노의 신작 안무인데, 그래서 여기다가 동작들을 지금 적고 있는 것들이 시공간적으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팔다리가 이게 어떤 동작이었는지, 그리고 이게 어떤 무드였는지, 어떤 사운드에 이 비트를 맞췄는지, 그리고 박자는 정박으로 했는지, N박자로 했는지,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적어서 이제 유저들이 음악을 넣었을 때 비슷한 음악에는 아, 우리 AI 모델이 이런 동작을 이어줘야겠구나 라고 학습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0: 나오는 댄스라는 콘텐츠가 다양하게 소비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악 AI나 영상 AI나 챗GPT라든지 손쉽게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저희도 춤이라는 콘텐츠가 유저들이 누구나 만들 수 있게끔 하고 그 수익이 발생이 될수 있다면 저희는 안무가들한테 정산하는 구조를 그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춤을 가지고 수익화할 수 있는 콘텐츠가 생기면 생겨날수록 산업의 성장과 비례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1: 춤은 정말 여러 가지 산업의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지만 정작 그거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거를 뻗칠 수가 없는 게 일단 이 안무의 주인이 내가 될수 없는? 그러니까 제 안무를 제가 만들었다고 말하는 것도 눈치를 보게 되고 그리고 뭔가 이 안무가 2차적으로 다른 곳에서 사용이 될때 안무가들은 추가적인 수익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 내게 필요하다.

0: 안무가들이 모든 재산권을 100% 양도하는 형태의 계약만 존재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에 옵션만 있었고 안무가들이 거기서 예를 들어 저는 제 안무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받고 싶습니다. 라던가 이런 딜을 할수 있는 분위기조차 아닌 상황이에요. 그 선택지에서 안무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주는 게 저의 1차적인 목표예요.
1: 오히려 저에게 큰 영감을 주는 건 누군가가 봤을 때 저걸 춤이라고 봐야 할지, 몸부림이라고 봐야 할지 헷갈릴 정도로 기술도 없고 근본도 없는 맞춤이지만 나만 재밌으면 그만이지.

요즘 하는 거 해드릴까요? 제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평소에 리아킴이라는 분을 이제 프로젝트 케이탑스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난 이거 안무를 리아킴한테 좀 줬으면 좋겠다. 워낙 잘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먼저 제안을 드렸죠.

와, 이거다. 춤은 이거였구나. 그 나이를 전혀 상관 안 하고 누군가가 춤을 추고 몸을 움직이는 그 시간이 스스로 살아있고 스스로 뭔가를 표현하고 있고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잡다구리한 스트레스들을

0: 숨쉬기 엄청 잘 보이긴 해. 왜냐면 진짜 갑자기 딱 멈췄잖아. 그래서 진짜 잘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하고
1: 이거 진짜 이거를 같이 해주셔야 돼요. 네.
0: 좀 잠깐 지금부터 좀 쉴게요.
2: 네. 아,
3: 23분인데 30분이 뭘까요?
0: 40분? 어?
4: 너무
2: 네. 몇 시까지 해요?
1: 오늘은 오늘 몇 시까지 하냐면 다 잘 해야 끝나죠. 그러니까 그걸 내가 모르지. 내가 몰라요. 그러니까 언제 끝나는지는 다 돼야 끝난다. 다 되면 끝난다. 네.

0: 그때는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보이는 것들이 좀 있긴 한것 같아요. 그때는 막 1등에만 목매달면서 달리고 거기에 안절부절하고 지면 어떡하지라는 마음으로 임했을 때와 지금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또이 40살 넘은 언니가 춤추는 걸 보고 그 쇼츠에 좋아요를 눌러주는 젊은 세대들이 있다라는 것도 난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것들. 뭔가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작업 과정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게 아니라 매 순간 행복하고 즐겁고 그렇게 좀갈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1: 무조건 우승할게요.

0: 리아킴님은 한국 대중문화에 어떤 사람으로 기록되고 싶으세요?
1: 제가 언제까지 직업 댄서로 일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치만 언제까지 춤은 출것 같아요. 사실 기록되지 않는다고 해도 저는 괜찮아요. 예. 근데 뭐 기록을 해준다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시도해보고 도전해보고 하다 간 사람 정도로만 기억돼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10대 대통령들 못지않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1: 저희들이 원했던 것은 분명히 공정방송 그리고 민주노조였습니다.
2: 네가 뭔데 마음대로 대통령 줄이느냐. 어디서 구해왔는지 그 마대자루 같은 거를 뒤집어 쓰이거든요. 너네 다 틀려먹었어. 다 기레기야. 그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3: 시켜봐야 될 것 같고요.
4: 이것을 향한 시선을 돌리지는 않을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2: 담당 부장이 저한테 사장 어떨까요? 그것도 센세이셔널리즘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안 낼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5: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는 지금도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3: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4: 먹는 즐거움.
3: 이가탄탄. 이가탄.
5: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6: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7: 지당하신 말씀.

0: 토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 파미르고원이 꼭꼭 숨겨둔 이 아름다운 풍경과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2: 와, 이 다리 좀 보세요. 보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저도 계속 이렇게 웃음이 나오거든요.
3: 우와, 이거 보세요.
2: 야크들은 고지대에서만 살 수 있거든요.
3: 진짜 유목민의 후에 닿네요.
1: 우와. 이 파미르 하이웨이에서도 가장 높은 곳인데요.
3: 우와, 정말 비현실적입니다.
4: 여기 서 있으니까 그냥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1: 파미르 하이웨이 마지막 여정. 계속 이 길목을 양떼들이 막 이렇게 가로막고 있거든요. 계곡 깊은 곳, 굵은 절벽으로 둘러싸인 어여쁜 마을을 만났습니다.
2: 아, 너무 귀여워. 아이고, 여기 막내까지 와서 이를 속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와.
3: 오, 잡혔다! 이거 보세요.
1: 자연이 선물한 소박한 일상에서 행복을 일구는 산골 사람들과 정을 나눕니다. 파미르 고원을 바라보며 걷는 길. 알라이 산맥의 오늘 오르고자 하는 마지막 언덕을 숨을 헐떡거리면서 오르고 있습니다. 그 길 끝에서
3: 풍경이 엄청납니다.
1: 또 다른 파미르를 만났습니다. 무언가 도전의 땅, 파미르 고원. 타지키스탄을 중심으로 주변 여러 나라에 걸쳐 있습니다. 저는 두샨베에서 출발해 국경 넘어 오시로 이어지는 파미르 하이웨이 2000km를 여행 중입니다.

0: 유목민의 마을 산이모굴에서 출발해 오시로 향하는 길. 산 아래 자리한 커다란 저수지를 만났습니다. 아크브라 강 계곡에 조성된 파판 저수지입니다.
1: 지금 쉼 없이 여기 파미르 여정을 달리다가 여기 오아시스 같은 곳을 발견했거든요. 이 척박한 이 자연환경 안에도 이렇게 푸르른 호수가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참 초복처럼 느껴집니다.
0: 알라이 산맥에서 흘러내린 물을 가두어 만든 파판 저수지는 오시와 주변 지역의 상수원이자 농업 용수로 쓰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는 편안한 휴식처가 되어주죠. 낚시하는 사람들도 보이는데요. 얼마나 잡았는지 궁금해 다가가 봅니다.
2: 우와, 이게 큰. 오.
1: 혹시 오늘 예, 물고기 좀 잡으셨어요?
3: 네, 님목구이.
4: 아까죠? Вы когда приехал здесь?
3: Вечером.
4: Вечера? 어젯밤부터
3: 왔어요. 아.
1: 솔직히 제가 이렇게 이게 좀 민감한 예민한 상태에서 물어봐가지고 별로 유쾌하신 기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0: 오늘은 꼭 잡아서 기분 좋게 가셨으면 좋겠네요.
1: 갑자기 이분의 친구분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0: 저를 위해 한국 노래까지 선곡해주는 센스.
1: 할 수 있지!
0: 유쾌하고 흥이 넘치십니다.
1: 우와! 구준표다?
2: 구준표.
1: 옛날 뜨자카리 있어? 구준표.
2: 구준표. 구준표. 여기 또 흥이 넘치신 분이 또 한 분 계시네요. 제가 리딩해야 되는데 지금 팔로잉을 하고 있어요.
1: 박수!
0: 두 분 다 멋지십니다.
2: 지금 또 저기에 또 춤판이 벌어졌어요 지금. 와.
3: 가리야.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3: 가리야.
5: 가리야.
1: 가리야.
5: 가리야.
2: 와. 아이고.
3: 나봐이. 나? 오.
2: 제가 먹어주세요. 와. 아이고. 아유, 너무 많이 주셨는데. 만난 지 1분 만에 흥만 넘치는 분들이 아니라, 정도 넘치는 분들이셨어요. 아이고. 이거 잘 먹을게요.
4: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저수지의 크기만큼 넓고 깊은 정을 느끼고 갑니다. 저는 이제 파미르 고원을 바라보며 트레킹을 할 수 있는 코조켈렛 마을로 향합니다.
2: 이 코조켈렛 마을은 여러 개의 이제 트레킹 코스가 있거든요. 이 설산뿐만 아니라 붉은색 절벽까지 볼 수 있어가지고 아주 진기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좁은 협곡 사이로 이어지는 도로 위. 양떼가 길을 막고 있네요. 고산 목초지에서 이동 중인 것 같은데요. 그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2: 계속 이 길목을 양떼들이 막 이렇게 가로막고 있거든요. 뭐 이게 몇십 마리 수준이 아니에요. 거의 한 뭐 수백 마리에서 거의 한 천 마리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0: 차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양떼를 피하려다가 차 바닥에 돌이 끼어버린 상황.
2: 이거 지금 생각보다 좀 심각하거든요. 완전히 깊게 파여가지고 땅을 좀 파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6: 나자. 나와이. 나 의자에 명을 캡터 시킨다, 이제.
2: 와. 저 빠져나왔습니다.
0: 금방 해결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속도를 늦추고 신호를 보내며 가다 보니 끝이 보입니다.
2: 드디어 거의 한 20분 만에 이 양태 천 마리 이상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와, 완전 장관이었어요.
0: 양떼를 뚫고 찾아간 곳. 코조켈렛 마을입니다. 해발 2200m, 고산의 자리에 있죠.
2: 지금 제가 있는 여기 코조켈렛 마을은 보시다시피 붉은 사암 절벽과 울창한 산림이 아주 조화를 이루는 사라 오지 마을입니다.
0: 마을에 둘러싼 붉은 절벽은 오랜 침식 과정에서 사암층이 드러난 겁니다. 특히 암석 속 철 성분이 산화되면서 붉게 변했고 이 흙으로 지은 집과 담장도 같은 빛깔을 머금게 됐죠. 길을 걷다 일하고 계신 어르신 한 분을 발견했습니다.
2: 뭘 캐고 계시나? 바탕 앓고
7: 안녕하세요.
0: 할아버지 밭이 꽤 넓더라고요. 고산 마을에서 감자는 겨울을 준비하는 귀한 식량이죠.
2: 오, 이 탱글탱글한 거 보세요. 이야, 여기 코조켈렌 마을의 이름이 좀 이렇게 유래가 궁금하거든요. 이 코조켈렌 뜻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겠어요?
4: 코조켈렌, 물 고조켈겐, 몰도돌 켈겐다, 저 무슨 총 4-5 따오지던 바시다. 저들 온 이어도 마사르스바리 이르젤. 오시에게 난 오션은 고일간 이겐. 오션 고조켈립, 오시에게 툭, 난 오션 마트나 코조켈렌 몰입 갈간 이겐. 겨트가 죽고 있던 거.
0: 아, 제가 이거 감자 캐봐도 돼요?
2: 오, 여기 감자 있다.
7: 오, 큰 감자.
0: 오, 와, 그냥 이 삽을 딱 넣자마자 이렇게 큰 감자가 나오네요. 사실 제가 도시 남자거든요. 감자를 처음 캐봅니다. 소문을 들었는지 꼬마들이 감자밭으로 총 출동했습니다.
2: 와, 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8: 같이 넣자.
2: 아, 너무 귀여워. 아이고, 여기 막내까지 와서 또 이를 손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와.
4: 우와, 민들레리 몰랐. 우는 말날.
2: 손주가 혹시 몇 명 정도 있어요?
4: 5가슴 말, 5가슴 말.
2: 진짜 이게 자녀분들도 많지만 손주분들도 정말 많으셔서 아 든든하시겠어요.
4: 아, 봐, 봐 이분. 많이 들어가셨다 무슨 말인데.
0: 꼬마들이 도와준 덕분에 감자가 제법 모였습니다.
2: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아, 이 정도 들 수 있습니다.
4: 절단분 하세요. 네.
0: 손주 부자 할아버지의 일상이 궁금했는데요. 우리네 고향 시골집처럼 평범하고 정겨운 분위기입니다.
2: 감자캐다마 아 여기 좀 집.
0: 여름 막바지라 할아버지는 겨울 채비로 바쁘셨습니다.
2: 아, 오, 이 집조미가 있네요.
0: 오늘 농촌 체험 제대로 해봅니다. 여름 내 모아둔 건초더미라는데요. 양이 엄청나죠?
2: 이 정도면 됐나요?
4: 고맙습니다.
7: 감사합니다.
2: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죠?
7: 아, 일단 받침으로 제스 사비래.
4: 왔다가 그래, 왔다가.
0: 붉은 흙으로 지은 이곳이 축사랍니다.
2: 여기 있나 봐요. 우와! 여기는 또 가축들이 모여있습니다.
0: 말입니다. 이곳 사람들에게 중요한 이동수단이죠.
2: 짓더미를 쌓아놓고 이제 겨울철이면은 밖에 먹을 풀이 없으니까 말한테 먹이를 주나 봐요.
0: 말은 산악생활에서 유용한 가축입니다. 험한 산길을 오가고 넓은 목초지를 누비며 삶을 함께하죠.
2: 이렇게 아침부터 오 아침에도 뭐 이렇게
9: 캠블레
2: 가득 차려져 있네요.
10: 아자 잼 난까지
4: 난나나
2: 라만 따뜻한 차로 아침 식사를 시작하겠습니다.
4: 급급제
2: 많이 드시라.
4: 가슴에서 급제 비침 마시려고 사실 많은 제 있습니다. 아 일단 마셔. 김바라스. 김바라 오너스.
2: 너무 맛있네요. 진짜 이렇게 아침을 배불리 먹는 거는 진짜 오랜만입니다. 오늘 산행을 위하여 열심히 잘 먹을게요.
0: 정이 넘치는 할아버지의 따뜻한 환대에 마음까지 든든해집니다.
4: 맞더라.
2: 건강하시고요. 네, 다음에 꼭 다시 오겠습니다.
0: 코조켈레는 마을에서 머무는 것도 좋지만 진짜 매력은 위쪽에서 시작됩니다.
2: 오늘 저희는 6km 정도 걸어 올라가서 이 패스를 하나 되게 올라갈 예정입니다.
0: 알라이 산맥의 높은 고갯길. 지피 패스를 걸을 건데요. 초록빛 마을에서 출발해 황토빛 바위산으로 올라갑니다.
9: 아, 초반부터 오르막길이 좀 가팔라서 이게 몸풀기가 쉽지가 않은데 빨리 저 생명의 샘에 가서 한번 가야겠습니다.
0: 역시 산길에서는 나귀가 최고죠.
4: 다시 가봐줬어.
0: 숨이 턱턱 차오를 때 물소리를 들으니 기분까지 시원해집니다.
9: 여기 계단이 있는데요. 여기로 40m 정도 올라가면 생명의 샘이 있습니다.
0: 마을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샘물이 이 안에 있답니다. 와. 동굴 안으로 물 웅덩이가 이어져 있는데요. 동굴이 생각보다 꽤 깊습니다. 바닥에 고인 맑고 푸른 물. 신성한 샘으로 여겨져 순례자들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9: 여기는 그 나자루 수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이 나자루는 이슬람 쪽에서는 성스러운 장소, 수는 실기적으로 물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스러운 물이 있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물이 정말 맑아요.
0: 성스러운 물을 한 모금 마셔봅니다.
9: 제 생명이 10년은 더 연장된 느낌입니다.
0: 동굴 천장에서 떨어진 물이 샘을 이루는데요. 영롱한 물빛이 신비로움을 더합니다. 샘물로 기력을 보충하고 저 멀리 파미르의 설산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도를 높여갑니다.
9: 이 주변에 보면은 하얀 돌과 붉은 돌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런 돌들은 풍화작용이 아주 쉽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람뿐만 아니라 빗물에 의해서도 잘 부서지고요. 그래서 이 물과 함께 섞여 내려가면서 이 밑에 코조켈렌 마을에 뭐 집이나 돌담을 쌓는데도 아주 중요한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0: 단단한 부분이 남고 약한 부분은 깎이면서 암벽에 틈이 생기고 독특한 지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을 떠올리게 하는 붉은 협곡이 탄생한 거죠. 이렇게 험한 계곡, 높은 산에 저만 오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9: 우퉁 벗고 오는 남자들이 보인다. Hi.
11: How are you?
9: Good, and you?
11: Fine, thanks.
12: Good job.
13: Hey. How are you?
12: Norway.
11: Norway?
12: Yeah. I'm
11: Korea, South Korea.
12: 안녕하세요.
13: 안녕하세요.
11: Where are you from today?
12: I don't know the name.
14: Far up, not far up. 900 meters.
11: Wow. From Sarimogul?
12: Yes, yes. Oh, from Sarimogul, and we walked. This is fifth day.
11: Fifth day?
12: Yes.
11: Oh, not difficult?
12: No, it's okay.
11: No? Oh, no shot.
12: It's warm.
14: It's so hot. Now a bit colder.
12: Yeah. But up there, there was the sun, and we were walking fast, so we're sweating.
11: Yeah. Ah.
15: Okay.
11: Cheers,
15: my
12: guys. Lovely meeting you. Can we take a selfie?
11: Woo!
12: Ready? 3, 2, 1.
0: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죠.
12: 안녕하세요. 안녕 가세요.
11: 안녕하세요.
16: 와, 여기서 만날 줄 몰랐네.
9: 여기 산에 지금 저희밖에 없는 줄 알았거든요. 지금 발자국도 인간의 발자국이랑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이 반대편에서 맞은 쪽에서 저분들은 사리목을 패스를 통해가지고 지금 4일 이상 걷고 계시다고 합니다.
0: 레닌봉이 저 멀리 있는데요. 파미르 설산을 볼 수 있는 트레킹 중 하나라 이 길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처럼 말이죠.
9: 지금 눈앞에 움막인지 창고인지 작은 거처인지 흙.

0: 쪽으로 만든 집이 보입니다.
1: 깊은 산 중 쉬어갈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게 신기했는데요. 일단 한번 다가가 봅니다.
2: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유쾌!
3: 상쾌!
2: 통쾌! 변비엔 메이킨!
4: 아빠, 고개 조금만 숙여보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5: 그래, 아들.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신 하늘을 선물했습니다.
1: 오늘도 길 위에 식사는 간편식. 트레킹할 때는 빨리 익는 게 최고죠.
0: 오, 와, 벌써 거의 다 익었습니다.
6: 야, 맛있게 잘 익었습니다.
1: 아침을 든든히 먹었지만 산에서 먹는 음식은 언제나 꿀맛이죠.
6: 엄마가 끓여준 미역국 같아.
1: 라면에 김치 한 조각이면 부러울 게 없습니다.
7: 주변 풍경도 너무 아름답고 음식도 아름답네요.
1: 뜨끈한 국물로 허기를 달래고 다시 출발해야 하는데요. 갑자기 떨어지는 빗방울. 바람도 거세집니다.
0: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바람까지 많이 불고 있거든요. 기온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들 이제 저의 스태프분들 전부 다 이제 비와 우박을 피해서 실내로 이 음악 쪽으로 대피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날씨가 순식간에 이렇게 변하죠?
1: 비를 피해 잠시 숨을 고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비가 그치고 구름 너머로 파란 하늘이 얼굴을 내밉니다. 산의 날씨는 참 변덕스럽죠?
0: 이제 비가 다행히 지금 그쳐가지고 옷을 단단히 도려매고 안전하게 또 출발하겠습니다.
1: 산은 힘겹게 오른 만큼 더 멀리 볼 수 있다고 하죠. 언덕을 하나 넘을 때마다 풍경이 한 뼘씩 넓어집니다.
0: 저는 지금 알라이 산맥의 오늘 오르고자 하는 마지막 언덕을 아주 숨을 헐떡거리면서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풍경이 어마어마한데요. 하지만 경사도 상당히 가팔라가지고 오르는데 꽤나 힘이 듭니다.
1: 마지막 오르막길은 유난히 더 힘들게 느껴집니다. 아마 인생도 그렇겠죠? 하지만 멈출 수 없는 건 정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희망 때문일 겁니다.
0: 풍경이 엄청납니다.
1: 드디어 정상에 올랐습니다. 바위산 넘어 사암절벽 지나 파미르 고원의 설산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하늘과 맞닿은 설산, 웅장하게 이어진 산맥, 힘겹게 오른 이에게 자연이 주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0: 이 길 끝에 이런 풍경이 펼쳐질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거든요. 저 멀리 설산이 보이면서 이 주변으로는 녹음이 펼쳐지고 또 이 가까이는 이 붉은색 사암 절벽이 그리고 그 뒤로는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이에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마을이 보이고요.

0: 지금 비가 이게 보슬비가 막 이렇게 내리고 있고 강물도 이게 세차인데 여기서 낚시하고 계세요. 여기 동네 주민 같거든요. 아스라라쿰. 와. 하이. 나이스 미츠. I'm from South Korea. 예.
1: 바린. 바린 수담.
0: 아, 송어. 여기서 송어가 잡혀요. 이렇게 물살이 센데.
1: 센티아브, 옥티아브. 9월달, 10월달 사이.
0: 아. 9월에서 10월달 사이에 잘 잡힌다고 하거든요. 지금이 송어가 아주 잘 잡히는 철인가 봐요.
1: 이카보다 워타코이 이 오션 노가 파렐리스.
2: 차가운 계곡물을 좋아하는 송어. 물살이 빠른 곳에서 먹이를 기다린답니다.
0: 지금 잡으셨나요, 송어를? 저쪽에 있나 본데요? 오, 여기 있다. 우와! 와, 이거 보세요. 물살이 세니까 이 송어들도 엄청 활발하네요. 야, 이거 움직이기 장난 아닌데 제가 잡을 수 있을지. 야, 가만히 좀 있어봐. 이거 몇 센치야? 와, 30cm는 넘어 보이는데. 야, 지금 여기 보이는 여기서 잡으셨나 봐요. 와,
2: 어떻게 잡는지 한번 보여달라고 했는데요. 과연?
0: 여기 물고기 많다 그랬는데. 잡혔다! 잡혔어! 와! 와, 와! 진짜, 이 강에 송어 살고 있네요. 오.
1: 일단, 드리츠 그람. 유, 쓰리, 아이, 투.
0: 투? 아, 먹자고요?
1: 네.
0: 이거를?
1: 예.
0: 다섯 마리 다 잡으셨는데, 이거 제가 세 마리 먹으라고요?
1: 예스. 예스, 유. 솔 유.
0: 아, 왜요? 왜 갑자기 이렇게. 이 송어를 집에서 요리를 해주시려나 봐요. 제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갈 염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와.
2: 호조켈렌 마을에서 또 한 명의 친구가 생겼습니다. 낚시도 잘하고 친절한 청년.
3: 야, 집이 진짜 크네요.
2: 산 아래 위치한 근사한 집에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답니다.
3: 여기가 주방인가 봐요. 여기 가구인가 화덕 같은 것들도 있고요.
2: 먼저 불을 지피고 오늘 잡은 송어를 손질합니다. 생선 다루는 모습을 보니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요. 요리는 청년 어머니가 해주십니다. 잘 손질한 송어를 기름에 튀기는데요. 익어가는 소리부터 노릇한 색깔까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0: 와, 지금 요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오이와 당근, 토마토 샐러드까지 돼 있거든요.
2: 가족이 함께 준비하는 밥상. 노란 당근이 들어간 밥은 플록 같은데요. 만드는 방식이 좀 다르죠? 여기선 고기를 따로 익혀 올린답니다.
0: 지금 여기 오니까 다들 막 이렇게 가족분들 같이 계시는데 형제분이 어떻게 되세요?
4: 저는 쌤.
0: 일곱 명?
4: 지금 맨 제트.
0: 와, 지금 여기 한... 여기 세 명. 네, 나머지 네 명은 어디 있어요?
4: 이쪽에서 제트. 다음에 절대 오시다.
0: 아, 네 명은 오시에. 혹시 애인 있으세요?
4: 오슈와이든 온 엑스인데 더인 것 같아.
0: 우와, 축하드려요. 우와, 여기 새 신랑이 여기
4: 감사합니다.
0: 계셨네. 어떻게 이게 한국말도.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두근두근두근두근. 아, 제가 그 마음을 압니다. 저도 결혼한 지 3년 차인데, 정말 축하드려요.
5: 와, 상이 꽉 찼다.
0: 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푸짐한 상이 차려졌죠?
2: 상을 가득 메운 근사한 음식들. 주식인 난과 특별한 날이면 빠지지 않는 전통 쌀 요리. 오늘 잡은 송어 요리까지.

0: 까지 푸짐합니다.
1: 가나가 가나가.
2: This is 가나가.
3: 가나가.
4: 가나가.
5: 가나가.
6: 밤도에 캔.
7: 가나가.
0: 홍어 맛이 정말 궁금했는데요.
8: 디테일
9: 검색하면
8: 되나?
9: 네. 가시, 가시 조심해서. 네.
0: 맛있는 건 어르신부터.
10: 와,
9: 진짜 맛있어.
10: 남도 약간?
9: 남도 약간.
8: 세시그레이크.
9: 여기 세실량께도. 아, 이게.
10: 같이.
9: 응. 몇 살처럼 보이세요?
10: 스쿨 가다시.
9: 아. 25이요?
8: 25.
9: 아, 곱하기 2.
11: 29.
9: 다음 주에 결혼을 앞두고 계시는데, 부모님께 축하드립니다.
10: 다음
11: 주에 결혼할 때 여기 동네에서 하는데 500명 정도
9: 오.
12: 인 Kyrgyzstan it's normal.
9: 노멀.
0: 결혼식에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송어 튀김으로 달래봅니다. 청년 가족들과 둘러앉아 정성스러운 한 끼를 나누니 저도 어느새 한 식구가 된 기분입니다.
9: 나무에 캔, 나무에 캔, 나무에 캔. 아, 지금도 사진 찍는다고 하니까 또 이렇게 같이 입으시네요.
13: 조금만 찍기만 하면.
9: 사진 잘 나오고 싶은 거는 전 세계인들의 공통적인 욕망인 것 같습니다. 스마일. 원, 투.
0: 활짝 웃는 미소가 참 예쁘죠?
10: 와, 불쌍 진짜.
9: 이거 다시 찍을까요?
0: 이번에는 만족하실까요? 다행입니다.
9: Hello.
0: 다들 공손한 자세로 기다리시는데요. 인화된 사진을 바로 선물하면 저도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9: 마음에 드세요?
12: 땡큐.
0: 푸근한 정을 나눈 행복한 저녁이었습니다. 고산 마을에 별이 내리면 도시에서 잊고 지냈던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오늘 만났던 별빛 같은 사람들을 하나둘 떠올려 보는 밤. 내일은 또 어떤 인연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0: 키르기스탄 남부 알라이 산맥의 산골 마을을 떠나 이번 여정의 마지막 도시 오시로 향합니다. 지금 이제 파미르 하이웨이의 마지막 종착지 오시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게 오시에 다가오면서 점점 탁 트인 풍경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오랜만에 도시를 볼 생각하니까 또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두샨베에서 출발한 파미르 하이웨이.
1: 길이 워낙 험하고 변수가 많아서 저희가 끝까지 잘 갈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0: 험준한 계곡을 지나 아찔한 다리를 건너는 위험한 길.
2: 여기 중간중간에 틈이 보입니다.
0: 파미르 고원이 숨겨둔 멋진 풍경과 바르탕 계곡에서 살아가는 순수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해발 2000m에 자리한 호로그, 실크로드의 역사가 흐르는 왁한 회랑을 지나 해발 3700m에 자리한 블룸쿨 마을을 만났습니다.
2: 물고기들이 완전히 그냥 사막에 꽉 걸려 있습니다.
0: 점점 높아지는 고도, 희박해지는 산소를 견디며 달린 파미르 하이웨이.
2: 조금만 올라가면은 이제 파미르 하이웨이의 최고점이 나옵니다.
0: 1년에 100일만 허락된 길. 악 소리 나는 극한의 고갯길. 해발 4655m 악바이탈 패스에 올라섰습니다.
2: 제가 타면서 풍경을 보면서 눈물이 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0: 길은 국경을 넘어 키르기스탄 사리모골로 이어졌습니다. 파미르의 고봉, 메닌봉에 다가가는 트래블러 패스.
2: 이제 진짜 다가옵니다.
0: 만년설로 빛나는 7000m급 레닌봉을 눈에 담았습니다. 파미르 하이웨이 종착점 오시에 도착했습니다. 3000년의 역사를 가진 실크로드의 도시 오시는 국경을 넘어온 파미르 하이웨이가 험준한 산악지대를 벗어나 도시로 이어지는 관문입니다. 길 끝에서 만난 새로운 세상인 거죠. 저는 지금 파미르 하이웨이의 마지막 관문인 오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오시는 키르기스탄의 제2의 도시인데요. 지금 이곳에 오니까 많은 나무와 공원을 볼 수가 있는데 보통은 이 도시 안에 공원이 있다고 하지만 여기는 공원이 워낙 많아서 공원 안에 도시가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알라이 산맥에서 흘러온 강물을 이용해 나무를 심고 녹지를 가꾼 오시. 공원보다 더 유명한 건 시장입니다. 오래전 동서양을 잇던 실크로드 교역로에 자리하고 있죠.
2: 지금 저는 오시의 새로운 시장으로 왔거든요. 저 시내 한가운데 있던 전통시장이 작년에 이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규모도 더 크게 확대되고 그리고 볼거리도 훨씬 많아졌거든요.
0: 도시를 대표하던 전통시장이 현대식 점포로 변신한 건데요. 입구부터 사람들로 북적이는 게 명성은 예전 그대로인 것 같죠? 그럼 시장 구경 한번 해볼까요? 생활용품부터 전통 의상까지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시장.
2: 여기 키르기스탄 전통 모자 칼파 파는 것도 있네요.
0: 초원의 기억을 되살리는 전통 모자.
2: 안 들어가요. 작아. 이 느낌이 없네요.
0: 이번에는 맞아야 할 텐데요.
3: 잘 어울려요.
2: 거울 없네.
0: 한 번 더 확인해 보는데요. 저 어울리나요?
2: 잘 말랐고. 근데 머리가 좀 더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지금. 여기에 뭔가 기념품을 팔고 싶거든요.
0: 유목민의 일상을 담은 아기자기한 소품들. 그중에서 제 눈을 사로잡은 건 칸치입니다.
2: 이게 실제 염소 다리와 가죽으로 만든 그 회초리 같은 거거든요. 가축들 몰이할 때 쓰는 거라고 합니다.
4: Like this one is
5: 천섬, 1500, 3000 이렇게 있는 거죠.
2: 깎아줄 수 있어요?
4: This seems so 2007 lucky. 2005.
2: 2005.
4: 6.
2: 2005. 제가 사리복을 해서 배운 걸 여기서 써먹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끼면 되나요? 오! 소리가 장난 아닌데?
4: In Korean, what is it?
2: 회초리, 채찍.
4: 감칠, 채찍.
2: 감칠.
4: 감칠, yes.
2: 감칠. 제가 이렇게 칼팍을 쓰고.
4: 칼팍? 감칠.
2: 감칠을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이분처럼 여기 필리핀 현지인 같지 않아요?
4: Yes, of course.
2: My brother.
4: It's the same. 감칠, 칼팍, and you Korean boy.
2: 다음 아. 네. 바이바이.
0: 반갑게 인사를 건네시는 분들.
2: I'm from South Korea. 코리아.
6: 코리아.
0: 일단 음식부터 권하십니다.
2: 안 먹으면 큰일 나요.
5: 혼날 것 같아요.
2: 나 그만. 괜찮습니다. 이거 과일로. 여기 이건 시장 지나가다가 갑자기 뭐 인사 한번 했는데 앉으라고 하시더니.
6: Happy birthday, my.
2: 어? 아, your birthday? 생일 축하.

0: 아이고.
1: 아, 이분이 주인공인데 제가 주인공이 된 것 같네요. 아이고. 제가 여기 키키산에 와가지고 진짜 미가 쉴 틈이 없습니다.
2: 아, 그 뭐지야? 이제
3: 갈리게.
2: 아, 여기 이 라인에 같이 일하시는 분들 동료라고 하십니다.
1: 그냥 저희한테만 정이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있는 분들한테도 정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와, 다 이쪽 찍겠습니다.
4: 안쪽 나갈 것 같은데?
1: 원, 투, 쓰리. 흥도 많고 정도 많은 분들과 소중한 한 컷 남깁니다.
5: 바이바이.
1: 이제 저는 오시의 대표적인 장소 슐라이만트로 향합니다. 키르기스탄 최초로 등재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이번 파미르 하이웨이의 마지막 여정인 여기 오시 슐라이만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걸어서 2, 30분 정도 올라가면은 아주 멋진 조망을 볼 수가 있는데요. 또 이곳을 이 신성한 곳으로 추앙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산은 수천 년 동안 실크로드 길목을 오가던 상인들이 여정의 안전을 기원했던 곳입니다. 높고 험하기로 이름난 파미르 하이웨이를 따라 2000km 이상을 걷고 달렸습니다. 실크로드를 오갔던 사람들처럼 파미르 고원의 여정을 이곳에서 돌아보려고 합니다.
6: 정상이 거의 다 다가왔습니다.
1: 여행하는 동안 여러 번 정상에 올랐습니다.
6: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지금 이 앞에 키르기스탄 제2의 도시 오시의 전경이 아주 드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1: 역사적인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 이 산이 이번 여정의 마지막 정상입니다. 돌아보니 참 멀리도 왔네요. 반갑게 건네는 인사가 긴 여정을 잘 지나왔다고 토닥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파미르 덕분에 만난 수많은 웅장한 자연과 친절한 사람 덕분에 제 마음도 조금은 편안해졌는데요. 여러분도 이 길을 걸으면서 이 따뜻한 느낌을 함께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 여기 너무 환상적이야.
1: 여기 전쟁이에요. 난리입니다.
2: 보이네. 와.

0: 베트남 사람들에게 물은 항상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놀라운 일상을 함께 만나봅시다.
1: 제가 또 살면서 좀 힘들 때, 또 화이팅 하고 싶을 때 오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2: 여기 중간중간에 틈이 보입니다. 조금만 올라가면은 이제 파밀 하이웨이 최고점이 나옵니다. 제가 살면서 풍경을 보면서 눈물이 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3: 이어서 한국 기행이 방송됩니다.
4: 총칼을 가지고 싸우는 거 못지않은 독립운동인 거거든요.

0: 한국어는 나의 풀이에요.
1: 제 인생인 것 같아요.
2: 한글은 우리의 전부다.
3: 역사의 순환을 딛고 살아남아 세계로 뻗어나간 한글의 위대한 유랑기. 한글날 특집 다큐멘터리 한글 100년의 편지. 여러분의 가슴을 울릴 가장 뜨거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4: 치매 환자의 증가가 전 세계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5: 치매 환자 실종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6: 치매 환자 증가합니다.
7: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맨날 갔는데도.
8: 연세는?
9: 85.
10: 이 누구세요?
11: 글쎄 모르니?
10: 누구세요?
9: 동서.
12: 제일 원인되는 물질은 를 제거하는 치료법이 개발이 됐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4, 5년 정도의 치매 지연 효과가 있고 뭐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술을 오랫동안 드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실 수 있는데

0: 내가 할 수 있을까? 어? 키다리 아저씨? 나에게 꼭 맞는 강의를 만나고 누군가의 경험을 만나고 미처 몰랐던 가능성을 만났다. 내 꿈을 향한 비상 서울런.
1: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2: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3: 오빠는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2: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0: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은퇴 후 섬으로 들어간 남자가 있습니다. 섬은 형제 낭만 놀이터.
2: 아, 지게 참 오랜만에 저보네.
1: 이곳에서라면 마음껏 즐겨도 좋습니다.
3: 친구들도 여기 오면 나한테 인사하잖아요. 친구들도 한 번씩 놀러 오고 얼마나 좋습니까?
4: 정말 맛있는 물이라니까.
1: 아궁이에선 전어 냄새가 폴폴. 가을의 맛도 풍성하다죠.
4: 대가리부터 내가.
5: 너무 맛있어.
2: 마냥 그리워 오곡도가.
1: 모든 것이 익어가는 계절 오곡도로 갑니다.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한려해상국립공원. 그 품에 오곡도가 있습니다. 10여 명의 주민이 살아가는 작은 섬마을. 이장 이돈수 씨는 당산나무 앞을 정갈하게 쓸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4: 음력을 정을 초이튿날 되는 것 같으면은 네. 여기 당산제를 지낸다고. 올해 새끼 꼬고 그때 하는 동네 사람들 소원을 갖다 한 개씩 다 한제에다 적어가고 저기에 다 꼽아놨잖아.
1: 태풍에 한쪽 가지가 부러진 후방나무는 수령 250년으로 추정되는 마을 당산나무. 오랜 세월 동안 마을을 지켜온 만큼 돈수 씨도 나무에 정성을 다합니다.
4: 섬에서는 뭐 샘이 제일 중요하니까 여기에도 줄을 딱 쳐놨잖아.
1: 비가 많이 내려도 넘치지 않고 가뭄이 들어도 마르지 않는다는 샘. 지금도 마을 사람들의 식수를 책임지고 있답니다.
4: 예, 이거 먹어도 돼요. 한 먹어보겠어요. 이게 정말 맛있는 물이라니까.
1: 이 마르지 않는 샘 덕분에 대대로 사람들이 털을 잡고 살아왔다죠. 돈수 씨는 샘의 맑은 물로 정성스레 질기를 닦습니다. 물을 길어 정화수로 올리고 매일 아침 당산나무 앞에 조용히 마음을 모은다는데요.
4: 아니, 나는 그냥 뭐 여기갖고 동네를 좀 안일을 갔다가 하고 여기 살다가 나가신 분들이 다 좀 뭐 편안하게 좀 지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지요.
1: 사실 바다가 좋았던 돈수 씨는 25년 전 오곡도 풍경에 반해 작은 흙집 한 채를 샀답니다. 주말마다 찾아와 직접 고치고 가꾸며 조금씩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갔죠.

0: 구들도 이장님 다 하신 거예요?
1: 아, 이거 구들 놨고 뭐방두개 틔우고 한다고 한 1년 걸렸습니다.
0: 언제부터 여기 사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장님?
1: 그뭐 회사 생활을 왔다 한 40년 하고 그래 가지고 그 들어온 지는 한 2년 됐습니다. 이 가꾸다 보니까 이제 내 아지트가 된 거지만 그런 것들 처음 왔을 때는 막 풀이 이만큼 나 있고 이랬어요.
2: 사시사철 생동하는 계절 따라 산지 2년. 자급자족해 살아가는 일상도 돈수 씨에게는 그저 즐거움입니다.
3: 옛날에는 막그뭐 한번 필이 꽂히는 것 같으면 막 그냥 뭐 저녁에도 막불 켜놓고 하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조금 힘드는 것 같으면 그냥 쉽니다. 그냥 잠도 자고. 그래 할 이유가 없으니까.
2: 문토와 함께 찾아온 인생 봄날. 그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또한 명의 남자가 있습니다. 돈수 씨의 형, 이봉수 씨입니다.
4: 은퇴한 지가 15년 정도 됐는데, 이순신 장군 전적지로 주로 바닷가로 돌아다니는데, 전부 바다가 다 이순신 전적지예요.
2: 은퇴 후 동생이 섬 생활에 빠졌다면, 형이 빠진 건 이순신 장군.
0: 이게 무슨 제도예요?
4: 이게 김정호가 그린 동여도라는 지도거든요. 여기 우리가 서 있는 여기가 이제 남포인데, 이순신 장군의 말에 의하면은 밤중에 노를 재촉해가지고 창원땅 남포 앞바다에 와서 여기서 진을 치고 밤을 새웠다. 그렇게 나와요.
0: 선생님은 어떤 계기로 이순신 장군의 그 흔적을 쫓아다니시기 시작하셨어요?
4: 예, 제가 그 공직을 끝내고 낚시꾼들 따라다녔는데, 낚시꾼들 눈에는 고기만 보이지만 내 눈에는 이순신 장군이 보이더라고요.
2: 은퇴와 함께 이순신 장군의 흔적을 따라 기록하고 책으로 펴내며 이봉수 씨는 새로운 인생을 즐기고 있답니다.
4: 제일 행복한 사람이 노년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뭐 돈도 조금 벌고 그러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신이 나죠, 뭐.
2: 그 신나는 일상에 친구들과 함께하는 섬 여행은 또 다른 즐거움.
4: 아, 오곡도 갑니다.
0: 오곡도요?
4: 예. 아, 그 가면은 내그 동생 이돈수 오곡도 이장이 살고 있죠.
2: 일주일에 두 번뿐인 여객선 대신에 낚싯배를 타고 갑니다.
4: 예.
0: 안녕하세요.
4: 아, 이거 저내 옛날 그 고등학교 친구들.
2: 섬에서 친구들과 자유를 누리는 것. 남자들의 로망이라죠.
5: 저는 1년에 5번씩 왔어요.
6: 자주 오시네요.
5: 예?
6: 오곡도를 자주 오세요.
5: 어, 좋아요. 그냥 그 여기 마음 편해지고. 그냥 좋아요. 물도 좋고. 한번 오보만 하면 됩니다.
2: 그렇게 통영에서 뱃길로 15분을 달려 오곡도에 도착했습니다. 까마귀를 닮았다 하여 이름 붙은 섬. 오곡도에 사는 동생을 위해서 형은 필요한 것들을 바리바리 챙겨왔습니다.
4: 우리 팀 5개면 돼, 5개.
0: 아, 네.
4: 어, 이장님. 그래, 우리 여기 선착장에 있어. 뭐, 도착했어요. 그래, 천천히 내려오시오.
0: 동생분이세요?
4: 예. 동생이지만 이장이니까 이장님이라 해야지 뭐.
2: 전화 끊어지기가 무섭게 동생 돈수 씨가 모노레일을 타고 마중 나왔습니다.
5: 아이고, 형님 왔습니다. 가방도 얼른 보내지 뭐.
4: 내가 다 실어줄 수
5: 있어. 형님들 좀 도와줄 수 있는데.
2: 마을의 유일한 운송수단이라는 모노레일. 산 중턱에 마을이 있다 보니 무거운 짐만 모노레일로 싣고 나른다네요. 물론 운전자인 이장님은 제외. 형님들은 끝없이 이어진 계단을 걸어 올라야 한답니다.
0: 선생님 얼마나 올라가요?
7: 아, 이제 3분의 1밖에 못 왔어요. 한참 올라가야 돼.
2: 시작부터 만만치 않은 서업 여행.
7: 와, 그럼 보세요.
2: 그래도 천천히 걷다 보면 눈길 닿는 곳마다 아름다운 풍경을 마주합니다.
7: 이게 집꽃이죠.
3: 그래.
7: 이거 아는 사람 많이 없다 이거. 이게 그 우리 단편 소설 황순원의 그 소나기에 네. 소년이 그 소녀에게 이빨로 질근 깨물어 가지고 꺾어서 소녀에게 바쳤던 그 집꽃이.
2: 집꽃이 이렇게 생겼군요. 모노레일이 끝나는 곳부터는 직접 지게로 짐을 싣고 올라야 한답니다.
7: 근데 이거 안 집은 지 참 오래됐다. 이게 지게 짝대기라고. 이걸 가지고 이제 일을 쓸 때.
0: 괜찮으세요?
3: 여기로 올라갑니다.
7: 저쪽으로?
3: 예.
2: 나무지게 없이는 꼼짝하기 어려운 섬. 불편하지만 정겨움은 살아있습니다.
0: 괜찮으세요?
7: 예. 아, 지게 참 오랜만에 저번에. 여기는 뭐, 이거 외에는 이동 수단이 없으니까 도리가 없어요.
0: 이장님, 이 마을에는 몇 가구나 살아요? 인구가 어떻게 돼요?
3: 지금 상주하는 인구가 10명입니다. 별장 삼아 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 되고요.
2: 나무 지게를 지고 느리게 걷다 보면 어느새 동생 돈수 씨의 집이 나옵니다.
7: 이건 호박이 아니고 참박이네.
3: 참박 위에서.
7: 요, 저 참박 큰데.
3: 그건 내가.
7: 잘했네.
8: 야, 이봉수. 어? 절대 짐을 안 짓는 카메라 있으니까 짐 지고 일하네.
7: 그게 아니고. 그거 물어봐. 내가 이렇게 지게 얼마
3: 됐냐. 아, 같이 말지, 솔직히.
7: 아, 힘들다.
5: 이 100만불짜리 집입니다. 아무나 오는 데가 이러니까요.
7: 아, 다 좋다. 아, 시원하기도 하고.
0: 이렇게 딱 올라오면 어떠세요? 도대체 이따.
7: 아, 뭐. 별로 부러운 게 없죠, 뭐.
0: 동생분이 여기 또 살고 있어서 다행이네요.
7: 아, 여기 이제 뭐 살면서 이장까지 하고 있으니까. 네. 이장이 높습니까? 이장 형님이 높습니까? 아무래도 이장 형님이 높겠죠. 그러니까 동생하고 이 완전 토담집을 사가지고 이거 다 수리한 거예요, 동생이.
3: 네, 가자, 가자, 우리 선발들만 같이.
2: 시원한 풍경 눈에 담으니 마음에도 가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옵니다. 그 바람을 따라 형님들이 오곡도 탐험에 나섭니다.
3: 잘 있었어?
7: 아이고, 오랜만에 왔는데 이리 와봐, 이리 와봐.
0: 별로 안 좋아하더라.
7: 어, 아니야.
0: 별로 안 좋아하더라.
7: 염소들이 굉장히 순해요. 내가 이야기하니까 지도 지금 답변하잖아. 염소들도 여기 오면 나한테 인사하잖아요. 친구들도 한 번씩 놀러 오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
2: 가슴이 탁 트이는 풍경 속에서 염소와 즐거운 대화도 나누고 이래서 낭만 놀이터였군요.
7: 이게 진짜 천남성이야. 이거 요즘 육지에서 보기 힘들어요. 근데 이거 이제 독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뿌리를 비상하고 섞어가지고 옛날에 사약 만들 때 썼던 그런 건데 법제만 잘하면 이게 엄청난 또 명약이 돼요.
3: 천남성. 근데 아까 절로 가면서 아무리 봐도 못 봤거든.
2: 형님들의 오곡도 탐험은 계속됩니다.
7: 옛날에 그 동료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사실 섬에만 오면은 내가 까마득하게 입고 있었던 그런 동료가 생각이 나요.

0: 사는 게 바빠 잊어버리고 지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아궁이에 구워주던 전어를 이제는 동생 돈수 씨가 구워냅니다.
1: 지금 이제 수박은 이제 크긴 다 됐어요. 이제 조금 크기도 쪼개나네. 뭐 이 정도 되는 것밖에 없어요 이제.
2: 수박이 귀엽네요.
1: 지금은 이제 뭐 여름에는 뭐 이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끝물입니다. 끝물.
0: 직접 키운 수박을 슥슥 잘라 형님들께 건넵니다.
3: 맛있나요?
4: 와, 맛있어.
3: 옥도 수박 역시 맛이 좀 다르네.
1: 아, 수박은 잘 돼.
0: 이렇게 사람이 늘어나면 음식 준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번거롭지는 않으세요?
1: 집에 들어오는 그 대문 앞에 풀이 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해야 풀이 나는 것 같으면 집이 망한다니까.
2: 오랜만에 이렇게 형님들 오시면 어떠세요?
1: 항상 뭐 고맙지 나는.
0: 곱게 채를 낸 늙은 호박은 밀가루만 살짝 묻혀서 전으로 부쳐냅니다. 노릇노릇 익어가는 게 군침이 절로 돕니다.
5: 아이고. 아니 이장님 저 같이 좀 먹고 하지.
3: 자자 먹읍시다.
2: 아 이거는
5: 완전 호박이야.
2: 호박이 많이 들어갔죠.
6: 진짜 맛있어요.
2: 맛있어.
0: 이번엔 전어 등장.
7: 야, 어? 가장을 해놨 거.
1: 이거는 어? 그래가 이래 갖고 대가리 보태리가.
0: 그래도 오곡도에서라면 뭐든 다 맛있답니다.
7: 오곡백화가 무사하네. 언제 먹는 거야? 6월달에 뭐 대남 죽순 그것도 엄청나지. 다음 3월달 되면 그 나물들 무슨 나물이고
1: 방풍 뭐이 나물하고 방풍하고
7: 버글버글해.
2: 이 완전 이게 남자들의 아지트네요.
1: 집 사람들 보면은 난리 날 텐데 저거들끼리 다 먹고 논다고요.
8: 마냥 그리워 오곡도가.
0: 살아온 세월만큼 살아갈 날도 많은 나날 형제의 낭만 놀이터 오곡도에서의 행복한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9: 근데 생고구마 원래 먹어도 돼요?
10: 뭐예요?
11: 너무 귀하게 자랐어.
12: 아름다운 그런 작은 생태계가 있는 원정을 만들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시간의 힘이 필요하다.
13: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픕니다.
14: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15: 오빠는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어. 미안해.
14: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6: 이어서 왔다 내 손주가 방송됩니다.
14: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0: 아빠, 고개 조금만 숙여보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1: 그래, 아들.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신 하늘을 선물했습니다.
2: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3: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4: 오빠는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3: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향수는 유쾌하고 발랄하고 매력을 끄는 매력 덩어리.
1: 몇 살이야 하루?
2: 몇 살?
1: 하루 하루 여기 앉아봐. 엄마 바나나 줄게. 빨리 앉아.
0: 하루는 잘 먹었어요. 처음부터 잘 먹고 뭐 먹는 걸 좋아하고 애식갑니다.

0: 볼리다.
1: 어깨를 쓸 건데.
2: 갖고 갈까?
1: 네. 왜 갖고 갔어요?
3: 마띠가 보통 더 잘 일어나고 하루가 워낙 잘 먹으니까 오자마자 이제 먹는 걸 찾죠.
2: 한 번 올라갈까?
1: 먹어.
3: 하루 돌 때 그거 넣었어요. 휘핑. 젓는 거, 요리사. 자기가 직접 하고 싶어요.
4: Le gusta y comer es lo que más le gusta, creo.
1: ¿Cómo hacemos? Bueno, vamos a hacer esto. Leche de nada.
3: 그러면 이것도 넣어봐.
0: 누나.
3: 아니 아니 기다려봐. 안 넣어 봐. 안 넣어 봐.
0: 넌 빨리 아버지.
3: 알았어, 네가 해. 네가 해.
5: 다 넣을 거야? 너.

0: 가만 해줄게. 그거 엄마 해주면 안 될까? 얘로?
1: 맞아.
0: 자. 그래, 프렌치 토스트.
2: 하루.
0: 갑니다. 빰빰빰. 부르부르붐.
2: 종이 떡볶이.
3: Dejar porque tengo más tiempo disponible y estoy trabajando en casa.

0: 저는 성격이 급하니까 한국 사람답게 빨리빨리 막 얘기가 딱 나오면 바로바로 해야 되는데 이제 마띠는 좀 느긋하죠. 하루 준비됐어? 일로 와. 이제 우리 옷 좀 입어볼까? 엄마 출근해야 되는데.
1: 하루
0: 엄마가 신어 양말? 엄마가 신는다. 빨리 하루야 제발. 하나만 마지막이다. 마지막 울티모.
1: 엄마 신는? 아니야.
0: 하루.
2: 하루 hay que vestirse. Tienes que ir a saludar a Miss Scarlett.
0: Sí.
2: Vamos. Esperando.
1: Practicando.
2: Haru, ¿vas a ir así a la...? ¿Vas a ir así a la, al nido? ¿Con el casco nomás y el pijamas? No, hay que ponerse ropa. Haru, pantalón, abajo. Tuki. Bajarle el pantalón, Tuki. Haru, pantalón, abajo.
0: 아빠로서의 마띠는 160점? 늘 비슷한 페이스로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장난도 하고 참을성 있게 설명도 다 해주고 그런 것들 보면 네, 너무나 훌륭하죠. 네.
1: 됐다.
0: 가자, 하루야. 어머, 아빠한테 아빠 뵀어. 아빠 뵀어.
2: 짜짜오.
0: 안녕, 아빠. 갔다 올게.
2: 짜짜오.
0: 오케이.
2: Buen día.
0: 가자. Vamos. 안녕. 아빠 안녕.

0: 진짜? 안 돼, 안 돼, 안 돼. 잘했어, 하루야. 너의 안전은 너가 책임을 지는 거야. 미안, 엄마가 깜빡했어. 우리 이제 가자, 알았지? 갑시다. 우리 어디 갈까? 엄마는 비각이네. 빨리빨리 가볼까요? 사루야, 우리 노래 부르면서 갈까?
1: 아빠 상어도 개운도 바닷속도 개운도
0: 저희가 처음부터 사실 차를 살 계획이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운전면허증이 있긴 한데 여기서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운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일단 공격적으로 운전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일단 크락션 너무 많이 쓰고요.

0: When you're smiling,
1: when you're smiling, 다 왔다. The whole world smiles with you. 다 왔어요.
2: 다 왔어.
3: 엄마 올게.
4: 빨리

저는 유네스코 페루사무소에서 순환경제 및 지속가능한 관광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담당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페루에는 작년 2월에 이제 제가 직장을 옮기게 되면서 이직을 하면서 이제 오게 됐습니다.

0: 잘 챙기는 옆집 아저씨. 잘 챙기는 옆집 아저씨. 엄마 울었어요, 처음에 사진 보고. 왜 저런 시커먼 사람이랑 무슨 상황이냐, 약간 엄마가 사진 보고 우셔가지고. 그러니까 마띠를 제가 처음에 좋아했던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동네 아저씨, 뭔가 추근득되지 않고 되게 친절한 그런 느낌이 오히려 이 그룹에서는 제가 좀 비빌 때가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그냥 뭐도 막 쉽게 물어보고 막 이랬던 것 같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데이트를 하게 된 거죠.
1: 맨 처음에 결혼 얘기를 꺼낸 건 저였어요. 부모님이 2020년 3월에 오셨어요. 제가 사실은 마띠랑 그때 이제 집을 렌트를 해서 살고 있었거든요. 이제 심장이 벌렁벌렁. 왜냐면 부모님께 얘기를 안 한 상태였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엄마한테, 아빠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결혼을 할 것이다. 내년쯤에 할 예정이다. 마띠 허락 없이 그런 얘기를 할 수는 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로포즈를 하게 된 거죠.
2: 내가 그 사회에 진짜 고마운 마음을 느끼죠. 딸은 이거 나오는 거 안 되는데 성격이 좀 이렇게 와일드하라거나 뭐 직선적 그런 스타일인데 사위가 좀 온순해가지고 속이 깊어.
3: 아 이제 쉼터 못 갈 줄 알았는데 아들까지 나가지고
2: 백 며칠 만에 한국에 와서 부려 살고
3: 젊었을 때 우리 애 키울 때는 그런 걸 못 느꼈어요. 보고 싶고
2: 마음속에만 놓고 사는 거지. 여기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30시간 비행기 타고 다닌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갈수록 더 힘들잖아요. 나이 먹을수록.

0: 밥을 먹어야 돼, 여기는. 계란 후라이 두 개 할게요.
1: 그냥 있는 대로 꺼내서. 아, 여행 하려면 든든하게 먹어야죠.
2: 뭐,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뭐가, 먹고, 이거 앞으로 몇 시간 후에 비행기를 얼마, 10시 반부터 뭐 해가지고 서로 한 시간을 비행기 속에서 갇혀 산다, 뭐, 이런 생각하면. 공항까지가 1시간 걸리고, 프랑크푸르트까지는 14시간이나 걸리고, 상파울로까지는 12시간, 상파울로에서 리마까지 5시간, 총 32시간 걸릴 것 같습니다.
3: 할아버지!
2: 25년 3학년이고, 애들 셋을 우리가 뭐 100% 다 케어는 아니지만, 며느리나 아들도 바쁘니까 우리가 해주시는 건 최대한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더 좋고요. 거기다 붙이려고 오네?
3: 제가 비행기를 오래 타니까 글밥이 많은 거를 챙겨가지고.
2: 한번 간다 소리를 여러 번 했어요, 시원히. 농담이지로 난 알았어, 처음에. 근데.
4: 나랑
0: 한국에 왔어, 살면서. 부대끼고 하다 보니까 하루가 그렇게 여기서 떨어지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학교 가면서도 그러고.

0: 앞에만 먼저 넣을게. 아. 자, 앞에만.
1: 아이고, 즐겁습니다.
0: 먼 길 갑니다.
1: 네.
0: 아주 먼 길을 갑니다. 네. 네.
2: 잘 갔다 올게.
0: 갔다 와.
2: 아이고, 애기 됐네?
0: 울지 마.
2: 즐겁게 갔다 와야지. 엄마가 그런 모습 보이면 안 되지.
3: 엄마 따라서 처음 따라서 봐도 그래.
0: 그래, 그쪽 와서. 잘 다녀오겠습니다.
3: 처음 따라서 봐도 돼.
2: 아이고. 엄마한테 간다고 그렇게 좋아하고 그랬으면서.
4: 호텔을 다녀오겠습니다. 우리 하루야 곧있으면 만나. 하루야 사랑해.
2: 하루야 사랑해.
0: 아이 그래.
2: 어, 하루 만난다고. 할머니도 눈물 나지 그럼. 응. 할머니도 눈물 나지 그럼.
0: 아빠 통화죠? 어? 울으면 안 돼, 그러면. 엄마가 속상하고 아빠가 속상하니. 하루가 이렇게 보내왔네. 할아버지도 막 저기 스물 몇 살 때 떨어질 때 울었어. 공항에서도 울었어. 할아버지도
2: 그래. 스무 살 때인데도 그렇게.
0: 에휴. 엄마 떨어질 때 울었어. 마음 딱 잡고 잘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면은 너도 기분 좋아. 풀려.
1: 오래 있다 오실 건가 봐도 애기가 저기 엄마랑 오래 떨어져 있는다고 그러나 봐요.
0: 14일, 15일.
1: 15일?
0: 불안했죠. 여기 가서 간다고 물어보죠. 어쩌냐고. 아니, 부산도 아니고. 그게 제일 걱정했어. 사실 될 거면서. 2주 동안 잘 있을까, 이런.

0: 준호가 지금 간다. 내일 만나자.
1: 그래, 내일 만나.
0: 여기서 놀고 먹고 자고. 아, 제가 그냥, 이모, 독일 어디 가요, 우리?
2: 프랑크푸르트. 프랑크푸르트.

사육당한 나온가? 그 안에서? 때되면 밥 주고, 때되면 화장실 갔다 오면 그 자리 앉아서 또

0: 사람이 약간 지쳤어 지금.
1: 할아버지, 여기 면세점 갈 겁니까?
0: 아, 요거 시키고 있을 테니까 어, 할머니랑 다녀와. 할머니랑 다녀와. 어, 난 이건 짐 지키고 있을게. 잘 다녀와.
1: 그러면은 출발합시다. 짐 잘 지키고 있어. 응. 너 엄마 아빠가 다 사. 짜잔. 할머니 이거 들어. 응? 들어. 이거를 이렇게 돌리면 표정이
2: 바뀌는다. 시원, 이거 계산할 거야.
1: 잠시만요. 얘가 제일 귀여워.
2: 이시원, 그렇게?
1: 브라질로 출발!

0: esto está muy caliente,
1: ¿eh?
2: A ver, espera, yo te voy a dar el...

0: 오늘 자면 내일 할머니 할아버지가 와 있을 거야, 하루야. 자, 괜찮아. 푹 자.
1: 자.
2: 몇 번 데이트예요?
3: 하나 우리 모르는데? 하나 더 봐야 돼.
4: 찾아보자고요.
3: 경아, 빨리 찾아봐.
2: 어, 떠 있다, 여기.
3: 네 말했던 15분. F.
4: 여기에서 찾아보면 되겠다.
3: 여기 F네? 여기 F잖아.
4: 어, F, 거기 있네.
2: 근데 저희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3: 쭉 가서, 이리 쭉 가서 가면 되나 봐. 가자.
2: 사진은 길이랑 똑같이
5: 가고.
2: 화장품.
3: 아까 왔던데, 2차 보니까? 2차 아까 똑같이 왔어. 근데 F는 이리로 가는 건 없는 것 같은데.
2: 우와!
3: 이쪽으로 가는 게 마주 F가 하는 데가? 국제 미아가 될 수도 있어, 이러다는.
4: 이리 오세요.
2: F 여기 없네요. 다시 돌아갑시다.
3: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여기 나온다.
4: 찾아봐요, 다시.
3: 돌아왔으니까 이 앞이야. 지금. 왜?
2: 아니, 여기가 아니라니까요, 일단은. 여기로 가야죠. 일단 여기로 가봐요.
3: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네. 이리 와봐.
2: 아니, 여기 없으면 저기 있는 거, 저기 없으면 저기 있는 거.
3: 가서.
2: 아니, 저희가 지금 여기 있는데 이리로 가야지, 이리로 가야지.
3: 아니, 이렇게 하자, 이렇게 가야지, 여기니까.
4: 그래?
2: 할아버지가 저리로 가려 해서 저리로 갔는데, 저는 이리로 가려 했는데.
3: 아니, 이게 지금 상의해서 가야 되니까.
2: 상의라는 거는 왜 하는 건가요?
3: 이리 와봐.
4: 시간이 늦는 거 아닌가?
2: 아니, 시간이 일단 중요한 게 아니잖아.
3: 중요하지.
4: 아니, 중요하지.
2: 나는 못 말하겠다. 할아버지랑 말이 안 통해.
3: 이쁘다가도 그럴 땐 아니고.
4: 애들이니까 그렇죠.
3: 내 새끼한테 한 대 때려주는데 내 새끼가 아니라도 한 달이 거치니까 때릴 수도 없고 혼낼 수도 없고.
2: 할아버지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갔잖아요. 그럼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야지. 할아버지 이렇게 갔어요.
3: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내려가 보자, 일단.
4: 내려가 봐, 시원아. 내려가. 여기 가서.
3: 새벽이니까 사람도 별로 없네. 이거 가냐고 물어본다.
2: F 게이트.
4: 리마.
3: 리마.
6: 라테?
4: 아, 티켓?
6: 티켓. Lima.
3: Lima.
6: Tá, Lima é no terminal 3, é pra lá.
3: 그렇다?
6: 버스 밀크.
3: 뜸해, 큰일 날 뻔했다.
4: 오늘 다
3: 아이고, 땡큐다.
2: 출발.
3: 오늘 아주 실세. 엄청 멀구나.
4: 이거 안 타면 늦을 뻔했네.
2: 아니, 저 이런 거.

0: 난생 처음 타봐요.
1: 그러니까. 처음 타보는 거야?
2: 빨리 가니까 신났어요.
3: 수비?
4: 아, 수리. Thank you.
0: Thank you.
1: 아유, thank you.

0: Igual.
1: Así, porque vienen desde este lado. Entonces, Saro pega acá. ¿Quién viene? Papá. ¿Halmoni, halaboji viene? Papá.
0: Volumayo. ¿Y dónde está?
1: Haro. 엄청 늦게 나온다, 그쵸? 하루! 왔다! 왔다! 왔다! 왔지! 빨리 와! 엄마, 엄마 고생했어!
2: 그래? 뭐 이렇게 먼지까지 와갖고 이런 게?
1: 아빠도 고생했어!
3: 집도 안 되고 뭐 하는 거야? 배우러? 좋아서? 아빠가 이 말 나오게. 할아버지 안 갖고 갈까?
1: 아니야, 무거워 이제.
3: 아니야, 무거워. 한번 할아버지 안 갖고
1: 이제 무거워.
3: 할아버지 안 갖고 가자.
1: 너가 이거 들고 갈래?
3: 아이고. 아이고.
1: 아빠 무겁지?
3: 안 무거워.
1: 아, 무거워.
3: 안고 갈만하네.
1: 아, 갑시다, 얼른. 아유, 네. 또 그래도 한 시간 더 가야 돼.
4: 한 시간 더 가야 돼?
1: 어, 집까지. 시원아, 바깥이 신기하지? 어때?
0: 너무 좀 옛날 도시 같아.
1: 그치?
4: 지금 왜 기타 말고 저런다냐? 저축하는 건가?
3: 다 지은 거예요?
1: 아니야, 저게 뭐냐면 2층, 3층을 돈이 벌리면 계속 올라가는 거야. 마감을 해버리면 비용이 더 드니까 그냥 철제를 놔두는 거지.
4: 아, 일부러 그럼 마감을 안 하는 거네.
0: 우리집 주택이지.
1: 우리집 여기야. 어? 우리집 저기야. 아니야. 농담이지.

0: 하루
1: 피곤해요. 안 피곤하다. 하루 보고 자네 보니까 신난다.
2: 고생했어 진짜. 48시간 다 된 것 같아.
1: 못 오지 않았는데 왔네. 아이고 어려운 일 왔다.
3: 고생한 보람이 있다 이렇게 보고 와보니까.
2: 가자. 가요. 하루 들어 가자.
1: 드디어 왔다.
3: 진짜 드디어. 하루 집에 왔다.
2: 여기 봐. 여기 마티가 글씨 쓴 거예요.
1: 뷰가 너무 좋다.
3: 뷰가 너무 좋아.
2: 공원이 앞이라서 그게 진짜 최고의 장점이야.
3: 여기 구경 좀 해도 돼?
2: 여긴 주방입니다. 우리 집은 조금 쪼쪼라지만 뭐 괜찮아.
3: 아이고 좋네.
2: 아니 엄마 온다고 좀 청소 좀 했지 내가. 하루방 어디야?
1: 내방 어디야?
3: 하루방 어디야?
2: 누나한테 하루방 보여주자.
4: 바이바이 바이 바이 바이.
1: 어이구야 여기도 이렇게

0: 여기가 어디야? 페루 중심 같은데.
1: 여기예요, 여기. 오늘 좀 좋은 데로 예약했지, 내가. 오늘 중요한 날이니까. 약간 전통적인 약간 스페인 양식에.
2: 우와.
3: 올라.
1: 나도 처음 와봐.
3: 아이고야. 우와.
1: 부시가지 근처에 되게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레스토랑을 시작을 했대. 그러니까 100년도 넘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약간 분위기가 좀 평소에 보기 힘들 때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겸사겸사 건축도 보고 건물도 보고 맛도 맛있는 거 먹고 이러면 좋겠다 해서
4: 깜짝 놀랐죠. 한국서도 가보지 못한 그런 고풍스럽다고 해야 하나? 비스킷 이 크기가 이거 뭐 최고다 최고 최고.
2: 무엇일까?
1: 우리 특별 전용실이에요.
2: 메뉴 여기 페루 음식이에요. 페루 페리체 클래식.
1: 사실 페루 음식 세계적으로도 좀 잘 알아주고 이래서 페루 음식들은 다 대체적으로 뭐 세비체도 굉장히 유명하고
2: más local, más sí, es más variada, pues tiene.
4: 식대는 얼마나 가?
1: 나도 처음 와보는 거야.
4: 자리값도 비쌀 것 같으니까.
1: 뭐 맨날 오는 것도 아닌데 엄마 아빠 오는데 이러는데 한번 와보는 거지 나도. 너무 먼 데까지 와서 고맙고 여기서 플렉스를 하도록 하겠어 내가. 아니 맛있어 맛있게 먹으면 됐지 뭐. 빵이야?
5: 우와 약간 안데스 산맥의 어떤 치즈라든지 거기 허브라든지 이런 걸 넣어서 만든 거래.
6: 어 맛있겠네.
7: 나 이거 먹고 싶어.
5: 그래, 잘라보자. 그런 거 섞여서 만드는 거라고 했어.
6: 단맛이 별로 없으면서
5: 맛있어?
6: 담백하니 그거네.
5: 빵부터 맛있네. 기분이 좋아지는 빵 맛이다.
4: 맛있다, 빵.
5: 빵? 빵 너무 많이 먹지 마, 빵. 아, 본 메뉴가 나올 텐데.
4: 다 못 먹을 것 같은 걱정이 된다.
2: 이건 뭐야?
5: 생선튀김.
2: 안티쿠초, 신장.
4: 아.

0: 몰라.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다 맛있다 빠진 거고.
1: 그래?
0: 응.
1: 다행이네. 아니, 입맛이 좀 다른.
2: 네, 호감은 좀 안 갔었는데 먹어보니까 맛이
0: 진지해요.
2: 근데 이런 얘기 어디에 나오면 안 돼요.
0: 진지해요.
2: 곱창 맛이야. 내장.
3: 짜고.
1: 하나 먹어봐.
0: 짜고.
3: 맛있는 게 아니라 잘 피부가 별로 안 맛있어. 피부가 약해서. 빵이 제일 맛있네, 나한테는.
1: 어?
3: 매일매일 제일 맛있어.
1: 그래?
3: 빵이 맛있네.
1: 빵 좀 사갈까?
2: 어.

0: 콜라를 사서 마시네.
1: 야, 야, 이 시원이 좀 줄까?
0: 시원이 줘야지.
1: 튀긴 거?
0: 오징어 튀김 먹고 싶대.
2: 맛있겠다. 김말이 됐어? 어머, 뭐지? 튀김 맛있는데 분식점이 더 맛있어.
0: 그래?
2: 익숙하다, 분식점 맛이.
0: 그렇지. 우리나라 음식이 최고지, 시원아.
2: 된장국은 고깃집게 제일 맛있어.
0: 된장국은 고깃집게 제일 맛있대.
3: 아시. Tiene quesito. Sí, bonito.
0: Ya que me. Ya que me. Ya que me. Ya que me. Ya
4: que me. Ya que me. Ya que me. Ya que me. 배수 많이 나오고 다 100만 배수 나올 수 있겠다.
0: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일 없는데 또 그런 생각으로 했네요.
4: 오늘 올리면 조회수 많이 나오겠는데? 내 생각.
3: 형님, 기타.
1: 형님과 자리 아니냐? 형님이신다.
0: 하루야, 누나 졸려. 어떡하지?
4: 나도 졸려.
0: 애들 재우고 좀 놀자, 우리. 우리 자러 왔네, 여기. 자러 왔어.
4: 몇 시인데 자러 와? 8시 반에 간대서.

0: 가자, 출발!
1: 어우, 마을이 크네.
0: 오. 어, 잘한다. 하루 잘한다. 하루 잘한다. 아이고, 하루 잘하네.
2: 어? 우리 여기 다시 또 올라온지 모르겠다. 사진 하나 찍어.
3: 자, 여기 기다리세요.
2: 거기 앉아 있어.
4: 왜 다 떠나는 거? 저 무서워요, 혼자 있으면.
5: 상담 완료 시 작은 양의 빨래를 바로바로 세탁해서 탈수, 배수까지 오케이. 홀딩형이라 언제 어디서나 사용 오케이. 보관도 깔끔하게.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6: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7: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6: DB라면 됩니다.
8: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6: 됩니다.
9: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6: 됩니다.
10: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6: 되고요.
11: 지병이 있어도?
6: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1: 수술비도 된다고요?
6: 됩니다.
12: 암 치료비도?
6: 됩니다.
11: 진단비도요?
6: 되고요.
11: 병원 통원비도?
6: 네, 됩니다.
13: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6: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1: 입원 첫날부터?
6: 됩니다.
13: 1인실에 입원해도?
6: 됩니다.
14: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6: 되고 말고요.
11: 감기로 입원해도요?
6: 돼요.
1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6: 되죠.
9: 디스크로 수술해도?
6: 물론 됩니다.

0: 이게 뭐가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2: 상담 완료 시 세탁, 탈수, 배수까지 구간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6: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7: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7: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8: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9: 진단비도요?
1: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9: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0: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9: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5: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0: 이게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2: 상담 완료 시 세탁, 탈수, 배수까지 구간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12: 이어서 EBS 다큐프라임이 방송됩니다.

이 소송을 통해서 국민 모두는 기후위기라는 위험 안에서 모두가 존엄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 종합적인 기본권으로서 환경권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그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결정이 난 게 가장 큽니다.

0: 한국어는 나의 불이에요.
1: 제 인생인 것 같아요.
2: 한글은 우리의 전부다.
3: 역사의 순환을 딛고 살아남아 세계로 뻗어나간 한글의 위대한 유랑기. 한글날 특집 다큐멘터리 한글 100년의 편지. 여러분의 가슴을 울릴 가장 뜨거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4: 조금 더, 조금 더.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분. 안심이 안 되는데?
5: 감독님, 뭐가 문제예요?
4: 위생과 청결이 빠졌잖아. 식품 안심업소 몰라?
6: 개인 위생부터 업장의 청결, 꼼꼼한 식재료 관리까지 까다롭게 감독하는 안심의 기준. 안전한 외식은 식품 안심업소로 감독.
7: 액션!
6: 다섯 개의 별과 빛나는 위생으로 식품 안심업소 오케이!
5: 감독님, 이제 그 다음이...
4: 다음은 5천만의 안심으로.
6: 안심의 기준, 식품 안심업소.
1: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무슨 연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8: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9: 오빠한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8: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책을 펼치면 도시가 가장 큰 도서관이 됩니다.
1: 지금 이제 개강을 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잠시나마 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서
2: 뭐 야외라서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 됐다는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제가 읽고 싶은 책 직접 가져와서 읽을 수 있다 보니까 뭐 재미있게 잘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 좀 시끄러울 때도 있고 한데 그 안에서 느끼는 고요함이 좋아가지고
0: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누군가의 끝이 누군가의 시작이 되는 곳. 숲에는 오래된 관계가 있습니다. 생명이 생명에 기대고 죽음이 기꺼이 생명을 품어냅니다. 잔혹한 사냥도 은밀한 기생도 이 거대한 세계를 유지해온 오래된 삶의 방식입니다. 끝처럼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곁에 숲이 있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우리는 잘 모르는 세계죠. 사람이 떠난 빈집. 처마 밑을 차지한 건 쌍살벌들입니다. 왕청벌은 벽을 수색 중입니다. 기생벌의 일종인 녀석은 조용히 때를 기다립니다. 검은 몸통에 눈에 띄는 붉은 배. 홍배 조롱박벌입니다. 조용하던 숲을 녀석의 등장에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깊숙이 숨은 곤충을 끝까지 추적하죠. 녀석의 눈에 띄는 순간 제압 당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홍배 조롱박벌의 영역은 빈집 주변입니다. 고양이들과 영역을 공유하고 있죠. 대돌 주변을 이리저리 살피더니 자리를 잡고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앞다리로 흙을 안아 퍼내는 모습이 땅 파기 명수답습니다. 강한 턱으로 무거운 돌까지 물어내며 땅굴을 팝니다. 더운 여름 새끼를 키울 시원한 육아방을 만드는 중입니다. 사냥감을 끌고 와서 곧장 들어가기 위한 영리한 사전 작업입니다. 흙을 부드럽게 덮어두는 거죠. 육아방을 만들어 놓고 찾아간 곳은 집 주변 숲속. 사냥감을 찾아 숲을 곳곳을 누비고 다닙니다. 녀석이 노리는 사냥감은 여치. 그 중에서도 갈색 여치를 선호합니다. 대형종인 녀석들은 늘 배가 고프죠. 먹이를 찾아 낮에도 돌아다니고 수 또한 적지 않습니다. 벌 입장에선 이상적인 사냥감입니다. 마구잡이로 휘젓고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갈색 여치가 내는 소리와 냄새를 따라 수색 중입니다. 벌의 접근을 눈치챈 갈색 여치는 낙엽 속에 몸을 숨깁니다. 과연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요? 추격전이 시작됐습니다. 쫓고 쫓기는 숨막히는 시간. 사냥꾼이 더 빨랐습니다. 갈색 여치의 뒷덜미를 꽉 문 채 목 부위에 마취침을 찌릅니다. 발버둥 치던 녀석의 움직임이 점점 둔해집니다. 단숨에 숨통을 끊지 않는 건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죠. 단 한 번의 침 공격으로 새끼를 먹일 갈색 여치를 제압했습니다. 산 너머 산, 사냥보다 힘든 여정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육아방까지는 수십 미터. 사냥감이 무거워 날지도 못하고 수풀을 헤치며 가야 합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되는 강행군입니다. 근처까지 와서도 안심할 순 없습니다. 호기심 많은 고양이들이 함께 살아가니까요.
마침내 목적지에 다다랐습니다. 갈색 여치를 잠시 내려놓고 육아방으로 갑니다. 막아놓았던 구멍을 금세 다시 파고 사냥감에게 돌아갑니다. 이제 갈색 여치를 옮길 차례입니다. 녀석의 더듬이를 다시 틀어주고 마지막 길을 재촉합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 틈을 노리고 무언가가 달려듭니다. 수컷의 강제 짝짓기. 실패입니다. 마지막까지 긴장의 연속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육아방에 도착했습니다. 사냥의 목적을 완성할 차례입니다. 벌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약 1분. 그 짧은 시간 동안 안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가지런히 누운 채 숨을 쉬고 있는 갈색 여치. 약 1cm 정도 되는 벌의 알이 하나 있습니다. 한 생명의 끝에서 또 다른 생명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어미는 다시 구멍을 막습니다. 누구도 들어갈 수 없도록 꼼꼼하게 막아버리죠.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흔적을 지우고 떠나는 것. 어미의 마지막 할 일입니다. 사람에게 안식처였던 집은 벌들에게도 좋은 서식처입니다. 왕무늬 대모벌 역시 이곳에 깃들어 살아가죠. 거미 전문 사냥꾼답게 제 몸집보다 훨씬 큰 거미를 사냥했습니다. 홍배 조롱박벌이 갈색 여치를 묻어둔 곳도 저기 보이는군요. 알을 낳은 지 사흘째, 갈색 여치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시간. 부화 내벌레는 넓적한 주둥이로 갈색 여치의 체액을 빨아먹습니다. 녀석의 임무는 오직 먹는 것. 갈색 여치는 조금씩 애벌레의 몸이 됩니다. 어미가 파놓은 이 육아방은 누구의 침입도 없는 안전한 하나의 우주와도 같습니다. 단 하나의 먹이에 의지해야 하는 녀석에겐 버릴 것이 없습니다. 단단한 껍질까지 남김없이 걷어드립니다. 알에서 고치를 짓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닷새. 갈색 여치의 죽음이 길러낸 생명은 고치 속에서 내년 여름을 기다립니다. 어미는 마지막 순간까지 구멍을 파고 사냥을 하며 여름처럼 짧은 생을 보냅니다.

생명을 다하고 썩어가는 나무 밑동이 어떤 생명들에겐 없어선 안 될 소중한 터전입니다. 누군가 남기고 간 작은 알. 2mm도 안 돼 돋보기로 들여다봐야 할 만큼 작습니다. 바람이 아무리 흔들어도 끄떡없는 건 튼튼한 알대 덕분입니다. 거센 흔들림에도 알을 단단히 붙들고 있죠. 이 작은 알의 주인공이 누구일지 조금 더 기다려봐야겠습니다.

비가 내려도 자연의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은 그 시간을 참고 견디며 살아갑니다. 흐린 날이 있으면 맑은 날도 있죠. 기다림의 시간은 알 안에서

또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저마다 때를 기다리며 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마다 조금씩 다른 변화가 감지됩니다. 얼굴을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먼저 껍질을 물어뜯고 나온 건 알벌입니다. 또 다른 알에서도 얼굴을 내미는 건 역시 알벌. 하지만 녀석들은 이 알들의 진짜 주인이 아닙니다. 알벌은 곤충의 알에 기생합니다. 한 번 나타나면 표적으로 삼은 알을 모두 찾아내 기생하는 무서운 포식자입니다. 또 다른 알 하나가 부활을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진짜 주인공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알벌의 기생을 피한 운 좋은 녀석. 흰 개미잡이 풀잠자리 애벌레입니다. 녀석의 목적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썩은 나무둥치. 그 안에 흰개미 왕국이 있습니다. 흰개미잡이 풀잠자리 애벌레에게 이곳은 지상 낙원과도 같죠. 여왕개미가 낳은 알들 사이로 일개미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흰개미들의 왕국은 그렇게 몸집을 불려갑니다. 쉼없이 굴러가는 왕국의 시간 위로 위기가 드리워집니다. 은밀한 침입자의 사냥이 시작됐습니다. 흰개미잡이 풀잠자리 애벌레는 뾰족한 주둥이로 일개미를 여러 번 찌르며 사냥을 합니다. 아직은 어려서 독성이 강하지 않습니다. 애벌레의 주둥이는 먹는 입인 동시에 독을 쏘는 무기입니다. 녀석에게 찔리면 흰개미는 결국 죽게 됩니다. 그 죽음은 고스란히 녀석의 양분이 되죠. 결국 남는 건 껍질뿐입니다. 흰개미잡이 풀잠자리 애벌레들은 서로 어울려 지내기도 합니다. 사냥한 먹이를 나눠 먹는 녀석들. 지금 이들에게 중요한 건 다툼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이 나무 속에서 지낸 지 나흘쯤 됐습니다. 흰개미잡이 풀잠자리 애벌레는 더 성장하기 위해 안전한 은신처에 몸을 숨겼습니다. 탈피가 시작됩니다. 허물을 벗고 이령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먹지도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주둥이는 뭉쳐있고 몸도 굳은 상태죠. 특이하게도 이령 때는 잠만 잡니다. 다시 사흘이 흐르고 변화가 시작됩니다. 애벌레로 사는 마지막 삼령이 됐습니다. 그 사이 흰개미 왕국도 커졌습니다. 알이 늘고 일꾼도 더 많아졌죠. 그들을 노리는 침입자에겐 더 좋은 사냥터가 된 셈입니다. 흰개미 왕국의 가장자리에 은신처를 잡고 바로 흰개미를 찾아 나섭니다. 이령기를

잠으로 보내서일까요? 사냥감들 사이를 이리저리 오가며 탐색전을 벌입니다. 3명이 되면서 녀석의 주둥이는 더 강력해졌습니다. 사냥한 흰개미를 그 자리에서 먹어치우지 않고 은신처에 물어다 쌓아둡니다. 무기가 강해진 만큼 사냥도 한층 활발해졌습니다. 은신처 주변을 돌며 접근하는 흰개미를 사냥하느라 분주합니다. 흰개미 군집을 지키던 병정개미가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일개미든 병정개미든 제 구역에 들어오는 순간 사냥감일 뿐입니다. 운이 나빴습니다. 턱을 치켜들고 맞서보지만 뾰족한 주둥이로 찔러내는 공격엔 역부족입니다. 병정개미가 등을 돌리자 더 빠르게 공격을 해댑니다. 병정개미의 경보 페로몬이 퍼지기 전에 상황을 끝내야 합니다. 방어력이 강한 병정개미라도 한 번 찔리면 끝입니다. 3명이 된 녀석의 독은 일령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해졌습니다. 몸집이 커진 만큼 한 번에 주입하는 독의 양도 늘었죠. 접근하는 모든 흰개미를 집요하게 공격하는 흰개미잡이 풀잠자리 애벌레. 성실함이 녀석의 또 다른 무기입니다. 흰개미의 마지막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죠. 흰개미 배끝에서 액체가 배어나옵니다. 영락없는 죽음의 신호. 흰개미를 지키던 병정개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력을 다해보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만족스럽게 사냥을 마친 녀석은 다음 할 일을 시작합니다. 은신처 주변을 돌며 꼬리 끝에서 실을 뽑아 사방에 그물을 칩니다. 거미줄을 닮았지만 사냥을 위한 덫은 아닙니다. 침입을 막기 위한 방어막에 가깝습니다. 은신처 안에는 이미 사냥해둔 먹이가 가득하죠. 지나가던 흰개미들이 그물에 걸려들기도 합니다. 이 좋은 기회를 놓칠 리 없습니다. 걸려든 먹이는 저항할 틈도 없이 제압됩니다. 녀석은 침입자를 경계하느라 쉬지 않고 은신처 주변을 살핍니다. 물론 먹는 일도 멈추지 않습니다. 이건 먹었다, 저건 먹었다 하며 먹잇감 사이를 계속 오가죠. 한 곳에 가만히 머무는 법이 없습니다. 사냥은 끝났어도 경계는 끝나지 않습니다. 먹이들을 안쪽으로 끌어모으는 녀석. 견고한 성벽을 두르듯 은신처의 방어막을 더욱 두텁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먹기도 편하죠. 나흘이 흘렀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은신처 풍경.
애벌레를 키워낸 죽음의 흔적뿐입니다. 녀석은 고치방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고치를 짓는 일은 사나흘이나 계속됩니다. 사냥도 독도 필요 없습니다. 남은 건 기다림 뿐입니다. 고요하지만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 애벌레는 번데기가 되었습니다. 뾰족한 주둥이는 사라지고 큰 눈과 날개, 더듬이가 생겼습니다. 얼마 뒤면 세상 밖으로 나올 겁니다. 이 녀석이 바로 흰개미잡이 풀잠자리 성충입니다. 우리나라에선 발견된 지 얼마 안 된 희귀한 곤충이죠. 풀잠자리 목 곤충답게 잘 발달한 큰 겹눈을 가졌습니다. 돋보이는 갈색 날개는 녀석의 특징입니다. 더듬이도 유난히 깁니다. 이성을 찾거나 먹이 냄새를 감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만히 몸을 흔드는 녀석. 흔들리는 나뭇잎인 듯 속여 위험을 피하려는 나름의 전략입니다. 생명의 경이는 죽음 위에서 만들어집니다. 숲에는 곤충들이 써내려가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가장 약한 존재들에게서 시작되곤 하죠. 애벌레들은 한 발 한 발 위험을 딛고 살아갑니다. 느닷없는 공격에도 속수무책이죠. 숨죽여 매복해 있던 사냥꾼. 두 줄 꽃등에의 애벌레입니다. 공격당한 애벌레가 이내 죽을 만큼 강한 독을 내뿜습니다. 먹이의 몸에 주둥이를 붙이고 체액을 힘껏 빨아들입니다. 박각시살이 고치벌에게 기생된 애벌레가 또 한 번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녀석의 매복 사냥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배 끝에서 분비되는 끈적한 점액질이 몸을 나무 표면에 단단히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이 녀석이 두 줄 꽃등의 성충입니다. 성충이 되면 꽃만 찾아다니죠. 대부분의 꽃등의 애벌레는 작은 진딧물을 먹고 자랍니다. 하지만 두 줄 꽃등의 애벌레는 자기 몸보다 훨씬 큰 먹이도 사냥합니다. 기생당한 애벌레의 삶은 끝났지만 고치 속 생명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됩니다. 수억 년 이어져온 곤충의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흐르고 있습니다. 무심코 지나치는 그늘 속에도 있죠. 철골 구조물에서 마주친 꼬마 거미. 그런데 배 쪽에 낯선 손님이 보입니다. 애벌레가 거미를 빨아먹고 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마주친 또 다른 거미의 사정은 더 심각해 보입니다. 거미를 잡아먹는 애벌레는 과연 어떤 녀석들일까요? 그들을 만나기 위해선 숲으로 가야 합니다. 거기엔 꼬마 거미들도 많습니다. 꼬마 거미류는 크기와 모양, 색이 다양합니다.

개미와 같은 작은 곤충들을 사냥하죠. 무언가가 그물에 걸렸습니다. 벌이 거미를 공격했습니다. 거미가 꽁무니를 뺍니다. 거미를 노린 이 녀석. 얼룩 꼬마거미 맵시벌입니다. 꼬마거미를 숙주로 삼는 기생벌이죠. 갑자기 벌이 몸을 떨기 시작합니다. 마치 사냥감이 걸린 것처럼 거미줄을 흔드는 겁니다. 거미를 제 발로 걸어오게 만드는 유인 작전. 반응이 없으면 더 격렬한 연기를 펼칩니다. 거미를 향한 필사의 연기는 몇 시간이나 계속될 때도 있습니다. 드디어 반응하는 거미. 조심스러운 접근. 거미도 보통의 사냥감이 아니란 걸 알고 있는 듯합니다. 거미는 가까스로 위기를 피했습니다. 얼룩 꼬마거미 맵시벌은 거미 그물 위에서 어떻게 자유로운 걸까요? 비밀은 발의 구조에 있습니다. 발끝에 가시와 같은 미세한 털 덕분에 거미줄에 달라붙지 않습니다. 갈고리 모양의 발톱은 거미줄을 단단히 움켜쥘 수 있고 발바닥 패드는 거미줄을 밟을 수 있습니다. 암컷의 배끝 뾰족한 기관에는 침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거미를 공격할 때 쓰이죠. 숲에는 많은 거미들이 살고 있습니다. 얼룩 꼬마 거미 맵시벌은 그 중에서도 꼬마 거미들만 고집합니다. 녀석을 다시 만났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 새로운 꼬마 거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사냥감인 척 연기를 시작하죠. 이번엔 조금 다른 전략도 써봅니다. 발로 거미줄을 잡고 당겼다 놓았다를 반복합니다. 발의 구조는 이럴 때 큰 역할을 하죠. 드디어 거미가 먹잇감인 줄 알고 천천히 다가갑니다. 녀석도 조심스럽기는 마찬가지. 후퇴하는 순간 벌이 공격합니다. 거미의 가슴판에 침을 찔러넣습니다. 단 한 번의 공격으로 거미는 마비가 됩니다. 마취가 풀리지 않게 몇 차례 더 침을 찌릅니다. 그리곤 정확한 자리를 찾아 단 하나의 알을 낳습니다. 어미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녀석이 깨어나기 전에 다음 거미를 찾아 떠납니다. 낯선 생명을 품게 된 꼬마 거미. 가슴과 배 사이에 움푹한 곳. 거미의 발이 닿을 수 없는 곳에 벌의 알이 있습니다. 마취에서 깬 거미가 알을 떼어낼 수 없는 안전한 곳.

만난 자리죠. 이 녀석은 엉뚱한 곳에 알을 낳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거미의 발이 닿는 배 아래쪽입니다. 이렇게 가끔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마취가 풀린 거미는 가장 먼저 그 알을 제거합니다. 이번엔 거미가 운이 좋았습니다. 자연에서는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습니다. 사흘이 흘렀습니다. 거미는 평소처럼 거미줄에 걸린 먹이를 포식합니다. 거미의 먹이를 나누는 녀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벌의 알이 깨어난 겁니다. 거미의 체액을 빨아먹으며 거미의 행동에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사냥꾼인 거미의 운명이 바뀌고 있습니다. 얼룩꼬마 거미 맵시벌이라고 해서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꼬마 거미들도 함께 진화해왔습니다. 기생을 허락하지 않는 법을 오랜 시간 익혀온 겁니다. 운 나쁜 벌에게 거미는 먹잇감이 아닌 포식자가 됩니다. 숲에서는 생과 사의 드라마가 매순간 새롭게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주인공은 꼬마 거미와 얼룩꼬마 거미 맵시벌입니다. 나흘째. 하루 사이에 벌의 애벌레가 많이 자랐습니다. 거미도 여전하죠. 벌의 애벌레는 눈과 입 구조가 뚜렷해졌습니다. 녀석은 거미를 다치지 않게 하면서 체액만 빨아먹습니다. 살아있는 숙주는 가장 신선한 먹입니다. 벌의 애벌레는 짧은 시간에 폭발적인 성장을 합니다. 다시 이틀 뒤, 벌의 애벌레는 거미만큼 자랐습니다. 커진 몸집만큼 흡입력도 강해졌죠. 거미의 시간이 끝나갑니다. 벌의 애벌레가 거미를 깨물며 자극합니다. 거미를 조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위협을 느낀 거미는 자신이 쳐놓은 거미줄을 보강하고 그 한가운데 자리를 잡습니다. 거미와의 동거를 끝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등에 돌기가 도단하고 그 끝엔 갈고리 구조가 생겼습니다. 갈고리에 거미줄을 걸고 돌기를 움직여 발처럼 사용합니다. 지금부터는 얼룩꼬마 거미 맵시벌 애벌레의 시간. 녀석은 거미의 모든 것을 먹어치웁니다. 남김없이 말이죠. 벌의 애벌레는 그동안 거미에 붙어있던 제 몸을 스스로 떼어냅니다. 생명을 내어주고 남은 건 빈 껍질 뿐입니다. 애벌레는 입에서 씨를 토해내 고치를 짓기 시작합니다. 기생의 시간을 끝내고 완벽한 홀로 서기를 준비합니다.

용도 냈습니다. 배설을 위한 용도죠. 애벌레 때 배설을 한 적이 없는 녀석이 한 번에 쏟아냅니다. 그래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 번데기가 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5일 후.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천천히 몸을 빼내는 녀석. 거미에 기생했던 생명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배 끝에 침이 없는 걸 보니 이 녀석은 수컷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기지개를 켜는 이 순간에도 암컷은 또 다른 거미를 찾아 다음 세대를 이어갑니다. 숲은 조용해 보이지만 생명의 수런거림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늘진 숲속 나무둥치 아래 아주 작은 녀석들이 모여 있습니다. 몸길이 5mm에 불과한 벼룩팔입니다. 이 녀석들은 아직 신비에 쌓인 미기록종이죠. 2시간여 만에 수컷이 나타났습니다. 암컷은 힘찬 날갯짓으로 열렬한 구애를 보냅니다. 녀석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수컷을 유혹합니다. 날개를 비벼 광채를 내는 것도 그중 한 방법. 암수의 수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 암컷들은 더 많은 무기를 갖출 수밖에 없습니다. 긴 산란관을 드러내는 암컷. 평소엔 알을 낳는 도구지만 지금 이 순간은 다릅니다. 페로몬을 함께 내뿜으며 수컷을 유혹하는 강력한 수단이죠. 비장의 무기는 등에도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하얀 주머니. 몸 밖으로 밀어올려 부풀리면서 페로몬을 퍼뜨리는 일종의 분산 장치입니다. 크게 부풀릴수록 수컷을 부르는 반경도 넓어집니다. 수컷이 날아온 줄 알고 열심히 주머니를 펼쳐대는 녀석. 헛수고였습니다. 좋은 자리를 찾아 날아온 암컷이었던 거죠. 수컷의 눈에 잘 띄는 자리를 두고 암컷 간의 싸움이 끊이질 않습니다. 갑자기 흥분하는 암컷. 근처에 수컷이 나타났습니다. 마침내 짝짓기에 성공합니다.

벼룩파리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작은 생명이 숲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진딧물을 사냥하는 포식자, 무당벌레 애벌레입니다. 진딧물이 급격히 늘어나는 여름, 포식자에게는 더없이 좋은 계절입니다. 하루 2, 30마리씩 먹어치우며 빠르게 커나가죠. 머지않아 이 녀석들에게도 중요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무당벌레 애벌레가 몸을 고정하고 번데기가 되려고 할 즈음, 벼룩파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번데기에도 애벌레에도 한 마리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참 기회를 노리던 암컷이 알을 낳으려는 바로 그때 몸집이 훨씬 작은 수컷이 다가옵니다. 선물도 구애도 없는 암컷에게 짝짓기를 시도하죠. 산란 직전의 암컷이 자신의 유전자를 남길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배 끝에 한 쌍의 돌기를 가진 녀석이 수컷입니다. 방해물이 사라지자 암컷은 산란에 집중합니다. 번데기의 배 아래쪽 가장 연한 부분을 찾아 산란관을 꽂았습니다. 저항도 만만치 않지만 암컷은 짜 넣듯이 알을 밀어 넣습니다. 암컷은 그 이후로도 몇 차례 더 산란을 시도하죠. 벼룩파리의 기생을 피한 무당벌레의 번데기는 무사히 허물을 벗어냅니다. 완전한 성충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기생당한 번데기에서는 벼룩파리 애벌레가 자랐습니다. 죽음을 파먹고 자란 생명들입니다. 주인은 사라지고 껍질만 남았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은 또 다른 생명을 온전히 품어낸 치열한 흔적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죽음을 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연에서는 그 말이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썩은 나무가 품어낸 사냥꾼도 거미를 발판 삼아 세상에 나온 녀석도 모두 누군가의 죽음에서 시작됐습니다. 생명은 그렇게 끝없는 이야기를 써내려갑니다.

0: 이어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방송됩니다.
1: 뚱뚱한 사람이 오래 산다. 체지방률 막 뭐 10%에 도전한다. 빼? 아니면 그냥 마라. 어쩌라는 거예요?
2: 지방만 30년 넘게 연구를 하신 분이라고
3: 하십니다. 지방 전문가래요.
4: 지방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서요.
3: 아, 예. 아.
5: 지방세포의 개수가 어느 정도는 세팅이 된다.
4: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 그냥 갖고 사는 거예요. 그만큼의 수로.
3: 아, 이미. 그럼 살 빼도 지방세포는 안 없어지겠네요.
4: 그게 바로 요요현상의 문제입니다. 지방은 매우 중요한 장기입니다. 기관이란 뜻이죠.
3: 교수님 30년 동안 연구하시다 보니까 좀 헷갈리신 거 아니에요?
4: 저는 결국 부르십니다. 다른 조직, 다른 장기하고 네. 교신할 수 있느냐. 지방 조직 안에 다양한 면역세포들이 있기 때문에 네.
3: 지방은 쓸모없지 않다.
4: 네, 저는 그렇게 무지고 싶습니다.
3: 각자 댁에 계실 때 본인의 뱃살을 잡고 가라. 미안하다. 내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널 미워했네. 같이 가자.
6: 군 특수부대에 관련된 견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잉카 같은 경우는 차분하고 좀 릴렉스하면서 스스로의 통제도 괜찮아요. 드로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다소 과격하고요. 임팩트 있고 다이나믹하죠.

0: 역대 대통령들 못지않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1: 저희들이 원했던 것은 분명히 공정방송 그리고 민주노조였습니다.
2: 네가 뭔데 만들어 대통령 줄이느냐. 어디서 구해왔는지 마대자루 같은 거를 뒤집어 씌우더니 너네 다 틀려먹었어. 다 기레기야.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3: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4: 이것을 향한 시선을 돌리지는 않을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2: 담당 부장이 저한테 서장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센세이셔널리즘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안낼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아,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는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4: 아, 이 분위기?
5: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4: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00여 년이 지나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작가가 있습니다. 세계가 사랑한 불멸의 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를 연구한 학자는 많지만 조너선 베이트만큼 깊은 통찰과 폭넓은 지식을 겸비한 사람은 드뭅니다. 영국이 인정한 이 시대 최고의 셰익스피어 연구자. 오늘 그와 함께 먼 옛날 런던의 극장가로 떠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이어서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책이 방송됩니다.
1: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이 아픈데
2: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3: 오빠는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2: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 사상자의 약 40%는 대피 중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할 때는 연기와 화염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이용해 외부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기나 화염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집안의 대피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대피 공간이 없다면 방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차단한 뒤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른 집에 불이 났지만 화염이나 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은 닫고 집안에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보다 상황별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또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을 마치며 약한 것이 도의 쓰임이라 하였습니다. 도가 만물에 작용하는 데를 보면 언제나 약한 쪽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강한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일까요? 오늘은 그 약하다는 말부터 들여다보려 합니다. 유약승강강. 부드럽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는 드뭅니다. 강한 쪽이 이기는 싸움을 늘 보게 되니 그럴만도 합니다. 도를 든 사람과 맨손인 사람이 맞선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굳센 나무와 여린 풀 가운데 무엇이 먼저 부러지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놓고 본다면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굳세야 이긴다 하고 무르면 진다고 여깁니다. 그러니 다들 강해지려 할 뿐 약해지려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강하고 굳센 것이 과연 좋기만 한 것일까요? 인지생야 유야, 기사야 견강, 초목지생야 유취, 기사야 고고.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약하나 죽으면 굳건하고 단단하다. 초목이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무르나 죽으면 마르고 뻣뻣하다. 곡 견강자 사지도, 유약자 생지도. 그러므로 굳건하고 강한 것은 죽음의 무리이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삶의 무리이다. 두 나뭇가지를 나란히 떠올려 보십시오. 살아있는 나뭇가지는 잘 휘어집니다. 꺾으려 해도 좀처럼 부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른 가지는 조금만 건드려도 부러져 버립니다. 휘어지는 것은 무른 탓입니다. 그러나 무른 덕에 모양을 바꿀 수 있어 부러지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살아있는 편의 선이 쉬었다가 도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굳고 강한 것은 죽은 편의 선이 한 번 부러지면 다시 서지 못합니다. 부드럽고 약한 것이 이긴다는 말은 맞부딪혀 눌러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기에 모양을 바꿀 수 있고 모양을 바꿀 수 있기에

꺾이지 않고 끝내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약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물이라고 보았습니다. 천하 마규약 어수, 이공견강자, 막지능승, 이기무이역지. 천하에 물보다 부드럽고 약한 것이 없으나 단단하고 강한 것을 치는 데는 물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러니 그 무엇도 물과 바꿀 만한 것이 없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아래에는 단단한 돌이 놓여 있습니다. 물 한 방울이 돌에 떨어지는 소리는 들릴 듯 말 듯 합니다. 떨어진 자리를 아무리 보고 만져보아도 아무 자국이 없습니다. 돌은 그대로 있는데 물은 흩어져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자, 이 물방울과 돌을 나란히 두고 어느 쪽이 센지 물으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아마 돌이라 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해가 지난 뒤에는 어떨까요? 돌에는 움푹 팬 자리가 생겨 있습니다. 물방울은 그대로인데 단단한 돌이 파인 것입니다. 한 방울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으나 그치지 않고 떨어지니 단단한 돌도 깎아내는 것입니다. 천하지지유 치빙 천하지지 견 무유 임무간 옷이 지무이 지유익. 천하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천하에서 가장 단단한 것을 부린다. 형체가 없는 것이라 틈이 없는 곳까지 들어간다. 나는 이로써 무의가 이룩가는 것을 한다. 물은 제 모양이 없습니다. 닿는 데마다 다른 모양을 취합니다. 그러니 돌 깊숙이 틈이 없어 보이는 데까지 스며듭니다. 제 모양을 지닌 것은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자리까지 말입니다. 반대로 물은 칼로 벤들 벤 자리가 남지 않습니다. 형체가 없으니 벨 것이 없는 까닭입니다. 돌로 물을 내리쳐도 잠시 흩어질 뿐 물은 도로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짚어둘 것이 있습니다. 저는 물이 돌보다 강하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물은 이기려 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멈추지 않고 아래로 흘렀을 뿐입니다. 흐르다 보니 돌에 떨어졌고 떨어지기를 그치지 않으니 돌이 파입니다. 형체가 없으니 돌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어 틈을 천천히 넓혀갑니다. 억지로 하지 않는 무의가 이롭다는 것을 저는 여기서 보았습니다. 형체가 없고 애쓰는 바도 없는 약하디 약한 물. 그 물을 두고 저는 이리 말하였습니다. 상선 약수,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에 빗댈 수 있겠습니까? 누구는 금이라 할 것이고 누구는 곡식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물이라 하였습니다. 그리 말한 데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수선리 만물 이부쟁 처중인 지소 고 기여도.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곳에 머문다.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 첫째,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합니다. 물 없이 사는 것은 없습니다. 풀도 짐승도 물을 마시고 삽니다.
사람 역시 물 없이는 며칠을 버티기 버겁습니다. 이는 온 세상이 물에 기대어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둘째, 물은 다투지 않습니다. 앞을 막는 바위를 만나면 그 바위를 밀쳐내지 않고 휘어서 돌아갑니다. 바위가 깎이고 물길이 달라지는 것은 다툰 자취가 아닙니다. 그저 물이 흘러간 자취일 뿐입니다. 셋째, 물은 사람이 싫어하는 곳에 머뭅니다. 낮은 자리 말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높은 데로 오르려 애쓰는데 물은 아래로만 흐릅니다. 물이 온 세상을 적시듯 만물을 낳는 더 또한 이르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물이 겨루지 않듯 도 역시 억지로 하는 바 없이 무엇과도 다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꺼리는 낮은 데로 흐르는 물처럼 도가 깃드는 자리도 사람들이 마다하는 약한 쪽입니다. 이루어진 바탕은 무르고 가는 데는 낮은 곳뿐이나 그런 물을 당해낼 것은 없습니다. 강에서 이능이 백곡왕자 이기선하지 강과 바다가 온 골짜기에서 왕노릇을 할 수 있는 까닭은 잘 낮추기 때문이다. 골짜기를 타고 흘러내려오는 물을 한번 보십시오. 그 물들은 모두 강으로 흘러들고 강물은 모두 바다로 흘러듭니다. 강과 바다가 골짜기를 다스리며 그 많은 물을 거느리게 된 것은 높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가장 낮은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부러 모은 적도 다투어 얻은 적도 없습니다. 낮으니 저절로 모여든 것입니다. 그러니 낮춘다는 것은 하찮은 일도 물러서는 일도 아닙니다. 도리어 굳세고 오래가는 일입니다. 이렇듯 물과 도가 서로 가까우니 저는 물보다 좋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은 물 하나로 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이 한 가지는 짚어두어야겠습니다. 저는 물이 도에 가깝다고 하였지 도 그 자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는 여전히 어슴푸레하고 흐릿하며 말로는 다 드러낼 수 없습니다. 다만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 가장 닮은 것을 하나 골라두었을 뿐입니다. 부디 물에 붙들리지 마시고 물이 가리키는 쪽을 보십시오. 지금까지 도를 두고 여러 말을 하였습니다만 아직 꺼내지 못한 것이 하나 남았습니다. 비어있음입니다. 이는 사람이 사는 일과도 멀지 않으니 다음에는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이어서 기획강연 청년에게가 방송됩니다.
1: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 화면을 그려줄 수 있을까? 말이 아닌 손으로 감정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습니다. 소음과 무음,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막을 통해 시청자의 몰입도를 높이고 화면의 움직임 하나, 소리의 예민함도 놓치지 않죠. 그리고 손의 속도, 표정의 뉘앙스까지 참고합니다.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누군가에겐 아주 편리한 서비스. 우리는 자막 하나, 문장 하나, 손짓 하나에 진심을 다하죠. 자막이 말하고, 소리가 그림이 되고, 손이 이야기하는 놀라운 방송.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방송.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이제 벌써 AI의 다음 주자로서 양자 기술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런 기술을 하루하루 따라가기도 힘든데 나는 어떻게 미래를 대비해야 될까? 양자 컴퓨터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정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열려 있습니다. 여러 오픈된 마인드로 다양한 가능성을 받아들이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최은미입니다. 여러분, 양자 컴퓨터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요즘 상당히 핫한 키워드 중 하나인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AI도 따라가기 벅찹니다. 그런데 이제 벌써 AI의 다음 주자로서 양자 기술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런 기술을 하루하루 따라가기도 힘든데 나는 어떻게 미래를 대비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자 기술, 그 중에서도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양자 컴퓨터에 대한 기사 중에서 명확하게 양자 컴퓨터가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는 기사를 접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구글이 본인들의 첫 번째 양자 컴퓨터를 공개하면서 그 당시에 슈퍼컴퓨터로 1만 년 걸리는 어떤 계산을 본인들의 양자 컴퓨터로 3분 만에 풀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 1년 뒤에 중국에서는 또 25억 년 걸리는 어떤 계산을 본인들의 독자적인 양자 컴퓨터로 또 한 3분 만에 풀었다 그랬고요. 또 2024년 말에는 구글이 두 번째 양자 컴퓨터를 공개하면서 14년, 여러분 자라는 단위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 기사를 보고 검색해서 알았습니다. 이 자라는 단위는 조 곱하기 조입니다. 0이 24개가 있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러면 14년이란 얘기는 10의 25승, 그러니까 0이 25개 있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시간이 걸리는 문제를 또 본인들의 양자 컴퓨터로 5분 만에 풀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 이 5, 6년 동안에 양자 컴퓨터가 이렇게 발전했다는 걸 숫자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양자 컴퓨터는 도대체 어떻게 작동을 하길래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능을 보여주는 걸까요? 양자 컴퓨터는 양자 역학의 상당히 재밌는 성질인 중첩 그리고 얽힘 이 두 가지를 활용해서 계산을 하는 컴퓨터입니다. 양자 중첩은 우리가 컴퓨터에서 정보의 기본 단위는 비트죠. 그리고 비트는 0 또는 1 두 가지 값을 가집니다. 그런데 양자 컴퓨터에서 양자 비트, 줄여서 Q비트는 0이면서 동시에 1인 상태가 가능한데요. 이걸 중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얽힘이라는 재밌는 상태도 활용을 하는데요. 이 얽힘은 여러 개의 큐비트가 있을 때 이 큐비트

시트들의 값이 모두 얽혀 있는. 예를 들어, 하나가 0이면 다 0. 하나가 1이면 다 1. 이렇게 같이 값이 얽혀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두 가지를 잘 활용하면 양자 컴퓨터가 어마어마한 연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요. 먼저 양자 중첩 같은 경우는 여러 경우의 수를 동시에 탐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 기존의 컴퓨터가 예를 들어 비트가 3개 있다. 라고 하면 이세 개의 비트가 표현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000, 001, 010 해서 쭉 111까지 여덟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의 컴퓨터는 이 여덟 가지 경우의 수를 한 번에 하나씩 계산을 합니다. 000 대입해서 계산하고 001 대입해서 계산하고 이렇게 여덟 번 계산을 해서 원하는 답을 찾아내는 거죠. 근데 양자 컴퓨터는 중첩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세 개의 큐비트가 있다고 했을 때, 큐비트 하나하나를 다 중첩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도 0이면서 1, 두 번째도 0이면서 1, 세 번째도 0이면서 1.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모두가 중첩인 상태에, 아까 말했던 여덟 가지 경우의 수가 다 들어 있습니다. 즉, 이 모두가 중첩인 상태를 계산을 하면 우리가 여덟 가지 경우의 수를 한 번에 계산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리고 얽힘을 사용하면 기존의 컴퓨터로 여러 번에 걸쳐서 계산해야 됐던 문제를 한 번에 묶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다섯 개의 비트가 있는데 제가 다 0으로 초기화를 해놨다. 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섯 개의 비트를 다 1로 바꿔주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하나 바꿔주면 되겠죠? 1로 바꾸고, 1로 바꾸고, 1로 바꾸고, 1, 1. 다섯 번 바꿔주면 됩니다. 그런데 양자 컴퓨터에서는 이 다섯 개의 큐 비트를 다 얽어버릴 수 있습니다. 다 양자 얽힘 상태로 만들어주면 하나가 0이면 다 0. 하나가 1이면 다 1이라면 제가 한번 신호를 줘서 하나를 0에서 1로 바꾸면 그 순간 다섯 개 큐비트가 동시에 0에서 1로 바뀌게 됩니다. 즉, 원래 컴퓨터로 다섯 번의 신호가 필요했던 어떤 태스크가 이제 한 번에 끝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중첩을 이용해서 여러 경우의 수를 동시에 탐색하고 얽힘을 이용해서 어떤 여러 번 거쳐야 되는 계산을 한 번에 하는 이두 가지를 잘 조합하면 양자 컴퓨터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컴퓨터를 생각을 할때 CPU 칩 하나 딱 들고 와서 이게 컴퓨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죠. 요즘 우리가 컴퓨터를 생각을 하면 어떤 네모난 상자가 있어서 그 안에 이제 어떤 보드가 있죠. 마더보드라고 불리는 보드가 있고, 그 안에 CPU도 있고, 메모리도 있고, 요즘은 GPU도 있고, 이런 모든 칩들이 다 연결이 잘 되어 있고, 더불어서 OS 깔려 있고, 각종 보안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고, 여러 기본적인 소프트웨어까지 장착된 그 상자를 보통 컴퓨터라고 부릅니다. 사실 컴퓨터에서는 CPU가 개발됐던 시기부터 지금 뭐 클라우드 서비스가 나올 때까지 수십 년에 걸쳐서 하나하나 개발이 진행이 되었다면 양자 컴퓨터 분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연구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아직 양자 컴퓨터가 확정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자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이유는 나중에 어떤 양자 컴퓨터가 주류가 되더라도 이 소프트웨어를 돌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게 가능한 이유는 그 모든 시스템들의 작동 원리는 결국 중첩, 얽힘, 이두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핵심만 잘 가지고 가면 바로 응용 연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직 개발 초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로 모든 계산을 잘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계산은 아직까지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이 훨씬 더 정확하고 빠르게 계산을 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양자 컴퓨터를 어디에 활용하면 좋을까? 양자 컴퓨터의 응용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양자 컴퓨터도 아주 잘 푸는 문제로 최적화 문제, 그리고 뭐 신소재 시뮬레이션 혹은 화학 반응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최적화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 조건이 있을 때 어떤 조건을 어떻게 조합하면 최상의 결과를 주는가라는 문제죠. 예를 들어, 저라는 사람이 있을 때 제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가장 편할까요? 당연히 누워있는 거겠죠. 그래서 누워있는 상태가 가장 에너지가 낮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누워있고 싶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이런 최적화 문제를 에너지 문제로 변환해서 상당히 빠르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중장기적인 활용을 이야기를 하자면, 먼저 보안 분야가 있습니다. 이 능력을 잘 활용하면, 예를 들어, 몇몇 암호 시스템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인수 분해를 양자 컴퓨터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이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소인수 분해 기반의 암호 체계는 무력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양자 역학을 이용해서 암호를 만든다거나 양자 컴퓨터도 못 푸는 문제로 암호를 만드는 등 다양한 대비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크게 저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중첩, 얽힘, 이두 가지 이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다는 것. 이것은 정해져 있지만 양자 컴퓨터가 어떤 형태로 개발이 될지, 양자 컴퓨터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정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이 양자 역학이라는 학문이 지금 양자 컴퓨터라는 새로운 기술을 가져오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양자 역학을 활용하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기술에 양자 역학이 녹아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먼저 레이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레이저 정말 자주 보시죠? 지금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레이저 포인터도 우리가 요즘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고, 또 산업용 레이저 혹은 요즘 병원에서 의료용 레이저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레이저 생각해보면 상당히 재밌는 빛입니다. 저희가 이런 방에서 주로 보는 형광등이나 전구는 빛의 여러 색깔이 섞여 있습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섞여 있죠. 그리고 빛이 퍼지죠. 기본적으로 퍼집니다. 그런데 레이저는 보통 하나의 색깔만 가지고 있습니다. 빨강이면 빨강, 초록이면 초록. 그리고 모든 빛이 한 방향으로 직진을 하죠. 이런 재미있는 빛을 어떻게 만들까요? 양자역학을 이용해서 만듭니다. 이 레이저를 만드는 원리는 저희가 빛이 양자역학에서는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발견이 됐는데요. 예를 들어 빛의 입자, 광자가 하나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광자 하나는 고유의 색깔과 그리고 이 광자가 움직이는 방향이 있겠죠. 레이저는 이 광자를 소위 카피 앤 페이스트, 복사해서 붙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광자를 복제를 해서 많이 만들면 그게 레이저가 됩니다. 그러면 같은 광자를 복사했으니까 다 같은 색깔이겠죠? 그리고 다 같은 방향으로 진행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뭐 바코드 읽을 때도 요즘 레이저를 쓰는데 이 레이저에도 양자역학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또 요즘 여러분들 어디 여행을 한다 할때 지도책 가지고 여행 잘안 하시죠? 요즘은 핸드폰 하나만 딱 가지고 세계 어디든 여행을 하면 GPS를 이용해서 내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GPS도 사실은 양자

0: 컴퓨터랑 많이 비교를 합니다. 초기의 컴퓨터, 뭐 예를 들어 애니악 같은 컴퓨터를 혹시 사진을 보신다면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컴퓨터가 방 하나만한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처음 개발할 때는 2 더하기 3 하는데 하루 종일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틀렸어요. 그러니까 많은 비판을 받았겠죠. 저렇게 저 전기만 많이 먹는 저 기계, 심지어 많이 틀린다는데 저걸 왜 만드나? 라는 비판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컴퓨터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전혀 다른 분야의 혁신이죠. 반도체라는 분야랑 만나면서 컴퓨터의 모양이 획기적으로 바뀌었고 지금 세상을 바꿔놨습니다. 저희 요즘 한 사람이 컴퓨터 두세 대씩은 가지고 다니는 시대가 되었죠. 이런 식으로 양자 컴퓨터도 지금 상당히 초기에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양자 역학을 이용한 다양한 기술을 봤을 때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핵심, 중첩, 얽힘 같은 핵심만 잘 가지고 있고 여러 오픈된 마인드로 다양한 가능성을 받아들이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시면서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혹은 어떤 핵심 가치를 잘 붙들고 그 외에는 오픈된 마인드로 세상을 바라보신다면 무궁한 가능성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 입학하기 한 달 전부터 졸업하는 날까지 하루도 안 빼고 일했어요. 계속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우유를 돌립니다. 당장에 하루하루의 성실함이 성실함으로 표현되지는 않아요. 성실이 성실로 온전히 인정받으려면 성실함의 경력이 필요하다. 약간의 방향성이 흐트러지더라도 절대 그러면서 다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약간씩 비뚤비뚤 이렇게 나가도 굉장히 길게 이어가지고 이렇게 보잖아요. 일자예요.
2: 이어서 지식 채널 2가 방송됩니다.

0: Vera, can you still see the light?
1: Yeah. Yeah!
2: 된다니까.
3: 아, 이 분위기?
4: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띄용띄용 화재 탈출 넘버 1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분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1: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어서 왕초보 영어가 방송됩니다.
1: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젠 띠용띠용 파지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우야! 라고 외치고 야!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바디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바디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연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바디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잉글리시 트레이너 마이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금요일입니다.
1: 여호.
0: 아, 오늘 영어 제대로 하면은 진짜 주말 편하게 보낼 수 있잖아요.
1: 어, 그래요?
0: 네. 어차피 편하게 보내시려고 어차피 했군요. 편해요. 자, 오늘은 여행 영어 해보겠습니다.
1: 네.
0: 제목은 걷는 여행은 너무 고문이야 라고 해서 아들과 여행을 간 situation 되겠는데요.
1: 맞아요. 원래 여행을 가면 사실 어느 정도 걷는 건
0: 그건 맞아요.
1: 감수해야죠.
0: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뭐라 그럴까? 한국은 대중교통이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1: 오, 맞아요.
0: 근데 그렇지 않은 국가에 가면은 이게 고생이거든요. 사실.
1: 저는 진짜로 여행 가서 2만 보 이상씩 꼭 걷거든요.
0: 아.
1: 그 양말 맨날 구멍 나요. 진짜 너무 열심히 걸어가지고.
0: 그래도 적어도 에이. 해외에 가서 먹은 거 다 칼로리는
1: 소화하니까.
0: 되겠네요.
1: 에이, 아, 그건 장점. 살은 많이 안 쪄요.
0: 아, that's good, 에이. that's good.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그래, 우리 너무 오래 걸어 다녔다. 인정을
1: 아하.
0: 좀 하는
1: 그쵸.
0: 느낌이에요.
1: 야, 이 정도는 걸어야지. 이렇게 만약에 이해를 못 하셨으면,
0: 아, 그러면은 다 같이 못 가요, 이제.
1: 맞아요. 이게
0: 예.
1: 여행 메이트의 그런 컨디션을 알아주는 것도 또
0: 그럼요.
1: 중요하죠.
0: 이거는 가족끼리도
1: 네.
0: 용납이 안
1: 예외
0: 됩니다.
1: 없습니다.
0: 자,
1: 예.
0: 두 번째 미션은요. 그냥 지하철로 돌아다니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것도 모든 나라에서 통하는 건또 아니잖아요.
1: 지하철 없는 곳도 얼마나
0: 없는 것도
1: 많은데,
0: 있어요. 그래도
1: 그죠?
0: 일단은 오늘 이거 영어로 해보도록 할게요.
1: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행을 한번 또 영어로 착착착 가볼까요?
0: 오케이.
1: 슬기롭게 도전!
2: 도전! Mom, I have dark circles under my eyes.
3: 아이고, 아이고.
2: Dark circles
3: 다크서클?
2: under my eyes, Mom.
3: 오래 걸어서 그런 건가?
2: 아,
3: 아, 맞아, 맞아. 그래. 우리 너무 오래 걸어 다녔다. 아,
2: 어?
3: 다리야. 예, 다크서클, you, I, leg, sick.
2: You're like sick.
3: Yeah,
2: Oh, hurting.
3: hurting.
2: Oh.
3: Yeah, we walk so long time.
2: Yeah. Can we
3: Oh.
2: please take a taxi tomorrow? Can
3: Take a
2: we please
3: taxi?
2: take a taxi tomorrow?
3: Tomorrow?
2: Please.
3: 그럼 그냥 지하철로 돌아다니자.
2: Huh?
3: 지하철.
2: What?
3: Taxi.
2: Yeah.
3: Taxi. We have no money.
2: Oh.
3: So let's take the subway
2: The
3: tomorrow.
2: subway.
3: Subway.
2: Look.
3: Subway. So fast. It's okay.
2: All right.
3: 그래, 오늘 일단 걸어서 들어가자. 아, 다리야. 아, 다리야.
0: 아이고,
3: 아이고.
0: 보는 제가 다리가 아파가지고,
1: 그죠.
0: 제가 돌아다니는
1: 발바닥이
0: 기분이었는데,
1: 불나요,
0: 아,
1: 진짜.
0: 그렇습니다.
1: 예.
0: 자, 실제로 우리가 걸어서 돌아다니는 여행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거에 관련돼 있는 뭐 직접적인, 간접적인 표현들을 오늘 제가 많이 가져왔습니다. 같이 한번 트레이닝 해보도록 할게요.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4: Mom, I have dark circles under my eyes.
5: Yeah, we walked around for too long.
4: Can we please take a taxi tomorrow?
5: Let's just get around by subway.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중간이 뻥 뚫려 있어요.
1: 그러게요.
0: 엄마, 저눈 밑에 다크서클 생겼어요. 매우
1: 네.
0: 피곤한 느낌.
1: Mom, I have under my eyes. 내눈 아래에 다크서클을 갖고 있어.
0: 다크서클이 진짜
1: 네.
0: 영어로
1: 다크서클은
0: 다크서클이지.
1: 너무 콩글리쉬 느낌 나지
0: 아,
1: 않아요?
0: 그래? 냄새가 나나요?
1: 너무 콩글리쉬예요.
0: 오케이.
1: 그래서 어쨌든 눈 밑에 그늘이잖아요. 그늘. 그늘이니까 저는 shadow.
0: 오, 섀도우
1: 네.
0: 안해요? 오케이.
1: shadow, 그림자. 예, 네, 그림자. 나는 그림자가 있어요, 눈 밑에. 아, 이거 너무, 아우, 확 와닿죠?
0: 본인이
1: 오.
0: 콩글리시라고 정해놓고, 또 그리고
1: 에.
0: 본인이 정통 잉글리시를 써보는 그런
1: 그렇죠.
0: 느낌.
1: 이거는 진짜 너무 다크서클. 눈 밑에 그림자면 뭐겠어요? 당연히 다크서클이죠.
0: 알겠습니다.
1: 예.
0: 자, 답은 뭘까요? Mom, I have dark circles under my eyes. 반전이
1: 왜
0: 없었어요.
1: 그러신 거예요, 진짜?
0: 죄송해요. 아, 근데 이거 콩글리시라고 한건 본인이기 때문에.
1: 아니, 콩글리시 아니에요?
0: 아닙니다. 진짜
1: 아니에요?
0: 실제로 dark circles
1: 너무
0: 하고요. 근데
1: 신기하네요.
0: shadow라고 해도 이해는 할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1: 그죠?
0: Yeah.
1: 괜찮죠?
0: 오케이. 자, dark circles. However,
1: 네.
0: 발음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dark circle이라고 하는 거 양쪽에 있으니까 보통 어떠세요? 왼쪽에만 생기세요?
1: 아, 그럴
0: 오른쪽에만?
1: 수가 없더라고요.
0: 무조건 양쪽이죠.
1: 똑같이 균형감 있게 그늘이지던데요.
0: 밸런스가 맞죠. 네,
1: 예.
0: 그래서 복수로 보통 쓰게 되고요. 발음할 때 dark도 그렇지만 이
1: 네.
0: circle 이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는 r도 있고 l도 섞여 있죠.
1: 예.
0: 혀가 뒤로 당겨졌다가 앞으로 금방 뻗어야 됩니다.
1: 아하.
0: 굳이 이제 만들어 본다면
1: Yes.
0: r 발음할 때 sir 혀의 코어가 뒤쪽으로 당겨져요. sir 했다가 go 할
1: Go.
0: 때는 혀가 윗니와 입천장 사이를 눌러야 돼요. sir go
1: 아.
0: 추천드리는 건 약간 껄에 가깝게 발음이 된다라는
1: Go.
0: 걸 생각해 보세요. 오케이?
1: 오.
0: 된소리가 많이 날 겁니다.
1: 예?
0: 한번 트라이 같이 한번 해볼게요. Circle, circle.
1: Circle. Circle.
0: 네. 저는 이제 들으면 알잖아요. 혀의
1: 예.
0: 움직임도 저 진짜 느껴지는데,
1: 네.
0: 슬기 씨 굉장히 잘한 케이스예요. 왜냐면
1: 오.
0: 이게 R하고 L이 되더라도 R에서 L로 이렇게 딱 변화시키는 거가 쉽지가 않거든요.
1: 진짜 RL이 한 단어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0: 쉽지 않아요. 오, 근데 이것도 어려워요. 결국에는 practice로 극복이 됩니다. 당연한 yes. 거예요. So circle 연습하시고요.
1: Yeah.
0: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거 말고 그냥 대놓고 아, 나 완전 지쳤어 라고 할 수도 있겠죠. So 지친이라는 형용사 혹시 아는 거 있을까요? 뭐 스펠링 쓰기 전에 아무거나.
1: Bored.
0: Bored?
1: I'm 그거는, so bored.
0: 그거는 좀 지루함을 느끼는 거죠.
1: 그래요?
0: 네, 그거는 지친 게 아니에요.
1: 지루한데 I'm so bored.
0: 그거는 지친 느낌 안 나요? 아주 지루한 걸 뿐입니다.
1: 아주 지루한
0: 자,
1: 거예요?
0: 지친 거 네. E로 시작하는
1: 아우 그만! 알아요.
0: 오케이. 아, 오케이. 그만.
1: Exhausted.
0: 오.
1: T-D까지.
0: 오케이. 네. 자, EXHASTED.
1: Yes.
0: 여러분 한번 답이 있다면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이제 이 단어를 제가 알게 됐네요.
0: Exhausted, right?
1: 예.
0: 오케이. 자, 정답.
1: 틀렸나요?
0: 알게 되진 않았고요.
1: 아, 유가.
0: 98%. 아, 네. 유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1: 네.
0: AU나 AW 스펠링은 대부분 어에 가깝게 발음이 돼요.
1: 네.
0: 아우가 아니라.
1: 예.
0: So exhausted.
1: Exhausted.
0: Exhausted.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게 맞습니다.
1: 네.
0: 자, 근데 보통 다크서클이 한 여기 정도에 생기나요? 여기 정도에 생기나요?
1: No. 어디
0: 생겨요?
1: 바로 눈 아래죠.
0: 눈 아래에 생겨요.
1: 네.
0: 아래라고 할 때 지금 뭘 썼나요?
1: Under my eyes.
0: Under, right? So under 명사를 쓰게 되면 명사 아래, 명사 밑에가 그쵸.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침대 밑에라고 하면 뭐라고 해요?
1: Under the bed.
0: Under the bed, right? Mm-hmm. How about this? 그 다리 밑에 그러면은?
1: 다리 밑에.
0: 그 다리 밑에.
1: Under the bridge.
0: Under the bridge.
1: Yeah.
0: 자, how about this? 놓다가 뭐예요? 물건 놓는 거?
1: Put.
0: Put. 저요, 그 상자 놔뒀어요. 그 침대 밑에 놔뒀어요.
1: I put I put the box under the bed.
0: 그죠? I put the box under the bed.
1: Yes.
0: How about this? 저거 뭐예요? 저 다리 밑에. 저거 뭐예요? 저 다리 밑에. 저게 뭐예요?
1: What's that?
0: What's that?
1: What's that under the bridge?
0: 그렇죠. What's that under the bridge?
1: Yeah.
0: 이런 식으로 뭐 아래 뭐 특별한 뭐 조형물이 있다든가 I don't know.
1: Something 분수가 like 나오는 데가
0: 있어요. Maybe.
1: 예.
0: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나눠줄 수 있겠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 put the box under the bed.
1: I put the box under the bed.
0: What's that under the bridge?
1: What's that under the bridge?
0: There you go. 본문 읽어볼게요. Mom. I have dark circles under my eyes.
1: Mom, I have dark circles under my eyes.
0: 자, 이랬을 때 엄마 약간 인정.
1: 그쵸.
0: 인정. 그래, 우리 너무 오래 걸어 다녔다.
1: 한
0: 7시간이면 말하면서.
1: 그렇죠. Yeah, we for too long. 너무 오랫동안 이런 얘기네요. 왠지 여기에서 끊어도 될 것
0: okay.
1: 같아요. 느낌에. We, 그러면은 너무 오래는 빼고. We 걸어 다녔다.
0: Yeah.
1: We 걸어 다녔다.
0: Mm-hmm.
1: 걸어 다닌 거니까 walk. Walk인데요. Mm-hmm. 근데 과거니까 we walked.
0: 오.
1: 예. 우리는 걸었어.
0: 아하.
1: 걸었어.
0: 이게 시제에 맞춰 주는 것만으로도요. 진짜 영어 실력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1: 오.
0: 이거를 현재형으로 써버린다? 그거는 좀 아니죠.
1: 진짜 말았다.
0: 우리는 너무 오래 걷는다. 평소에 원래 그래요.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1: 그죠.
0: 아닙니다. 그죠?
1: 예.
0: So we walked. I like that. So we walked for too long. 근데 이거 맞아요.
1: 네.
0: 맞는데 몰랐어요. 제가.
1: Around?
0: Around를 추가했어요. 예. 자, 이 walk를 써도 틀린 거 아닙니다. 실제로 오래 걸은 거니까요.
1: 네.
0: 근데 around를 쓰면 원래 around가 무슨 뜻이에요? 솔직히?
1: 줄이?
0: 맞아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걷다가 아니라 걸어 다니다란 느낌이 되는 거예요. Make sense?
1: Walk around.
0: Yeah, walk around.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걸어 다니다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다.
1: 예.
0: 그런데 이거 around 잘 활용하면요. 동사 위에 뒤에다가 넣으면 다른 걸로도 또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1: 오.
0: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1: 네.
0: 어디 놀러 왔는데 얌전히 안 입고 막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1: 뛰는 건 뛰는 건 제가 알죠. 런이잖아요.
0: 그렇죠.
1: Run around.
0: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콘서트장이 왔어요.
1: 네.
0: 슬기 씨도 콘서트장인데 굉장히 막 신나는 음악이 나오고 있는데
1: 스탠딩 해야죠.
0: 그럴 때 서가지고
1: 뭐래?
0: 그렇죠.
1: 쩝쩝.
0: 그러면서 여기도 뛰었다. 저기도
1: 예,
0: 뛰었다가.
1: 그러면은 점프 어라운드인가 보네요.
0: 맞는지 볼게요. 맞습니다. So, 뭐 아이들 막 카페에서 아 조용히 해 얘들아 그러면서 stop running around 이런 거 그리고 사람들이 그 뭐 concert venue에서 they're jumping around 이런 식으로 막 깡충 깡충 깡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Okay? So 아 around가 여기저기란 느낌을 주는구나. 네.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We walked around for how long?
1: For too long.
0: 네, for too long. 네. 이게 너무 오래예요. 이거는 여러분 어떤 duration 이거 뭔가가 이렇게 동안이라고 하는 거 무조건 알아야 둬야 됩니다. for 얼마 동안이라고 네. 쓰게 돼요. 그런데 이 사실은 for를 생략하고도 쓰는 경우도 있기는 하거든요. 오. 근데 어떤 경우에는 for 넣어주는 게 안전합니다. 얼마 동안 간이라고 할 때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녀는 너무 오래 잤다. 이것도 아하. 오랫동안 잤다.
1: 그렇죠.
0: 과거로.
1: She slept for too long.
0: She slept for too long.
1: Yes.
0: 자, 운동하는 거 gym에서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하죠?
1: gym에서?
0: 무슨 out?
1: workout.
0: workout. 그러면은 yeah. 우리 너무 오래 운동했어. 우리 지금 5시간째야. 막 이러면.
1: Wow. We worked out for too long.
0: 그렇죠. We worked out for too long. Yeah? Okay. So 요 정도? 요 정도.
1: 네.
0: 자,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She slept for too long.
1: She slept for too long.
0: We worked out for too long.
1: We worked out for too long.
0: 네, 두 문장 했으니까 우리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Mom, I have dark circles under my eyes. Mom, I have dark circles under my eyes. 예, we walked around for too long.
0: Alright,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1: 네.
0: 내일은 제발 택시 타면 안 돼요.
1: 오.
0: 지금 애가 너무 힘들어요.
1: 지금 뭐 올 때까지 왔네요.
0: 네, 맞아요. 에이. 양말 다 헐고 뭐.
1: 그렇죠.
0: 다리 땅땅 붓고 지금.
1: Can we please take a taxi?
0: Mm-hmm.
1: 여기서 끊어도 뭔가 말은 되는데요.
0: Mm-hmm.
1: 우리 제발 택시 탈 수 있어요?
0: Mm.
1: 내일?
0: Mm.

0: 내일이 오면 되니까 tomorrow.
1: 와, 이 스펠링 이제 자신감 붙었네요.
0: 뷰티풀이죠?
1: 예, 뷰티풀입니다. 왜냐면 전에는 그 M과 R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을
0: 고민했어요.
1: 했거든요.
0: 예, 갈등
1: 오케이.
0: 많았습니다.
1: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Can we please take a taxi tomorrow? 맞습니다. There you go. M은 하나고요. R이 두 개입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0: 네.
1: 가끔은 R을 두개 썼다가 막 M 그죠? 아, M을 두개 썼다가 막 R
0: 알
1: 하나
0: 하나
1: 썼다가
0: 쓰고,
1: 아니면
0: 예.
1: 양쪽에 두 개씩 썼다가 막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0: 맞습니다.
1: 그래서 주의하셔야
0: 지난
1: 되고요.
0: 과거들이 떠오르네요.
1: Yes.
0: 예.
1: 자, 그리고요. 우리가 택시를 탄다라고 하는 거는 자, 보세요. 내일 택시 타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 들어보세요. 슬기 씨도요. 내일 그 택시 기계 안에 들어가면 안 돼요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택시를 이용해서 돌아다니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0: 이용하는 느낌인데요.
1: 그렇죠.
0: 네.
1: 그렇죠? 그래서 아, 우리 택시 타면 안 돼요. 우리말에서는 택시를 탄다고 하면
0: 예.
1: 택시라는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뜻이 되기도 하고 나 지금 택시 타고 있는데 이러고 몸으로 들어간다는 뜻도 되죠.
0: 그죠.
1: 하지만 영어는 달라요. 그두 개가.
0: 오.
1: 택시를 이용한다는 개념에서는 take, 취하다를 씁니다.
0: 예.
1: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택시만이 아니라 그 어떤 교통수단이든 상관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 take a bus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그래서 take a taxi는 택시를 타다인데 여기서 타다는 물리적으로 들어가서 타는 게 아니라 이용하답니다.
0: 네.
1: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쓸 수가 있는데,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사실 개념이 take a taxi와 get in 이거부터 자세히 나가야 되긴 하는데 오늘 그냥 take로 가버릴게요. 자, take a taxi가 택시를 이용하다라고 했었죠?
0: 네.
1: 그럼 이거 뭐예요? Did you take a taxi?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Did you take a taxi?
0: Did you take a taxi?
1: 오케이,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0: 너 택시 탔니? 예. 네.
1: 이거는 택시 안에 너 지금 들어갔어? 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너 택시 오늘 탔어? 뭐 이용했어? 왜요?
0: 택시 지금 타 있니? 아니에요?
1: 이용했니?
0: 이용했니에요?
1: 테이크.
0: 와.
1: 저희
0: 아, 테이크니까.
1: 아까 방금 여태껏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테이크 택시라고 하는 것은 이용하답니다. 왜냐하면
0: 네.
1: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엄마나 아빠 신용카드 뭐가 뜬 거예요. 왜 이렇게 뭔가 돈이 많이 나갔어? 했는데 너
0: 그치.
1: 택시 탔니? 이럴 때는 테이크
0: 아.
1: 쓰는 거예요. 오케이? 택시
0: 와.
1: 안에 기계에 들어간 일을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용했니?
0: 네네네.
1: 자, Harry took a taxi to get here. 이거 해석하면 뭘까요?
0: 해리는 택시를 탔어. 여기 오기 위해.
1: 그죠?
0: 예.
1: 해리는 택시를 이용했다. 여기 오기 위해. 이것도 택시 안에 들어갔다라는 동작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용했다라는 뜻으로
0: 아, 그쵸.
1: 쓸수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0: 네.
1: Alright. So, 이런 식으로 take a taxi를 쓸 수가 있는 거고요.
0: 네.
1: 이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정말 좋아요. 제가 여태껏 했었던 게이두개 구분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이 택시일 필요, 꼭 택시일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이런 교통수단을 이용한다라고 할땐 앞으로 이거 쓰시고요.
0: 네?
1: Alright. 어떤 그 실제로 택시에 내가 몸을 숙여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동작 강조하는 택시를 탄다는 get in
0: 아하우.
1: 쓰시면 되겠습니다. Do
0: 네?
1: you understand?
0: Yes.
1: Alright. 좋아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an we please take a taxi tomorrow?
0: Can we please take a taxi tomorrow?
1: There you go. 내일은 이거 타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0: 네.
1: okay?
0: 오.
1: 그냥
0: 지하철로?
1: 지하철로 돌아다니자
0: 그쵸.
1: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택시 비싸거든요.
0: 주머니 사정
1: 아니요,
0: 생각해야죠.
1: 이게 진짜 미국은 이 정도예요. 어느 정도냐면 너무 비싸서 미국에서 온 친구들이 한국에서 택시를 타면
0: 예.
1: 왜 이렇게 싸? 이래요. 정말로. 그만큼 막 뉴욕시티라든가 이런 데 가면 가격 엄청납니다. 네.
0: 그래요.
1: 근데
0: 맞아.
1: 그래서 그냥 지하철로 돌아다니자라고 얘기를 하죠.
0: 그럼요. 합리적입니다. Let's just by subway. Let's just 돌아다니자. 돌아다니자. 그냥 돌아다니자. 지하철로. 그럼 여기 살짝 끊어볼까요? 지하철로 돌아다니, 아까 나왔잖아요. Let's just walk around. Walk around by subway. 되겠네요.
1: 오케이. 아까 돌아다닌 거 대충 나왔기
0: 그쵸, 그쵸,
1: 때문에.
0: 그쵸.
1: 자, 근데 그게 이게 아까 걸어 다니자라는 느낌 아니었나요? 그쵸?
0: 그죠? 걸어
1: 맞아요.
0: 다니자. 아, 지하철이니까
1: 네.
0: 다르겠네요.
1: 지하철이 발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자,
0: 지하철은
1: 일단은
0: 어떻게 해야 돼요?
1: walk-around를 썼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좋아요.
0: 타고 다니잔가?
1: 아, 타고 다니자. 야, 돌아다니자.
0: 돌아다니자는 뭐예요?
1: Let me just show you.
0: 예.
1: 무엇이냐?
0: 돌아다니자? 아.
1: Get around.

0: get은 그냥 여기저기 갖다 붙이는군요.
1: 네. get이 뭐를 많이 나타낸다고 했는지 기억 안 나시죠?
0: get은요? get은 뭐 어디 도달하는 거?
1: 음흠.
0: 뭐 도착할 맞아. 때도 쓰고.
1: 움직임이에요.
0: 아, 움직임.
1: Hey, get out of here.
0: 아, 맞네.
1: 들어봤어요?
0: 아.
1: 그래서 나가.
0: 그쵸.
1: Hey, get in.
0: 네.
1: 아까 전에 또 get in a taxi, right?
0: 네, 네, 네.
1: 움직임을 나타내는 게 get입니다. 그래서 get 하고 다니자. around 해서
0: 예.
1: 이게 돌아다니다. 어떻게 보면 walk around, run around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0: 그렇군요.
1: And again, 이게 더 잘 어울리는 이유는 walk around가 어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바로 by subway. 이기 때문에 걸어다니는 거랑 겹치면 안 되겠죠.
0: 네.
1: Okay, so let's just get around를 썼고요. Okay, 자 방금 말한 거 여러분 제가 방금 언급 살짝 했는데요.
0: 네.
1: 여러분 한번 여기다가 써놓으세요. 아마 교재에는 없는 부분이라면 그걸 채워넣어주세요.
0: 그렇죠. Get out이고
1: 나가다.
0: 돌아가는 거는 get back이 되겠네요.
1: 오, 예.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Get out, 바깥쪽으로 get에 움직이는 거.
0: 네.
1: Get back, 도로 가는 것.
0: 그렇죠.
1: 완벽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응용을 많이 해줘야 되고요.
0: 네네.
1: 물론 get의 의미는 정말 많기는 해요. 많기는 하지만 이론을 알아두는 거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죠? 이거 나중에 이제 문장으로 응용하면 되기 때문에. 자 여기 지금 보세요. 지하철로라고 하는 게 뒤에 나와 있습니다. By
0: subway.
1: By subway.
0: 네.
1: Alright. 이 by라고 하는 거가 어떤 수단을 이용해서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리고 보통 by 뒤에는 약간 개념으로 치는 거기 때문에 더 이런 게 거의 나오지를 않아요.
0: 그죠, 그죠.
1: Okay. So 여기서도 by 그냥 subway.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거는 뭐 지금 오늘 당장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도 예를 들어서, 수표로 낸다, 수표로, 이런 게 나왔다. by check.
0: 오.
1: 이런 식으로. by credit card. 이런 게 있거든요.
0: 네네.
1: 신용카드로. 아무튼 그런 것들도 개념으로 쓸 때는 by, 관사 이런 게 없어요.
0: 네.
1: 저기서도 by subway 하면 그냥 지하철로라는 네. 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일단 읽어주세요.
0: They got around by subway.
1: They got around by subway.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까 get around가 뭐라고요?
0: 돌아다니는 거예요.
1: 그들은 돌아다녔어요. 서브웨이.
0: 지하철로.
1: 그렇죠. 지하철로. 한마디로 지하철이라는 수단으로.
0: 네.
1: 자, 다음 거 읽어볼게요.
0: I commute by subway. Commute.
1: Commute이 뭔지 아세요?
0: Commute는 알아요. Commute. Commission. Commission 주는 거.
1: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런 건 아는데 이건, 네. 이거는 통근하다. 되겠습니다.
0: 아, 네,
1: 회사를 가는 거 아니면 통학하다도 commute를 써요.
0: 아, 출퇴근하는 개념?
1: 네, 그래서 commuter train 이런 식으로 쓰면은 그때 타는 그게 되겠고요. 아무튼 이것도 by subway라고 돼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0: 네.
1: They got around by subway.
0: They got around by subway.
1: I commute by subway.
0: I commute by subway.
1: Mm-hmm. And then 이것도 써놓겠습니다. 버스로 비행기로 이게 수단이고 개념일 때
0: 예, by bus.
1: 아하.
0: 그다음에 by airplane이겠네요.
1: 오케이. Okay. 뭐 air까지는 굳이는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0: 아, 그래요?
1: 그냥 더 편하게 by
0: plane.
1: 둘 다 관사 없죠. 그렇죠?
0: 네. 네.
1: 이게 그냥 이런 개념이란 수단으로라고 해서 by bus 이런 식으로 by plane으로 써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okay,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0: 네.
1: Let's just get around by subway.
0: Let's just get around by subway.
1: Al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Can we please take a taxi tomorrow? Can we please take a taxi tomorrow? Let's just get around by subway.
1: 네, 미션 정리할게요. 그래, 우리 너무 오래 걸어 다녔다.
0: 아, yeah, we walked around for too long.
1: 네, 두 번째 미션은요, 그냥 지하철로 돌아다니자.
0: Let's just get around by subway.
1: Alright, very nice.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3: Mom, I have dark circles under my eyes. Mom, I have dark circles under my eyes.
2: Yeah, we walked around for too long.

0: Can we please take a taxi tomorrow? Can we please take a taxi tomorrow?
1: Let's just get around by subway. Let's just get around by subway.
2: (목소리) 네, 입으로 직접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3: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보시죠.
2: Alright, 첫 번째는요. For too long. 너무 오래, 뭐 오랫동안이 되겠죠? 목소리 키워주세요. 걔는, 그녀는 너무 오래 잤어.
3: She slept for too long.
2: Alright, 시제도 너무 좋아요. 네. Slept, sleep의 과거죠?
3: 그쵸.
2: 자, 우리 너무 오래 걸어 다녔다.
3: We walked around for too long.
2: Alright, around까지 확실하게 넣어줬고요. 하나 더. 우리 너무 오래 운동했어.
3: We worked out for too long.
2: You got it. 읽어볼게요. She slept for too long. We walked around for too long. We worked out for too long. 네, 다음은요. By subway. 아예 고정할게요.
3: 네.
2: Alright, 첫 번째. 나 지하철로 통근해. 자, commute 드릴게요.
3: 네, I commute by subway.
2: Alright. 걔네는, 그들은 지하철로 돌아다녔어.
3: They got around by subway.
2: Alright. 하나 더요. 그냥 지하철로 돌아다니자. Just까지 넣어서.
3: Let's just get around by subway.
2: Oh, very nice.
3: Yes. Alright,
2: 읽어볼게요. I commute by subway. They got around by subway. Let's just get around by subway. 오, 너무 좋습니다. 자,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Mom, I have dark circles under my eyes.
5: Yeah, we walked around for too long.
4: Can we please take a taxi tomorrow?
5: Let's just get around by subway.
2: 미션 해결할게요.
3: 네, 슬기롭게 미션
6: 해결! Mom, I have dark circles under my eyes.
7: 아이고. Yeah, we walked around for too long.
6: Can we please take a taxi tomorrow?
7: Taxi? Okay. Let's just get around by subway. Okay, subway.
6: Alright.
2: Oh, good job, you guys.
3: Yeah.
2: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3: 너 어떻게 우리한테 거짓말할 수가 있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How could you lie to us?
2: 그렇죠. How could you? 이러면서. 자, 그럼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For too long. 이거 사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3: 네.
2: 우린 너무 오래 기다렸어. 우린 너무 오래 기다렸다고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 네.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세요.
2: 네. 주말입니다. 푹 쉬시면서 리뷰도 좀 하시고요. 대신에 이제 발음이나 낭독이나 그쵸. 영어 문법 또 공부하시면서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on Monday.

이 소송을 통해서 국민 모두는 기후위기라는 위험 안에서 모두가 존엄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 종합적인 기본권으로서 환경권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그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결정이 난 게 가장 큽니다.

0: 이어서 한국 기행이 방송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0: 무슨 얘기?
1: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0: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2: 뭐야 이거?
0: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알록달록 아름다운 계절 가을이 물들고 있습니다. 산을 색다르게 만나는 길. 발끝은 좀 아찔해도 눈앞의 풍경은 즐겁기만 합니다.
1: 출렁출렁출렁 내는 저녁에서 연락선을 타고 가요. 울렁울렁.
2: 여기는 죽기 전에 꼭 한번 와봐야 돼. 다른 데 가면은 여기는 꼭 와봐요. 왜? 여기는 상이야, 상.
0: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발 아래 펼쳐지는 절경. 아찔한 소금산입니다.
3: 장가게 부럽지 않는데?
0: 그런가 하면 치악산에서는 울창한 숲길을 따라 가을을 만나게 됩니다. 스쳐 지나가는 이 계절이 아쉬워서 산행을 재촉해 봅니다.
4: 아, 말도 못해요. 둘레길이고 뭐고 계속 쫓아다니고 있어요. 갈 데가 너무 많아요.
0: 조금산과 치악산, 두 산이 반겨주는 원주로 여행 갑니다. 강원 특별자치도 원주시. 삼산천이 굽이도는 자리에 우뚝 솟은 산. 산과 계곡이 어우러진 풍경이 마치 금강산을 빼닮아 작은 금강산, 소금산이라 부릅니다. 가을이 시작되면서 소금산을 찾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 천천히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6: 무서워서 그냥.
5: 괜찮습니다.
7: 뭘 가서
6: 어이 무서워. 무서워. 연세가 많으셔서 그래요.
0: 체력 부담은 덜면서 오를 수 있는 산. 발 아래 풍경을 마주하면 걱정은 이내 감탄으로 바뀝니다.
8: 그 전에
9: 그럼 여기 길을 계속 갔거든. 여기 저기 가서 맵풀 속에서 끊고
10: 지금 여기 발 아래도 이렇게 지금
11: 어머나.
10: 아 그리네. 아우 나 이거 앉아가면서 멋있어.
9: 산 우리나라는 산이 다 이쁘잖아요. 근데 여긴 더 이쁜 것 같아요. 저런 거 해놔갖고.
0: 케이블카에서 내리면 본격적인 소금산 탐방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관문, 출렁다리로 향합니다. 두 개의 높은 봉우리 사이를 잇는 상공 100m 높이의 길이 200m의 다리입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흔들림이 느껴지지만 70kg의 성인 1200여 명이 동시에 건널 수 있고 초속 40m 강풍에도 견디도록 설계됐다고 합니다.
12: 너 빨리 해야지.
13: 우리 손부지나
14: 떨어지면 안 돼요.
13: 반죽. 야, 아, 무서우신가 봐요.
12: 너무 무서워. 흔들지 마. 너무 재밌어요.
13: 여기
10: 이렇게 걸어야 돼요?
2: 아, 이래도 건강에 좋죠.
10: 아, 그래요?
2: 예. 네. 뭐 건강에 넣어주신 게 출처고 이게 간다는 자체가.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거 또 나이 좀 들면은 이 허리가 이게 안 돼요, 무릎하고. 관절 때문에. 나는 아직까지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운동 아닙니까, 운동. 이 경치 전체가 대박이야. 너무 좋은데, 공기 좋지. 여기는 죽기 전에 꼭 한번 와봐야 돼. 다른 데 가면은 여기는 꼭 와봐요. 왜? 여기는 상이야, 상. 상 출렁다리. 지기는 기라, 고마.
0: 소금산은 출렁다리를 시작으로 잔도, 울렁다리까지 하나의 도보 코스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천천히 특별한 산길을 걸어봅니다. 절벽을 따라 만든 길을 뜻하는 잔도입니다. 암벽을 따라 굽이굽이 이어지는 잔도에서 가을바람도 느껴봅니다.
10: 아니, 가을바람이죠.
9: 쌀.
10: 예.
3: 장가게 부럽지 않는데.
7: 그러니까요. 그래 우리나라도 서서서리 대로 가다 보니까 뭐 좋은 데 많아.
10: 많지.
7: 야, 너무 멋지다. 그쵸?
11: 아, 너무너무 좋네요. 네. 아, 마누라 왔으니까 여기 루즈도 좀 바르고.
3: 루즈는 왜 바르세요?
11: 아, 이뻐 보이려고요. 우리 있잖아요. 오늘요. 구미에서 서울팀하고요. 구미여고. 남고여고 1기거든요.
3: 아, 그렇죠.
11: 오늘 소풍 왔어요.
3: 동창회?
11: 예, 네, 동창회 소풍 왔어요.
3: 아, 그래요?
11: 네네.
3: 아니, 이 루즈 바르고 여기 잔동동 건너셔야 되나봐요.
11: 아니, 원래요. 네. 산이 우지고 멋있으면은, 네. 이게 루즈도 좀 바르고, 네. 이게 좀 미모도 좀 이렇게 따라줘야 돼요.
3: 아, 그래요? 아니, 뒤에 분들 루즈 안 바르셔도 돼요?
14: 우리는 미모가 대대해가지고 뒤에 하나도 예뻐서.
3: 다 예쁜 분들만 구미하고 나오셨나 봐요.
14: 네, 아, 우리 힘물순으로 들어갔네.
11: 맞네. 우리 힘물순으로 뽑았잖아.
15: 그럼 앞에 분은요?
14: 아, 거기는 꼴찌로 들어왔어.
0: 이제 소금산 가장 높은 전망대로 향합니다. 가깝게는 소금산 일대, 멀리는 원주 시내까지 시야가 탁 트입니다.
11: 이 PD님도 여기 어디서? 여기 어디서 이리? 여기 와서 놀게요. 이리 어디서?
16: 같이 같이 놀아요.
11: 같이 놀게.
3: 바람 놀아요.
11: 이거
3: 예. 바람 엄청 억수로 보네요.
11: 예.
3: 그대 이름은
11: 바람 바람 바람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그대 이름은 바람 바람 바람.
16: 야, 가자 가자 가자. 대인 있어 아주.
3: 동창분들랑 오셨는데 가을바람 엄청나네요. 가을바람에 맞으시니까 어떠세요, 기분이?
17: 하늘에 갈 것 같아요.
3: 와, 날아보실까요?
17: 날았습니다.
18: 아니, 여기 오는 내내 경치가 너무 좋고 시설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도 와서 편안하게 잘 살펴보고 갈 수 있는, 자연과 동화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간연 관광지입니다. 아, 너무 멋있어요.
0: 아름다운 풍경을 마주한 벅찬 기쁨을 안고 마지막 코스, 이번에는 울렁다리로 갑니다. 길이 400여 미터, 출렁다리보다 두 배 긴 다리. 산과 강이 어우러진 풍경이 끝까지 이어지고 두 시간 남짓 소금산 여정이 마무리됩니다.
14: 멋있게 준비 딱 편하게 산에 올라올 수 있게끔 해놨잖아요. 에스컬레이터도 해주고.
3: 힘이 안 들어요.
14: 힘이 안 들어요.
3: 너무 너무 좋아요.
14: 내가 80 먹은 어르신들도 다니기가 너무 네. 좋을 것 같아요.
0: 소금산이 건넨 가을 선물. 산행에는 맛있는 음식 먹는 재미도 빼놓을 수 없죠. 요즘 산자락 식당들도 북적입니다. 하루 딱 4시간 점심에만 문을 여는 이곳.
19: 저희 집이 이렇게 다 농사져서 반찬하고 한 걸 아셔가지고 특히나 이제 또

0: 더위가 좀 꺾이니까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고 계세요.
1: 어머니의 뒤를 이어 식당을 꾸려가고 있는 혜선 씨. 대부분의 반찬은 직접 밭에서 농사 지은 것들로 차립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코다리 구이까지. 밭에서 얻은 자연과 손맛으로 차려낸 구수한 산채 보리밥 정식입니다.
0: 엄마가 좀 까주세요. 전자전화 꺼 까주세요.
1: 얼마 전 수확을 마친 햇감자. 손님들이 알고 먼저 찾는 메뉴, 감자전을 만드는데요. 곱게 간 감자만 쓰는 것이 비법. 넉넉한 인심까지 아낌없이 담아서 10년 넘게 사랑받는 혜선 씨의 메뉴랍니다.
2: 좀 두껍게 하시는 거 같은데요?
0: 네, 좀 두껍게요. 일단 아마 사서 하면 재료비가 막 생각날 텐데 이게 돈을 안 주고 사서 그런가요?
1: 두툼하게 감자만 넣어 부친 감자전은 뒤집는 것도 나름의 기술이라는데요.
2: 감자 이것도 룰이 있나요? 고기 소고기 한 번만 뒤집는 것처럼?
0: 감자전은 이게 감자가 이렇게 처진단 말이에요. 뒤집개로 뒤집으면 감자만 이용해서 하려면 한 번에 뒤집어서 딱 두 번 뒤집어서 손님한테 나갈 수 있게 해야 돼요.
1: 두 번 뒤집어 고소하게 부친 감자전. 보는 것만으로 군침이 돕니다. 산행 끝에 만난 소박하지만 든든한 밥상. 혜선 씨의 정성을 알아주는 사람들입니다.
3: 보리밥에 갖은 야채가 너무 맛있다.
4: 팥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가미되지 않고 재료 본래 맛을 느낄 수 있어가지고 되게 좋습니다.
1: 이제 치악산으로 떠나볼까요? 이번 치악산 여행은 원주역에서 시작됩니다. 토요일 오전 약속한 시간, 하나둘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5: 저는 충주에 살고 있는데요. 사이트를 뒤져보니까 원주에서 좋은 데를 무료로 걷게 해주는 그 버스를 다 대주고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해서 오늘 처음 와봤어요.
6: 트레킹 버스라고 해서 원주에 있는 이제 걷기 좋은 길 이런 데를 같이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 뭐 가족 단위로 같이 한번 걸어보자 즐겁게 그런 테마로
1: 이름하여 트레킹 버스. 교통 걱정 없이 산행을 떠날 수 있는 편리한 버스랍니다.
7: 원주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원주 트레킹 버스입니다.
1: 오는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치악산을 비롯한 원주 일대를 잇는 4개의 코스로 운영된답니다. 사전 신청 후 참여할 수 있고요. 목적지마다 해설사의 설명도 들을 수 있답니다.
8: 혹시 오시면서 황장금표를 보시고 오셨나요? 네, 그 황장금표라는 거는요, 여기 치악산 주위에 소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소나무를 함부로 무단으로 벌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1: 설명을 들은 후 들어선 곳은 황장목 숲길. 나무 속이 노랗고 단단해 황장목이라 불리는 소나무. 조선시대 궁궐의 제목으로 쓰기 위해 왕실에서 특별히 관리했던 나무랍니다. 함부로 베이지 못하게 엄격하게 보호해온 덕분에 이 울창한 숲을 걸을 수 있습니다. 숲을 따라 계곡 물소리도 청량하게 이어집니다.

0: 너무 좋다. 숙제 너무 좋고. 아, 말도 못해요. 둘레길이고 뭐고 계속 쫓아다니고 있어요. 갈 데가 너무 많아요.
1: 황장목 숲길을 돌아서 전나무 숲을 만납니다. 하늘 향해 곧게 뻗은 전나무가 빼곡하죠. 짙은 나무 향이 걸음마다 따라옵니다.
2: 아, 전나무 숲.
3: 전나무 숲길 너무 좋다.
2: 속이 뻥 뚫리는 것 같네.
3: 어, 가을 최고야. 파란 하늘에 오는 공기 너무 좋다.
1: 치악산 비로봉 능선 아래 산이 포근하게 감싸는 구룡사가 있습니다. 신라시대에 창건됐다고 전해지는 천년 고찰. 고요한 풍경 덕에 어지러운 마음의 휴식처라 불리기도 합니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소망을 빌어보기도 합니다. 오랜 세월 사람들의 목을 축여주었던 자리, 시원한 약수 한 모금이 몸과 마음을 깨워줍니다.
4: 세파에 찌든 몸이 아무래도 마음의 수양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들여다볼수록 새로운 매력이 보이는 치악산.
3: 공기 좋고 최고였습니다. 바로 다음에도 다시 오고 싶은 코스예요.
5: 치악산! 파이팅!
1: 산에 가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6: 좋아하는 거 즐기면서 그게 바로 행복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7: 통제 소문이 다 났어. 토짜가 일냈다고. 내가 먹을 것들을 다 해놨어.
8: 간식 먹자, 간식.
9: 아, 이것도 아니고.
10: 이 정도면 거의 치매인데, 어?
9: 늙어서 그렇지. 뭐였더라?
11: 치매 초기입니다. 다행히도 최근 나온 신약이 효과가 있긴 한데 이게 비용이 조금...
9: 이렇게나 많이요?
10: 엄마, 그 치료 한번 받아보자.
9: 아유, 얼마나 더 산다고 수천만 원씩이나 드려. 아유, 필요 없어.
10: 그러니까 그때 나 치료 받자니까.
9: 오빠는 돈도 없으면서 지금 간병도 내가 다 하고 있잖아.
10: 아, 보자죠.
12: 이런 후회 없도록 새로 나온 라이나 브레인케어 건강보험으로 대비하세요.
13: 치매 초기 단계부터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게 최신 신약 치료비를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2: 또한 치매 진단금과 MRI, CT 검사비도 빠짐없이 보장.
13: 장기 요양 등급에 따라 매달 생활비도 보장.
12: 75세까지 가입 가능하니까
13: 지금 전화주세요.
14: 1577-1790.
15: 일부 특약의 경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6: 아빠 몇 신 되지 모세요?
9: 네 아빠가 좀 이상해. 깜빡깜빡하는 게.
16: 치매 증상인데. 아빠.
17: 어.
16: 치매 검사 한번 받아봐요.
17: 내가 치매 검사를 왜 받아?
16: 아, 받아봐요.
17: 돈 아깝게 그.
18: 어르신, 이번에 치료효과 인증받은 치매 신약이 나왔대요.
17: 내 이거 필요 없다. 내 기억력이 좀 나빠서 그렇지. 멀쩡하다.
9: 네 아버지 요양원 좀 알아봐. 애들 다 힘들어.
16: 요양 비용이 꽤 들 텐데. 오빠가 오시는 게 어때?
9: 아가씨!
13: 이런 후회 없도록 새로 나온 라이나 브레인케어 건강보험으로 대비하세요.
12: 치매는 유병기간이 긴 질병이니까 장기 요양 등급에 따라 진단금을 일시 지급하고 매달 생활자금도 평생 보장해드립니다.
13: 게다가 비용 부담이 큰 비급여 신약 치료비도 보장.
12: 치매 대비 지금 아니면 늦습니다.
13: 오늘 전화주세요.
14: 1577-1790.
15: 일부 특약의 경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19: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20: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21: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0: 책 가방도 사야 되고 책노트도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1: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구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1: 유쾌 상쾌
0: 통쾌 변비엔 메이킨.
2: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서프리카의 새로운 매력을 찾아갑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거친 생명력이 숨쉬는 현장을 찾아갑니다.
3: 진짜 이 방은 겸손하게 들어가야 될 방인데 여기 완전히.
2: 생명의 나무 바오밥. 그 아래의 삶의 터전을 읽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여행자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는 그곳. 서프리카로 갑니다. 두바이를 거쳐 서프리카의 가나로 갑니다. 서프리카는 가는 길이 멀고 힘들지만 그 고생이 아깝지 않을 만큼 멋진 여행지죠. 오늘의 여행지는 가나의 수도 아크라입니다. 우리에게 여행지로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숨겨진 매력이 많은 나라 가나입니다. 수도 아크라에서 오늘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4: 이곳은 대서양이 보이는 가나입니다. 금과 초콜릿으로 잘 알려진 곳인데요. 뿐만 아니라 이 넓은 바다에서 나오는 수산물, 내륙으로 들어갈수록 농산물과 과일들, 그리고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헬로!
5: 예스!
4: 아, are you going to the fishing?
2: 항구가 따로 없는 이곳은 해안가 앞에 큰 파도를 넘어 바다로 나가야 하는데요. 거친 파도를 넘기 위해 마치 조정 선수들처럼 일사불란하게 노를 젓습니다.

0: 파도를 뚫고 나간 배는 고기가 다니는 길목에 그물을 칩니다. 해변에서 수십 명의 사람이 힘을 합쳐 그물을 당깁니다.
1: 와 이거 응? 어렸을 때 완전히 무슨 체육대회 때
2: 응?
1: 줄다리기 하는 기분이네요. 아 예스.
0: 당기는 호흡이 중요한데요. 절도 있게 박자를 딱딱 맞춰서 당겨야 합니다.
1: 아, 오케이? 아.
0: 드디어 그물이 올라옵니다. 수십 명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립니다.
1: How about today? The fish is many?
3: No, it's not many.
1: Ah.
3: Very small. Because today we haven't got any. It's very small.
1: Ah, 많이 못 잡으셨군요.
0: 얼마 잡지도 못했는데 그마저 작은 것들 뿐입니다.
3: Sometimes it's good. Sometimes it's very bad. This is very bad. Very bad. Very, very bad. And we're expecting next week. After the sea will come down, then we know what to do about it. When the sea comes down.
0: 이렇게 잡은 물고기는 바다에 나간 어부들과 줄을 당긴 사람들이 나눠 가집니다.
1: 무슨 마술장이 같아요. 막 호주머니에서 막 고기가 막 나오고. 오.
3: 이거 이제 접.
1: 오, 할아버지는 여기다가 숨겼네.
0: 많이 잡지는 못했지만 실망하는 사람은 없는데요. 활기와 에너지가 가득한 수도 아크라에서 이번에는 가나의 북부 타말레로 갑니다. 북부의 중심인 타말레는 붉은 땅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가나 인구의 70%가 기독교를 믿는데요. 북아프리카를 통해 이슬람이 전해진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슬림입니다.
1: 아, 여기 북부를 대표하는 이 타말레라고 하는 도시는 아무래도 좀 지역적으로 건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여행하기는 참 좋아요. 남쪽 습한 데보다. 하지만 또 이슬람이 또 종교적으로 많이 있다 보니까 더 좀 관심이 가는 그런 지역입니다.

0: 아프리카는 물이 귀하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생수를 팔아요. 퓨어 워터라고 얘기를 해요.
1: Hello, hello. I want to buy the water. 아, okay.
0: 오, 오, 너무 시원해. 오.
1: Okay, I want to buy four. 아, two.
0: 아우 무거. 와.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2: 95. 네, 가만히 봐라. 부터 비운다. 아저씨구로.
0: 물이 이렇게도 네 개도 무거운데 어디? 나 잠깐만 한번 들어볼게. 우와.
1: May I try?
0: 오케이. 어. 오 이거 진짜 세상. 와 이게 무거워. 어 세상 이렇게 무거운 거를 중심 잡기도 힘든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걸어다녀. 와.
1: 알로, so I want my this one.
3: 하마기 두 CD.
1: 어, 오케이 두 CD. 오케이 오케이.
4: 이분은 재봉틀을 이고 다니다가 누군가 요청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수선을 해주는 분입니다.
0: 야마, 까먹고 있어.
3: 누구나.

0: 오픈.
1: 사실 어깨끈이 덜렁거려서 정말 불편했거든요. 낡은 재봉틀을 머리에 이고 매일 시장에 나와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셨답니다.
2: 감사합니다. 땡큐 베리 마치. 이제 안전하게 가방 메고 이제 배낭여행을 계속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0: Hello. Hello. Nice to me. Yes. Can I see looking around here?
1: Yes. This is the Shebatta factory.
0: Oh, wow. This is Shebatta factory.
1: Yes.
0: Oh.
2: Shio 나무는 건조하고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 옛날부터 이곳 사람들에게 식재료와 약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지금은 시어나무로 만든 보습제인 시어버터로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죠.
1: It is like this. So from here, they will send it outside and fry it again before they bring it back.
3: Okay.
1: Okay.
2: 시어버터를 만드는 일은 손이 많이 가는 일이라 마을 여자들 대부분이 이곳에서 일을 합니다. 열매를 압착하고 숙성해서 만든 기름진 반죽을 큰 솥에 넣고 대여섯 시간 동안 끓입니다. 그동안 수분은 증발해서 날아가고 기름만 남게 되죠. 이걸 굳히면 클레오파트라도 발랐다는 그 유명한 시어버터가 완성됩니다.
1: So this is the place that the final one is. So you can see now it's here.
0: Oh.
1: Yeah.
0: Ah, this is the last one.
1: This is the last one. After 4 hours, they will bring it here.
0: Oh, so may I try this one?
1: Yes, you can try. You see how it is? You can make it to your skin.
0: Wow.
1: So you can see here, the women's here, their body is very dry. So you can see the shear, when they use it to their body, it will make their body to be soft. Very dry here, so when they use the shea butter, it makes their skin to be soft and very smooth for them because of the dry season.
2: 건조한 땅에서 태어난 촉촉한 화장품이라니,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 뿌리를 내린 시어나무에 사람들의 지혜와 노력이 더해져 만들어낸 서아프리카의 귀한 보물입니다. 지붕을 얹은 원통형의 구조가 가나 북부의 전통적인 가옥 형태입니다.
0: 헬로. This is all family or neighbor.
1: Na bim balabi ayil baal ngan nirba.
4: Bamo.
1: Sa you know you know ka za you know.
0: How many family?
4: Tagbasia.
1: Ya mini. Na dang ma za nyala la.
4: Udang za. Salama gasia to ko.
1: Ni kan. Ni kan ka.
4: Tagbasia.
2: 가족 관계를 설명해 달라고 했더니 뭔가 굉장히 복잡한데요. 한참 설명을 듣고서야 일부 다처제 가족이란 걸 알았습니다.
5: And then total 11. And then 11. 7, 14. And then
2: 가나 여성의 약 20% 정도가 일부 다처제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대가족이 사는 집은 어떤 곳일까요? 보통 이 방에서 혼자 지내신다는데요. 소박한 살림살이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초가 지붕을 얹은 원통의 방들을 담으로 쭉 연결해서 하나의 집이 되는데요. 각각의 부인들은 독립된 방에서 생활을 하죠. 이 방엔 누가 살고 있을까요?
0: Hello. Hello, how are you?
4: No.
0: Oh, hello, nice to meet you.
6: 이놈하고 휘엄쌤하고 돌막간 원어비세.
0: Oh, he's your grandson?
1: 나
0: 양금마.
6: 아, 양금마.
0: 야. So all family lived this house?
2: 이 가족보다 더 대가족이 있다는데요. 바로 이 마을의 추장입니다. 추장은 범접할 수 없는 존재라 직접 이야기할 수 없고 부추장을 통해 의사소통을 해야 합니다. 부추장이 추장의 말을 듣고 전합니다.
7: 고비야, 고부번들, 고소스모, 고부번들, 드바이, 갈필일마.
2: 마을의 크고 작은 일들을 추장이 관리하고 결정합니다.
0: 반갑습니다. 갑자기 흥이 난 걸까요? 부추장이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이 마을에서 춤으로 내놓으라 하는 두 분이 등장했습니다. 중간중간 엉덩이를 부딪히는 게 이 춤의 포인트. 얼떨결에 저도 함께 했는데요. 춤은 어설퍼도 마음만큼은 신나고 재밌었습니다. 한번 시작된 흥은 멈출 줄을 모릅니다. 식사는 먼저 추장님이 있는 방으로 가지고 가는데요. 부추장들이 먼저 식사를 합니다. 추장은 먹는 걸 보고만 있죠.

0: And then he's like last.
1: Yes.
0: All people is eat after he's yes. eat.
2: 불편함이나 모자람은 없는지 살피기 위한 마음이 아닐까요?

시말레에서 북쪽으로 약 3시간 정도를 달려 통고로 갑니다. 가나의 최북단 마을을 찾아 흙먼지 날리는 외길을 달립니다.

0: 하나의 최북단 마을 콩고입니다. 마을 곳곳에 큰 바위들이 무더기로 쌓여 있는데요. 현지 가이드 로자 씨의 안내로 마을로 갑니다.
1: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2: 나바. The chief is greeting you in our dialect, so you say 나바. 아. But people want to tell me about Koreans.
1: 나바.
2: That's the response. 나. 누나 양 월 유라.
1: 아, 예, 감사합니다.
0: 허락을 받고 마을을 둘러보는데요. 회백색의 둥근 원통형의 집들이 미로 찾기처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2: Use the mud is always collect the sand and mix it with water.
1: 아.
2: Then they plaster it. And sometimes they use cement to add. That's why it's very thick.

0: And this is the first place or the center of the house. That is the first room and the oldest room among all the rooms that you see in the house.
1: Oh, yes. 여기.
0: And this is there for the chief and the elder wife.
1: Oh.
0: And this is how we do our roofing and our structure. Yeah, you can see.
1: Wow, 이 진짜 이 방은 겸손하게 들어가야 될 방인데 이거 완전히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 와.
2: 안에 들어오니 시원한 느낌이 드는데요. 두꺼운 진흙벽이라 바깥보다 기온이 10도 정도 낮습니다. 나름 아늑하고 쾌적합니다.
3: 혹시라도 동물들이 큰 동물들이 들어오면 해치지 않을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일부러 과학적 방법으로 이렇게 집을 지었대요.
1: 헬로.
0: 나 이제 그친.
3: 아, 집 음식 하고 있어요.
4: 야.
2: 집의 모양이 제각각이듯 삶의 모습도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조용하던 마을이 갑자기 북적입니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마을로 몰려드는데요.
0: Yeah, it's a funeral that they are remembering. They are going to remember the person. The person died 3 years ago.
1: Oh, 3 years ago.
0: Yeah, 3 years ago.
1: The die.
0: Yeah. 아.
2: 과거 통신이 발달되지 않아 부고를 알리는 데만 몇 달이 걸리기도 했죠. 그래서 돌아가신 지 몇 주 뒤 혹은 몇 년 뒤에 장례식을 치르는 게 전통이 됐습니다. 장례식은 6일 동안 치르는데 추모

사람들은 쌀이든 가축이든 살림 사례를 가져와 유족에게 전합니다. 부조로 받은 가축과 사람들이 뒤엉켜 북새통을 이룹니다. 장례식은 오랜만에 일가 친척을 만나는 명절 같은 날인데요. 물론 많이 모이다 보니 목소리가 커지기도 합니다. 가나의 장례식은 슬프기보다는 즐겁게 웃으며 떠나보내는 축제 같은 분위기입니다.

0: 아프리카와 유럽의 문화가 공존하고 이슬람 문명이 함께 어우러진 나라 세네갈. 세네갈의 수도 다카르는 아프리카 서쪽 끝에 위치한 대표적인 무역항이자 국제 도시입니다.
1: 여기는 아프리카 대륙의 서쪽 끝 세네갈 수도 다카르입니다. 많은 여행자들이 여기서부터 여행을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이곳을 서아프리카의 관문이라고도 합니다.
0: 보통 아프리카 하면 사막을 떠올리지만 다카르는 대서양의 면에 있어 늘 바다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오후 5시가 되자 새벽에 고기 잡이를 나갔던 새들이 속속 돌아옵니다. 따로 배를 댈 곳이 없어 모래사장 위로 밀어 올립니다.
2: You like it? Come on.
1: Olé! Yes. 하나, 둘. All of them is fish.
2: All the fishing. All the fishing. But you have Dortmund. You don't fishing. You that is the pirogue you come. You're acting. That's the captain of the pirogue. You pay him something.
1: 와,
2: 와. 3 days or 4 days.
1: 아,
2: 3,
1: 4일 동안 굉장히 멀리 나가서 이 잡아온 배로 이런 고기 처음 봤어요. 엄청 커요. 갈치 같기도 하고 원래 세네갈에 갈치가 유명한데 갈치보다는 너무 크고 두꺼운데 굉장히 신기한 물고기네요.
0: 열대나 아열대 바다에 산다는 바라쿠다. 생긴 것처럼 포악한 성격의 물고기입니다.
1: 진짜 크네. 이야, 이게 진짜 이런 고기 하나 잡으면 정말 나가서 오늘 일한 보람이 있겠어요. 예. 아직도 지금 살아있는 것 같은데요? 응? 이야. 어, 이거는, 어, 이거는 무슨 보거 같기도 하고.
2: This time is very dangerous.
1: 아, 아.
2: Oh. What is saying? Come. Oh. One second. Two sauces.
3: Meru, noir.
2: Meru,
3: noir.
2: Meru, noir.
3: Right, very good.

0: 자, 여기는 라크 호즈, 레이크 로즈, 바로 장미 호수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이 호수 색깔이 멀리서 보면 굉장히 빨갛게 보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1: 과거 바다였던 곳에 모래가 쌓이면서 호수가 된 곳인데요. 이렇게 갇힌 바닷물에서 소금을 채취합니다. 보통 소금을 얻기 위해선 물에 끓이거나 햇빛과 바람에 말리죠. 하지만 이곳은 바다보다 염도가 10배 정도 높기 때문에 깔려있는 소금을 건져내기만 하면 됩니다. 이곳에서 소금을 채취하는 방법은 좀 특별한데요. 바구니를 호수 바닥에 두고 손과 발의 감각으로 바구니에 소금을 퍼 담습니다. 바구니가 어느 정도 찼다 싶으면 건져 올리죠.
0: 이야, 소금이, 오, 따뜻해. 와, 세상에, 소금이 정말 따뜻하고. 테이스트?
1: 야. 물색 없는 여행자의 눈에는 그저 신기하고 아름다운 풍경이지만 짠물에 몸을 담그고 사는 그들에게는 고된 삶의 터전일 겁니다. 세네갈에서 가장 남쪽 풍요로운 땅 카자망스 지역으로 갑니다.

0: 봉주 마담, 봉주 마담, 왕샹떼.
1: 근데 어디 가세요? 어디? 시장에. 아, 장보러. 여기 시장. 여기가, 와. 생각도 못했는데 여기가 시장이 있네요. 이야.
2: 생각보다 규모가 큰데요. 주로 먹을거리를 파는 시장입니다. 세네가르 시장엔 특히 생선 가게가 많은데요. 아직 냉장고가 없는 집들이 많아 그때그때마다 생선을 구입하기 때문입니다.
1: 좋다. 이게 화부. 이게 저기구나. 음식 넣을 때 먹는. 오케이. 조금 더 줘요. 조금 더. 좀 더 줘야지. 아침부터. 그다음에
3: 인티라네 도사.
1: 이렇게 넣고 이게 하나 더 줘요. 더. 맥시 먹고. 많이 샀어요. 유대?
0: 바이바이.
1: 오바. 오바.
2: 아침부터 거리는 활기가 넘칩니다.

0: 여기선 아무 곳이나 자리를 펴면 그곳이 시장이 되는데요. 이곳은 무엇을 파는 곳일까요? 모닥불에 뭔가를 굽고 있는데요.
1: 봉주마담, 봉주마담. 아, 오, 아침부터 우리 봉주마담이 뭐예요? 어? 뭐 불 펴놓고.
2: 고무무나 고무무나 콘다테마 엘라벨렛.
0: 모닥불 위에서 굴이 따닥따닥 익어갑니다. 갔다 온 굴을 이곳에서 바로 구워주는데요. 현지인들만 아는 맛집이랍니다.
3: This I want every day. I will eat that. Very good. Very people, many people like that. Very good.
0: 그런데 이곳 어디에 굴이 있는 걸까요? 맹그로브 줄기에 굴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4: 진짜 신기하다.
0: 한눈에 보기에도 엄청난 양인데요.
5: 이거는 밑으로 갈수록 이게 굉장히 많이 따닥따닥 붙어 있어서 따기도 참 편안하고, 이거는 진짜 우리가 말하는 석화가 아니라 목화입니다. 목화.
0: 무딘 칼로 살살 두드려 떼어냅니다. 가끔은 바로 까서 생으로 먹기도 한다는데요.
5: 맛있겠다. 빠뚜. 맛있어요?
2: 갈라카코? 라네 헹갈레 카코니? 라네 헹갈라 카코.
5: 어머 어머, 빠뚜 봐봐요. 뭐 개가 막 몸에 탈라다 저기. 아이고.
0: 맹그로브 숲의 굴은 이곳 사람들에게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또 내다 팔아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고마운 선물입니다.

0: 차를 세우고 와서 금방 사갑니다. 이번엔 통까지 준비해 온 외국인 손님입니다.
1: 세컨비에
2: 밀.
1: 밀. 오. 밀. 맛있게 드세요. 보나페티.

0: 이런 멋진 풍경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겠죠.
1: 근데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다가스카르 바오밤 나무하고 조금 종이 달라요. 서아프리카에서 살고 있는 이 바오밤 나무는요, 주로 사하라 이남의 굉장히 건조한 지역에서 주로 자란다고 합니다.
0: 거대하고 특이한 모양, 그리고 끈질긴 생명력의 바오밤 나무는 그 존재만으로도 신비롭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바오밤 나무 사이로 자리 잡은 작은 마을.
1: 아, 여기도 이 하마탄 모래바람이 굉장히 좀 심하게 부는데요. 하늘 좀 뿌옇고. 앞에가 동네 집인 것 같은데. 사바비엥. 예, 감사합니다.
0: 바오밤 나무 사이에 터전을 잡은 아다마 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0: 아, 방이고? 아. 아, 여기는 거실. 아, 여기가 방.
1: 더운 땅이라 보통 바람을 통하게 짓는데 사하라 사막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 때문에 침실만큼은 두꺼운 벽돌로 지었습니다. 아다마 씨가 가족들의 식사를 준비합니다. 저도 손을 거들었는데요. 생선이 들어가는 이곳의 전통 음식을 만든답니다. 재료 손질부터 완성하는 데까지 3시간이 걸린다는데요. 오래 끓여 깊은 맛을 내기 위해서랍니다. 기다리던 아이들은 점점 지쳐갑니다. 약 2000년까지도 산다는 바오밤 나무. 다 자라면 높이 20m, 둘레 10m가 넘는답니다. 보는 저는 조마조마한데 바박하는 거침없이 꼭대기까지 오릅니다.
0: 어, 바오밤 열매.
1: 열매가 달려있는 모양이 마치 쥐가 달린 것 같다고 해서 죽은지 나무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0: 아, 그냥 먹어 이렇게?
2: 응. 가득 것이 밀, 아주 하세고, 면발에, 수가, 가득 것, 별나이나, 바나.
1: 열매의 과육은 음료나 음식을 만드는 데 쓰고 나무 껍질이나 잎은 염증이나 열병 치료제로 쓰입니다. 물에 바오밥 열매와 설탕을 넣고 녹입니다. 이것이 세네갈 사람들이 즐겨 먹는 보이주스입니다. 갈증을 푸는 데도 좋고 비타민 등 영양소가 풍부해 건강에도 좋습니다.
0: 오, 맛있어, 바바카. 어, 성주 사바.
3: 어? 파투족.
0: 어, 파투족.
3: 나데몬 알바 우티 마트.
1: 드디어 3시간에 걸친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0: 세상에. 야, 이거 우리나라 사람처럼 바쁘게 사는 사람들, 현대인들은 이런 음식 못 기다릴 것 같아요. 3시간에 걸쳐서 이 음식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더 특별하게 더 맛이 있습니다.
1: 모두가 둥그렇게 모여 먹어서 그런지 꿀맛입니다.
0: 아사마, 매일 늘려줬어.
1: 이 한 그릇에 담긴 마음과 정성을 알기에 더욱 귀하고 감사한 한 끼. 바오밤 나무 아래서 만난 고맙고 귀한 인연이었습니다.

우린 때로는 이런 외로움을 찾아서 여행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0: 여기까지만!
1: 바르게 달리는 킥보드!
2: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0: 이건 말도 안 돼. 메일리가 세상을 구할 세이버라니. 그리고 내가 세이버를 보호하는 가디언? 달몽은 에테로 링크 시스템으로 나랑 메일리를 연결시켰다는데 난 솔직히 메일리랑 아무 상관도 없잖아. 왜 나를 메일리랑 연결시키는 건데? 어? 잠깐만! 메일리가 벌들한테 공격받고 있어! 나같이 평범한 애가 어떻게 메일리를 보호하냐고. 뭐, 멋진 무기라도 주든지. 무기도 없는데 무슨 전사! 걱정된다. 달몽과 몽글단이란 저 조그만 털뭉치들이 대체 날 어떻게 돕겠다는 건지.
1: 진짜 안 좋은 느낌이 든다, 쇼.
2: 아니, 그 또 장난치네.
1: 진짜라니까.
2: 그래봤자 이 케이크는 안 돼.
3: 근데 카일은 음료수 준다더니 뭐 하는 거야?

0: 리버를 구하자! 구하자! 몽글란! 출동이다! 출동!
1: 성공이지!
2: 다음 작전 준비!

0: 몽글단 공격 준비!
1: 준비!
2: 전부 설수한다! 따끔! 따끔한 맛!
0: 어? 따끔몽?
2: 오랜만이야? 왕왕몽.
0: 안 맞추겠다! 오, 합! 야!
3: 몽글단

0: 망글 타임이 시작된다. 자, 망글리의 힘을 보여줘!
1: 망글리로 돌아와! 난 따끔 망글리가 좋아!
2: 정신 차려! 돌아와!
1: 내가 왜? 난 너희처럼 약하지 않아!

이건 네 잘못이 아니야.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그야 당연하지, 따끈몸. 이젠 돌아와. 나는 몽글리일까, 망글리일까? 망글 우표들이. 이런. 뭐지? 따끔따끔 따끔 만들리 핫된 건데.

0: 망치 견뎌내다니.
1: 넌 우리가 상대한다.
0: 잘못 그리고 넌?
2: 난 신경 쓰지 마.
1: 얘가 바로 가디언이야. 최강의 가디언.
0: 제가?
1: 그러니까 당장 잘못했다고 빌어. 그럼 용서해 주겠다.
0: 웃겨. 진짜 웃겨. 저런 평범한 어린애가 무슨 가디언이야.
1: 내 말 기억나?
2: 그거? 비욘더 블루?
1: 맞아. 가디언 변신.

0: 그래, 너희도 아주 잘했어.
1: 동작 그만! 가디언이고 뭐고, 이 망글리님의 힘을 보여주겠다!
0: 이제 시작해볼까?
2: 비욘드 더 블루 가디언!
1: 난 가디언 떨리 겁내지 않아!
3: 멋지다!
0: 따끔 망글리, 널 받아주지?
1: 제껴든! 난 돌아가지 않는다고 했잖아! 야!
0: 미션 카드 소환.
1: 안 돌아갈 거야.
0: 비욘드 선.
1: 이따위 카드. 마법의 카드 전부 부숴주마! 야굴라! 화나! 화난다! 화나!
0: 플라잉 소드.
1: 이건 또 뭐야? 야! 야!
0: 마무리는?
2: 마무리는 몽글단이지.
0: 좋았어.

0: 마무리를 부탁해, 몽글단.
1: 당연하지!
2: 신속하게!

0: 이겁해.
1: 그럼 안 되지. 카엠도 진짜 나빴어. 비겁한 녀석.
0: 조금만 참아, 버롱몬. 내가 치료해줄게, 쇼.

0: 이어서 기가 빌더가 방송됩니다.
1: 꼬마버스 타요가 멋진 소방구조 대원이 됐어. 든든한 새 친구 트윗과 함께 말이지.
2: 반가워. 난 트윗이야. 어떤 사건도 맡겨만 줘.
3: 타요, 트윗, 사건이야. 어서 출동해야 해.
1: 알았어요. 소방구조대 출동!
4: 자동차 구조대도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자동차 구조대 출동!
3: 도시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사건들과 거짓으로부터
4: 시민들을 지키고 진실을 밝혀내라.

0: 바르게 달리는 슈퍼즈.
1: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0: 반영 여러분, 기가빌더 팀이 열심히 노력해준 덕분에 학교가 완성됐습니다. 드디어 오늘 테라 초등학교가 문을 열게 됐네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선생님을 모셨어요. 기가빌더 팀입니다.
1: 안녕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
2: 너무 기대돼. 뭘 가르쳐줄까?
3: 안녕, 난 루루야. 오늘은 재밌는 과학을 배울 거야.
2: 과학은 재미없고 너무 어려운데.
3: 어? 그렇지 않아. 과학이 얼마나 재밌는데.
0: 아직 우리 학생들에겐 살짝 어려웠나 보군요. 여러분, 일어나요.
3: 내 수업이 그렇게 지루했어.
4: 이제부턴 포보쌤의 과학 시간이다. 우리는 포보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3: 뭐? 포보, 지금 이건 내 과학 수업이야.
4: 이러니 애들이 과학이라면 질색하지. 너같이 뭘 모르는 애는 맨날 이론만 떠드니까.
3: 뭐?
2: 포보, 지금 수업 중이야. 빨리 나가.
3: 아니, 잠깐만. 괜찮아, 레이. 과학의 전문이라니까 얼마나 재밌게 가르치나 보자.
4: 꼬맹이 여러분, 자 그럼 포보쌤이 과학이 뭔지 보여주겠다.

0: 이게 바로 자성체란 것이다. 자, 이젠 어때? 재밌지 안 그래?
1: 뭐야? 이게 왜 이러지?
2: 빨간 자석과 파란 자석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 응? 인력! 자성으로 물건을 띄우는 건 위험할 수 있어.
0: 아으, 감히 이 포보님의 실험을 방해해? 하, 이거랑 요거 그리고 이것까지 자성으로 다 띄워주마. 자, 포보님의 자성장치는 저렇게 무거운 것도 번쩍 들 수 있다고.
2: 포보, 빨리 내려놓으라고. 내가 처리할게.
0: 그런 장난감으론 날 못 이겨. 네가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2: 아!

0: 수업을 더 좋아하거든.
1: 에이, 누가 이기나 두고 봐. 얘들아, 가자.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가 진짜 과학이 뭔지 보여주마. 시작해. 초강력 자석파워 나가신다.
0: 다시 수업 시작할게.
2: 좋아.
0: 아니, 왜 이러지? 가서 확인해보자.
3: 알았어. 학교가 떠오르고 있어. 뭐야, 커버.
0: 안전하게 대피해야 해. 기가 빌더 변신.
3: 포켓몬 변신 완료.
4: 마이티보 변신 완료.
0: 레이브 변신 완료. 스케이버 변신 완료.
5: 자, 모두 한 줄로 서서 천천히 대피할게요.
3: 학교가 하늘에 떠 있어.
6: 우와, 대단해.
0: 멋지다.
1: 꼬맹이들이 이제야 내 위대함을 깨닫고 있어. 그럼 너 엄청난 것도 보여주마.
5: 저 수업에서부터 학교를 잃다니.
0: 빨리 학교를 제자리로 돌려놔야 해요.

0: 가속이 미는 힘이 너무 강력해. 어머, 빨리 학교를 내려놔. 그렇게 하면 모두 위험해.
1: 하, 이래도 내가 이겼다고 인정 못해?
0: 그래, 알았어. 네가 이겼어, 포보. 네 발명품은 우주 최강이야.
1: 에, 당연하지. 난 최고의 과학자니까.
0: 잡아당기는 힘이 너무 세. 어떻게 좀 해봐.
1: 진 사람이 뭔 말이 그렇게 많아?
0: 어떻게? 이젠 미는 힘이 너무 세. 또 둥둥 뜨고 있어.
1: 아니 대체 어쩌란 거야? 아이, 도대체 이거 왜 이래?
0: 뭐 하는 거야?
1: 네가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해서 내 조종간이 고장났잖아!
0: 도와줘! 유루! 다들 다치지 않게 잘 받아야 해! 알았어! 자석을 절반 크기로 잘라서 빨간색 자석과 파란색 자석을 동시에 쓰는 거야!
1: 뭐? 야! 내 발명품을...
0: 빨리 파란색 자석을 학교를 향해 겨누어! 야!

0: 서서히 내려가는 것 같은데?
1: 저 아래 좀 봐! 어?
2: 자석의 미느님과 장기느님 모두를 이용해서 학교 건물이 떨어지는 속도를 조절하고 있어!
3: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다 같이 당기자! 다시 건물이 떠오르고 있어! 이제 밀어!
4: 뭐야, 시시해. 날아다니는.

0: 학교였으면 더 재밌을 텐데. 정말 신날 거야.
1: 역시 나의 하늘을 나는 학교가 최고지. 나의 과학적 지식을 총동원해서 만든 발명품이야. 자석의 미는
2: 그럼 이번엔 집짓기 수업을 해볼까?
1: 나의 천재적인
2: 부부 엄청난 자석으로 우리 좀 도와줄래?
1: 막상 해보려니 잘 안 되지. 이 천재 과학자의 도움 없이는 말이야.
2: 자, 그럼 조립식 교실을 다시 공중에 띄워보자. 물론 안전하게 쌓으려면 도움이 필요해. 기가빌더, 도울 준비 됐어?
3: 출동 준비 완료!
2: 그럼 기가빌더 출동! 땅파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4: 내 손을 거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5: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2: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3: 기가빌더!

0: 이 천재 과학자님 덕분이야. 이제 다들 멋진 학교에 다니게 된 소감이 어때?
1: 정말 고마워, 기가비더 팀. 과학이 이렇게 재밌는 건지 몰랐어. 과학이 재밌어졌다니 정말 다행이야.
2: 그럼 이제 남은 수업도 마저 해볼까?
0: 내 발명품이 없었다면 저런 멋진 학교 건물은 꿈도 못 꿨어. 웃지 마, 이 녀석들아.
3: 도서관을 부탁해.
4: 됐는데 내가 봐야.
1: 안 돼, 캡틴 로보티카가 위험해.
4: 역시 캡틴 로보티카가 누구야?
5: 포키가 좋아하는 만화책 주인공이야.
6: 우와, 포키가 저렇게 가만히 앉아서 오랫동안 집중하는 건 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7: 이거 신기록이겠는걸?
8: 안녕, 얘들아. 포키,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
9: 아빈, 화성의 영웅들이라고 들어봤어? 로봇 영웅의 모험담을 다룬 만화야.
8: 포키, 그 만화를 진짜 좋아하는구나.
9: 그래, 맞아. 이제 막 캡틴 로보티카가 나쁜 로봇들을 무찌르려고. 이게 끝이야? 그럼 다음 이야기는. 안 돼. 이번에 봐야겠어. 지금 당장.

0: 드디어 왔다!
1: 어, 포키, 너도 주문했어? 나도 책을 잔뜩 주문했거든. 우리 테라시티 주민들도 종이책을 그리워하잖니. 자, 책들아, 화성에 몰아!
0: 시장님, 괜찮으세요?
1: 도와줘! 고맙구나. 책이 생각보다 훨씬 많은데?
0: 이렇게 책이 많으면 화성의 영웅들 2권은 못 찾을 텐데. 본부에 연락해봐야겠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2: 얘들아, 책이 잔뜩 있는데 정리해서 보관할 곳이 필요해. 화성에 엄청 크고 멋진 도서관을 지어보자.
3: 포키, 정말 좋은 생각이야. 자, 여러분, 돌 준비 됐어?
4: 어? 준비 완료!
3: 그럼 기가빌더 출동! 땅파괴 대장 포키! 땅파괴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5: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3: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사키 챔피언 마이티!
6: 자, 쌍꺼풀 포장하는 걸 내게 맡겨!
3: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5: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4: 기가빌더 출동!
3: 좋아, 이 많은 책을 다 보관할 수 있게 새로운 도서관을 지어볼까?
0: 우와, 딱 봐도 멋진 도서관인데?
3: 자, 그럼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책들을 보관할 도서관을 만들어볼까?
4: 그래, 좋아!

0: 아미가 이모 완수!
1: 책 대달이야!
2: 이야, 이건이 왔다! 어서 빨리 읽고 싶어!
3: 잠깐만, 다른 책부터 정리해야 해.
1: 하지만 어떡해, 책이 너무 많은데?
4: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준비한 게 있지. 짜잔! 여러분, 이건 책을 정리하는 최첨단 사서 로봇이야.
2: 우와, 멋지다!
4: 그렇지? 엔지니어들에게 부탁했지. 앞으로는 이 로봇이 도서관을 완벽하게 관리해 줄 거야.

0: 좋았어. 그럼 준비 끝. 자, 이제 도서관 문을 열어볼까? 자!
1: 여러분, 어서 오세요. 이 도서관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2: 드디어 내 차례다! 사서로봇, 화성의 영웅들 2권을 빨리 찾아줄래?
1: 알겠습니다. 화성의 영웅들 2권 찾는 중.
3: 겨우 이 코딱지만한 도서관 하나 짓고 뭘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근데 내 차서전은 다들 관심도 없잖아.
4: 우리는 호구와 드더지들.
3: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쓴 책인데.
5: 해킹은 잘 돼가나?
3: 드디어 해냈어.
5: 이 멍청한 로봇에게 선반의 책을 다 꺼내게 한 다음 내 차서전으로 선반을 꽉 채우겠대.
2: 우와. 어? 내 책은 어디 있어?
6: 왜 저러는 거지?
7: 얘들아, 빨리 사서로봇을 막자.
5: 하, 이번엔 너희 마음대로 안 될걸?
7: 얘들아, 기가봇이 나설 차례야. 기가빌더 변신! 코키봇 변신 완료!
8: 나이치봇 변신 완료!
7: 레이봇 변신 완료!
5: 아하, 멈춰!

0: 지금 사설 로봇은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느라 너무 바쁘니까 절대 방해하지 마.
1: 사설 로봇이 이상해진 게 너 때문이었어?
0: 하하, 그래. 이제 도서관 전체를 내 자서전으로만 꽉 채우겠다.
1: 뭐? 안 돼! 난 아직 이 권을 못 봤단 말이야!
0: 잘한 미꾸라지 같은 녀석!
1: 얘들아, 포부를 막아줘! 우리한테 맡겨! 어디 있어, 사서로보사! 그만해!
2: 도서관 안에서는 절대 떠들어선 안 됩니다. 소란을 피우면 제거돼야 합니다.
1: 지금 소란을 피우는 건 너거든!
2: 제거하라!
0: 내게 밟아! 하하! 다들 저리 비키라고!
1: 미안하지만 그럴 순 없지!

분.

0: 좋았어! 오케이, 괜찮아! 이 정도쯤이야. 혼자서 어떻게 사슴로봇을 이겼어? 이게 다 캡틴 로보티카 덕분이야.
1: 기가빌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엔지니어를 불러서 곧 도착할 거야. 에? 도서관이 엉망이 됐잖아. 사서로봇은 어쩌다 이렇게 됐지?
0: 걱정 마세요, 시장님.
1: 에? 정상으로 돌아왔군. 기계가 말을 안 들을 땐 껐다 켜야 한다니까.
0: 여기요.
2: 이 책은 화성의 영웅들 기권이잖아. 오예!

0: 이어서 출동 타요와 소방구조대가 방송됩니다.
1: 여기가 어디야?
2: 어디 어디? 이게 다 무슨 말이야?
3: 어? 자, 봐봐.
2: 쉬, 조용히 해봐.

0: 바르게 달리는 킥보드.
1: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2: 뮤지컬 레인보우 버블잼이 돌아왔다. 크리스탈 버블잼을 모아 전설의 악보를 완성하라. 비녀공주들이 펼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 새로운 음악과 내용, 신나는 캐릭터 플레이까지. 지금 바로 예매하세요.
3: 2 love the blocks, jumping on the bed. One fell off and bumped his head.
4: I can't go to sleep without my teddy.
5: T-E-D held hands and said,
4: Ted.
5: One little love a block went off to bed.
3: 4 little love a blocks, jumping on the bed. One fell off and bumped his head.
6: I need a cuddle before I can sleep.
5: H-U-G held hands and said,
4: Hug.
5: One more alpha block went off to bed.
3: 3 little alpha blocks jumping on the bed. One fell off and bumped her head.
7: Actually, I just can't get to sleep.
5: An A-P held hands and said,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새로운 구조대의 등장.
4: 소방 구조대가 페트와 자동차 구조센터에 가고 있어요.
3: 자동차 구조센터는 어떤 곳일까?
5: 나도 궁금해. 분명
6: 별거 없겠지. 우리 센터가 더 멋질걸.
7: 당연하지.
6: 자동차 구조대라고?
8: 소개할게. 앞으로 같이 일할 자동차 구조대야.
9: 내 이름은 칸. 난 리키.
3: 난 레키야.
9: 이제 우리가 왔으니까 아침에

0: 특히 자동차 구조는 우리가 전문이야.
1: 언제든 맡겨봐줘. 우리도 소개를.
2: 네가 제시지? 패트한테 들어서 다 알고 있어.
1: 그렇구나. 다 알고 있다고? 과연 그럴까? 어? 저기인가 봐. 우와, 먼지다.
3: 우와. 역시 별거 없구만.
4: 우리 센터에 비하면 평범하네.
5: 어, 얘들아. 모두 모여 있었구나.
1: 바쁜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와야 하는 건데?
0: 딱히 바빠 보이진 않는데.
5: 자자, 너희는 앞으로 구조활동을 함께 하게 될 테니까 사이좋게 지내야지.
2: 그럼 함께 센터를 둘러볼까요?
5: 좋아, 부탁할게.
1: 우와, 신난다!
4: 너희들!
1: 자동차 구조대! 집중준비 완료!
0: 난 이쪽으로 나왔지롱!
2: 출동 게이트는 1층과 2층에 있어요. 옥상에는 헬기가 착륙할 수 있고 슬라이드를 타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죠. 다친 차를 긴급 수리할 수 있는 정비소도 있어요.
1: 어디 한번.
6: 휠 교체 필요. 정비 프로세스 분석 중. 정비를 시작합니다.
7: 구조대, 도심 사거리로 출동하세요.
2: 얘들아! 응? 응.

0: 좋아요.
1: 자동차 구조대
2: 출동 준비 완료.
1: 서두르자.
3: 우리도 출동하자.
4: 어 잠깐. 어? 너흰 출동하지 않아도 돼.
3: 네?
4: 구조 활동은 자동차 구조대가 맡을 테니 너희는 앞으로 사고 처리만 하면 돼. 각자 잘할 수 있는 역할을 나눠서 맡는 거지.
5: 네.
1: 이런. 레키, 다친 차들을 정비소로 견인해줘. 그리고 리키는
6: 다른 차들이 지나가게 교통 정리를 하면 되지.
1: 부탁할게.
3: 어? 어? 어? 고양이잖아.
6: 나한테 맡겨. 야옹아. 이리오.
7: 잠시 후 하이와트 위시 소방구조센터로 돌아가고 있어요.
8: 자동차 구조센터 멋지더라.
9: 응, 새 구조대 친구들도 응? 재밌는 것 같아.
10: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9: 어?
10: 야옹아,
2: 이제 그만 나와줘.
8: 저건 자동차 구조대잖아.
11: 칸, 리키, 무슨 일이야?
1: 도로 위에 아기 고양이가 있어서 자동차 구조는 아직 시작도 못했어.
9: 고양이라고? 칸,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타요, 내가 시도를 하면

0: 개인 종일 쫓아다녀도 못 잡았는데.
1: 고양이는 겁이 많아서 쫓아가면 더 도망치거든.
2: 덕분에 한 시름 놓았어. 정말 고마워.
1: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걸.

0: 로봇스 타이어!
1: 다음날 아침 긴급구조대와 소방구조대가 모여있네요.
2: 오늘은 마술쇼가 있어서 공연장에 자동차들이 많이 모이게 될 거야.
3: 제시, 노아, 탱커는 공연 전에 안전점검을 위해 우리와 함께 지금 출발하자.
4: 네!
5: 타요랑 트윗은 공연장 교통정리를 위해 공연 시간에 맞춰서 와줘.
0: 알겠어요.
3: 아참, 트윗, 자동차 구조대에게 큰 도움을 줬다면서?
5: 오늘도 멋진 활약 기대할게.
0: 네, 맡겨주세요. 처음으로 구조대로서 인정받았어. 더 열심히 하면 나도 타요처럼.
3: 어떡하지? 어?
6: 깜짝도 안 해.
7: 어? 무슨 일이지? 한, 무슨 일이야?
3: 타이어! 트럭의 타이어가 펑크 났는데 무거워서 그런지 꼼짝을 안 해.
7: 어떡해!
1: 아직 멀었어요?
8: 빨리 가야 한다고요!
7: 누가 터널 안에서 조금만 밀어주면 될 것 같은데.
3: 그렇긴 한데 저길 들어가기엔 틈이 너무 좁아.
0: 저 정도 틈이라면. 저기,
7: 내가 한번 해볼게. 나라면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몰라.
9: 트윗, 곧 마술쇼가 시작될 시간이야. 우리 일은 어쩌고.
0: 타요, 먼저 가있어. 난 이것만 도와주고 금방 따라갈게.
9: 그치만, 알겠어. 대신 빨리 와야 해. 조금만 더.
3: 조이.
10: 아유,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9: 천천히 이동해 주세요. 새치기는 안 돼요.
6: 저기요, 제가 먼저 왔어요.
3: 괜찮아요,
6: 지나갑시다.
9: 트윗은 대체 언제 오는 거야?
0: 타요?
9: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잠깐, 트윗은?
0: 그게 그러니까.
11: 일단 교통정리가 먼저야. 얘긴 나중에 하자.
0: 고마워.
11: 모두 차례를 지켜주세요.
3: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좋았어! 한 번만 더 밀면 될 것 같아!
0: 트윗, 부탁할게! 문제 없어!
3: 하나, 둘, 셋! 이번에도 트윗 덕분에 해결했어.
7: 구조대를 어떻게 갚지?
0: 아니야, 구조대끼리 당연히 도와야지.
3: 트윗!
6: 그런데 아까 어디 간다고 하지 않았어?
0: 일단 먼저 가볼게. 큰일 났다. 어떡해. 다들 어딨지? 타요! 타요!
11: 트윗! 여태 뭐라다 이제 온 거야?
0: 오다가 자동차 구조대를 만났는데 트럭이 터널을 막고 있었거든.
11: 뭐? 그건 우리 일이 아니잖아.
0: 그렇긴 한데 왠지 내 도움이 필요해 보여서.
11: 자동차 구조대 일이 우리 일보다 먼저라는 거야?
0: 아니야, 난 그런 게 아니라.
12: 제시, 너무 그러지 마.
13: 트윗도 속상할 거야.
11: 속상한 거 나라고. 이렇게 제멋대로인 대원을 어떻게 믿고 인물을 맡겨?
0: 날 믿지 못한다고? 난 그냥 날 인정해준 이들이 고맙고 그래서 돕고 싶었던 것뿐인데. 다들 너무해!
13: 두해!
3: 가요, 정말 멋진 추리였어. 가요 덕분에 진짜 범인을 찾을 수 있었어.
0: 트윗, 대단해.
2: 이번에도 트윗 덕분에 해결했어.
7: 인내를 어떻게 갚지?
4: 어? 저긴 자동차 구조센터인데. 트윗!

0: 이어서 페퍼 피그가 방송됩니다.
1: 놀이터에서 놀아요.
2: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1: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2: 멋있겠는데?
1: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2: 거기서!
1: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2: 안 돼, 토끼야!
1: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0: 페파예요. 얘는 제 남동생 조지예요. 얘는 우리 집 막내 갓난아기 이비. 그리고 제 엄마랑 아빠예요. 페파피그.
1: 바르게 달리는 킥보드.
2: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3: TV에서만 보던 똘똘이를 이제 우리 집에서 만나요. 터치하면 똘똘이가 한글도 척척, 영어도 쏙쏙, 피아노 연주와 칠판 놀이까지. 100명의 똑똑맘이 선택한 우리 아이 첫 올인원 학습 놀이 책상. 똘똘이 똑똑 책상.
4: 옥스포드 타운 스와트. 성공이다.
5: 사건 발생.
4: 도망쳐. 나잡아봐라.
6: 어디로 확인. 스와트 출동.
7: 자동전 투차 진입. 야후.
6: 꼼짝마. 사건 종료. 스와트 옥스포드.
8: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9: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0: 지당하신 말씀.
1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2: 응급환자 발생. 콩지르비 구급차 출동.
13: 엑스레이 찍을게요.
12: 상처가 났네요.
13: 진짜 받고 주사도 꽁.
12: 콩지렌다 주세요. 알레르기 짠.
14: 입원이 필요합니다.
12: 주사 싫어요.
13: 콩지르비 구급차 약국놀이 원형왕.

0: 수를 배워요.
1: 오늘은 팔팔한 친구들이 체육관으로 수업을 받으러 왔어요.
2: 안녕 얘들아, 어서들 오렴.
0: 근데요 선생님, 왜 목욕 가운을 입고 계세요?
2: 이건 목욕 가운이 아니에요. 오늘 특별한 수업을 하려고 수업에 맞는 도복을 입은 거야. 너희도 신발 벗고 올라와서 저기 도복으로 갈아입어 보자.
3: 와, 진짜 신난다.
0: 여기 바닥이 폭신폭신하다.
2: 맞아, 완전 폭신해. 오늘은 무술이 뭔지 다 같이 한번 배워보자.
4: 사극의 그 무술이요?
2: 아니, 무술. 무술은 운동의 한 종류란다. 우리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운동이지.
5: 싸우는 거 맞죠?
2: 어, 아니야, 데니. 무술은 사실 싸우지 않는 법을 배우는 거야.
4: 저는 싸울 줄을 몰라서 안 배워도 될 것 같은데요.
2: 아하, 그래도 무술을 배우면 좋단다. 몸도 마음도 아주 튼튼해지거든. 황소 아저씨가 시범을 보여줄 거야.
6: 안녕, 얘들아.
7: 안녕하세요, 황소 아저씨.
2: 이제 황소 아저씨가 선생님 쪽으로 돌진할 거야. 그럼 선생님이 무술로 아저씨를 막을게.
4: 이야! 아프시겠다. 우리도 저거 해야 돼요?
2: 아니야. 첫 수업에선 안 해도 돼. 대신 선생님이랑 하나만 약속하자. 무술은 아무한테나 쓰면 안 돼요. 맹세할 수 있지?
7: 약속할게요. 아무한테나 무술 함부로 쓰지 않을게요.
2: 아유, 착해라.
0: 황소 아저씨, 아까 넘어질 때 많이 아팠어요?
6: 아니야, 페파. 안전하게 넘어지는 법을 알면 하나도 안 아파. 걱정 마.
2: 제일 먼저 배울 게 바로 그 안전하게 넘어지는 법이야. 그냥 털썩 안고 뒤로 구르고 매트에 철푸덕. 이제 너희가 해볼래? 안고 뒤로 구르고 매트에 철푸덕. 그렇지.
0: 철푸덕.
2: 그래, 잘했어. 이제 균형을 잡는 연습을 할 거야. 바로 이렇게 머리에 콩주머니를 올리고 눈을 꼭 감고 한 발 들고 한 발로만 서는 거야. 콩주머니 떨어뜨리지 않고. 황소 아저씨가 바로 머리에 콩주머니를 올려주실 거야. 자, 이제 눈 감고 한 발 들고 한 발로 서보자.
0: 말도 안 돼. 이런 걸 어떻게 해요?
2: 쉿, 모두 조용히 자기 숨소리를 들어봐.
4: 힘내, 베드로. 넌 할 수 있어.
2: 숨 마시고, 내쉬고.
7: 마시고, 내쉬고.
1: 숨소리를 들으면 균형 잡기가 훨씬 더 쉬워진답니다.
0: 이거 효과 있다.
5: 아주 잠깐이긴 하지만요.
2: 잘했어. 이제 마지막 운동을 해볼게. 모두 이렇게 한번 서볼까? 이 자세에서 한 손은 쭉 내밀고 다른 손을 쭉 당기는 거야. 자, 이렇게. 좋아. 이제 더 빨리 해볼까? 이런 소리를 내면서. 하! 하! 하!
7: 하! 하! 하!
2: 더 크게.
7: 하! 하! 하!
2: 안 들리네. 더 크게.
7: 하! 하! 하!
2: 하! 아주 잘했어. 오늘 수업 정말 잘 따라와줬어. 그러니까 이제 흰띠를 받을 자격이 있단다.
0: 저는 황소 아저씨 같은 빨간 띠로 주실래요?
2: 아직은 안 돼, 페파. 초보는 하얀 띠를 받아야 해. 계속 배우다 보면 하양 다음에는 노랑 띠, 주황 띠, 초록 띠, 보라 띠, 빨강, 갈색 띠를 받는 거야.
0: 와,
4: 색깔이 엄청 많구나.
6: 그래서 전문가가 되면 이렇게 검은 띠를 받을 수 있어.
1: 페파 선생님은 무술 전문가십니다.
2: 자, 여기 너희 띠 받아라.
7: 오! 감사합니다, 선생님.
0: 이것도 재밌다.
1: 페파는 무술이 좋았어요. 무술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군요.
0: 햄스터 선생님의 개미 농장.
1: 페파랑 친구들이 유치원에 있습니다.
0: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2: 진공 청소기로 먼지를 빨아들이는 거란다. 손님이 오실 건데 방이 지저분하면 창피하니 치우는 거야.
1: 이분은 햄스터 수의사 선생님이세요.
8: 안녕, 잘 있었어, 얘들아.
7: 안녕하세요, 햄스터 선생님.
2: 햄스터 선생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실 걸 가져오셨단다. 오!
5: 그거 로켓이에요?
4: 아닌 텔레비전이에요?
8: 아닌데.
0: 그럼 엄청 큰 창문이에요?
5: 아니면 마법 거울일까요?
8: 아니거든. 좋아, 힌트 하나 줄게. 이건 동물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거란다.
5: 아, 고래일까요?
8: 아니야, 이건 개구리란다.
0: 아무리 봐도 전 그냥 큰 창문 같은데요.
8: 맞아,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 수지. 하지만 이건 내 개미들이 사는 개미 농장이라는 거야.
5: 와, 이거 봐, 방 진짜 많다.
8: 그래, 방이 아주 많지.
5: 이 개미들 위험할까요?
8: 세상엔 위험한 개미들도 있긴 하지. 하지만 이 개미들은 아니란다.
5: 이 안에는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8: 여기 있는 작은 구멍으로 들어갔지.
5: 개미는 뭘 먹어요?
8: 개미는 여러 가지를 먹지. 하지만 제일 좋아하는 건 역시 단맛이 나는 거란다.
5: 개미도 말할 수 있어요?
8: 물론이지. 개미도 서로 말해. 이렇게 더듬이를 흔들면서 말한단다. 자, 너희가 쓸 더듬이도 많이 가져왔어. 이거 쓰고 개미처럼 말해볼래?
7: 만세!
8: 좋아, 머리에 하나씩 썼으면 이리저리 흔들어보자.
1: 카카랑 친구들이 개미처럼 말하고 있네요.
0: 안녕, 수지 개미야. 안녕, 페퍼 개미야.
4: 햄스터 선생님, 여기 있던 개미들 어디 간 거예요?
6: 저런, 개미 농장이 텅 비었어요.
8: 마개를 끼워야 되는데 깜빡했네. 개미들이 다 나가버렸어.
2: 아무도 움직이지 마.
4: 선생님, 저기요. 저 크레용이 움직이는데요.
5: 크레용은 혼자 못 움직이잖아요.
0: 당연하지. 누군지 모르지만 다른 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
8: 맞아. 아마 내 개미들일 거야.
0: 우와!
5: 저거 봐. 개미들이 다른 것도 움직이고 있어.
4: 개미는 정말 힘이 세네요.
8: 맞아. 개미는 몸집에 비해 세상에서 힘이 제일 세기로 유명한 동물이란다.
2: 개미들 좀 개미 농장으로 다시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8: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0: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면 어때요?
8: 뭐?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 수지.
5: 얘들 어디로 가는 거예요?
4: 먹을 걸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 아닐까?
8: 맞아. 개미들이 좋아하는 단맛이 나는 게 있으면 좋겠는데.
0: 선생님, 저 잼 샌드위치 있어요.
2: 하지만 먹이를 주면 개미들이 집에 안 가고 여기 살지도 몰라.
8: 아니에요. 개미는 먹이가 생기면 일단 집에 가져가요.
5: 그럼 우리가 단 걸 주면 되겠네요. 개미들이 단 걸 받으면 다시 개미 농장에 가져갈 거예요.
8: 맞아, 바로 그거야. 대파가 준 샌드위치를 조금 떼어서 바닥에 놔주자.
0: 개미가 오고 있어요.
5: 저거 봐, 바로 친구를 찾고 있어. 샌드위치를 봤다고 알려주나 보다.
4: 개미들 말로 얘기하나 봐.
0: 그리고 먹을 걸 집으로 가져간다.
5: 우와, 성공이에요.
8: 안녕. 개미들이 돌아왔네. 다 무사히 집으로 왔어.
0: 집에 왔으니까 이제 내 샌드위치 먹어봐.
4: 얘들 보니까 나도 샌드위치 먹고 싶다.
2: 그래, 페드로. 먹지 뭐. 점심시간 다 됐잖아.
7: 만세!
2: 얘들아, 오늘 개미농장 구경해보니 어땠어? 즐거웠니?
7: 네!
2: 그럼 햄스터 선생님한테 고맙다고 인사드리자.
7: 고맙습니다, 햄스터 선생님.
1: 아이들은 개미농장이 좋았어요. 개미농장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군요.
0: 어른 놀이터.
1: 팔팔한 친구들이 공원에서 재미있게 놀고 있어요.
5: 헤드라!
0: 베지터!
5: 데니!
0: 나도 곰초, 나도 데니!
5: 페퍼!
0: 아이쿠! 이게 뭐지?
4: 처음 봐! 새 놀이터가 생겼나 봐!
0: 얘들아, 저기 가서 놀자! 고뇌가 왜 이래? 별로 고뇌 같지 않은데?
5: 미끄럼틀도 이상해. 미끄럼틀 같지가 않아.
0: 그리고 이 놀이터엔 어른만 있어.
5: 무슨 놀이터가 이러냐? 진짜 이상해.
6: 이상할 수밖에. 여긴 그냥 놀이터가 아니라 야외 헬스장이라고 하는 데니까. 안녕, 레베카.
0: 할아버지도 안녕하세요. 야외 헬스장이 뭐예요?
6: 야외 헬스장이 뭐냐 하면 신선한 바깥 공기 마시면서 동네 어른들이 운동하고 즐기라고 만든 데란다.

0: 즐기는 게 아니고 힘들어 보이는데요?
1: 아니야, 저게 즐기는 거야. 운동을 하면 몸이 얼마나 가뿐하고 좋은데. 좋아, 설명해 줄게. 와봐라. 여기 여우 아줌마 보이지? 아줌마는 지금 다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운동을 하고 계셔. 힘내요, 힘! 여우 아줌마 할 수 있어요!
0: 근데 왜 소리를 치세요?
1: 난 잘하라고 응원을 한 건데. 하나, 둘, 셋, 넷. 좀 더 세게 다리 꾹!
2: 하나, 둘, 셋, 넷. 좀 더 세게 다리 꾹!
3: 감사합니다, 여러분.
1: 황소 아저씨가 지금 하는 운동도 건강에 아주 좋단다. 특히 이 운동을 하면 팔이 아주 두껍고 튼튼해지지.
0: 아저씨도 응원해드려요?
1: 아, 좋지.
2: 하나, 둘, 셋, 넷! 좀 더 세게 달려!
4: 고맙다, 얘들아.
5: 아빠, 안녕.
6: 안녕, 대리.
5: 이 운동은 아빠 혀를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1: 달리기는 온몸을 튼튼하게 만들어주지.
0: 저도 몸 튼튼해지고 싶어요.
7: 네, 저도요.
8: 내 몸은 안 그래도 튼튼한데.
1: 오호호, 그래도 더 튼튼해지면 좋지.
0: 우리도 이 헬스장 기계 쓰면 튼튼해져요.
1: 야, 니, 이 기계들은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들만 쓰는 거야. 아, 꼭 기계가 있어야 몸이 튼튼해지는 건 아니야. 내 다리가 좀 튼튼해졌으면 좋겠다. 그럼 개구리처럼 폴짝폴짝 뛰면 돼. 그냥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뛰는 거야. 폴짝! 개굴, 개굴, 개굴. 개구리처럼 소리 내면서 뛰면 더 좋고. 자, 이제 너희도 해봐.
9: 모두 개구리처럼 뛰는 걸 좋아하네요.
1: 아주 잘했어. 이제 내 팔이 좀 튼튼해졌으면 좋겠다. 그럼 꽃게처럼 네 발로 걸으면 돼. 일단 바닥에 이렇게 덜썩 주저앉아. 그런 다음 몸을 쭉 들어 올리는 거야. 이 자세로 앞으로 쭉 가거나 뒤로 가거나 옆으로 걸어 다니는 거지.
0: 얘는 무슨 소리 안 내요?
1: 집게발을 움직일 때만 소리가 나지. 따닥콕콕, 따닥콕콕,
2: 따닥콕콕.
9: 모두 개처럼 걸어다니는 걸 좋아하는군요.
1: 참 잘했어요. 이번엔 난 온몸이 튼튼했으면 좋겠다. 그럼 제자리를 돌면서 뛰면 돼. 응원이 없으니 기운이 안 나네.
2: 하나, 둘, 셋, 넷. 더 빨리 달려라.
1: 이제 너희 차례야. 해봐. 열심히 해. 운동을 많이 할수록 더 튼튼해질 테니까. 응원을 해야 힘이 더 날 텐데.
2: 하나, 둘, 셋, 넷. 더 빨리 달려라.
1: 그렇지.
0: 오, 토끼 할아버지. 진흙탕은 어때요? 이것도 운동 많이 돼요?
1: 물론이지, 페파. 첨벙첨벙 뛰면 운동이 되지.
0: 와, 신난다.
1: 진흙탕에서 뛰면 다리도 팔도 다른 데도 다 튼튼해지지. 개굴.
0: 어른놀이 배처럼 운동도 되는 진흙탕 정말 좋아요. 아무나 다 놀 수 있잖아요.
9: 페파는 진흙탕에서 첨벙첨벙 뛰는 게 좋았어요. 진흙탕에서 첨벙첨벙 뛰는 건 누구나 다 좋아하는군요.
0: 아빠, 달려요.
9: 페파랑 조지는 오늘 아빠랑
1: 간질간질.
9: 정확히 말하면 페파랑 조지 간지럼 태우는 괴물이 거실에서 놀고 있군요.
1: 잡았다.
0: 조지, 뭐해? 얼른 탈출해.
1: 간질간질간질.
0: 저도요, 아빠.
1: 어우, 참, 뭐야, 벌써? 둘 다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거 아니야? 저것 봐, 이비는 포기 안 하잖아.
10: 오, 런던 마라톤은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힘이 있어야 나오죠. 여러분은 그럴 준비가 돼 있나요?
0: 아니요.
1: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힘이 어떤 건지 확실히 보여줘야겠군. 좋아, 아빠가 런던 마라톤 나가신다.
0: 아빠가 진짜요?
7: 진짜요?
1: 맞아. 둘 다 기대. 아빠가 저기 나갈 거니까.
3: 어딜 나가요?
1: 런던 마라톤 나갈 거예요.
3: 정말 멋져요, 여보.
7: 아빠, 예, 아빠.
3: 그럼 훈련도 해야겠네요.
1: 당연히 해야죠. 훈련은 언제부터 하냐면 요 꼬맹이들 간지럼 태우고 나서요. 간질.
9: 페파랑 조지가 런던 마라톤에 처음 나가는 아빠의

0: 훈련을 보러 공원에 왔어요.
1: 바빠! 누가 바람을 넣기에 달리기를 다 하시나?
2: 바람을 넣은 건 바로 저 같은데요, 어르신. 런던 마라톤에 나가기로 했거든요.
1: 아이, 뭐야, 농담 아니었어?
2: 지금 진지하거든요. 이 기회에 애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1: 하긴, 런던 마라톤에 나가서 끝까지 뛰려면 그런 힘이 아주 많이 필요하지. 행운을 빌어, 마라톤 출발선에서 보자고.
3: 안녕하세요.
2: 좋아, 얘들아. 오늘 훈련을 잘 마치려면 뭐가 필요할까?
3: 아이스크림?
2: 아이스크림 좋지. 근데 뭐 다른 건 없니?
3: 오, 있어요. 이 공원 한 바퀴 다 뛰는 거야.
2: 오, 공원이 상당히 크네.
3: 할 수 있어요, 아빠. 전 아빠 믿어요.
2: 알았어. 여기서부터 공원을 한 바퀴 뛰어오면 되지. 아이스크림은 그 다음에 먹자.
3: 네!
2: 뛰기 전에 일단 몸을...
3: 제자리에 준비했다!
2: 알았어, 갈게.
3: 아빠 왜 멈춰요?
2: 힘들어서. 아빠 너희들보다 나이가 많잖아.
3: 어, 맞다, 깜빡했다. 우리 아빠 나이는 100살이었지.
2: 뭐? 근데 아직 갈 길이 많이 머네.
3: 괜찮아요, 아빠. 한 번에 진흙탕 하나씩 건너가요. 저랑 조지처럼요.
2: 누가 누구한테 가르치는지 모르겠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건 내가 배워야겠어. 좋았어. 끝까지 공원 다 돌아보자.
3: 달려, 아빠.
2: 안 다쳤니, 조지?
3: 우리가 해냈다.
2: 맞아, 우리가 해냈어.
3: 아빠, 와, 우리 아빠 정말 대단하다. 근데 아빠한테 좀 이상한 냄새나.
2: 아하, 이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힘의 냄새란다. 이제 그만 집에 가서 목욕할까, 얘들아?
3: 안돼요, 아이스크림 먼저요.
2: 오, 맞다.
4: 팔팔한 조지는 아빠가 런던 마라톤에 나가는 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3: 아이스크림 3개만 주세요.
4: 오, 저도 아이스크림 먹고 싶네요.

0: 이어서 메탈 카드봇 W 강철의 포효가 방송됩니다.
1: 시티우의 곽에서 레시피스톤이 발견됐어요. 악당이 시민들 틈에 숨어 레시피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해요.
2: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 카드도 잔뜩 모았거든요. 슈퍼젯 메카탄탄 미라클 루나 냠냠시티의 위기가 오면 영웅이 나타난다.
3: 이제 레시피스톤만 있으면 악당의 왕이 될 수 있다. 뚱뚱 치킨 슈퍼젯을 잡아! 빨리 레시피스톤 내놔!
2: 메카탄탄! 레시피스톤을 가져와야 해!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슈퍼요로는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아! 어서 출동하자! 히앗!

0: 소매기는 가족들이 사라져버리게 되었어. 하지만 걱정 마. 소매기와 함께 가족들을 구하고 모두 함께 힘을 합쳐 라온과 가이아로부터 세상을 지키는 거야. 우리와 함께 다시 한번 모험을 떠나줄 수 있을까? 소매커피 찰칵 세계여행 시즌2. 나 트레미와 소매기네 가족들과 함께 세상을 구해줘.
1: 꼬마버스 타요가 멋진 소방구조대원이 됐어. 든든한 새 친구 트윗과 함께 말이지.
2: 반가워. 난 트윗이야. 어떤 사건도 맡겨만 줘.
3: 타요, 트윗, 사건이야. 어서 출동해야 해.
1: 알았어요. 소방구조대 출동.
4: 자동차 구조대도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자동차 구조대 출동.
3: 도시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사건들과 거짓으로부터
4: 시민들을 지키고 진실을 밝혀내라.
0: 뮤지컬 레인보우 버블잼이 돌아왔다. 크리스탈 버블잼을 모아 전설의 악권을 완성하라. 비너 공주들이 펼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 새로운 음악과 내용, 신나는 캐릭터 플레이까지. 지금 바로 예매하세요.
5: 바르게 달리는 킥보드.
6: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7: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비비 국민행동요령 산골. 한번 났다 하면 돌이킬 수 없지. 끔찍한 산불 예방만이 답이지. 산에 갈 때 성냥 라이터 들고 가지 마. 담배 피지 마. 취사야 영도 함부로 하지 마. 자연 그대로를 느껴봐. 내 손으로 볼 수 있지 작은 산불.

0: 걸로. 산불 발견하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신고하세요 119. 산불이 번져간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우리는 대피한다, 펭수가 알려지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yeah!

0: 네, 주인님.
1: 제스처로 교감하고 기능을 코딩해요. 내 말을 알아듣는 AI 로봇, 네오미.
0: I'm so happy to see you. 3 더하기 8은 11. 정답입니다.
1: 똑똑한 AI 로봇, 네오미. 코딩 로봇 사이언, 오토 로봇, 바릴라. 로봇 사이언, 1&1.
2: 빠르게 달리는 풀포즌.
3: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빠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빠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빠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4: 엑스트레이, 엑스파이터, 카봇 X! 카봇 기사 트리오, 그랜드 카봇 X! 하늘의 창, 캐논 X와 그랜드 카봇 X가 합체하여 탄생! 최강 용사 카봇, 그랜드 카봇 GX! 키트갈, 코드갈, 페트롤 가이즈, 플러스! 최강 형사 카봇, 페트롤 가이즈! 옥스포드, 항운, 스와트!
5: 성공이다!
6: 사건 발생!
5: 도망쳐! 나 잡아봐라!
7: 모드로 확인! 스와트 출동!
8: 기동 전투차 진입!
7: 공장화! 사건 종료! 스와트 옥스포드!

0: 정신이 드니? 이거 몇 개?
1: 두 개.
0: 브이랍니다.
2: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1: 어떻게 된 거야?
2: 블레이언과 와일드 가디덕에 어떻게든 빠져나왔어.
3: 솔리드는 숲속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2: 지구에 도착한 직후라 더 날뛰기엔 힘이 부족했을 거야.
4: 블루컵은?
0: 걱정 마. 여기 있어. 자.
1: 왜 네가 가지고 있어?
0: 안심해. 내 메탈 브레스로 길들이거나 하지 않았으니까.
1: 당연하지!
0: 네가 기절해 있어서 이 아이한테 대신 봉인하는 게 좋겠다고 내가 그랬단다.
1: 뭐라고요? 누가 도와달랬어?
0: 넘어질라. 벌써 뛰면 안 돼.
2: 메가엠블러 어디야? 네 도움이 필요해.
5: 해됐어요.
1: 이걸로 된 거야?
5: 네, 백신을 접종했으니 비스트 바이러스는 이제 감기도 아니죠.
6: 나 다음에 맞는 게 좋을 것 같다. 차라리 블랙단이 그래야 하잖아.
1: 하나도 안 아프다고 버팔로 크러쉬.
7: 얌전히 있으세요.
5: 자, 다음은 헤비아이언 씨. 어디 갔죠?
8: 이번엔 또 무슨 짓을 당했길래 이 모양이야.
9: 솔리돈 녀석을 만났다면 그 꼴이 된 것도 당연하지. 다음에 나타나면 날 불러라. 하나 물어보지, 블루카. 네가 짐승의 힘을 처음 얻을 때의 기분은 어땠지?
10: 지금까지와는 다른 이질적인 힘이었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은 물론 더 이상 그 힘을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공포가 날 짓눌렀어.
9: 날 바닥에 눕혔던 스타가디언이 공포라. 그 힘 나도 궁금하고.
11: 그 입 조심해.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넌 몰라.
9: 모르니까 궁금하고잖나, 의사 양반.
12: 그런 소리 또 하면 나한테 혼날 줄 알아, 묵직씨.
9: 그렇게 부르지 말라니까.
12: 자긴 우리 아들 보고 아주 배송이라 하면서. 그치, 우리 아들?
7: 묵직이 이야기했다.
5: 자, 당신이 무우타운의 마지막 접종자입니다.
9: 내 몸에 그런 불순물이 들어가는 건 사양이다.
11: 이봐, 백신은 모두가 접종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자, 직접 하든지 해.
9: 덤벼들은 와일드 카드봇을 다 날려버리면 그게 예방이지.
5: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는군요.
9: 저 녀석 그냥 주워 맞기 싫은 거예요.
1: 무서워서 도망친대요.
11: 겁쟁이 그 자체다.
9: 시끄러워.
8: 자, 일단 내가 조치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11: 고마워. 나머지는 나한테 맡겨. 다음은 네 바퀴죠.
0: 준, 프레스트 왔다.
13: 안녕하세요. 블루컵은 어때?
11: 이게 체내의 나노머신을 활성화시켜 회복을 도울 거야. 당분간은 안정을 취하도록 해.
12: 그래, 루카바. 너무 무리하지 마.
11: 네. 맞군.
1: 스카이글로? 어울리지 않게 얼굴이 죽상이시군, 준도령. 그대 꼴도 말이 아니군, 블루공.
8: 뭐야, 여긴 무슨 일이야?
11: 내가 불렀어.
8: 어디 가려고?
1: 페루르 아가씨의 고향, 포르카카다. 백신 운송을 의뢰받았지.
11: 바다 너머에도 접종을 기다리는 녀석들이 있으니까.
1: 거래량이 증가한 덕에 요즘 바쁘지만 와일드 카드 복권은 내게도 중요한 일이야. 기꺼이 도와주지.
13: 잘 부탁해.
11: 모두에게 안부 전해줘.
1: 그러지. 소식은 들었다. 솔리드 오늘 만났다지? 도와주고 싶으나 보다시피 지금은 어렵다. 오는 길에 아이언공을 봤어. 운송업 동지라 가끔 얘기를 나누는데 무료해 보이더군. 그를 부르면 좋은 전력이 될 거다. 자, 그럼 이만 떠나볼까, 엠블러 의원?
11: 준, 블루컵이 솔레 위에 메탈 브레스에 봉인되어 있지 않았다면 위험했을 거야.
4: 뭐?
11: 레이아 박스의 지시가 옳았던 거지.
4: 솔레유에게 못되게 굴어버렸어.
13: 신경 쓰지 마. 동생한텐 내가 대신 사과해둘게.
0: 아니야. 내가 직접 할게.
13: 그럴래?
14: 자유랄방 좋구만. 그리운 감옥과는 천지차이야. 하지만 배고파. 이래서야 날뛸 수가 없잖아.
15: 녀석들의 구금절이는 알아냈어야지. 멍청하게. 족장이 한 녀석이 이리 계획상이 없어서야. 덕분에 떠도는 신세고. 녀석들이 그럼 거기서 참고 있었어야 했나? 어쩔 수 없긴 하지. 참기 어려웠을 듯. 그렇지. 가만히 있었다면 저 멀리서 우리 동지들이 비웃었을 거라. 배고프군.
16: 솔레유!
0: 좋은 아침!
4: 안녕.
17: 침략자 친구. 반스,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4: 뭐야?
17: 미안. 오늘 아침 신문 때문에 우주 침략자 와일드 카드봇 호수 붕괴!
18: 너도 이 녀석들의 동료잖아. 어떻게 된 거야?
4: 이런 거 다 엉터리야.
0: 엉터리라니? 우리 아빠가 거짓말을 썼다는 거야?
4: 블레이오는 인간과 와일드 카드봇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고 그랬어.
0: 하지만 요즘 와일드 카드봇 때문에 피해가 심한 건 사실이잖아. 정유소 화재, 차량 연쇄 전복에 우리 학교까지 모두 불안해한다고.
4: 곧 해결할 거야.
0: 얘들아, 그만 앉아. 곧 수업 시간이야.
4: 그럼
0: 증거를 보여줘.
4: 원한다면.
0: 얘들아, 그만해.
19: 그래. 솔레이유를 한번 믿어줘봐.
4: 준,
19: 내가 바로 살아있는 증거지.
16: 메탈 카드봇들도 한바탕 소동을 일으켰지만 지금은 지구인들의 다정한 이웃이잖아. 베라, 너도 플래터제트랑 친구잖아. 안 그래?
0: 맞아.
16: 너희도 타이건이랑 축구하고 잘만 놀았으면서.
18: 재밌었어.
16: 난 와일드

0: 사르봇들도 똑같이 믿어.
1: 아깐 고마움.
0: 그건 내가 할 말이야. 그땐 고마웠어. 블루캅을 구해줘서.
1: 난 어머니의 지시 따랐을 뿐이야.
0: 그렇구나. 심한 말해서 정말 미안해.
1: 어? 신경 안 써.
2: 신경 안 쓴다고?
1: 왜?
2: 아니 뭐 그렇게 보이진 않아서 말이지. 준, 넌 어째서 우리를 믿을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지?
0: 그야 뭐 감이지.
2: 감?
0: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타이건과 나이트 그리폰이랑도 친구가 됐어. 물론 팬토모넷도. 솔리드 혼도 마찬가지란 거야.
2: 어처구니 없는 녀석이군.
3: 준은 원래 그런 아이거든.
1: 우리도 준과 메탈카드봇들이 산전수정 겪는 걸 지켜봐왔어.
0: 어 맞다.
1: 좀 막무가내긴 하지만 이번 일도 잘해낼 거야. 준, 이거 돌려줄게.
0: 얘들아!
1: 믿어준 것에 대한 답례야.
0: 고마워. 그럼 솔리드혼 공인작전을 세워볼까?
4: 녀석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처음 합체한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을 거야.
5: 배고파서 이동이 둔해졌을 테니까.
3: 그럼 숨어있는 시간도 한계가 있겠는데?
2: 배고픈 만큼 먹을 게 나타나면 바로 덤빌 테지.
6: 갑니다!
1: 먹을 게 많은 도시와 가까워질수록 나타나는 건 시간 문제겠네.
3: 출몰 예상 구역들을 감시할 방법은 없을까?
6: 내가 하늘의 눈이 되어드리지.
0: 너 뿔에 찔린 건 괜찮은 거야?
6: 회복 시간이 더 필요하긴 하지만 하늘을 나는 정도는 문제없다고. 코뿔소드께서 나타나셨어. 좌표를 전송하겠다.
4: 좋아. 발견하는 즉시 출동이 가능하도록 각자 흩어져 있자.
1: 난 펜터무넷이랑 하늘에서 대기할게.
2: 그럼 나랑 저런 중앙지점을...
0: 넌 자고 있으라니까 그러네.
7: 내 차에 타라. 이 형이 운전해주지.
0: 배드 형 최고!
6: 하지만 난 어디까지나 하늘 위에 감시자. 먼저 녀석의 행동을 정밀하게 파악해줄 자가 필요해. 가능하면 은밀한 자.
0: 그렇다면 그 녀석밖에 없지.
1: 그 녀석?
8: 여기 최도 X! 전달받은 좌표로 긴급 이동 중! 이상! 타깃 발견! 유저 트럭을 공격하고 있다!
9: 뭐야 이것들은!
10: 즉, 녀석들은 당신 위치에서 그리 멀지 않으셔.
0: 알겠어.
7: 좋아, 꽉 잡아.
1: 우리도 서두르자, 펜터모넷.
4: 가자, 와일드가디. 응?
0: 합체하기 전에 붙잡긴 어렵겠지?
4: 쉽지 않을 거야. 각자 흩어져서 위치를 알아내는 게 최선이니까. 최대한 빨리 녀석의 에너지를 얻는 걸 막아야 해.
8: 트럭이 멈췄다!
9: 살아달려!
7: 얼마 만에 식사인가?
8: 솔리돈이 합체해버렸어! 곧 기름을 돌릴 거야! 빨랑빨랑!
0: 곧 도착해! 타이건 준비됐지?
7: 언제든지! 살아있길 잘했다! 저기 녀석이 뭐야?
0: 밥 먹는데 미안하지만 쏴버려 타이건!
6: 에너지 섭취를 저지한다 해도 남은 힘을 다해 공격해올 녀석을 막는 게 말처럼 쉬울지.
7: 안 먹을 땐 코뿔소도 안 건드린다고!
0: 타이건 세럼!
1: 솔리드온의 합체를 해제할 방법이 없는 건 아니야.
0: 그런 게 있어?
2: 녀석이 결합할 때 강력한 자기력이 발생하는 걸 감지했어.
0: 자기력...
3: 자성 말이야. 과학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 자기력은 열을 가하면 약해져.
0: 어?
1: 그렇다는 건? 플레이온, 네가 나설 차례야. 부탁할게.
2: 부탁은 무슨?
7: 무식하게 돌진하는 것도 여기까지다! 기껏 되돌아와서 남의 식사나 방해야! 동표를 들어가!
1: 하지만 저번처럼 똑같이 막히면 소용이 없어.
0: 확실하게 녀석을 붙잡아둘 필요가 있겠네. 힘으로 말이야.
7: 언젠가 한번 만나고 싶었다, 솔리드온.
8: 어, 최악의 수도다!
0: 헤비 아이언, 세덤!
7: 메탈 카르봇의 무법자, 헤비 아이언이다! 널 알아봐주다니 영광이군.
2: 우리를 벗어나 떠돌면 마음에 안 들면 다 날려버린다고 들었다. 우리보다 더 짐승 같은 녀석이 어째서 이러고 있지?
0: 조심해, 헤비 아이언!
7: 아이가 없다. 세상이 바뀐 것뿐. 애송해!
0: 응? 아이언 캐논! 나이스 목적지! 솔레이온! 지금이야!
1: 응, 플레이온!
7: 오메가 히트 플레이!
2: 넌 나랑 비슷한 냄새가 나, 헤비 아이언! 싱겁다는 듯한 그 얼굴을 보니 너도 이러고 있는 게 마음에 안 들어 보지? 내가 맞췄나?
0: 헤비 아이언! 조금만 더 버텨줘!
7: 버틸 것도 없다.
6: 준은 와일드 카드봇을 믿는다고 했어. 그 믿음에 우리가 봉을 친다!
7: 지휘다 애송이다!
1: 파이어로우!

0: 있겠지만 현재로선 이게 최선인 것 같아.
1: 자, 하기로 정했으니까 출발!
2: 준, 우리도 가고 싶지만 짐밖에 안 될 거야.
3: 무사히 돌아와야 해.
1: 어, 맡겨둬. 가자. 어, 뭐해, 헤비아이언? 안 나가고. 뭐 고민거리라도 있어?
4: 오랜만에 전투라 기대되는 것뿐이야.
1: 이번엔 녀석의 폭주를 저지하자는 거니까 오버하지 마.
4: 노력해보지.
5: 헤비아이언!
6: 저 녀석, 무슨 짓을!
7: 스스로 비스트 바이러스를 주입하시다니. 제정신이 아니야.
6: 이게 짐승의 힘!
1: 복지가 좋지! 너 백신은!
6: 너에게 그런 건 필요 없다.
8: 준! 당장 날 내보내줘!
1: 하지만 넌 아직...
8: 부탁이야! 이 몸은 위험한 상태야, 헤비아이언! 지금 곧바로 치료를 받아야 돼!
6: 난 더 이상 그 나약한 헤비아이언이 아니다!
1: 큰일 났다! 저 아저씨가 드디어 미쳐버렸어! 어떡하지, 준! 돌아와, 헤비아이언! 루카, 그만 들어!
8: 준!
1: 타이거 세럿! 타이거 캐논에이드!
6: 나도 가겠어!
3: 넌 힘을 다 썼잖아. 제대로 일어나기도 힘든 구성.
6: 그렇다고 저 녀석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는...
8: 이걸 쓰면 돼!
3: 그건...
8: 긴급 회복제야. 메가 인블러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라고 줬어.
1: 그 짠돌이가 그냥 줬다고요?
8: 아니, 중고차 변압기 10개랑 바꿨어.
6: 고맙다. 솔레이오, 나 끝까지 싸울게.
3: 알았어. 에드씨, 부탁드릴게요.
8: 나한테 맡겨.
9: 우리가 시간 좀 벌어져 볼까? 아저씨 귀찮게 하는 건 자신 있거든.
10: 쓰! 그런 거라면 맡겨만 둬.
1: 부탁해, 얘들아. 타이건, 선수 교체야.
3: 센터모네, 셋업.
1: 제로우 엑스, 셋업. 호랑이, 센터터치.
10: 고생했어.
6: 잘 들어봐.
9: 정신 차려, 이 아저씨야.
10: 거기서 더 강해지겠다니 욕심도 막! 아!
9: 국토 선장님도 반칙이라고 욕할 걸!
6: 결코 이기면!
1: 뭐야, 날 수도 있어? 좀 사기인 걸!
10: 그래봤자 저 경주는 기어다닐 걸!
6: 저건 헤비아이언?
0: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어서 가자!
8: 조금만 더!
1: 뭐야! 야!
8: 조금만 더 됐다.
3: 핀터몬은 거기서 벗어나.
6: 어딜 가라.
3: 파이어로
6: 브레이드. 야생의 힘은 태어날 때부터 지닌 피와 같다. 그걸 악용하는 녀석은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 너한테 설교를 해. 건방진 새끼 사정을 털리.
3: 지금이야, 플레이언!
1: 제로우 엑스! 헤리 토메이거!
6: 이게 너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건 네가 더 잘할 텐데.
1: 잘 알지? 하지만 이건 어떨 거야?
3: 오메가 히트 플레이!
1: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헤비아이언? 우린 잘 지냈잖아!
6: 글쎄, 왜 그랬을까?
1: 너?
6: 새로운 힘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보지.
0: 일단 켜자! 에너지가 심상찮아!
3: 준, 여기까지인 것 같다. 이번에도 블록급처럼 네 친구를 도울 수 없었어. 미안해.
1: 네가 왜 사과를 해? 제동했어!
10: 아저씨!
3: 플레이어, 너도.
6: 누나가...

0: 사람들은 모두가 위험해.
1: 솔레일!
2: 뭐 하는 거야?
3: 헤비 드래곤.
4: 리미터 해제. 리펄서 리프트 전개.
3: 레슨.

0: 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1: 어? 솔레이야!
2: 안 돼!
0: 꼼짝도 안 해! 어서 가자, 준!
3: 어리석게. 갑자기 온 힘으로 쏴대면 그렇게 되지.
4: 뭐라고?
3: 하지만 짐승의 힘을 스스로 손에 넣으려고 한 극강은 마음에 들었어. 어때? 나와 손잡지 않겠나?
4: 난 혼자가 좋다. 하지만 이 녀석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많다. 잠시 함께해도 나쁘진 않겠지.
3: 뭐든 다 물어봐. 그 전에 밥부터 먹자고.
5: 솔레이오는 반중력 시스템으로 너희 또래 평균 무게인 38.5kg으로 맞추고 있어.
1: 반중력 시스템?
5: 사실은 소형체보다 무거운데 그래야 평범한 아이로 보일 테니까. 이 아이는 그걸 사용해서 널 지킨 거야. 그 후 몸이 정지한 건 전자두뇌를 보호하기 위해 서지 회로가 작동한 게 아닐까 싶어.
1: 인간이 아니었구나.
5: 그래, 내가 만든 안드로이드란다.
1: 그럼 그건요? 솔레이유가 크레스트의 쌍둥이 동생이라고 하셨잖아요.
5: 그랬지.
6: 모두 어머니가 지어낸 거짓말이야.
1: 왜 그런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5: 속상하니까 아들이 나 몰래 다른 행성에서 온 로봇과 친구나 되고 말이야.
6: 와일드가디 말씀이시라면 모두에게 비밀로 하겠다고 약속했는걸요.
5: 그래도 엄마랑 상담을 하면 좋지 않니?
6: 아무리 어머니라 해도 얘기하면 약속을 어기는 일이 되잖아요.
5: 어쨌든 그게 보내서 다른 메탈 카드봇을 찾기로 했지.
1: 네?
5: 운석이 떨어졌다고 알려진 장소는 잊었듯이 잊었어. 그리고 가까스로 발견한 거야. 남극의 빙하 속에 떨어진 플레이온을. 우리 아들이 먼저 연구한 데이터 덕분에 블레이온을 깨우는 건 쉬운 일이었지.
7: 넌 고맙다. 덕분에 살았다.
5: 말했다, 말했어. 이게 아니라 고마운 건 나야. 드디어 나도 새로운 메탈 카드봇을 만나게 돼서 기뻐.
7: 난 와일드 카드봇이다. 녀석들과는 달라.
5: 와일드 카드봇? 그게 또 달라?
7: 뭐?
5: 이제 보니 눈이 좀 다른 것 같기도. 손톱도 엄청 날카롭고. 그리고 이 등에 달린 건 뭐야? 의미가 있는 거니?
7: 이건 내 부족의 고대로부터 이어받아온 물건이다. 내가 최후의 계승자가 될지도 모르겠고.
5: 어? 뭐가 떨어졌는데? 어머, 신기해라.
7: 그건 메탈 브레스다. 선택받은 자만 들 수 있어.
5: 선택받은 자?
7: 머나먼 별에서 온 우리를 속이거나 이용하지 않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 순수함을 지닌 자를 말하지.
8: 대표님, 본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5: 고마워, 솔레이유. 네, 접니다. 무슨 일이시죠?
8: 대표님, 여기 떨어뜨리신 게.
5: 너!
8: 왜 그러시죠?
5: 원래 솔레이유는 내가 만든 집사 로봇이었지만 메탈 브레스와의 조합을 연구해 뭔가 더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 그렇게 솔레이유는 나의 딸로서 재탄생한 거야. 거기에 살짝 나랑 크레스트의 DNA 정보를... 더 이상은 비밀.
1: 저 머리가 못 따라가겠어요.
6: 가짜 기억을 주입시켜서 내 여동생으로 날조했다는 뜻이야.
5: 날조라니. 뭐? 얘도 참.
1: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5: 난 늘 딸이 있었으면 했거든. 크레스트는 벌써 홀로서기를 해버렸고 귀여운 딸과 함께 쇼핑을 한다든지 여행을 다니는 게 내 꿈이었지.
1: 왠지 남일 같지가 않은데.
6: 에휴.
9: 블레이어, 넌 솔레이유에 대해 알고 있었던 거지?
7: 그래. 이곳에서 기계 생명체라 불리는 우리에겐 어느 쪽이든 상관없잖아.
6: 어머니는 예전부터 저러셨어. 주장도 강하시고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으시지.
1: 너도 고생이 많네. 솔레이유는 널 진짜 오빠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6: 지금까지는. 이제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됐으니 좀 걱정되네.
1: 뭐야, 걱정도 해주고 좋은 오빠네.
6: 자, 너도 이제 쉬어야지. 내일 다시 대책을 세워보자.
3: 하, 역시 와일드 카드봇은 탑심이지. 그래, 상황은 대충 알겠다. 메탈 카드봇과 속인들의 공존이라. 무법자라 불리던 녀석이 그런 한심한 평화놀이에 만족할 리 없지.
4: 난 그저 내 힘의 한계를 알고 싶었을 뿐이다.
3: 소인 꼬마를 따르는 와일드 카드봇보다 더 와일드 카드봇답군. 고향과 동료들이 사라졌는데 평화는 무슨 평화. 그저 본능대로 움직이면 될 뿐. 그렇지, 형제야.
4: 본능이라, 그래. 그 어느 때보다도 자유로운 기분이었다.
3: 그렇지. 자, 이제 배도 채웠고 이건 녀석들에게 새로운 질서를

0: 것을 알게 돼야겠지. 그러기 위해선 먼저 머리부터 노린다.
1: 안나랑 태우한테 뭐라고 설명하지?
2: 상황이 정리되면 말해주자, 준. 너도 생각 정리가 필요해 보여.
3: 아니! 정리할 것도 없어. 내 생각은 하나야. 블루캅, 솔레이오를 만나러 가자.
4: 어머니, 이건...
5: 블루캅의 생체 정보야. 전에 솔레이오가 봉인해준 덕분에 정밀한 데이터를 채취할 수 있었지.
4: 어머니는 대체 무슨 생각을...
5: 여기 봐. 변신 전이나 변신 후나 이 부분은 전혀 쓰이질 않아. 블레이온을 처음 발견했을 때 본 거랑도 비슷해. 대체 뭘까?
6: 당신들 뭐 하는 짓입니까?
0: 네가 모타운의 족장이고 마이의 공대는 내가 갖겠다.
6: 뭐라고?
5: 이 부분을 요렇게, 아니 이렇게 재밌다.
7: 모타운 신청 건물이
4: 어머니
8: 오늘은 준이랑 솔레이유가 안 나왔네? 무슨 일이지?
9: 안나, 준한테 뭐 연락 온 거 없어?
10: 아니, 에드 아저씨한테 작전이 실패했다는 얘기 말고는...
11: 뭐? 선생님, 힘이 켜주세요! 지금 당장이요!
8: 무슨 일이지?
12: 모타운 경찰 전역이 알린다! 시청이 점령되었다! 반복한다! 시청이 점령되었다!
6: 모타운 시청이...
8: 점령당했다고?
12: 보이십니까? 두 메탈 카드봇이 시청 꼭대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 솔리도운이랑
11: 헤비아이요?
12: 저기 사람이 보입니다! 빨리! 자, 그 시장이 쇠사슬로 묶여있습니다!
11: 아빠!
0: 우리는 와일드 카네봇이다. 너희의 족장은 이제 우리 손 안에 있다. 양전이 모타를 우리에게 넘겨. 저항한다면 기꺼이 응해주지.
5: 어머머, 큰일이네.
6: 솔리돈. 솔레이오?
5: 우리 딸, 기분은 어떠니?

0: 이쪽 한 번만 봐주세요.
1: 피해자에게 사과는 하셨습니까?
2: 제발 잡아가지 마세요.
3: 너희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정말 하지 마.
4: 잘못했으면 벌받아야지.
3: 부모님 쪽으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나?
5: 현 시간부로 16세 미만 SNS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3: 너희들 SNS 하면 안 돼. 스트레스가 좀 많이 쌓여.
6: 왜 우리만 안 되는데요?
0: 카메라 쪽 보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7: 촉법소년인데요?
8: 빠르게 달리는 킥보드.
9: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빠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빠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빠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0: 엑스트레인, 엑스파이터, 카봇 X! 카봇 기사 트리오, 그랜드 카봇 X! 하늘의 창, 캐논 X와 그랜드 카봇 X가 합체하여 탄생! 최강 용사 카봇, 그랜드 카봇 GX! 히트갈, 코드갈, 페트롤 가이즈, 플러스! 최강 형사 카봇, 페트롤 가이즈!
1: 엄마폰 말고 내폰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설정형 사진 3000장 동영상 2시간 더 선명하게 더 스마트하게 진짜 내 스마트폰
2: 더파즈 하면 플러스
3: 몰라 그래?
2: 플러스
1: 더 다양해지 24가지 앱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설정형 원인원
2: 유치원 가자
1: 똘똘이 유치원 유치원이 열리면 똘똘이랑 교실놀이 도섬이랑 가게놀이 종료일이면
2: 놀이터로 와
1: 신난디야
2: 내일 또 놀자
1: 똘똘이 유치원
4: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5: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6: 지당하신 말씀
5: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다 왔어요.
1: 만나서 반가웠어, 지기. 하는 일 잘해봐, 그거. 앱.
0: 감사합니다.
2: 오셨어요, 아빠?
1: 젤리, 우리 딸. 안녕, 밴디트.
3: 잘 지내셨어요? 저희 집에 오랜만에 오시는 것 같네요.
1: 그러게, 요즘 좀 바빠. 일단 지기 먼저 좀 보내고.
0: 또 뵐게요.
1: 잠깐, 뭐지? 왜 벌써 가는 거야? 아직 돈도 안 냈는데.
2: 이미 계산 다 끝났어요, 아빠. 인터넷으로요.
1: 이런, 요즘 인터넷으로 못하는 게 없어, 그렇지?
2: 어서요. 저녁 준비할 동안 손녀들이랑 놀아주세요.
1: 그거 좋지. 근데 앱이 대체 뭐니?
4: 블레이번 이야기는 휴대폰. 띠뚜뚜 띠뚜.
1: 안녕 얘들아.
4: 할아버지.
1: 와, 많이 컸구나.
4: 같이 놀아주세요, 할아버지.
1: 그래, 그럼. 무슨 놀이를 해볼까?
4: 우리 레스토랑 놀이 해요.
1: 그래, 레스토랑 잘 알지.
4: 휴대폰이 필요해요.
1: 그런 거.